상황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그다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루트 세제곱근 2. 네, 요렇게 계산해 줘야 되고 얘도 지금 세제곱근이 3하고 루트 2한테 각각 분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세제곱근 3 곱하기 3하고 세제곱근의 루트 2 요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뭐 써야 될지 보이죠? 우리 얘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네, 이 부분은 여섯 제곱근이 이렇게 써준다고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되겠어요? 3, 2, 6 해서 여섯 제곱근 2 이렇게 작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종류로 일치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기왕 하는 거다 12로 일치시켜주면 좋으니까 12로 일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섯 제곱근 2의 6제곱. 그죠? 얘는 여섯 제곱근의 2. 얘도 마찬가지로 여섯 제곱근의, 죄송합니다. 계산 잘못했네. 12제곱근의, 그죠? 2의 6제곱. 얘도 12제곱근의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얘도 12제곱근의 3의 4제곱. 얘도 12로 맞추고 싶으니까 12제곱근의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다 거듭제곱근 종류를 통일을 했기 때문에 얘는 12제곱근의 2의 8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12제곱근의 3의 4제곱 곱하기 4가 되겠죠. 2의 제곱. 그럼 끝났네요. 우리는 요 사이에 끼어 있는 n의 값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종류로 다 일치시켜 놨으니까 n은 2의 8제곱보다는 크고, 그리고 3의 4제곱에 2의 제곱보다는 작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2의 8제곱은 256이죠? 걔보다는 n이 더 크다. 자, 81에다가 4를 곱하면은 324죠? 네, 81 곱하기 4, 324. 그럼 n의 개수를 따져주면 되니까 n의 개수는 324에다가 256을 뺀 다음에 다시 1을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경계가 다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1을 빼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 개가 나오냐? 67개가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얘도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통일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텐데, 크기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얘는 두 덩어리고, 얘도 두 덩어리고, 두 덩어리니까, 종류를 통일시키기가 까다롭겠죠? 그래서 얘는 종류 통일을 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해서 비교한다? 빼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물론 나누어서도 비교할 수 있지만 나눈다고 해도 항이 두 종류, 두 종류,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빼서 비교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수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숫자는 세제곱근의 8 곱하기 세제곱근의 3 을 곱한 값이 되니까 세번 곱해서 8 되는 수가 2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뺀 결과는 뺀거 루트 2. 그럼 세제곱근 3에서 2 곱하기 세제곱근 3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세제곱근 3이 될 거고요. 이제 둘 중에 누가 클지를 할때 그때 이제 거듭제곱근 종류를 통일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6제곱근의 2의 세제곱. 얘는 6제곱근의 3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8에다가 9두 개를 비교했을 때 뒤에 있는 숫자가 더큰 수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음수가 될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즉슨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단 얘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비교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 루트 2 더하기 세제곱근 3하고 네, 세 번째 수를 빼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둘을 빼려고 딱 봤더니 고맙게도 숫자가 좀 깔끔하게 나오네요. 얘는 2루트 2에다가 4루트 2를 빼면 마이너스 2루트 2. 얘는 세제곱근 3에다가 세제곱근 3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됩니다. 네, 이렇게. 근데 2로 묶어볼게요. 정확히는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루트 2 빼기 세제곱근 3 하는 순간 이거 아까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나왔다. 얘는 뭐였어요?

음수였잖아요. 아, 이게 음수야. 얘가 마이너스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는 얘가 얘보다 더 크단 얘기죠. 네, 얘가 더 크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일 큰 애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얘가 제일 작고, 그죠? 얘가 제일 작은 수. 작은 수는 B라고 한다고 했고. 그럼 제일 큰 수는, 네, 세제곱근 24가 있는 게 가장 큰 수였었죠? 그래서 얘 가장 큰 수는 A, 이렇게 두고, 여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는 결과는 무엇이 나오냐? A에다가 2B를 계산을 해주면 그 계산 결과가 2 루트 2에다가 8 루트 2 해서 9 루트 2가 나와요. 그럼 9 루트 2에서 얘네들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값이 루트 181에다가 162가 되기 때문에 169보다는 작은 수죠? 그러면 13보단 작겠구나 해서 얘는 12와 13 사이에 있는 수가 돼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할 때에는 얘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으냐? 서로 다른 종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빼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거듭제곱근의 종류를 통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에는 거듭제곱근 종류를 통일한 다음에 비교해서 계산을 해주시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여러분들하고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얘네들의 지수를 확장해가지고 지수 법칙을 이용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문제들 꼭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쓴 특강 인류와 사상 여섯 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6강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가 사상 같이 공부해야 될 차례죠. 장자의 사상 공부하고요. 그렇죠. 우리 근대 한국 사상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장자의 사상 공부해 볼 건데요. 장자와 한국 근대 사상 사이에 우리 도교라고 하는 또 재밌는 사상이 또 포진해 있습니다. 내신 강자잖아. 의외로 내신 시험에서 이 도교가 또 종종 출제가 돼요. 내신은 그만큼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내용들을 다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장자에 이어서 도교까지도 정리하고요. 한국 근대 사상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장자입니다. 장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노자의 도가 사상을 잘 이어받아서 또 자신의 색깔을 입혔던 대표적인 도가 사상가입니다. 그도 당연히요. 그렇죠. 도가의 기본적인 관점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자가 이야기했던 도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의 관점에서 이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고 또 정신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상가입니다. 자, 우리가 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노자의 사상 공부하면서 이미 다 공부했어. 자, 그 내용 그대로 장자도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 자, 도라고 하는 건 모든 만물을 낳은 어머니다라고까지 노자가 얘기했죠. 장자도 그런 관점 기본적으로 고스란히 계승하면서 천지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변화 법칙이다. 자, 그럼 잘 봐봐.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둘다 공통적이야. 도는 일단 천지 만물의 근원이야. 그치? 얘들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도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는 그 도가 이미 다 깃들어져 있다. 모든 만물에는 도가 다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노자와 장자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정리해보자.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으로 천지 만물 어디에나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천지 만물 어디에나 도가 다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관점, 노자와 장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장자만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장자에게 물어봤죠. 장자 선생님,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장자가 이야기하죠. 도는 땅강하지 안에도 있습니다. 개미나 땅강아지 안에도 있습니다. 에이, 어찌 그리 작은 미물 속에 도가 있다 하십니까? 그러자 장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도는요, 기와장에도 있는걸요? 에이, 어찌 그리 하찮은 곳에 도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장자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 아유, 도는요, 똥이나 오줌에도 있는걸요? 라고까지 얘기했잖아. 모든 만물 속에는 다 도가 깃들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 도가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자, 따라서 모든 만물을 우리는 도에 따라서 바라봐야 해. 자, 도에 따라서 바라본다면, 옳고 그름, 시비, 선하고 악함, 선악, 귀하고 천함, 귀천, 아름답고 추함, 미추, 크고 작음, 대소, 심지어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생사도 결국은 다 어떤 것이야? 상대적인 것일 뿐이야.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거나 분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노자도 그렇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고 있는 장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자. 우리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본 거, 내가 들어본 거, 이걸만 진짜라고 생각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감각에서부터 비롯된 차별적인 구별과 분별로 시비선악 귀천 미추 대소 생사를 자꾸만 구분하고 분별하고 차별해. 그런데 장자가 보기에 이러한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구별과 분별과 차별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야. 따라서 장자는 계속 얘기하겠지. 도의 관점에 따라 시비선악 귀천 미추 대소 생사까지 무엇하지 마세요. 구별하거나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마세요.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세요. 왜? 모든 만물에는 다 무엇이 깃들어져 있으니까, 도가 깃들어져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자는 이런 관점에서 차별 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도의 관점에 따라 만물을 어떻게 좋아요? 평등한 것으로 만물을 하나로 보아야 하며 주위 환경에 의해서 그 타고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와 일치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고난 본심은 어떤 본심이야? 그렇지, 이건 바로 자연스러운 본심이야. 자연스러운 본성, 그 타고난 자연스러운 것에 따라서 도에 일치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을까? 얘들아, 우리 앞서서 중요한 내용 이미 다 배웠어. 장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시비,
선아, 미추, 귀천, 대소, 빈부, 심지어는 생과 사도 구별하거나 분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도의 관점에 따라 그렇지 평등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살아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그런 분별과 차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렇지, 내가 더 귀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돈이 더 많아야 돼.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위적인 틀 안에 자기를 끼워 맞출 필요가 없겠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겠다. 마치 유람을 떠나서, 유람선을 타듯이, 마치 소풍을 떠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마치 소풍을 떠나고 유람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의 경지를 장자는 뭐라고 불렀어? 그래요. 소요유의 경지라고 불렀어요. 자, 소요유에서 요 유라고 하는 글자는요. 논다. 논일다. 논다는 거야. 그래서 장자가 쓴 글을 읽다 보면 논일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소요유는 말 그대로 목적 없이 거닐고 논이는 그런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을 초월해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어떤 자유? 그러자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겠다. 이것은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앰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그런 자유의 경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만물을 어때?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옳은 거, 이건 그릇된 거,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나란히 두겠다. 나란히 제를 써서 만물을 나란히 두는 모습, 제물이 되겠네요. 자, 도의 관점에 따라 만물을 나란히 나란히 평등하게 인식한다. 나란히 제를 써서 좋아요. 제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자는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선악, 미추, 자타, 자신이냐, 타인이냐, 빈부, 여긴 안 나왔지만 우리 앞서서 어떤 거 이야기했어? 대소 혹은 그렇지 또 모두 있어서 시비 심지어는 생과 사조차도 그렇지 구별하거나 분별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런 구별과 분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차별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선악, 미추, 자타, 빈부 이런 것들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나란히 두어라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나란히 두고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 그렇죠. 만물제의 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물이 가치의 측면에서 모두 어떻다? 그렇지. 평등하고 소중하다. 왜? 맞아. 모든 만물에는 우주 만물의 근원인 도가 깃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 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돼서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요,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될 거야.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지? 좋아, 친구들 아는 친구들 많지?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신이 그렇지 다른 만물과 좋아요. 하나가 되는 경지,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장자가 이런 무라일체의 경지를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장자가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됐대. 그래서 이걸 호랑나비 꿈이라고 해서 호접몽 혹은 호접지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호랑나비가 됐는데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장자가 생각했다는 거야. 아, 내가 원래 장자인데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된 걸까? 아니면 나는 원래 호랑나비인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서 장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게 구별이 안될 정도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를 장자가 체험했다라고도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 따라서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장자의 사상은 진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쌤, 저도 그런 자유를 맛보고 싶은데, 어떻게 수양해야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나요? 소유유의 경지. 재물의 경지, 만물제동의 경지, 무랄체의 경지, 저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장자는 친절하게 수양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앉아서 좌, 잊어버리세요. 망, 바로 좌망이에요. 뭘 잊어버려야 될까? 잘 보자.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자가 생각할 때 차별과 분별, 이런 게 혼란의 원인이었잖아. 차별과 분별은 왜 생기니? 감각적인, 감각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지식에 집착하기 때문에 차별과 분별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그런 감각작용을 멈추고 잊어버려라. 손, 발에, 신체, 눈과 귀에 그런 작용을 잊어버려라. 라고까지 장자는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앉아서 잊어버릴 것을 좌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그렇지. 쓸데없는 것들이 다 청소가 될 거야. 인, 의, 예, 이런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런 규범들, 그런 것들을 쓱쓱 청소하듯이 다 비워버릴 수 있겠다. 마음, 심, 청소할 제를 써서 아, 심, 제가 되겠네요. 마음을 비워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자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 장자 공부하면서 이들이 도에 따른 삶을 강조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근데 얘들아, 그거 알고 있니? 도는 어디에 모이는 걸까? 그래, 텅빈 곳에 모이는 거야. 인의예, 이런 인위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도는 머물 수가 없어. 도는 깃들 수가 없어. 그것들이 싹 비워졌을 때텅빈 곳에 도가 머물게 되고 도가 깃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자와 장자 같은 사상가들은 계속 비워내라. 비워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마음을 청소하세요. 심제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한다. 라고 방금까지 이야기 나눴었죠? 즉, 마음을 비운 어떤 상태? 허.
빌허죠. 이 허의 상태에서 아 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 마음을 비워낼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노자와 장자 같은 사상가들은 마음을 비운다. 허심이란 표현 즐겨 사용하고요. 또 마음을 비워서 고요하게 한다. 허정 이런 표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만과 심재 대표적인 누구의 수양법? 그렇죠. 장자의 수양법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얘들아, 노자와 장자 중에 누가 더 먼저 태어나서 활동한 인물이야? 노자가 먼저 태어나서 활동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노자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개념 도, 무위자연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장자도 다 인정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후대의 인물인 장자가 만들어낸 좌망, 심재 이런 표현들은 먼저 활동했었던, 먼저 시대를 살아갔었던 노자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좌망, 심재 이런 건 장자만의 수양 방법이고요. 아, 노자는 요런 좌망, 심재 요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장자의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와, 지진이 나서 새 하늘이 열린 것처럼, 와, 쨍!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잖아요. 지진 신천을 생각하면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른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요런 표현들. 장자는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노자도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할 때 썼던 표현인 성인, 요런 표현 장자도 당연히 사용하겠죠. 수양을 통해서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 소유유, 재물, 만물제동, 무라일체,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장자는 지진, 신천, 진인, 신인, 천인, 그리고 성인으로 불렀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자와 장자의 도가 사상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노자와 장자의 철학 사상을 우리는 도가라고 부르고요. 이후에 그것이 종교화되면서 좀 다른 색깔을 띤 사상으로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도교라고 따로 지칭해요. 그러니까 율려사상 교육 과정에서는 도가라는 표현과 도교라는 표현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거야. 자,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둘다 도가 붙어 있죠. 아, 도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전개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분명하게 달라. 왜냐하면 도가는 노자와 장자로 대표된 철학 사상으로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내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철학 사상입니다. 자, 반면에 도교는요. 이런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소박한 민간 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교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가 지금 살아서 있는 이 현세적인 요 삶에서 길과 복을 추구한대. 얘들아, 길이 뭐니? 그렇지. 행운, 뭔가 럭키한 일이 나한테 생기기를 추구했다는 거야. 복은 뭐니? 행복. 아, 내 삶이 더 행복해지길 추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뭔가 내가 행운과 행복이 내 삶에 깃들기를 추구하면서 와, 불로장생과 신선술을 믿는 종교래. 얘들아, 생각해봐.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민중들이 가뜩이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몸까지 아프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겠지.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 따라서, 어때? 아,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늙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오랫동안 불로장생한다고 생각해봐.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불로장생하면 머리카락과 수염이 막 땅에 내려갈 정도까지 길어지고 하얗게 새겠지. 쌤, 그거 신선 아닌가요? 빙고. 아, 신선이 되는 그러한 기술. 신선술을 믿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약간 변질된 모습을 띠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도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내신 시험 공부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학교 진도에서 도교 사상을 꼼꼼하게 수업을 하셨다면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공부를 했으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쫄거 없어요. 딱 여기까지. 나오는 부분 딱 여기까지니까 같이 한번 빠르게.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 모두 다 담아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는요, 일단 한나라 전반기와 한나라 후반기에 각각 황로학파와 또 교단을 갖춘 종교의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전반기 시대야. 황로학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왜 황로학파냐면 전설상의 제황이었던 위대한 지도자 황제와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를 숭상해서 앞글자 따서 황로학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황제.
황제,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를 숭상했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스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겠다. 게다가 도가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무위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수를 주장했대. 아, 뭔가 황제 느낌이 나니까 황왕파라고 연결시킬 수 있고요. 또 전환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그 춘추전국 시대에

다양한 제자백과 사상들이 다양하게 좀그 요소들이 좀 남아 있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도가를 중심으로 하되 유가, 묵가, 법가 등 제자백과 여러 사상들이 다 수용됐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이제 후한 시대가 됐습니다. 한나라가 후반부로 접어들었대.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였다는 거야. 나라가 후반기로 갔다는 건 망조가 들었다는 거지. 백성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거야. 그럼 백성들은 마음둘 곳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더 의존하게 돼? 종교에도 의지하게 되겠지. 본격적으로 도교가 교단을 갖춘 종교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있는데, 태평도 말 그대로 천하 태평의 이상사회를 현실에서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런 교단을 갖춘 도교 종교입니다. 태평도도 물론 친구들 기억해야 하지만 이 오두미교가 둘 중에서는 더 확률상 더 많이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두미교. 이 종교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오두미교래. 요 미는 뭘까? 오, 알고 있는 사람 있네. 좋아. 쌀이야, 쌀비야. 오두. 옛날에는요, 시장에서 쌀을 사고 팔때 한두, 두두, 한 말, 두 말이라고 한 단위를 사용했거든? 요 두라고 하는 거는 쌀을 세는 단위야. 그럼 오두라고 하는 거는, 다섯 두, 즉, 다섯 말의 쌀이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어. 한 말, 두 말. 근데 다섯 말의 쌀 교래. 엥. 왜 이름이 다섯 마리 쌀교지? 그렇지. 교단을 갖췄다고 했잖아. 그 오두미교 교단에 입단하려면 입단비를 내야 돼. 입단비가 얼마야? 쌀 다섯 마리였대. 다섯 마리 쌀을 입단비로 내고 그 쌀로 어때?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왠지 얘들아. 병이 막 나을 것 같지 않니? 그치? 우리가 나쁜 일 저지르면 왠지 벌 받아서 병에 걸릴 것 같고, 착한 일 하면, 병도 나을 것 같잖아? 그런 소박한 민간 신앙의 요소가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빈민구제 및 도덕적 선행을 하면 병이 낫고 불로장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리해보자. 우드미교는 노자를 숭상하면서 노자가 도와 덕에 대해서 한 말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던 그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아서 창건한 종교예요. 빈민을 구제하고 도덕적 선행을 강조하면서 삼간수설을 행했대. 선생님이 오두미교가 조금 더 확률상 또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삼관수서 같은 요런 좀 특징이 있기 때문이야. 삼관수서 어렵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성문을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선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반성문을 쓰는 건데 이거 누구한테 쓰냐면요. 새 신에게 쓰는 거야. 하늘과 땅과 물을 주제하는 그 신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반성문을 썼는데 그걸 삼관수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어? 하늘과 땅과 물이었잖아. 이런 하늘과 땅과 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삼관수서를 반성문을 쓰는 삼관수서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 오등류의 특징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대가 흘러서 이제 위진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사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위진 시대 역시나 혼란기였어요. 위진 남북조 시대 막 이렇게도 예전에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막 나눠져 있고 역시 혼란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혼란기에 도교 사상은 이제 현학으로 전개가 됩니다. 얘들아, 혼란기에는요 지식인들이 함부로 발언을 잘못하면 어떻게 됐을까?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아주 큰 고초를 겪는 일이 꽤 많았을 거야. 자, 그래서 잘 봐봐. 이 시대에 등장했었던 현학 사상가들은요, 세속적 가치, 즉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런 세속적 가치를 초월해서 예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담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 철학 막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거야. 예술이나 철학 되게 깨끗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청담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현학은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여 예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담론인 청담을 즐긴 그러한 도교 사상이구나. 자, 도가 사상을 종교로 발전시킨 태평도나 오두미교와는 달리 위진 시대의 현학을 이야기했던 현학자들은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나름 계승했어요. 자, 이들은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의 세계가 진실한 세계입니다라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죠. 얘들아,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의 세계가 진실한 세계다. 이거 어때? 심리, 어우, 너무 어렵니? 너무 어렵지. 너무 뭔가 논의가 심오하고 깊다. 얘들아, 요 현자가 한자로 검다.

바늘천 땅지 검을현 물을 황할 때그 현이거든. 검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우물을 탁 들여다봤는데 우물이 검해. 그 얘기는 뭐야? 우물의 깊이가 아주 깊다는 거지. 아, 굉장히 깊이 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의 세계가 진실한 세계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펼쳐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현악 사상가들, 대표적인 사상가로 우린 중림칠연을 꼽아요. 얘들아, 대나무 숲으로 간 7명의 현자들, 대나무 숲으로 간 7명의 현악자들이라고 하는 것들, 주장해 볼수 있겠죠? 가끔씩 중국집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그 대나무가 막 이렇게 있고 거기에 7명의 약간 이렇게 막 어떤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막 그런 그림들 걸려 있는 그런 식당도 있거든요. 딱 보면 이제 여러분도 아는 척을 할수 있어. 이거 중림칠연을 묘사한 그림이 걸려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 친구들 알수 있을 거예요. 자, 현악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7페이지에 있는, 문항입니다. 고대동양 사상가라고 지금 발문이 되어 있어요. 자, 갑부터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도의 조화는 만물을 부숴버리고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은택이 만세에 이르러도 어진이 되진 않는다. 아득한 옛날부터 살고 있어도 장수라 하지 않고 만물의 형상을 조각하여도 교묘하다고 하지 않는다. 텅 비고 고요함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미루어 이해하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다. 하늘의 즐거움은 성인의 마음으로 천하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가만히 한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게 유교의 그 인, 의, 예 이런 어떤 도덕적인 시비선악을 잘 구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도 같니? 아니면 우주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치로서의 도 같니? 후자 같지 않아? 그치. 게다가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나왔잖아. 도의 조화는 블라블라 해도 인이 되지 않는다. 그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건 인의 예와 같은 유교식의 인위적인 규범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텅 비고 고요함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 법칙으로서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텅빈 곳에 깃드는 그 도를 떠올려 본다면 아 도가 사상이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친구들은 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도 되고요. 갑은 도가 사상가 장자가 되겠네요. 자, 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교화시켜 작위를 일으키고 자기를 일으켜서 예의를 만들어내고, 예의를 만들어내어 법도를 제정한다.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성인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어. 자, 성인은 유교에서도 도가에서도 이상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인이 사람의 본성을 무엇시켰대? 교화시켰대. 얘들아, 백성을 교화한다. 백성을 교화한다라고 하면 백성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가 다쓸수 있죠. 하지만 백성의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해버리면 본성이 뭔가 악하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켜서 이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게 해석돼. 그러니까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하면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던 누구? 그렇죠. 순자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친구들 캐치하셔야 돼요. 게다가 성인이, 어때, 본성, 사람들의 본성을 교화시켜서 작위, 인의를 일으키고 예의를 만들어냈다고 했잖아. 순자에 따르면 예라고 하는 건 누가, 그렇죠. 성인이, 성현이, 그렇죠. 성왕이, 선왕이,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이 뚝딱뚝딱 제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을은 누구야? 그렇죠. 순자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의와 법도는 성인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같은 것, 곧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은 본성이지만 여러 사람들과 다르고 훨씬 뛰어난 것이 자귀이다. 성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본성은 똑같이 악했다. 하지만 그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작위적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성인이다라고 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가 사상가인 장자와 유교 사상가인 순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순서도 그림으로 좀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자와 순자였었죠? A는, 그래서 장자가 네, 순자가 아니요. B는요, 장자가 네, 신은요. 그렇죠. 순자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항상 이렇게 순서도나 벤 다이어그램 문제 나오면 각 사상가들을 다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통치자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가? 일단 장자 아니지. 예인의예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을 비판했기 때문에 장자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수 있는가? 네. 얘들아, 유교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는 다 니은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죠. 특별히 순자 어때? 수양을 통해서 어떤 수양? 화성기위.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를 일으키는 화성기위의 수양을 통해서, 그렇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자가 네,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서 도가 들어차면 참된 삶을 지닐 수 있는가? 그렇지, 얘들아. 장자 맞죠? 자, 장자. 노자, 이런 도가 사상가들은 마음을 좀 비우라고 하잖아. 특별히 장자는 마음을 청소하세요. 심체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텅 비우라고 해. 마음이 텅 비우면, 그렇죠. 그텅빈 곳에 도가 들어차게 되죠. 그러면 어때? 참된 삶을 지닐 수 있죠? 이 참된 삶은 무엇에 대한 앎이야? 그렇지. 도에 대한 앎. 이런 앎을 지닐 수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중에서요. 이제 노자나 장자가 무지의 덕을 강조했다. 도가는 무지의 덕을 강조했으니까 참된 암을 지니면 안 되잖아요. 무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인의 예와 같은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하지만 정말로 도조차도 모르면 안 되잖아. 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아하, 참된 암을 지닌다는 건 도에 대한 암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가 되어야 하는가? 자신을 닦아서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우리 네 글자로, 그렇죠. 숙이안인이 되겠네요. 숙이안인하는 군자가 되는 건 공자, 맹자, 순자 모든 유학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교사상까지 한번 공부하면서 도가와 도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동양의 마지막 마지막 챕터이죠. 한국의 근대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네요. 자, 조선 후기의 실학과 우리 강화학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은요, 우리가 정약용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했지만 그 실학 자체의 특징은 또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실학. 굉장히 실용적이잖아. 경세치용,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일과 실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용후생, 생활에 이롭게 사용되고요. 삶을 두텁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학문을 추구하죠. 특별히 얘들아, 이용후생을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용, 생활에 이롭게 사용되는 그 이용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후생,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이용후생을 통해서, 그렇죠, 바른 덕, 정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실학사상가들은 보았기 때문에 이용후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실제적인, 실질적인,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 사실을 통해서 옳음을 구한다. 즉, 사실에 입각해서 옳음을 구하는 객관적인 그런 학문의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쌤 친구 중에 진짜 진짜 실용적인 친구가 있었지. 경실이, 경실이. 자, 너무너무 실용적이었던. 이름 자체가 경제적이고 실용적이지 않니? 자, 경실이를 생각하면서 경세치용, 실, 실사구시, 이, 이용후생. 그런데 요 이, 이용후생 중요했어? 이용후생을 통해서 결국은 정덕, 도덕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 결국은 도덕을 중시하는 실학도 유교구나라고 하는 것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요, 조선에도 양명학을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있었죠. 우리 그 조선의 양명학 사상가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강화학파가 되겠네요. 강화학파는 하곡, 정제두에 의해서, 수립된 조선의 양명학 체계입니다. 얘들아, 하곡은 그의 호구요. 정제두라고 하는 이제 사상가가 있었는데, 정제두에 의해서 독자적인 조선 양명학 체계가 수립됐고, 하나의 학파, 강화학파까지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양명학이기 때문에 왕수인의 양명학을 잘 계승합니다. 왕수인의 양명학을 계승하면서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인간이 도덕적 주체라는 걸 자각하고, 악한 욕심인 사욕을 극복해서 무엇? 그렇죠. 천리로서의 그 양지를 실현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증리설, 지양지설, 그리고 지행합일설과 같은 그런 양명학 사상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요. 발전시켜서 조선 양명학을 수립하죠. 특히 그는 이 양지를 우리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 즉, 우리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치야.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이치는 살아있는 이치. 생리다라고까지 해석해요. 반면에 마음 밖에 사물에는 죽어있는 이치, 살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이치로서의 양지를 생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교, 도교에도 관심을 갖는 등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취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여러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실학과 강화학파도 살펴봤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얘들아. 자, 이제부터 우리는 위정척사사상, 개화사상, 그리고 동학, 증상교, 원불교와 같은 다양한 사상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9세기쯤 이제 되자 서양의 교역을 요구하는, 통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고요. 어때? 그렇죠. 조선은 여러 가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내외적인 여러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에서 지식인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위정척사사상과 개화사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위정척사사상 한번 볼게요. 위정, 즉 올바른 것은 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 거짓된 것은 어떻게? 배척해야 한다. 위정척사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쌤, 뭐가 바른 것이고 무엇이 사악한 건데요? 자, 올바른 건 그동안 조선이 지켜오던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 즉 성리학적인 가치 체계와 질서, 이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자. 반면에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척하자라고 한 것이 위정척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위정척사는 서양의 것이라면 무조건 다 거부했어. 즉 정신도 거부, 물질도 거부입니다. 따라서 천주교에 대해서 어때? 강하게 반대하겠지. 정신의 핵심은 종교잖아. 근데 그 종교 당연히 서양의 것 거부하겠죠? 천주교 거부하고요. 또 물질 안에도 악한 정신이, 서양의 물질 안에는 서양의 악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천주교뿐만 아니라 여러 서양 문물까지 모두 배척합니다. 학자 이름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들이 윤사 시간에 학자 이름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 내신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또 출제 경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같이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학로, 기정진, 최익현 등이 있습니다. 자, 위정척사 사상이 서양의 정신과 물질을 모두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면 개화사상가들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발하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립하고 장점을 기르고 단점은 버리자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개화에는 크게 급진개화와 온건개화로 우리가 개화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얘들아, 급진개화는 말 그대로 급하다, 급해. 싹다, 뿌리째 싹다, 개화시켜. 라고 하는 주장이겠지. 이들은 유교적, 즉 성리학적인 질서를 근본적으로 뿌리째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전통적인 정치체제, 이것을 다 혁신시켜서 파괴해버리자라고 하는 급진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까지 수립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아, 서구식의 정부까지 수립하자고? 와, 이거는 이제 사회 뿌리를 다 뿌리째 개혁시키자는 거네. 오, 굉장히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 급진개화론을 이야기할 때 포인트는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면서 전통적인 정치체제를 혁파해서 서구식 정부까지 수립하자라고 봤다는 데 있어요. 반면에 온건개화는 급진개화보다는 좀 온건한 목소리를 내겠죠. 지킬 건좀 지키자. 그러면서도 변화시키는 거 어때? 요런 정도의 뉘앙스라는 거알수 있어요. 시험에도 당연히 급진개화는 요런 정도, 세줄 정도 우리가 알면 되지만 온건개화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온건개화론자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주장이 너무 유명하지. 그래, 동도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온건개화론을 다른 말로 동도석이론이라고도 자주 부르고 있어요. 자, 동도석이론이 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 기는요, 그릇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잘 봐봐. 그릇은 누구의 그릇이 튼튼하고 좋다는 거야? 그렇지, 서양의 그릇이 튼튼하고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릇은 서양의 그릇을 쓰는구나. 그래서 석이구나. 그런데 그 서양의 그릇에 누구의 도를 담으라는 거야? 그렇지, 동도. 그러니까 아, 도는 동양의 것이 좋다는 거야. 이 서양의 그릇에 결국은 동양의 도, 즉 동양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동양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엇을 지키자는 거야? 잘했어. 성리학을 지키자는 거죠. 자, 성리학적인 가치와 성리학적인 질서는 그대로 이건 지켜야 돼. 유지시켜야 하는 거야. 아, 성리학적인 가치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건 얘들아, 성략적인 신분 질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지. 기존의 성략적인 신분 질서에 대해서도 유지할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릇은 누구의 그릇이 튼튼하다고? 그렇지. 서양의 그릇이 튼튼하니까, 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서양의 그릇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서양의 그릇에 해당하는,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지? 뭐, 군사제도. 형정, 형벌, 행정, 이런 것들. 그리고 의복. 각종 도구의 사용, 이런 것들, 이런 서양의 어떤 발달된 물질 문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자는 거죠. 단, 모는, 그렇죠. 정신만큼은 성략적인 가치와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입장을 뭐라고 불러? 동도서기론이라고 부르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도 지킬 건 지키자고 보았기 때문에 온건계화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온건계화는 유교적인 가치와 질서,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그렇죠, 성리학이 되겠지. 성리학적인 가치와 질서, 즉 동양의 도는 지키면서도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 즉 서기, 서양의 그릇은 무엇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야. 그럼 당연히 서양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중에서 무엇만 수용하자는 거야? 그렇지. 물질 문화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무 중요해. 잘 봐. 친구들이 동도서기론 하면 개화니까, 아,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동도서기론도 분명히 무엇에 대해서는, 그렇죠, 서양의 정신, 서양의 사상의 핵심, 서양의 종교인 무엇은 천주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천주교는 계속해서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정촉사랑 동도석이랑 이렇게만 봐도 어때? 어우, 그렇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위정촉사와 동도석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 성략적인 가치와 신분 질서를 지킵시다. 이 부분은 위정촉사와 동도석의 공통점이지. 차이점은 뭐였어? 위정촉사는, 그렇지, 서양의 물질도 배척하는 거야. 하지만 동도서기는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또 대표적인 위정촉사와 동도서기의 공통점, 지금 공부했다. 무엇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천주교 높, 천주교 배척하는 건 당연히 위정촉사도 동도서기도 다 똑같이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유교를 중심으로 삼고 근대화된 서양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서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동양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길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했던 동도서기 온건계화론, 너무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 신흥 민족 종교 메이드 인 코리아 종교 사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중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생활이 힘들었거든.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 그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었던 우리 신흥민족 종교예요. 앞 글자 따서 동증원, 동증원, 동증원. 친구들이 종교 이름을 좀 어려워해서 동증원 한번 외쳐봤습니다. 동학증상교, 원불교입니다. 압도적으로 동학이 중요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신 시험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동학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수업 한 데서 언제 어떻게 나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상교랑 원불교도 반드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동학부터 볼게요. 자, 동학은요, 최재우가 제창한 민족 종교이죠. 이름 자체가 동학이야. 그러니까 무엇의 반대세? 그렇죠. 서학의 반대세. 서학에 분명히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이밍에서도, 이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학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양의 천주교에 대해서 무엇했다? 반대했다. 쌤, 그러면 천주교를 반대한 건 위정척사, 동도서기, 동학의 공통점이겠네요. 잘했어. 계속 그렇게 여러분 찾으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동학은 하늘님, 다른 말로 천주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하늘이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하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자,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시천주. 따라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님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너의 마음에도 다 하느님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오심직 여심.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대하기를 하늘 섬기듯 해라. 사인여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시천주, 인내천, 오심직 여심, 사인여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더 어려운

어려운 표현도 알아두셔야 해요. 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님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그렇죠?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심정기. 그리고 하늘님의 자연스러운 가르침으로 세상을 잘 교화시켜야 한다. 무의이화. 그리고 이러한 하늘님의 덕을 널리 널리 세상에, 온 천하에 다 퍼뜨려야 한다. 보덕천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보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지, 하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기화, 지신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기가 이미 하늘님이 다 모셔져 있는 거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야. 아, 지금 나와 있는 요런 표현, 이게 전부야. 더 이상 없어. 졸지 말고 얘들아, 그냥 나왔잖아. 내 걸로 블라블라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받아들이면서 내 걸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어떤 어려운 선지도 다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서학에 반대했기 때문에, 아, 서구 열강에 대항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보국안민을 주장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위정척사 사상과 그렇지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 인본주의를 강조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회평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신분차별, 남녀차별, 그리고 어른과 아이, 즉 노소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중시했는데, 최근에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하시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 잘 봐. 동학은 평등의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성략적인, 차별적인 신분 질서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겠지? 평등의 가치를 중시했으니까. 그런데, 동학도 성리학으로부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 경, 신의 수양을 강조했다는 거. 얘들아,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른다. 성리학이 다 중요한 수양 방법이에요. 인의 예지에다가 신까지 더해서 인의 예지 신이라고까지 성리학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신도 중시하거든. 이런 거 성리학으로부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게다가 성리학자들이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다섯 가지 윤리,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서로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 그렇지 의리가 있고 믿음이 있고, 친구 사이에 또 믿음이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구별이 있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그렇지 질서가 있는 이런 인간의 윤리, 이런 오륜, 이런 거다 동학도 인정했다. 성리학으로부터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증원, 동증원, 그 다음 그렇죠. 우리 증산교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일순이 만든 민족 종교입니다. 자, 강일순은요, 결국 원한이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원한을 해소해. 해원, 원한을 해소하고요. 함께 서로 상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해원 상생을 강조하면서 원한을 풀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원한을 풀기 위해서 무속, 그리고 도가 사상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사상적 기초를 닦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좀 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를 싹다 뜯어고치는 천지 공사, 이런 하늘과 땅의 운행을 다 뜯어고치는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현세에서 지상 낙원을 실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원한을 풀고 내세가 아닌 이곳 현세에서 새로운 지상 낙원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 그렇죠, 강일순의 증상교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원불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불교는요, 박중빈이 창립한 민족 종교입니다. 기존 불교 사상을 개혁해서 생활불교를 표방했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주장했다는 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서클, 이런 동그라미 일원상으로 표현하면서 영, 즉 정신과 육, 즉 육체를 함께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영육상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학과 증상교와 원불교의 공통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셋다 우리 결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했고요. 사회 변혁을 주장하면서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백성의 마음을 표현했어. 모든 어려움이 제거된 새로운 세계를 동증원에서는 후천개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후천개벽, 즉 새로운 세상이 죽음 이후인 내세가 아니라 이곳에서, 현세에서 그 후천개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후천개벽을 이루고자 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실전 문제 3번입니다.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는 도법으로 무위이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실천하면, 이거 뭐라고 배웠는데?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수심정기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하느님의 성품을 거느리게 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오는 것이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내신에서는 하느님이란 표현 안 주실 수 있어. 우리는 무위이화, 수심정기를 통해서, 아, 이거 동학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위정척사와 동학을요, 이렇게 순서도로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위정척사와 동학사상을 탐구해 볼 텐데요. A는 위정척사가 네, 동학이 아니오. B는 위정척사가 네. 그렇죠. C는요, 동학이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역시 순서도나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꼼꼼하게 두 사상을 다 비교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시는 보편적 수양의 원칙이 될수 있는가 너무 중요하지. 동학도 받아들였고요. 우리 당연히 성리학을 중시했던 위정척사는 성경신의 수양 당연히 강조합니다. 서양 문물의 주체적인 수용을 통해서 백성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가? 얘들아, 위정척사 사상가들이 서양 문물 수용하자고 생각하지 않았죠. 인과 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가? 네. 성리학을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했던 위정척사가 당연히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백성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죠. 동학은요, 당연히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에 대해서도 반대했세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성리학적인 신분질서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을 조화시켜야 하는가? 아니죠. 동학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 따라서 성리학적인 신분질서, 차별적인 신분질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많았죠?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오늘도 꿈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꿈꾸는 기출의 미래 13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오늘 미분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하루에 몇 과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공부를 할 때, 수능 공부를 특히나 할 때 우리가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뭐 한국사도 있지만 또 다른 과목을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 있다라고 할 때 하루에 이 과목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몇 과목만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시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이 모든 과목을 매일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능 당일에 이 모든 과목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하루에 이 모든 과목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해 놓는 거죠. 근데 또 하루에 이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기에는 개념 공부를 하는 시기에서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념 공부를 하는 시기라면 몇 과목만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수능이 가까워진다면 이 모든 과목을 하루에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일매일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저도 실제로 수험생활을 할 때 수능 한 일주일 전쯤에는 매일매일 기출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만큼이나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은 모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71번입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가 2x세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플러스 5a라는 함수인데요. 극소값이 a일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때 극소값을 알려줬는데 어디서 극소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죠? 그럼 어디에서 극소인지 찾는 방법은 도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f 프라임 x를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미분을 해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6ax 요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6x의 x 빼기 a. 이게 바로 f 프라임 x다라는 것을 일단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 값을 몰라서 f 프라임 x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 a가 0인 경우, 음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a가 0이라면, a가 만약에 0이라면, f 프라임 x는 6x 제곱이에요. 맞죠? 그러면 6x 제곱이면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긴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상황입니다. f 프라임 x가.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fx. 자,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f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었죠. 지금 플러스 플러스니까 0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접선의 길이가 0이었다가 또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극소값이 있나요? 극소값이 없죠. 지금 f계형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래서 a가 0일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로는 a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냐면은 x축이랑 0과 a에서 만나는데 a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렇다면 fx는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게 바로 f의 개형이 될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극소값을 어디에서 갖느냐? a에서 갖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가 a라고 알려준 상황인 거예요. 극소값이 a니까. 자, 그러면 우리 fa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시면 함수식에다 a를 대입해보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5a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a다라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a 세제곱이 4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a가 0보다 크니까 0이 아니라서 a로 약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a제곱은 2가 될 거고, a제곱은 4가 될 거고, 여기에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는 양수인 첫 번째 가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a가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능한 a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극대값은 어디에서 갖느냐? 0에서 갖는 거 찾을 수가 있어서 f0을 구하라라는 게이 문제였던 거죠. 그럼 f0은 다시 여기다가 f0, x자리에 0을 대입해 보시면 5a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였을 거고 a자리에 2를 대입하면 10이다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우리 아직 세 번째 경우인 a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아직 확인을 안 했어. 그래서 마지막 답은 나왔지만 a가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 f'이 어떻게 생겼느냐? x축이랑 0과 a에서 만나는데 a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 f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느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요런 형태가 바로 fx의 개형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극소값을 어디서 갖느냐? 0에서 가져요. 0에서. 아, 그래서 f0이 a인 거구나. f0이. f0이 a란 소리. 근데 f0이 얼마냐면 5a거든요. 5a. 5a가 a래요. 그럼 a가 얼마죠? a가 0이 나와서 처음 가정인 0보다 작다를 만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두 번째 경우에서 찾았던 10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 되셨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을 몰라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줬다라는 거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72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x는 알파에서 극대, x는 베타에서 극소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극대 극소를 어디서 갔는지 찾으려면 도함수를 찾아줘야 된다. 그쵸? 도함수 찾아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어디서 0이 되는지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6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셨나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냐면 x축이랑 마이너스 2랑 6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f의 개형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요게 바로 f의 개형이었던 거고요. 요 문제에서 알파에서 극대를 갔는데 어디에서 극대를 갔죠?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져요. 그래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였던 거고, 그다음 베타 값이 극소를 갖는 부분, x 값이 6이죠. 그래서 베타가 6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베타에서 알파만 빼주시면 8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f 개형을 그리긴 했지만 그리지 않더라도 f 프라임만 보고 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니까 여기서 극소를 갖는다. 그것까지도 바로 사실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 한번 f의 개형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두 번째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순조롭게 두 번째 문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73번.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다. 근데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일 때 f2의 값은? 자, 이번에도 극소값은 알려줬는데 어디서 극소인지 몰라요. 그러면 찾아줍시다. f'x를. 자, 도함수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6ax.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3x 곱하기 x 플러스 2a. 자, 요게 지금 f'x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도함수를 정확히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로서 a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야. 왜 0을 기준으로 나눠주느냐? 이 값이 0이 되는 게딱 x가 0일 때이기 때문에 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a가 더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판단해주기 위해서 0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a가 0보다 크다면 이 f'x가 어떻게 생겼느냐?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이 0과 마이너스 2a일 텐데 마이너스 2a가 음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f'이. 그러면 f는 어떻게 생겼느냐? f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극소를 갔냐 확인해 봤더니 0에서 극소가 된다.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40이란 소리. 근데 F0이 얼마죠?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4A예요. 아, 4A가 마이너스 40이라는 소리구나. 그럼 A값 구해 보시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었던 A가 양수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죠. 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인 a가 0보다 작은 경우, 사실은 이 경우였었을 거고, 구해보면 이 경우에는 f'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a가 양수가 될 거니까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f의 개형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요게 바로 f의 개형이었던 것이고. 그러면 어디에서 극소를 갖느냐? 이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a에서 극소가 된다. 그래서 f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2a 실제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플러스 12a의 세제곱 플러스 4a가 마이너스 4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만 풀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정리해 볼까요? 4a 세제곱 플러스 4a 이거 넘겨주면 플러스 40은 0. 그쵸? 자, 그럼 양변을 4로 나눠 보면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은 0. 요 3차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써주고 조립제법 써주면 마이너스 2, 4, 5, 마이너스 10, 0. 와, 딱 0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냐? A 플러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쵸? 자,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 요거를 풀어보려고 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 말은 실수 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다. 요거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음수가 맞죠? 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2였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F2의 값만 구하면 돼, F2. 자, F2는 뭘까? Fx에다가 2를 대입해 보세요, x자리에. 그러면 8 더하기 12A 더하기 4A. 요 값을 구하는 문제고, 그러면 16A 플러스 8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32 더하기 8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답이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했던 문제랑 비슷하게 A 값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가능한 경우를 찾아주는 문제였어요. 되셨죠? 이렇게 극소값과 같이 극값을 알려준 경우에 이제 어디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지를 도함수를 활용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7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번. 자, 이번에는 실제로 어디에서 극소인지를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정확히 어디에서 극소인지를 알려줬으면은 도함수를 구했을 때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fx가 만약에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 프라임 a가 0이다. 이거 fx가 미분 가능할 때 성립했었죠. 근데 지금 fx가 3차 함수여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해봤을 때 요게 이제 f 프라임 x인데 1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f 프라임 1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분 가능할 때는 1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되기 때문에 1에서 극소를 가지면.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계산해 주면 1을 대입해 보면 3 플러스 2a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니까 2a가 6이다. 따라서 a는 3이 돼버리는 거죠. 요렇게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극대값이 28일 때, 이번에는 극대값을 알려줬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극대인지를 찾아야 될 거고, 어떻게 찾느냐? 우리 여기서 a 값 찾았던 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도함수를 정확히 구해보자. 자, 그러면 다시 대입해서 구해보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그쵸?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해 보면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그쵸? 여기서 인수분해 다시 해주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최종적으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까?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마이너스 3과 1에서 만난다. 그쵸? 자, 그러면 f의 개형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f가. 그래서 실제로 1에서 극소인 거 맞죠? 그러면 어디에서 극대값을 갖느냐?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맞나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3이 28이라는 거니까 F-3을 우리가 구해주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구해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플러스 27 플러스 B가 28이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A가 3이라고 구해놨어. 그래서 여기다 3을 딱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7, 27 사라지겠죠? 요렇게 사라져. 그다음에 27 플러스 B가 28인 거니까 우리가 찾는 B는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는 3 더하기 1 해주니까 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 극대값이 28이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극대를 갖는지 찾은 다음에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로 X는 1에서 극소다. 어디에서 극소인지 정확히 알려줬을 때는 1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다라는 조건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74번 문제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7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5번은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x는 3에서 극소이다. 그럼 어디에서 극대고 어디에서 극소인지 알려줬는데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럼 그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고 3에서의 미분 계수도 0이다. 요걸 알려준 거구나. 그리고 심지어 극대라는 조건으로부터 f'-1이 0일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 좌우에서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 부호 변화까지도 알수 있어요. 여기선 극소니까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그건 혹시 필요하면 사용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두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자, 도함수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도함수가 2차 함수다, 그쵸? 근데 2차 함수에 두 근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2차 함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라는 거니까 우리 a랑 b를 구하고 싶으면 뭐를 활용하면 될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쵸?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2a가 두 근의 합, 2랑 똑같다. 그쵸?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3분의 b가 실제로 두 근의 곱해보면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풀어주면 a 값이 나올 것이고,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풀어주시면 B값 나오니까 B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극대값을 구하시오. 근데 어디서 극대인지 아까 알려줬잖아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F-1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다. F-1. 자, 그럼 마이너스 1 실제로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고, 정리해보면 a 빼기 b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9 따라서 얼마죠? 6. 6이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 x는 3에서 극소다. 근데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76번으로 넘어갑니다. 76번. 자, 이번에는 두 상수 AB에 대해서 3차 함수가 X는 1에서 극소를 갖는데요. 아, 그럼 이번에도 F'1이 0이구나. 이거 일단 쓰고 넘어가 봅시다. 근데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일단 우리 요 조건 활용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 도함수 구해보면 3A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그러면 F'1 한번 구해보면 3a 플러스 b가 0이라는 소리 맞죠? 자, 그럼 우리 이거 조금만 정리해보면 b가 마이너스 3a라는 소리야. 맞나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신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b 자리에 마이너스 3a를 바꿔 넣어보면 요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게 돼요. 인수분해가 3a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아, 요렇게 f'x가 언제 0인지 딱잘 보이게 인수분해가 돼버립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일단 a는 3차 함수, f(x)가 3차 함수니까 a는 0은 아닐 거예요. 근데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도함수를 그리기가 어렵다. 그럼 경우를 나눠줘야겠죠. 첫 번째 경우, a가 0보다 큰 경우.

번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근데 A가 음수면 3A도 음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F 프라임이. F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렇겠죠? 자, 그러면 X는 1에서 FX가 극소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F 프라임 1이 0이라는 조건 하나 썼지만, 더알수 있는 게 1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극소니까, 도함수가. 그럼 볼까요? 이 예시는 1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f가 1에서 극소를 갖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예시는 f 프라임이 1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져서 바뀌어서 이 예시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1에서 극대가 돼버려. 그래서 두 번째 경우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가 맞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실제로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네.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2라는 거죠. F1이 마이너스 2다. 자, 근데 F1을 실제로 대입해서 구해보자. 그러면 2A 플러스 B다. 그쵸? 2A 플러스 B. 근데 B가 마이너스 3A였으니까 문자를 줄여주면 B 자리에 마이너스 3A 넣어주면 마이너스 A. 아, 요게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A가 나온다. A가 2다. A가 2. A가 2.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마이너스 6일 거고요. 그쵸? 근데 극대값을 구하시오. 극대값을 어디서 갖느냐?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가질 거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1이 얼마냐? 최종적으로 요것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요렇게 되니까 A 날라가고 마이너스 B, 즉 6이 바로 극대값이다. 요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번에도 A 값을 기준으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나누어서 가능한 경우를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계속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77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77번. fx는 x는 1에서 극대고 x는 b에서 극소다. 비슷하다, 그쵸?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A인데 1에서 극대고 B에서 극소니까 F 프라임 1도 0일 거고 F 프라임 B도 0이다. 요 조건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에도 2차 함수니까 6x제곱 빼기 18x 플러스 a는 0.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x가 1과 b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1과 b였던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과 b.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A도 찾을 수 있고 B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3은 실제로 두 근의 합1 플러스 B. 그래서 B가 2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근의 곱 6분의 A가 실제로 두 근의 곱해주면 B인데 B가 2라는 거 아까 구해놨어. 그래서 A가 1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A 플러스 B 하면 14. 이렇게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A랑 B를 구했는데 사실은 그 F 프라임 1이 0이다.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1 넣었을 때 0이다 하면 실제로 A가 12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대입했을 때 0이다 하면 A 구해놨으니까 B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77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0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8번. FX가 X는 A에서 극소일 때 A 플러스 F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값을 구하려면 어디서 극소인지를 찾으려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 보함수. 3x제곱 마이너스 3. 그쵸? 인수분해를 해보자. 3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아,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걸까? 요렇게 생긴 거다. x축이랑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난다. 자, 그럼 원래 함수 개형 우리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만 보고 한번 확인해보자. 어디에서 극소를 가는 거죠? f'이 0이 되는 점들 중에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요 1, 1. 1에서 극소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a 값이 1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a 플러스 fa만 구하면 돼. 즉, 1 플러스 f1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f1 우리 구해보자. 1 플러스 f1은 1 빼기 3 플러스 12.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1이 답이다. 간단하다, 그쵸? 요렇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79번으로 넘어갑니다. 79번.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요. x는 3에서 극대래요. x는 3에서 극대. 자, 그럼 극대니까, 극값을 가지니까 f'3은 0이란 소리다. 그리고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다. 그럼 일단 요거부터 활용을 해보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m. 이렇게 되니까, 아, 3을 대입하면 m 값이 나오겠네. 자, 3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더하기 m 값이 0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너무 간단하다, 그쵸?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극대라는 조건 활용 안 하고 그냥 마이너스 3에서 미분 계수, 아, 3에서 미분 계수가 0이다만 이용해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극대라는 조건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아, 3에서 미분 계수가 0이면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구나. 그것까지 계속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좋아요. 8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80번. 자, x 값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우리 이 가운데 사이에 끼어 있는 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부등식,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소리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이이 함수 y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 y는 k라는 직선 사이에 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y값들의 범위가 이 범위를 만족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그래프. 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구해줘서 그래프 개형을 찾아주면 될 거고, 도함수 구해주시면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그쵸? 인수분해해 보면 6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최종 인수분해하면 6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2. 요게 도함수다. 자, 그럼 도함수 개형을 그려주면 먼저, 도함수 개형을 그려주면 x축이랑 마이너스 2, y'이라고 써볼게요. x축이랑 마이너스 2와 1, 0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y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증가하고, 요 사이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요게 바로 y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지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x들에 대해서만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얼마를 지나는지 한번 함수 값을 찾아주면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해볼게요. 함수값 찾으려고. 그럼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8이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지금 36이죠. 그럼 20에서 8을 빼주면 되니까 12. 여기가 지금 12네. 맞죠? 자, 그 다음에 1, 얼마를 지나는지,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도 한번 찾아줍시다. 그러면 1, x자리에 살짝 넣어주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5인 거 보이시나요? 1, 마이너스 15를 지난다. 그 다음에 우리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보고 싶은 거니까 2에서 함수값 한번 찾아줄게요.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16 더하기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되셨나요? 그럼 요만큼 지금 마이너스 32니까 요만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0. 맞죠? 그러면 16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아, 그러면 2, 마이너스 4. 한 요쯤에 있을 거고요. 2, 마이너스 4. 지금 요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인 부분만 보고 싶은 거니까 요만큼만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만 쳐다보면 되는 거고, 근데 저 부분이 마이너스 k 이상 k 이하이길 원하는 거예요. 저 y 값이. 아, 그럼 어때야 될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k가 여기에서의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15보다 더 같거나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k가.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위쪽도 한번 확인해 주면 y는 k가 가장 최대값인 12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딱그 사이에 끼어 있겠죠. 물론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는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되셨죠? 자, 그럼 k의 범위는 요거 풀어주면 k가 15 이상. 이거는 k가 12 이상이니까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15 이상이 되는 거죠. 15 이상.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양수 k의 최소값은 15다.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정확히 구하려고 제가 부등호 범위까지 정확히 표현을 해준 건데, 사실은 이 그림만 딱 보면 k값이 가장 작을 때가 딱 15일 때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왜냐면 절대값이 가장 큰게 지금 여기에서 15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도 한번 k가 만족해야 되는 범위를 구해봤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도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y값의 범위를 고려해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81번으로 넘어갑니다. 81번.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5)의 최소값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문제의 형태가 좀 새로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면 f1이 3이다. 아, 1에서의 함수값은 정확히 3이다 알려줬어. 근데 나번 조건을 보면 1과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5 이상이다. 이게 대체 무슨 조건을 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무슨 조건인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프에다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표현해서. 그럼 일단 1, 3을 지난다. f(x)는 일단 1, 3을 지날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5 이상이래. 근데 f'x가 의미하는 거는 x에서의 미분계수, 즉 x에서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5 이상이어야 돼.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f5의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가장 작은 값.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딱 5일 때를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도 따라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딱 5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기울기가 5인 거를

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이거는 제가 그냥 직선, 기울기가 5인 직선을 그린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5이려면 함수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죠? 이게 접선이려면?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면 F5일 때 이제 점점점 값이 커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가장 작을 때가 언젠가 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작을 때는, 그냥 F가 이 직선 자체일 때가 가장 작지 않을까? 이 직선 자체일 때? 왜냐면 F가 이 직선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F가 이 직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 흰색보다 작아지는 게 생겨버려요. 맞죠? 그래서 이 흰색 직선보다 fx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가장 작을 때는 이 흰색 직선 자체일 때, fx가 이 흰색 직선 자체일 때가 f5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작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정확히 언제냐?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5인 직선 자체가 fx일 때. 그럼 그때 5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진짜 구해도 되지만 기울기가 5라는 거 활용해 보면 이렇게 살짝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 요 길이가 1과 5 사이의 거리인 4니까 기울기가 5이라면 요 높이가 4분의 20 해서 5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5가 3에서 20만큼 더 올라간 23일 때가 최소값이겠구나. 5,23. 그래서 답이 23이다.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냥 그림으로 정확히 이 직선 자체가 FX가 될 때가 최소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최소값 23을 찾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이때는 FX가 5x, ox 빼기 2일 때인 거죠. 실제로 fx가 ox 빼기 2일 때 가번 조건도 만족하고 나번 조건도 만족을 해. f'x가 정확히 오니까. 그쵸. 자, 근데 우리 이거는 지금 직관적으로 문제의 답을 구한 거고, 실제로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fx가 이 문제의 예시로 생각해 볼게요. 닫힌 구간 1부터 5까지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1과 5를 선택한 이유는 1에서의 함수값을 알려줬고 5에서의 함수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본 거예요. 그다음에 열린 구간 1부터 5까지에서 미분 가능할 때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죠, 이 문제는. 그랬을 때 1,F1과 5,F5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미분 계수가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C값이 1과 5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이 평균값 정리였어요.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일 건데 이게 직선의 기울기일 건데 이거랑 미분 계수랑 똑같은 즉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C가 열린 구간 1부터 5까지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 요게 평균값 정리였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활용해 볼 건데, 일단 요식에서 요식을 우리가 활용해 볼 건데, 요식 정리해 보면 4분의 F5 빼기 F1이 3이라고 알려줬거든요. 요게 F'C가 되는 C가 1과 5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건데, 그럼 나번 조건을 활용해 보면 F'C는 항상 5 이상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두 값이 똑같으니까, 이 값도 5 이상이다. 그럼 F5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쵸? F5 빼기 3이 20 이상이구나. 4 넘겨주면.
그럼 F5.

F5는 23 이상이다. 라는 게 나와요. 아, F5는 항상 23 이상이구나. 그럼 최소값은 얼마일까? 정확히 이 등호가 성립할 때, F5가 정확히 23이 될 때가 최소겠다. 근데 진짜 이런 가능한 예시가 있는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는가?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여기에서도 등호가 성립할 때. 즉, F'C가 정확히 5가 될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직선, FX가 OX 빼기 2라는 직선이라는 예시가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의 예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등호가 성립할 때가.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으니까 최소값은 23이 맞구나. 요렇게 조금 더 엄밀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는 거,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엄밀하게 푸는 거까지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첫 번째 풀이처럼만 푸셨다면 이제 두 번째 풀이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값 정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2번으로 넘어가요. 82번. 자, 82번은 양수 A에 대해서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X의 극대값을 알려줬다. 그럼 어디서 극대인지 알아내야 되니까 미분을 해볼 수밖에 없을 거고 미분해 보면 6x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12a제곱 이렇게 도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 6으로 묶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제곱. 아, 인수분해가 되네. 그쵸? 되네. 6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2a.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건데, x축이랑 마이너스 a와 2a에서 만난다. 근데 a가 양수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2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양수니까. 자, 그러면 f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계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f였던 거고요. 극대값이 27분의 7이라고 알려줬는데 극대값이 마이너스 a에서 갖는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f 마이너스 a가 27분의 7이라는 것이고 진짜 구해보면 마이너스 a 넣어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12a 세제곱 맞나요? 자, 그러면 7a 세제곱이 27분의 7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 7로 또 예쁘게 약분이 된다. A 세제곱이 27분의 1이니까 A는 3분의 1이다. 요렇게 A 값을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F3의 값을 구하시오. 오잉?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F3. 3 대입해 보시면 54 빼기 27A 마이너스 36A 제곱. 요것만 계산하면 끝. 아시겠죠? 자, 54, a 자리에 3분의 1 대입해보자. 빼기 9, 빼기 36에다가 9분의 1 곱하니까 4. 요렇게 된다. 맞죠? 자, 그러면 54에서 4 빼면 40. 아, 50, 50. 50에서 9 빼면 41. 답은 41이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어디에서 극대인지 찾고 나서, 진짜로 극대값이 27분의 7이다. 활용하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계속 비슷한 문제 풀고 있어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8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3번. 자, FX가 X는 1에서 극소다. 바로 써야 되는 거 F'1이 0이고 1 좌우에서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겠네. 이 생각 바로 하시고 FX의 극대값이 사래. 근데 어디서 극대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f'x를 구해 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미분해 보면 4x 세제곱 플러스 2ax. 여기까지 됐죠. f'1이 0이라는 거 이용하면 a가 나오겠다. 그러면 일단 대입해 보자. 4 더하기 2a가 0이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F'X 진짜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넣어서 구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4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아하, F'X가

3차 함수인데 x축이랑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f 프라임 x가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f 프라임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긴 걸까? 마이너스 1, 0, 1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게 f의 개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극대값이 4라는 거 알려줬어. 지금 딱 보니까 극대값을 어디서 갔죠? 0에서 갔죠. 0에서. f0이 4라고 알려준 거예요. f0이 4다. f0이 얼만데? f0. b죠, b. b가 4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랑 4 더하면 2다, 2. 답은 2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다. 세개 중에 하나다.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상황 말고 이세 개의 개형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지금 x축이랑 만나는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x좌표가 0, 마이너스 1, 1, 세 개가 보인다. 근데 x축이랑 만나서 세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는 이런 개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형은 x축이 어디 있더라도 항상 한 개의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 생겨야지만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을 때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바로 그려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도함수 자체가 3차 함수였어가지고 이제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도함수가 3차라는 걸 활용해서 또 이제 4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요 문제에서 그렸던 것처럼 도함수가 3차 이용해서 아까 도함수가 요렇게 생겼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fx가 지금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요걸 활용해보면 도함수가 3차라는 걸 활용해서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어떤 경우들이 나오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크게 네 가지 중 하나고 조금의 변화는 있겠지만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 요렇게 네개 중에 하나예요, 크게. 그래서 요것까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자, fx가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인데 극대값이 4고 f-2가 0보다 클때 f-1의 값은. 자, 그러면 극대값이 4라고 알려줬는데 어디서 극된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도함수를 구해보자. 자, 미분에서 도함수 구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의 a제곱 마이너스 1. 자, 어디서 그 값을 갖는지 찾으려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3으로 묶이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3으로 묶이는 게. 3으로 묶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자, 요 지금 제가 중괄호 안에다 써놓은 식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인수분해. 자, 요 a제곱 빼기 1을 보니까 a 플러스 1 곱하기 a 빼기 1로 쪼개고 싶을 것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2a가 나오려면 둘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딱 더해서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아,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은 3의 x 빼기 요거. 자, 괄호 풀어서 써볼게요. x 빼기 a 빼기 1. x 빼기 a 플러스 1. 아,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일단 요거 인수분해를 첫 번째 하셔야 되고. 그럼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요렇게 생긴 것인데 x축이랑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는 a 플러스 1, 다른 하나는 a 빼기 1에서 만난다. x축이랑. 둘 중에 뭐가 더 크죠? 요게 더 크죠? 그럼 a 플러스 1이 여기, a 마이너스 1이 여기. 이게 f 프라임.

3M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긴 거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긴 거죠. 요게 F의 개요. 그럼 극대값이 4라고 알려줬는데 어디서 극대가 되는 거냐면 A 빼기 1에서 극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FA 빼기 1이 4라고 알려준 거구나. 요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A 빼기 1을 X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면 A 빼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의 A제곱 빼기 1의 A 빼기 1. 요 값이 4라는 소리.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야 A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이제 전개를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A 빼기 1, 뭐, 적절히 묶은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전개를 해도 상관없고.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괄호를 다 풀어줘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전개를 해서 풀어볼게요, 바로. 자, A 빼기 1의 세제곱 전개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3A에 요만큼은 마이너스 3A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자 뒤에 거 전개해보면 3A 세제곱 자 바로 모두 다 전개해볼게요.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은 4 이렇게 됩니다. 자 요만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A세제곱 일단 지워지는 게 있나? 지워지는 거? 3a 마이너스 3a. 이거 먼저 지우고 갑시다.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은 4.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정리해보면 3a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지워지고. 요렇게 3개 지워진다. 그쵸?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고. 그럼 남는 것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만나면 2인데 4 넘겨주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것만 풀어주면 A 값 나올 텐데, 마이너스 1 넣으니까 0이 되는 게 저는 보여서 마이너스 1 써서 조립제법 해주면 1 마일 마일 1 마이 2 0 요렇게 될 거고 또다시 마이너스 1 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0 아, 요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 빼기 2는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던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다. 요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A 값이 가능한 두 가지를 구했어요. 근데 이 A 값이 둘 중에 뭐냐를 결정해주는 방법은 우리 아까 전에 문제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F-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안 했습니다. 자, F-2 실제로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빼기 3A에 곱하기 4하니까 마이너스 12A. 그다음에 마이너스 6의 a 제곱 빼기 1. 따라서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텐데 이게 0보다 커야 돼. 근데 a가 2면 a가 2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수 음수 음수니까 0보다 작겠죠. 그래서 a는 2가 안 되는 거예요. a는 2가 안 돼.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2 마이너스 2니까 4라서 0보다 큰게 맞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되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1만 구해주시면 되니까 F-1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의 A제곱 빼기 1. 자, 이것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A 값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여기다 넣으면 0이 돼버린다. 그쵸? 그래서 답은 2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우리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 fx가 극대값이 4라 그랬어요. 극대값이 4. 근데 어디에서 극대인지 모르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려봤더니 a 빼기 1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거를 찾아낸 거고, 아, 그래서 f a 빼기 1이 4라는 거구나. 극대값이 4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조금 거치다 보면 a 값이 가능한 것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두개 중에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f-2가 0보다 크다. 근데 또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구하기보다는 진짜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2랑 마이너스

0: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각자 복습을 열심히 해보셔야겠죠. 오늘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복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14강에서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전 다음 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의 계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양한 유형들 풀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에 대한 거나 여사건에 대한 것들 많이 풀어봤었죠. 비슷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기출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 요번에는, 기존에 나왔던 거안 나오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 왜 차를 예로 들면요. 자동차가 매년 디자인이 확확 바뀌지 않죠. 그죠? 기존에 나왔던 구형 모델들이 하나의 기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약간씩 페이스 리프트라고 해서 살짝 살짝 살짝씩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시험도 결국은 과거에 나왔던 수년간의 기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마인드셋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 마인드셋은 요겁니다. 자, 등대는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 등대. 뭐 많이 예시로 드는 그런 문장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좀 그랬거든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한 시기가 꽤 길어요. 저는 공부에 대한 그 목적이랄까? 아니면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공부는 해야 되지 않나? 약간 하나의, 뭐, 태어났을 때, 그다음 뭐 유치원, 그다음 뭐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주어졌고, 그냥 그거를 어쩌면 타율적으로, 나의 의지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공부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막연한, 그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가장 위험해지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가 어려워지면서 위험해집니다. 그냥 공부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괜찮을 때에는 괜찮아요. 그냥 내가 적당히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그 적당한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남들에게 좀뭐 공부 잘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공부의 양이 많아지는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딱 많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기존엔 좀 잘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네? 그러면 약간 자신감을 잃어요. 그러다 보면 또 시험 봤는데 또 생각보다 잘안 나와. 그러면 이 공부가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굳이 내가 이 힘든 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멘탈을 꽉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등대인 거예요, 등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난이도 높고, 막 시험이 복잡하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막 흔들지라도, 여러분들의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목표가 어디 대학교야? 아니면 내가 어떠한 직업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걸 위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거든요. 너 만약에 진짜 거기 가고 싶어? 너 스마트폰 포기할 수 있어? 한 2년 동안 스마트폰 안 쓰고 해볼래? 아, 선생님, 그거는 조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거든요. 아, 그럼 의지가 아직 약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의지가 있으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내가 그때 성적이 떨어져도요, 그 멘탈을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기출문제 풀어가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언정 여러분들이 목표로 내가 확률과 통계 다 맞아야지 이러면 별거 아니라고요.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도 그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퀴즈 하나 풀고요. 그리고 오늘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낸대요. 지난 시간에 많이 풀었잖아. 그지? 이게 연계 교재에서도 나왔던 그런 유형들이라고요. 꺼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뭐래요? 홀수이거나 30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논리적으로 푸는 것 중에 덧셈 정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A의 사건, B의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사건과 B의 사건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 B가 될 거야. 어차피 확률이라는 건이 전체를 뭘로 나누면 될 거니까 NS로 나누면 될 거니까 이 밑에 있는 건 별거 아니고요. 그지? 자, A부터 한번 해보자. 곱이 홀수이거나 홀수가 돼야 된대요.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럼 얘는 심플한 거야. 홀수 곱하기 홀수야. 그러니까 1, 3, 5, 7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8개 있는 것 중에 동시에 두 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뽑는다. 4C2가 되겠죠. NA는 4C. 괜찮아? 자, NB 구해보자, NB. 곱이 30 이상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요 정도는. 자, 한번 해보자.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미니멈과 맥시멈을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여기 미니멈 2가 있을 거고요. 맥시멈 56이 있겠다. 근데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3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큰 숫자들과 대응을 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자, 3에다가 8, 제일 큰거 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3으로 될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4부터 해보자. 4, 6, 안 돼요. 4, 7, 28, 안 돼요. 4, 8에 30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4, 8. 가능하고요. 그 다음, 5에 대한 거갈수 있겠죠? 5, 5, 안 되고요. 5, 6, 가능해. 그러면 5보다 큰 거, 그 6, 5, 6보다 큰 거, 5, 7, 5, 8. 다 된다는 얘기잖아. 5, 7, 5, 8. 이렇게 되고요. 됐어? 그 다음에 6에 대한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 6, 5를 가게 되면 얘도 가능한 거긴 하나, 5, 6일 때 뽑혔잖아. 맞니? 그러니까 6에다가 7로 가야 되겠지? 6, 7에 40이 가능합니다. 또, 뭐도 가능해? 6, 8도 가능하죠. 또 마지막 뭐예요? 7, 8. 이렇게 가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7개가 되겠다. 7개. 자, 이건 얼마예요? 4, 3, 12, 2로 나누니까 6개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겹치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야? 홀수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곱이 홀수이면서 얼마 이상? 30 이상이 된다.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순서상을 구했잖아요. 30 이상에서. 요 안에서 찾는 게 편하지 않을까? 홀수에 대한 것만 골라내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홀수인 거는 5. 5, 7, 오케이, 요거 하나. 나머지는 6, 6, 7, 8이 여기 짝수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겹치는 거몇 개? 하나밖에 없구나. 됐어? 그러면 요거 두개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12가 되겠구나. 자, 분모 구해줍니다. 분모는 몇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두 장을 뽑는다. 8 컨비네이션 2가 되겠지. 그럼 28분의 12가 될 거고요.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얼마?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7분의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건 한번 여사건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얘는 반대에 대한 거. n에 a에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연습 많이 했잖아. 한 번에 하자. 여사건에 곱사건에 b에 여사건이야. 괜찮니? 그럼 요거에 대한 의미는 얘 뭐예요? 곱이 짝수이거나. 아, 짝수이거나가 아니라 짝수이면서 그지? 얼마가 30 미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자, 30 미만이기 때문에 할 것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곱했을 때 짝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잘 봐요. 1에 대한 거는 3으로 가는 거, 1, 3, 뭐 아니면 1, 5, 요런 거는 그30 미만이기는 하지만 무슨 수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배제하고선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1부터 가게 되면 1, 2. 맞지? 그러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럼 여기다 쓰게 되면 1, 2. 얜 짝수 되고요. 무조건. 그리고 1, 3도 안 돼요. 홀수니까. 1, 4.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규칙에 의하면 1, 6, 1, 8.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고, 6. 6. 그 다음 8.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2에 대한 거 한번 볼까? 2에 대한 거는 얘가 짝수이기 때문에 홀수든 짝수는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접 하면 돼. 2, 3 가능하고, 2, 4 가능하고요. 쭉쭉쭉 가서 얼마까지? 2, 8이 얼마가 되는지는 곱해 봐야 되겠죠? 16이니까 30 미만은 맞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까지 하시면 되고요. 3에 대한 것도 같은 방법대로 하면. 3, 2는 할 필요 없어. 여기에서 이제 2, 3일 때 했기 때문에. 3, 4에 대한 거 와야 되고요. 그 다음 3, 6 와야 되고요. 그 다음 3, 8이 오면 되겠다. 점점 줄죠? 그지? 자, 4에 대한 거 가볼까? 4에다가 얼마가 오면 돼요? 4, 5. 그 다음 4, 6이 될 거고. 그 다음 4, 7. 4, 8은 안 돼. 그지? 5, 6. 아, 요것도 안 되죠. 5, 6이면은 바로 30이잖아. 30 미만이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 뒤에 건 다 크잖아. 6, 7에 42도 마찬가지고, 7, 8에 56도 마찾가지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요거 따로따로 할까요? 요거 네 개, 네 개에다가, 요거 세 개, 그 다음에 요거는 3부터 8까지가 될 거니까 여섯 개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몇 개? 세 개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10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16이 되겠다. 그 요거는 전체 얼마? 28개 중에 16개였고,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1 빼기 이렇게 해서 28분의 12 이렇게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요것보다는 아까 한 거대로 하는 게 좀 더 심플하죠? 덧셈 정리로. 그래서 뭐뭐이거나라는 게 나오면 덧셈 정리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아. 그렇게 해야 편한 과정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18강 연계 기출도, 그러니까 연계 교재니까 여러분들 그 선배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풀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출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니까.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막 신 유형들만 막 다 넣을 순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돈다. 이걸 좀 느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할 거는 26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26번. 자,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한대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거는 아, 모든 네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가 되는 거겠지. 괜찮아? 자,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또 같은 게 나왔잖아. 또는이야, 또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덧셈 정리지 뭐. 이렇게 해서 5의 배수. 그럼 뭐가 와야 된다? 그렇지. 5와 10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끝에 자리가 0이 오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5에 10에 15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잖아. 됐지? 그러니까 얘는 5의 배수를 만족하는 거는 여기 위에는 1, 2, 3, 4밖에 없기 때문에 0은 안 될 거야. 맞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배제를 하고 이것만 판단하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3,5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3,500은 잘 봐. 뒤에 있는 것들의 이제 0,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500에다가 여기 뒤에 아무 숫자 나오면 되는 거야. 3, 5를 제외하고. 괜찮니?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자리를 키우면 되는데 5보다 큰 건 없잖아. 그러니까 몇 번째 자리? 여기. 천의 자리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를 뭘로 키운다? 4로 키운다. 땡, 땡, 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5가 오시면 되고요. 쭉, 쭉, 쭉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아? 그러면
또는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와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걸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곱사건에 대한 건 이런 게 되겠죠? 5의 배수 이면서 뭐가 되는 거다? 3500 이상인 거다. 그치?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차라리 5의 배수를 찾는 게 빠르겠다. 요거 겹치는 거 찾는 거는. 그지? 그건 이따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끝에 자리가 뭐가 오면 된다고요? 5가 오면 돼. 그럼 앞에 하나, 둘, 셋 자유롭게 오면 되겠죠. 뭐가 와?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중에 5 썼잖아. 그럼 남아있는 1, 2, 3, 4 중에서 세 자리를 채우면 되겠지. 어떻게? 4, 피, 3. 자, 여기 뒤에 있는 거는요? 3, 5 썼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는 1, 2, 4가 될 거거든요. 그럼 3개 중에서 몇 개를 채워? 2개 채우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건 3P2가 될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는 4 썼죠? 그럼 남아있는 숫자 뭐예요? 1, 2, 3, 5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줄 세워? 3개를 줄 세운다. 얘도 마찬가지지. 구조가 똑같잖아. 4P3. 됐습니까? 그럼 요거까지만 한번 해볼까? 그럼 24거든요. 4, 32, 2, 4, 3, 2까지 할 거니까 24. 더하기, 요거 하게 되면 6이고요. 얘두개 하게 되면 48이 될 거야. 그럼 그 중에, 뭐?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인 걸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어차피 5를 썼기 때문에 5의 배수가 절대 안 나와요. 여기 위에서는. 여기에서 나오거나 여기에서 나와야 돼. 알겠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첫 번째 자리에 5를 썼지. 얘도 안 나와. 여기만 나와. 그럼 4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되겠구나. 그럼 남아있는 숫자 채워볼까? 1, 2, 3. 3개 중에서 몇개 뽑아주세요? 2개 뽑아주세요면 되겠지? 3P2가 될 겁니다. 6개. 됐어? 그래서 6개를 이렇게 빼준다. 여기가 아니라 이 뒤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요거 하면 30이고요. 48이니까 78. 그치? 78에서 6 빼면 72가 될 거고요. 분모 어떻게 와야 돼? 자유롭게 일렬로 줄 세우기 하면 되겠다. 5, 4, 3, 2. 5P4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약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3.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면 3이 되겠구나. 따라서 정답 얼마? 5분의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니? 좋아요. 이게 4점짜리야. 할만하지? 28번인데. 근데 23학년도 6월 모평 28번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긴 했었어요. 실제로. 난이도가. 그래서 방심은 하면 안 돼. 방심했다가 이번 26학년도 수능에서 조금 당황한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난이도로 수능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뭐 6월달과 9월달의 난이도가 뭐 쉽게 나왔다가 그다음 9월달에 어렵게 나왔다 그럼 그 중간 어딘가에 나오겠거니라고 예측은 할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걸 실제로 반영을 해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렇다고 내가 공부하는 양이 그 난이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를 풀다가 조금 적당히 어려운 거는 요 정도 난이도는 6월 9월 사이가 아닐 것 같아 해가지고 안 푸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고민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뭘 준비하는 게 제일 맞는 거예요? 가장 극악의 난이도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죠. 공부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과 다양한 과목과. 그러다 보니, 뭐 극악의 난이도를 내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확률 같은 게 정말 진짜 어려운 복잡한 것들만 풀기에는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쉽다고 방심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가 쉽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그냥 등한시하거나 내가 적당하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물론 공통 부분과 확률과 통계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조금 비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영수, 탐구 중에서 그렇다고 수학이 편한 과목은 아니잖아. 그죠?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26번이었고요. 27번으로 갑니다. 27번.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대요.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수가 3,500이

500보다 크대요. 3500을 좋아하나 봐. 그죠? 3500 방금도 나왔잖아. 23학년도에도. 근데 이거랑 그다음 요 22학년도 27번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얘는 중복을 허락한다고. 아까 풀었던 26번은요, 중복을 허락한 게 아니야. 서로 다른 것들 뽑아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전체에 대한 표본 공간은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네 자리를 선택하는 거잖아. 5의 몇 제곱이다? 네 제곱이다. 여기까지. 됐어? 요게 NS. 계산 그냥 미리 하지 마요. 자,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크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 3500. 여기 올 거고요. 그 다음, 100의 자리를 키우고 싶은데 5보다 큰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면 돼? 4가 오면 돼요. 4. 됐지? 구조 똑같죠? 여기 뭐 오면 돼? 5가 오면 돼. 이렇게. 자, 케이스가 3개고요. 각각에 대한 자리만 채워주시면 되고요. 중복을 허락하는 거기 때문에 5가지 가능하고, 여기도 5가지 가능하다. 5의 제곱. 얘는 5의 3제곱. 5의 3제곱. 이게 이제 과거의 기출이었고, 26번이 요거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지, 실제로. 요걸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조건을 추가했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위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5의 제곱에, 5의 3제곱에, 5의 3제곱, 그리고 분모는 5의 4제곱이다. 약분해야죠. 5의 제곱을 다 없앱니다. 그럼 25가 되겠지? 25분의, 여긴 1이야. 1 더하기 5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처리하면 25분의 얼마? 1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주 심플한 문제.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거는 4점짜리였는데, 얘는 3점짜리예요. 그 차이가 뭐냐? 앞에 조건이 더 붙었기 때문이야. 응? 요 뒤에 있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중복순열에 대한 그냥 기본 뜻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할수 있겠나요? 좋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주머니 A에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더라. 사실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그림이 너무 정성스럽습니다. 그죠? 그림 보다 보면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풀면 안 그런 거 많잖아. 이것도 그래.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낼 때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차가 얼마여야 된대요? 1이어야 된대. 아, 그럼 전체부터 한번 해볼까? 각각 하나씩 꺼내. 그게 경우의 수잖아. A에서 세 가지 경우고요. 뒤에 뭐야? B에서 다섯 가지 경우야. 그러니까 전체 몇 가지? 열다섯 가지구나. 끝! 표본 공간 구하는 것도 쉬워.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차가 1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그 작은 것부터 해볼까? 1에다가 큰 쪽, 작은 쪽다 봐야 돼요. 근데 1보다 큰 거밖에 없지, 여긴? 1, 2. 여기 AB라고 해볼까? 순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머니가 다르잖아. 1, 2와 2, 1은 다른 거야. 그 다음, 2가 옵니다. 2에다가 작은 거와 큰거다 봐야 돼. 차라고 했기 때문에. 2, 1 가능하고요. 2, 3 가능하겠지. 됐어? 3. 3보다 작은 쪽 2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큰쪽 4가 있겠구나.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A에 대한 게딱 제한적이기 때문에 B에 있는 거는 올수 있는 게또 그것보다, 그거에 맞춰서 적게 올수 있습니다. 5라고 하는 거는 아예 써먹지도 못하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오겠구나. 그러면 15분의 5가 될 거니까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죠. 차가 얼마 이상이 되는 걸 구하여라. 아니면 뭐 얼마 미만이 되는 걸 구하여라. 아니면 왼쪽에 있는 A라고 하는 게 B보다 크기가 클 확률을 구하여라. 아니면 B에 있는 게 A의 뭐두 배가 되는 것의 확률을 구하여라. 어때? 여러분들 다한 번씩 봤던 내용이죠? 조건에 대한 변화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변형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이런 거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 그래서 28번, 24번이었으니까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잖아. 쉽게 쉽게 갈수 있고요. 자, 29번입니다. 26번에 해당하는 문제였네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는 임의로 카드 3장을 동시에 꺼낸대.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건 얼마가 되겠구나?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10 컨비네이션 3이지.

이렇게.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 이거나가 나왔잖아. 그럼 뭐가 느낌이 와야지. 뭐예요? 버스 정답. 그다음 뭐? 7 이상. 7 이상. 그냥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풀면 되겠구나. 괜찮아요? 한번 해 보자.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특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느낄 거예요. 가장 작은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뭐 2에다가 세 장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뭐 2에다가 5에다가 7 이렇게 뽑는 게 있어. 아, 또 1에다가 뭐 4에다가 8.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올 건데 이 중에 가장 작은 것만 동그라미 쳐보자. 이렇게 되겠지? 됐니? 세 장을 뽑는 거야. 그 중에 제일 작은 것만 체크하니까 얘가 얼마 이하? 4 이하인 거야. 이게 사건 A라고 한다면 사건 B는요, 가장 작은 수가 7 이상인 거래요. 에? 가장 작은 수가 7 이상인 거. 그럼 뭐야? 7, 8, 10. 요런 거. 7, 9, 10. 요런 거. 아니면 8, 9, 10. 요런 거. 요게 뭐야? 7 이상인 거. 덧셈 정리의 문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뭐라고요? 사건 A와 사건 B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 얘는 중복된 게 있나요, 지금? 없죠. 요두 개는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여사건으로 안 풀어도 심플하게 끝나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작은 것들만 하나씩 뽑으면 되거든. 1 뽑아. 그러면 하나를 뽑았잖아. 제일 작은 걸 뽑았잖아. 그럼 나머지 중에서 몇개 뽑으면 돼요? 두개 뽑으면 돼. 이게 뭐야? 9 중에 두개 뽑는다. 9개 중에. 자, 2에 대한 거. 뭐예요? 8개 중에 두개 뽑아요. 3에 대한 거. 7개 중에 몇개 뽑아? 두개 뽑아. 4에 대한 거. 6개 중에 몇개 뽑아요? 두개 뽑아. 얘는 이미 끝나긴 했는데, 7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거였고, 그 다음에 8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거였잖아. 그럼 7 다음에 오는 거는 8, 9, 10. 3개 있죠? 3개 중에 몇개 뽑는다? 2개를 뽑는다. 그지?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뭐야? 얘는 8에 대한 거니까 9, 10.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는 한 가지 경우. 자, 얘에 대한 계산. 얘는 36이고요. 얘는 28이고요. 얘는 21이고. 얘는 15야. 더해. 얼마? 3에 1까지 더합니다. 그러면 요거랑 뭐 요거 계산하면 요게 40이 되겠지? 40에다가 49니까 89. 더하기 15를 할 거니까요. 요거 얼마예요? 104가 되나요?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다고 했으니 3, 2, 1분의 10, 9, 8이야. 3, 4니까 120입니다. 120. 됐어? 2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60분의 52가 될 거고, 또 4로 하면 되겠네. 15분의 얼마? 13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 원하는 거는 15분의 13입니다. 자, 이 문제의 특이한 거는 배반 사건인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배반 사건인 게 인지가 안 됐더라도 여사건으로 풀만도 해. 왜냐? 4 이하이거나 7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5 또는 6밖에 없거든. 이두 가지면 끝납니다. 문제가. 5에 대한 거 볼까요? 6, 7, 8, 9, 10. 다섯 개잖아. 다섯 개 중에 두 개. 6이야. 7, 8, 9, 10. 네개 중에 두 개야. 됐니? 10개와 6개. 그지? 그러니까 16개인데, 이 16개가 120 중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1에서 120분의 16을 빼니, 당연히 120분의 얼마 나와요? 104가 나온다. 한 번에. 됐어? 그래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동일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는, 배반인 거를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구나. 배반도 나올 수 있구나. 항상 허를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건. 항상 곱사건에 대한 거 있었다가, 갑자기 수능날 배반을 내는 거야. 이런 문제에서. 좋습니다. 30번.
26학년도 25번이었습니다. 26학년도 수능이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수능 때는 난이도가 높을 것인가? 제가 볼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전 시험들이 너무 쉬웠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와? 라고 할 정도로. 근데 26학년도 수능 때 그거를 좀 정상화했다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은 그 정도 수준이 출제될 거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난이도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뭐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적정 난이도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6학년도 수능이 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흰 공과 검은 공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꺼낸 두 개의 공이 서로 같은 색이거나, 이 문제가 좀 헷갈렸던 이유는요, 색과 숫자를 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바꾸는 뭐, 게임이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선생님, 약간 좀 올드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손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거랑 비슷해. 색에 대한 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숫자에 대한 게 나오고, 숫자에 대한 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색에 대한 게 나오고,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은,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수가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잖아. 색이랑 수라고 하는 건 완전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게 생각하면 안 돼. 문제 풀 때. 해보자. 사건 A. 이게 뭐야? 같은 색. 그 다음, B는요? 같은 수. 구분을 딱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색만 보는 거야. 숫자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숫자를 보지 마. 숫자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같은 색을 뽑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겠지. 그러면 흰색에 대한 거를 케이스 분류를 했다 치면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중에 몇개 뽑아? 두 개를 뽑아. 검은색에 대한 거 하면 얘도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중에 몇개 뽑아? 두개 뽑는 거야. 요거는 비교적 괜찮네. 같은 수를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요. 같은 색, 네. 같은 수가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알겠지? 같은 색 내에 같은 숫자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전체 숫자들의 배치를 좀볼 필요가 있겠다. 얘는 다 다른 거죠. 4, 3, 2, 5, 6. 그지? 흰색은 1, 2, 3, 4, 5. 그러니까 같은 색이 있는 경우에 같은 수가 그 안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숫자끼리 그냥 같은 것만 뽑아주면 된다. 그게 뭐예요? 2, 2가 있겠고. 그지? 요거 앞에 거를 뭐 흰색이라고 하고 뒤에 거를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또뭐 있어요? 2 있고, 3, 3 있겠다. 오케이. 됐죠? 또뭐 있어? 4, 4 있겠네요. 4, 4. 그러니까 4와 4가 같은 게 있겠고, 또 있나요? 흰색에 5가 있고, 검은색에 5가 있죠. 그러니까 5와 5 이렇게 있겠다. 자,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에서 지금 겹치는 게 있나요? 그걸 고려해야겠다고 하는 게 요거였잖아. 그지? 근데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배반 사건이구나.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만 구해주시면 돼요. 요거 10개, 10개니까 20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몇 가지야? 4가지야. 그러니까 전체는 24가지가 될 거고요.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거는 그냥 10개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2개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10 컴비네이션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45가 될 겁니다. 약분을 하게 되면 8이 될 거고 15가 되나요? 그래서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게 약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커트를 해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30번.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31번으로 갑니다. 또 주머니인데. 주머니에 1이 적힌 흰 공, 2가 적힌 흰 공,
그 다음에 1위 적힌 검은 공.

한 개, 그 다음에 이가 적힌 검은 공세 개가 들어있다. 어? 숫자도 적혀 있고, 색깔도 어떤 거예요, 지금? 다른 거야. 흰색이랑 검은색. 공 잘해야 돼.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실행을 한대요. 표본 공간은 그냥 뭐야? 전체 중에서 몇개 뽑겠다? 세개 뽑겠다. 오케이. 이 실행에서 꺼낸 세 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한 개이고, 검은 공이 두 개인 사건을 A라고 하자. A를 줬네. 그 다음, 꺼낸 세 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요, 사건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 NA 한번 해볼까요? NA. A에 대한 거는 지금 뭐라고 했어? 흰 공, 한 개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두 개더라. 그 다음에 얘는 곱이 얼마가 되는 거? 8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와 얘에 대한 거를 구하려고 했는데, A와 B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정리를 가야겠다? 덧셈 정리를 가야겠다. 이렇게. A부터 하자. A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에 대한 거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왜? 여기에선 숫자가 필요한데, 얘는 색상으로만 따지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돼? 흰색에서 하나 뽑으면 돼. 두 가지야. 얘는 흰색에서. 검은색에서 몇개 뽑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 근데 검은색이 네 개가 있거든? 그 중에 두 개야. 그러니까 얘는 검은색에 대한 거다. 됐지? 좋아요. 그럼 요거 간단하니까. 6 곱하기 2니까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곱이 8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8이 되는 것부터 먼저 찾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흰색, 검은색 막 구분하지 말고요. 일단은 곱만. 곱만. 얼마가 와야 돼? 1하고 2밖에 없어. 중요한 건. 그러니까 8이 되려면 세 개로 8이 되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아, 2가 세개 뽑혀야 되겠구나. 맞아? 그러면 색깔 구분하지 말고요. 2들만 봐봐, 2들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 그 중에서 몇개 뽑으면 된다? 세개 뽑으면 되겠구나. 네 가지가 되겠다. 됐어? 자, 그러면 겹치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A 곱 B에 대한 거. 무슨 소리야? 흰색은 하나고, 검은색은 두 개이면 돼요. 뭐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흰색을 하나 뽑고 검은색을 두개 뽑으면 그게 A와 B의 곱사건이 되겠다. 그러면 딱 그거 아니야? 여기 흰색 하나 뽑았죠? 그리고 검은색을 두 개를 이렇게 뽑아. 2에 대한 거. 근데 여기가 문제야. 검은색이 총몇 가지였는데? 세 개였잖아. 2 중에서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그게 요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게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16에서 얼마를 빼시면 돼요? 3을 빼면 되니까 13가지가 될 거고요. 전체 몇개 있니? 둘, 넷, 여섯 개.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세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20개. 20분의 13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죠. 됐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걸 여사건으로 한다고 혹시나 생각을 해봐요. 혹시나. 그럼 봐봐. 여기 흰색이 하나인데 검은색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거는 딱 봐도 너무 많아. 여기 0, 3. 그죠? 그리고 흰색은 두 개까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짜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서 빼버리고 두 개짜리로 가. 하나. 됐지? 아, 그럼 이거는 이미 케이스가 두 개잖아. 됐어요? 그럼 요것도 곱이 8이 아닌 것. 그러면 세 개를 곱했을 때 8이 아닌 것. 물론 얘가 이제 1과 2밖에 없기 때문에 골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 있어. 예를 들어 1이 세 개가 안 돼. 1, 1, 2에 대한 게 있겠고. 그 다음에 1, 2, 2에 대한 게 있겠다.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에 대한 거야, 또. 그러니까 어느 하나 여사건으로 했을 때 이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문제에서 제시된 거 그대로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아셨죠? 좋아요. 그 다음 32번으로 갑니다. 25학년도 6월 모평인데 이게 이제 오답률이 63.7입니다. 63.7. 단답형인데 63.7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맞췄다. 맞춘 친구가 약한 37%, 35%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각각의 공은 흰공 또는 검은 공 중에 하나이더라. 자, 그러면 흰 공과 검은 공이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미지수로 넣어야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체 표본 공간. 그럼 얘는 그냥 고민할 거 없이 40 콤비네이션 2가 될 거잖아. NS. 자, 흰 공 두 개를 꺼낼 확률을 P라고 하자. 여기까지 첫 번째. 그 다음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를 뽑을 확률, 얘를 Q라고 한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검은 공 두 개를 꺼낼 확률을 R이라고 하자. 근데 이 중에서 같은 건 뭐래요? P하고 Q래. 그럼 P와 Q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흰색과 검은색에 대한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못 구하죠. 그치?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흰색의 개수를 X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검은색은 몇 개라고 하면 돼? 아니, 40 빼기 X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제시된 거를 하나하나 식으로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흰 공 두 개를 꺼낸대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만 판단을 하자. 어차피 분모는 똑같을 거야. 40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거라 분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분할 거기 때문에 굳이 확률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경우의 수로 가자. 그럼 얘는 몇 개 중에서? X개 중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됐니? 얘와 뭐가 같다는 얘기? Q에 대한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게 뭐야? X개에서 한 개 뽑고요. 검은색에서 40-X개에서 한 개를 뽑습니다. 이게 P와 Q가 같다는 데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그럼 요거는 X에 X 빼기 1이 될 거고 2로 나눠져요. 얘는 X에다가 40-X 이렇게 될 겁니다. X가 당연히, 아니 당연히 흰색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0이 0보다 크다라고 한 거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걸 왜 줬어? 단 P는 0보다 크다. 얘가 0이 된 일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0이 된다라는 거는 흰색 자체가 이제 없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건 없다. 그러니까 X개는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지? 그럼 X 빼기 1에다가 80-2X가 될 거고요. 옮겨. 3X는 8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X는 얼마? 27개가 되는 거야. 다 나왔지 뭐. 얘가 27개래. 그럼 얘 몇 개예요? 13개지 뭐. 이렇게 합해서 40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R에 대한 걸 구한 다음에 60을 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해주면 돼. 검은색 두 개를 뽑는데요. 몇 개 중에서 뽑아? 13개 중에 두 개를 뽑자. 그리고 얘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자. 그리고 얼마를 곱해라? 60을 곱해라. 요거지 뭐. 됐습니까? 그럼 요거 그냥 계산을 뭐 일일이 다 해도 괜찮기는 한데 선생님은 그런 거 좀 안 좋아해요. 최대한 약분할 거를 약분하는 걸 좋아해. 39야 곱하기 6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하자. 아, 이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럼 이렇게 처리해. 요게 3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6이고요 여기 10이니까 2 6 이렇게 되겠다. 저는 알값을 몰라요. 알값을 안 구했어. 그냥 60까지 곱해서 처리를 한 거야. 왜? 여기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 약분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40에다가 39 해가지고 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32번까지 해봤고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이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단답형에서는 이렇게 연산에 대한 게 나오면은 땡큐예요 진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방향성이 두 가지입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두 가지의 부류로 어려워요. 첫 번째,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 여기에는 뭐 케이스 분류부터 여사건부터 막 이런 것들.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구조를 잡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그게 만약에 안 떠오르면 진짜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아이디어는 다 떠오르기 때문에 손만 빠르면 되거든요. 머리로 실수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 대부분 연산에 대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서 출제는 되지만 실제 난이도는 높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나오니까 만약에 계산에 대한 게 뭔가 나왔다. 아, 그러면 그거 빨리 하는 거야. 이건 못 풀 게 아니야. 무조건 풀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2번까지 해봤고요. 33번으로 갑니다.
22학년도 10월 학평이었고 27번이에요. 27번이면 객관식이잖아. 근데 58점.

8%야. 자, 보자. 여기에 이제 10장이 있고요. 4장을 동시에 꺼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4장을 꺼낸다. 요게 NS가 될 거야. 됐니? 자,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1, A2, A3, A4라고 하더라. 자, 근데 이 밑에 조건을 줬죠. A1, A2의 곱이 홀수야.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A3 더하기 A4가 16보다 크거나 같대요. 곱과 덧셈에 대한 거를 따로따로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얘는 그냥 그걸 합친 거야. 그러니까 곱에 대한 문제도 따로 낼 수도 있고 합에 대한 거 따로 낼 수도 있는데 그냥 얘는 두개 합친 거예요. 그지? 각각 해주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A1 곱하기 A2가 홀수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간단해요. 뭐만 오면 돼? 홀수만 오면 돼. 그러니까 홀수 세부가 1, 3, 5, 7, 9 다섯 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하면 되겠다? 두 개를 선정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크기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맞지?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라면 A1하고 A2하고 곱했을 때그 뒤에 오는 A3과 A4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치?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1과 A2의 값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와야 되잖아. 그럼 그것부터 한번 써보는 겁니다. A1과 A2에 대한 것. 어떻게 돼요? 1, 3, 1, 5, 1, 7. 그지? 1, 9까지 가요. 됐어? 자, 요거는 될까, 안 될까? 1, 9? 안 돼요. 왜 뒤에 두개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뒤에 있는 A3과 A4의 곱이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냥 일단 여기서 뒤에 두 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까지만 보면 얘는 가능해. 뒤에 8, 90이 있으니까. 뭐 얘도 가능하겠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우고요. 그다음 3 뭐가 와요? 5가 와야 되겠지? 그다음 3, 7이 와야 되겠죠? 요것도 뒤에는 가능해. 3, 9는 아까처럼 안 돼. 자, 5에다가 7이 와야 되고요. 그러면 5에다가 9가 올수 있는 거 있나? 없죠. 어차피 9라고 하는 거는 뒤에 두 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다야.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1, 3입니다. 1, 3. 그러면 4, 5, 6, 7, 8, 9, 10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남아있는 걸 한번 써볼게요. 얘들은 크기가 지금 90까지 가잖아. 두 개를 뽑는다고 하면. 그지? 근데 얘는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럼 얘는 거꾸로 작은 걸 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작은 걸 빼주는 게. 해볼게요. 5, 4. 이게 제일 작은 거거든. 근데 얘 어때? A3. 아, 더하기죠.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더했을 때 얼마야? 9야. 요거는 19야. 선생님 지금 착각했어요. 요거 곱인데 여기 뒤엔 더하기야. 여기는 최대가 19고 여긴 얼마예요? 최대가. 아니, 최소가 9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19 쪽에 가까운 게더 많겠다. 그지? 한번 해보자. 16이 되도록 찾아볼게요. 6과 뭘 찾아요? 10. 이렇게. 됐어? 또 5하고 뭘 찾으면 되겠어? 아, 5하고는 안 되고, 7하고 뭘 찾으면 돼요? 10. 됐어? 또, 8과 10.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또뭐 있어? 9하고 10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한 단계 줄이면 돼요. 그게 뭐냐? 제일 큰 거를 내가 9라고 놨을 때야. 그러면 9가 되면서 합이 16이 넘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7부터 되거든요. 7,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오니? 8, 9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1, 5가 왔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줄이면 되는 거잖아. 6, 7, 8, 9, 1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안에서 되는 거는 얘가 더했을 때 16이야. 6하고 10 더하면 그냥 16이에요. 얘도 그래. 7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작은 거 해봤자 9.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 6과 8. 그 다음에 6과 7. 요건 안 되겠지. 작은 숫자들이잖아. 6과 9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거꾸로 빼줍니다. 알겠어? 6하고 뭐요? 7에 대한 거, 그 다음에 6하고 8에 대한 거, 그 다음에 6과 9에 대한 거까지 안 되고요. 그 다음 7과 뭐 8에 대한 거까지 안 돼요. 요거는 안 되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가 전체가 몇 개였어? 다섯 개였죠.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요. 그러면 요것 중에 아무거나 자유롭게 뽑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얘들은 합이 16보다 작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만 빼주면 되겠지? 여기서 몇 개를 뺀다? 4개를 뺀다.

몇 개요? 6개입니다. 뭐몇개 차이 안 나기는 하지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7로 가요. 17로 갔을 때는 몇개안 남아, 진짜. 8, 9, 10. 이거 어때? 17, 18, 이거는 19. 다 된다. 얘는요? 5에 대한 거 이거랑 똑같잖아. 그지? 5에 대한 건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한 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7에 대한 거 똑같아요. 요거에 대한 거 똑같아. 자, 경우의 수 구해보자. 첫 번째, 1, 3에 대한 거는 요렇게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 5에 대한 건 6가지예요. 근데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12가지. 자, 7에 대한 건 8, 9, 10인데 이거는 아무거나 와도 다 괜찮잖아. 그러니까 얘들 중에서 2개만 뽑아요. 얼마야? 3개가 되겠지. 근데 3개짜리가 몇 개가 있어? 3세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3세트야. 그러면 요거 더하게 되면 18에다가 9가 될 거니까 27인가요? 그럼 전체는 몇 개였어? 10개 중에 4개였잖아? 9, 8, 7. 그리고 4, 3, 2, 1. 요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210분에 27이 될 거기 때문에 얼마예요? 70. 9가 되겠다. 그럼 얼마? 답은 70분의 9가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뽑기에 대한 거예요. 뽑기. 크기까지 고려해서. 곱에 대한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합에 대한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케이스가 많다고 해서 접근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몇개안 되잖아.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겁먹으면 안 돼. 막상 해보면 몇개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교집합, 곱사건에 대한 것과 똑같습니다. 홀수 2고 요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동시에 고려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34번으로 갑니다. 34번. 두 집합, 1, 2, 3, 4와 1, 2, 3, 4, 5, 6, 7이 있습니다. 오답률이 50%예요. 요게 27번이면 객관식인데, 50%면은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야.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사회배수이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요. 기본 중복 조합으로 내가 못 풀어, 이건. 왜냐? 중복 조합에 대한 힌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크로스돼도 돼. 만약에 이게 중복 조합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할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다.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X에 대한 걸 1, 2, 3, 4 체크해놓고요. 자, Y에 대한 거는 1, 2, 3, 4, 5, 6, 7이야. 자, 이 중에 선택지는 F2는 입니다. 이렇게 가요. 얘는 끝.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2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4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F1, F3, F4 중에서 뭐예요? 뭐예요? 적어도 하나. 뭐다? 짝수다. 이렇게 문제를 바꿀 줄 알아야지. F1과 F3과 F4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입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나머지들에 대한 함수값을 내가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짝수, 적어도 하나 짝수입니다를 가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있지. 그게 뭐야? 아, 얘들이 다 모조리 다 뭘로 가? 홀수로 가. 무슨 사건? 여사건. 됐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놓친 친구도 있을 거야. 모든 1대1 함수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 즉 분모에 와야 되는 게요. 1, 2 선택할 수 있는 거 7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7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7개가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 NS는 7P4로 가야 돼. 왜? 1대1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6건 풀어보자. 홀수에 대한 거 1, 3, 5, 7이 있습니다. 그럼 요네 가지가 후보군인 거야. 이 후보군 중에 F1, F3, F4라고 하는 애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서로 다른 네개 중에 중복으로 형의 몇 개를 선택해요? 세 개를, 아유, 중복으로 습관이 무서워. 중복 조합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네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가 F1과 F3과 F4를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홀수에. 그치? 근데 그거 내가 원하는 거니?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빼주셔야 돼요? 전체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때 좀 주의할 게 있다. 그것만 좀 잘하시면 돼요. 잘 봐봐. 일단 요거 얼마예요? 24입니다. 24. 됐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F2는 2라고 하는 걸 만족한 상태인 거를 꼭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제가 많이 했던 거.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해.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A 곱에 B의 요 값인데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A 곱 B의 여사건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서 빼주는 거예요? A라는 곳에서 빼줘버리면 되겠지. 괜찮아? 경우의 수를 이제 N으로 처리한다면. 그러면 요것도 처리해야 돼, 요것도. 어? 그러면 요거 얼마야? 24개예요. 24개.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A 곱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A라고 하는 건 뭔데? F2는 2로 간 거는 반영을 해둔 상태인 거야. 알겠어? F2는 2로 간게 A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걸 빼줘야 되는 거야. 전체 NP사, 그, 7P사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F2는 2야.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6개가 있겠네?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해서 줄 세우기 하는 거. 이게 NA라고요. NA. 이렇게. 6. 5, 4야. 얼마? 120이거든요. 120에서 24를 빼게 되면 얼마야? 96인가요? 이렇게. 요게 뭘로 나눠줘야 된다? 5. 7P4니까 7, 6, 5, 4. 이렇게 갈 거예요. 자, 4로 한번 해보자. 24가 될 거고요. 6, 4.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얼마? 35분의 4라고 하는 결과 값이 나옵니다. 이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경우의 수를 할때 이거 구하는 거라고 해가지고요. 대부분 실수하는 게 24까지는 잘했어. 홀수들에 대한 거 여사건으로 해야겠구나. 잘했어. 근데 이걸 어디에서 빼버려? 7P4에서 빼버려. 7P4에서. 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풀어야 될건 A 곱 B니까. 그래서 요 식이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NA는 NA A 곱 B에 더하기 NA A 곱 B에 여사건이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만. 아까 중복조합으로 하면 문제가 더 심플해진다고 했었죠. 어떤 얘기야? F1과 F3과 F4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이제 짝수가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중복조합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3, 4라고 하는 거는 2, 3, 4, 5, 6, 그 2, 3, 4, 5, 6, 7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괜찮아? 그러면 중복조합일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슬의 개수를 딱 정한 다음에 그 구슬의 개수에다가 내가 필요한 곳에 먼저 넣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편하게 풀립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만 주머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Y에 있는 공역의 원소 하나하나마다의 그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구슬을 넣는다. 그 구슬은 뭐야? 화살 하나를 받은 거다. 화살, 그 받는 화살의 개수랑 똑같지. 알겠지? 이거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런 거는 중복조합의 힌트도 없으니까 중복조합 아니고 얘는 단순하게 함수값들에 대한 어떤 여사건의 처리로 푸는 거였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걸 출제했을 때 변형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다가 뭔가 중복조합의 요소를 넣어 놓으면 조금 더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볼 때마다요, 제가 풀때 어떤 반짝반짝이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거 봤던 내가 옛날에 어디서 풀었던 개념이었네, 어디서 봤던 문제였네.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쌓여서 통찰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도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걸 노리는 거야. 기출 분석을 많이 하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통찰력을 얻어서 새로운 걸잘 해석해낼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부지런히 연습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또 중복조합에 대한 언급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야. 문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다영쌤이고요. 여러분이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또는 나 너무 진짜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요즘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너의 직업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꼭 돈을 벌어야만 직업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나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사회화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사이에서 여러분이 뭐 물론 선생님 저는 삼각함수 몰라도 나중에 나가서 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음악도 마찬가지, 미술도 마찬가지고 다 뭐 몰라도 나가서 살 수 있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삶이고 여러분의 원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조금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맨날 저한테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그래도 저는 수학은 좀 할만해요. 근데 뭐 영어는 왜 해야 돼요? 저희 집 딸은 급기야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영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A가 두 개고 왜 B가 두 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대문자 소문자 그것도 싫다는 거야.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외국 사람들 만나면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럼 엄마가 대신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 어떤 그 나이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수학이라는 과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이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 논리적인 어떤 세계 그리고 뭔가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 해결 과정 자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물론 이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은 챌린지하는 과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교재를 선택했을 거고 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나아갈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 익혀 나가시면 반드시 나중에 또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우리 59번 문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요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 N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왜? N이 1부터 해보면 되잖아.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로그를 봅니다. 하,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이 로그 함수와 그리고 사인 NX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라고 되어 있어. 몇 사분면에서 만난다 라고 했냐면 제1사분면에서 만난다 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이 사인 함수 그래프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로그 함수 우선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는 거 4파입니다. 4파이 당연히 1보다 커요.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X 앞에는 플러스야.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기준들을 여러분이 잡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기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점근선입니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진수는 0. 자, 진수가 뭐냐면 x 플러스 2분의 파이인데 얘가 0인 거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점근선은 먼저 하나 정해놓고 넘어갈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1사분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오른쪽에 뭔가 y, x는 0, 즉 y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또꼭 지나는 두 개의 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로그 입장에서는 꼭 지나는 두 개의 점이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들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진수를 얼마로 놓는 거예요? 1로 놓는 거야. 즉,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1이 됐어요.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이 값이 진수가 1이 되면서 얘가 0이고 0,1을 지날 거야. 이해됐죠? 자, 0,1이래. y 값이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y 값이 1이 되고 그때의 x 값은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적어 놓는 게1 마이너스 2분의 파이, 1을 지나는구나. 자, 그 다음 거 여러분이 보면은요. 진수를 얼마로 만들어? 미친 4파이.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4파이가 되면 돼. 그러면 x는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쓸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2분의 8파이 빼기 2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지만 뭐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라고 써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얼마가 되느냐? 4파이 빼기 2분의 파이죠. 얘가 4파이가 되면서 로그 4파이 4파이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냐면 우리는 실제로 1사분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뭔가 y축이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1이고 그러면 만약에 x가 0이면 얼마가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x가 0이야. 왜? 우리 y축에서 이 점이 뭔지가 궁금하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로그에 4파이에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고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2분의 파이를 잘 보면은 이렇게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여기가 지금 밑이 4파이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마이너스의 로그의 4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하기 1이 되었는데, 이 값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얘가 4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얘를 4파이라고 놓는다면 얼마를 해주면 되는 거야? 8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러분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로그에 4파이, 4파이 1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빠지지? 그리고 뭔가, 여기에 8분의 1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로그에 4파이야. 그러면 4파이가 있었어. 빼기 로그에 4파이가 있었어. 8분의 1이 있었어. 더하기 1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8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8의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지. 로그에 4파이에 8이 됩니다. 양의 값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아, 여기는 뭔가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뭐가 더 중요했게? 얘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1-2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어때? 작은 값이야. 그죠? 0보다 작은 값인데, 이때 y 값이 얼마였다라는 사실 알아? 1이었다라는 사실 알거든? 그래서 뭔가 y는 1이 있었을 때, 이때의 x 값이 여기에서 1-2분의 파이에서 있었겠구나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 여기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기준 그리고 여기가 0이었어. 얘는 1보다 작은 쪽에 뭔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생겨서 제1사분면에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딱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를 기준으로 우선 하나를 두고요. 그 다음에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앉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잘 모르겠으면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y는 절대값의 사인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사인 x의 그래프를 x축 아랫부분만 접어 올리면 돼. 그러면 얘랑 이제 콜라보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

커지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넓게 그릴게요. 왜냐하면 NL 값이 커지면 얘네들이 주기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4파이 빼기 2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선생님이 2분의 파이, 여기를 파이라고 하고, 2분의 3파이, 여기를 2파이라고 하고, 여기를 쭉쭉쭉 가 선생님이 조금 넓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그러면 3파이가 있고, 여기에 얼마가 있는 상황이야? 4파이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기준점이 하나 있었거든. 얘가 4파이 빼기 2분의 파이인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점이 기준인 거야.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사분면에서 만나니까 여기도 안 들어가야 될것 같고, 여기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뭐보다 작다라는 게 중요해? 1보다 작다. 왜? 여기에 어딘가에서 1이 있었거든. 그러면 왜 1이 중요합니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기준이 제일 윗 기준이 1이었으니까, 1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값 sin x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sin x의 그래프는 원래 주기가 얼마였어? 2파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반반 끊었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거든. 그런데 절대값이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얼마? 2파야.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파이까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져요. 또 이렇게 그려지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점점 힘이 빠져서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보면은 이미 이 뒤로는 만날 수가 없어. 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써볼게. n이 1일 때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났어? 7개의 점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n이 2일 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n이 2라면 y는 절대값 sin 2x를 우리가 그려내면 돼요. 그러면 sin 2x의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 2파이를 2로 나누어 주기가 파이란 말이야. 그런데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얘가 주기가 파이가 됐으면 절대값 하면 주기가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i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인 거야. 자, 여기까지 몇 개가 생겼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어. 그럼 여기서도 네 개씩이 생기겠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얘가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보니까 올라갔지,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만나다 보니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만, 여기서 한 개만 생기는 거야. 자, 봐. 네 개, 네 개, 네 개, 한 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뭐야? 네 개짜리가 세 개가 있었지. 12에다가 얘는 얼마가 돼? 13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서 만나다 보니 하나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n이 2였을 때는 n이 2일 때 여기다 쓸게요. 얘는 13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봐. n이 3이라고 해볼게. n이 3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봐. n이 3이면 y는 절대값에 sin 3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2파이를 얼마로 나눠? 3으로 나눠서 한번더 반으로 나눠주면 절대값은 3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자. 3분의 파이가 주기다 보니까 파이 사이에 이렇게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까지가 들어가지.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두 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두 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두 개, 여섯 개가 생겨. 그러면 여기까지 12개, 18개가 생기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봐. 18개가 생기면서, 여기에 3분의 파이를 만들어 놓으면 18개에 몇 개만 더 추가돼? 두 개. 맞아요? 그럼 18개에다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어?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다시 봐. 여기서 두 개, 죄송.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야. 그쵸? 여섯 개. 그 다음에 여기서 12개, 여기까지 다시 18개가 됐고, 그 다음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n이 3일 때는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아,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맞죠? 그래서 잘 봐.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더 추가되냐면 세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여기 가운데에서 넘어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봐. 18개에다가 3개를 더하면 몇 개가 돼? 21개가 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n이 4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면은 n이 4일 때는 사인의 4x의 절대값이거든요. 그러면 주기가 원래 2파이인데 4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죠. 근데 얘가 주기가 다시 얼마로 바뀌는 거야? 4분의 파이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 안에서는 파이 안에서는 몇 개가 주기가 4개가 생겨. 그러면 한 주기마다 2개씩이니까 2, 4, 8개가 되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볼게요. 다른 색깔로 써놓을게. 얘가 8개가 돼. 그럼 여기도 8개죠. 여기도 8개죠.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면은 얘랑 얘랑의 딱 반에서 끝난단 말이야. 얘가 4분의 파이만큼씩 늘어나니까. 4분의 파이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어. 2개. 올라갔다 내려왔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만날 수 없으니 3개만 더 늘어나는 거야. 8, 3, 24에다가 얼마가 더 늘어나냐면 3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밤 8, 3, 24에 2개 늘어났지. 그리고 하나만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되는구나? 27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잘 봐봐. 주기마다 얘네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7이야. 7개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개, 여기가 21개, 여기가 27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보니 7, 21이잖아. 근데 아까 여기는 어땠어? 하나가 빠졌지. 그래서 7에다가 2를 곱하면 14 빼기 1하면 13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여기에서 만난 애가 하나 빠지기 때문에 28에서 1을 빼면 27이 됐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n이 홀수라면 개수가 얼마만 곱하면 되는 거야? n에다가 7만 곱하면 되는데 n이 짝수라면 하나가 줄어들어서 7n-1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낸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20 이상 70 미만이래요.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홀수일 때 20보다는 크거나 같고 7n이 70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7분의 20보다는 n이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홀수죠. 그러면 3, 5, 7, 9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n이 이번에는 짝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20보다는 7n-1이 크거나 같고 70보다는 작은데 1을 더하면 21, 7n, 그 다음에 71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7로 나누면 3보다는 n이 크거나 같고 7분의 7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짝수라서 4, 6, 8, 10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5, 7, 9, 4, 6, 8, 10, 3, 4, 5, 6, 7, 8, 9, 1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문제로 가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의 값에 합을 구하래. 그러면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이 되어서요. 3이랑 10이랑 더하고 4랑 9랑 더하고 5랑 8이랑 더하고 6이랑 7이랑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3이 모두 4쌍. 그래서 52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59번 문제가 그래서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고 요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잘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자연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절대값이나 그리고 사인 함수의 그래프뿐만 아니라 n이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봐야 돼. 이러한 개념들까지도 함께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5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 6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힘든 건 맞습니다. 내가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거기에서 뭐가 주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요,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려볼 거고 만나는 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건데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공이 어떤 조건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렇게 양수 조건은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래요. B도 양수인데, 자,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B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B분의 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건데, a의 사인에 bπx라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딱 봐서 좋은 건 뭐냐면, 얘는 x축이 기준이고, 위로 a만큼, 아래로 a만큼 내려온 거야. 왜? a가 0보다 크니까. 그러면서 주기를 하나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럼 주기는 2π인데, 얼마로 나눠? b가 양수니까 bπ로 나누면 b분의 2였던 거야. 그래서 주기가 b분의 2죠. 그럼 반으로 나누면 b분의 1. 걔를 또다시 반으로 나누면 2b분의 1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분의 1에서 출발을 하니 주기를 반으로 나눈 모습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b분의 1이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시 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b분의 1. 한번더 반으로 나누면 한번더 반으로 나누면 2b분의 1이죠. 그래서 2b분의 1씩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 얘가 마이너스 2b분의 2였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b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여기는 2b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돼? 2b분의 2, 즉 b분의 1이야. 자, 그럼 2b분의 3 그리고 2b분의 4, 그래, 2b분의 4니까 얼마가 됩니까? b분의 2가 되죠. 그래서 2b분의 3. 여기까지 딱 그려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a예요. 얘가 a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와? 마이너스 a만큼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인 함수 원래 0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0,0에서 출발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한 주기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여기까지 그려놓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문제에서 뭐를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단계로 가서 우리가 보면 y는 마이너스 a가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 했고, oa의 길이가 루트 10이고, y는 fx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 12가 되도록 하는 AB의 순서쌍의 개수가 두 개래요. 그래서 그 순서쌍을 각각 찾아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봐. Y는 마이너스 A가 만나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이미 다 기준을 잡아놨어. Y는 마이너스 A가 여기에 있어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했는데,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 A는 3, 4분면의 점이래. 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여기가 y축이죠. 얘가 x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야. a가 3, 4분면의 점이라는 건 얘가 a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딱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얘는 2b분의 1, 마이너스 a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oa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루트 10.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자, 4b 제곱분의 1 더하기 A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 요거 하나 우리가 우선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Y는 FX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B인 상황이야.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도 우리가 이미 간격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2B분의 3 빼기 2B분의 1이야. 2b분의 4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2b분의 4, 즉 b분의 2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맞죠? 자,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가 어디에 있어야 돼? 지금 p라는 i 자체가 뭐냐면 이 그래프 위의 점이어야 돼. 그러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지.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p는 또 좌표가 2b분의 1, a라는 것도 찾아 2a가 되어야 되겠지. 맞아요? 자,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2. 높이는 밑변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치? 그러려면 여기가 a고 높이 자체는 a 더하기 a. 2a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사라지고 얘네들도 사라져서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6b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 아까 식에서 4b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 제곱이 10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A 자리에 얼마 대입하면 돼? 6B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4b제곱분의 1 플러스 36b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 됩니다. 이제 계산 자체가 살짝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양변의 4b제곱을 곱하면 36b제곱이죠. 36b제곱. 4b제곱 곱해서 반대로 오면 40b제곱 플러스 1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고, 죄송해요. 4b제곱. 4, 6, 24. 4, 3, 12, 144b의 4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0b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인수분해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아까 36 곱하기 4를 해버린 거거든? 얘랑 얘랑 더하면 40 되잖아. 그럼 b4제곱은 b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36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0이라고 우리가 써버리면 자, b제곱이 얼마가 되거나 36분의 1이 되거나 b제곱이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b가 양수니까 b는 6분의 1이 되거나 b는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1이 되면 돼요. 그러면 a는 b에다가 6배니까 a는 1이 되거나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을 한번 써보면 1,6분의 1, 그 다음에 3,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A1, B2 더하기 A2, B1의 값을 구하래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죠. 두개 자리 바뀌어도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얘랑 얘랑 2분의 1이네. 그래서 1이 되는구나. 뭐 계산 자체는 마지막에 편하게 할수 있고요. 이 문제의 핵심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더 여러분이 얼마나 편하게 구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좀더 편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놓고 나면 여러분 기준점들이 딱딱딱딱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주기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또 나눠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준인 점들 찾아가지고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좀 잘하면 실제로 출제자들은 그 점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 해결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60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61번 문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헷갈렸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찾는 것 자체가 좀 난해하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이 점근선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탄젠트에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랑 b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f의 2분의 9파이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fx는 1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x의 최소값은 4분의 파이래. 우선은 이 말의 의미는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1이 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f에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탄젠트에 4분의 파이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건 맞아? 1이 되는 건 맞아. 근데 이렇게 되게 하는 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양의 실수는 4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x는 k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실수 k의 최소값은 파이이다. 뭡니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뭐를 가져? 점근선을 가지잖아요. 그 점근선은 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아이잖아. 점근선 중에 가장 작은 양의 실수가 얼마래요? 파이래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x는 파이라는 i를 기준으로 그려지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도 궁금하고 탄젠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허투루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 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탄젠트 함수 볼게요. 탄젠트는 a로 묶어내면 x 플러스 a분의 b입니다. 얘가 바로 fx라는 탄젠트 함수인데요. 이 탄젠트 함수는 y는 탄젠트 ax의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는 아마 탄젠트 AX를 그린 다음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을 하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단체로 옮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젠트 AX죠. 우선 선생님이 주기부터 찾자라고 했는데 주기는 파이를 A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A가 양수니까 A로 나눠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원래는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이라고 놓고 먼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근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주기가 A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항상 주기를 반으로 나누라 그랬어. 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2a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누가 있을 거냐면 2a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반대쪽에는 누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파이가 있을 거고 여기는 0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하면 얘 자체를 마이너스 a분의 b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럼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얘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야. 근데 주기가 a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주기만큼씩만 늘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봐봐. 주기가 a분의 파이잖아. 여기다가 a분의 파이만큼씩 계속 늘려서 생각하면 여기에 뭔가 하나의 모습이 더 들어오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또 생기겠지. 쭉쭉쭉 생기는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봐봐. 얘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였지. 그러면 주기가 a분의 파이니까 얘도 그냥 그려버릴까? 얘는 뭐가 돼요? a분의 파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a분의 파이를 또 더해봐. 그러면 2a분의 2니까 2a분의 3파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또두 번째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쭉쭉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점근선이 x는 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봐. a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0과 파이 사이에 b가 있고 점근선이 x는 파이야. 자, 지금 a와 b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얘는 무조건 음수다 보니 0, x는 0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점근선이 파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얘가 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얘가 파이가 된다면 여기가 0이거든. 얘가 0이야. 얘보다 더큰 쪽에 0이 있어서 이만큼이 파이가 됐다라는 뜻이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입장에서 우리가 주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주기라는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주기가 a분의 파이거든. 주기가 a분의 파인데 얘가 파이고 주기는 a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엥? 주기는 a분의 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분의 파인데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a분의 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파이면 주기인 a분의 파이는 봐. 얘보다 두 배인 이 파이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져야 되는 거잖아. 맞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파이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얘까지가 파이일 수도 있어. 근데 주기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 있는 이 얘보다는 요만큼이 더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에 만약에 파이라는 점근선이 있었으면 파이 파이 약분되고 나면 a가 양수니까 일로 가도 되죠. 그러면 얼마보다 2분의 1보다는 어떻게 돼? a가 2분의 1보다는 작아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파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걸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가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가 이 a분의 파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 얘가 점근선의 역할을 하는데,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보니까 파이파이가 있으니 a분의 b라고 해보자. 그러면 2a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라고 우리가 쓸수 있게 되어서 여기서 b는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파이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그때 B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데 그걸 만족하는지만 알아.

알아보면 끝날 것 같아. 자, A가 2분의 1보다 커. 즉, 0과 A는 2분의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파이를 곱하면 0과 A파이는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지. 봐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와 0 사이에 있는 걸 빼면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게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이제 만족하게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얘가 이제 파이가 되다 보면 4분의 파이는 여기에 있는 어떤 사이에 있을 거고, 4분의 파이일 때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모습을 찾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에 탄젠트의 4분의 파이 더 4분의 파이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여기서 b를 우리는 얼마라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파이라고 정리를 해봤거든. 얘를 또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탄젠트의 4분의 파이 a에다가 b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파이를 대입을 해서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1이 되고 싶은 거야. 맞죠? 그렇게 되게 하는 A의 값만 이제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4분의 3 A 파이가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어? 탄젠트가 1이라는 건 4분의 파이, 뭐, 4분의 7 파이,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파이씩 늘어나니까, 얘네 4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탄젠트 함수 중에 파이인가 4분의 5파이. 죄송해요.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쭉갈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우선 같다라고 놓아보자. 그러면 4분의 3a는 파이 사라지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라 4분의 3a는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라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돼? 3분의 1이야.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A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게 나왔고요. 문제에서 우리는 B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아, 여기 있다. 3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B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모습으로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F에 2분의 9 파이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탄젠트에 A의 값이 얼마였어? 3분의 1. X가 2분의 9 파이. 그리고 B가 얼마였습니까? 6분의 파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냐면 6분의 9 더하기 6분의 1이잖아. 6분의 10 파이가 되나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 3은 6, 3분의 5 파이가 되어서 파이 플러스 3분의 2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탄젠트 함수는 어차피 주기가 뭐예요?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의 얼마랑 같아요? 3분의 2 파이와 같아지게 되고, 탄젠트 3분의 2파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수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 충분히 답을 맞춰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구나 라는 건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그럼 탄젠트는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3분의 파이야. 특수각을 외우지 못하는 친구는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에 마이너스 붙으면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이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근선에 대한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61번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는 않았는데, 우선은 최소의 양의 실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양수가 될수 있는 조건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점근선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61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2번 문항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좀 난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n이 있어서 그래. 근데 사실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너무 많은 n 때문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직선과 함수의 그래프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에
개수를 구하시오.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일사분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직선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직선은요. x 플러스 16ny 마이너스 8n이 0이다라고 주어져 있거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사분면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x좌편이랑 y좌편만 잘 이해해도 문제는 해결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하나 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x좌편은 y에다 0 대입하면 돼. 그러면 8n이죠. 그래서 얘는 8n, 0을 지날 겁니다. 자, y좌편은 x에다 0 대입합니다. 16ny는 8n. 그래서 y좌편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16ny는 8n이 돼서 얘네들 약분하죠. 그래서 얘는 0,2분의 1을 지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놓고 그 다음에 한번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좋은 모습이 뭐냐면, 여기서 y좌편을 꼭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n이라는 값이 굉장히 불편하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이 n의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8n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러면 2y-1 더하기 x가 0이 되어서 y가 2분의 1일 때 x가 0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어찌됐든 일사분면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x좌편과 y좌편을 찾았더니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래서 이 직선 자체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러분이 보면, 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8n이고 얘가 2분의 1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만 누구랑 만나면 돼? 여기에 있는 함수가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좀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보면은 사인 n분의 파이 x와 코사인 n분의 파이 x가 주어져 있는데, 어떤 애를 쓰자라고 했냐면, 잘 봐. 얘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아이거든요. 맞죠? 또 얘가요, 어디에 있는 아이야? 여기에 있는 아이거든. 특징을 봐봐. 주황색이 이 초록색보다 작아요. 작거나 같아. 초록색이 아까 그 주황색보다 작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작은 거 쓰지. 두개 비교해서 작은 거 쓰세요. 자, 사인 n분의 파이 x랑 코사인 n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비교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사인과 코사인을 한꺼번에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누가 더 위에 있어? 누가 더 아래에 있어? 그러면 실제로는 언제 만나?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만나는 거는요. 사인과 코사인이 지금 주기가 똑같은 함수거든.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 주기를 반으로 나누고 한번더 반으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사인과 코사인을 함께 비교해야 될 때는 그 반을 한번더 반으로 나눠줘야 돼. 엥?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공통적으로 주기가 얼마냐면, 지금 이 파이를 n이 자연수니까 n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주기가 2n입니다. 주기가 2n이야. 그러면 원래는 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n이죠. 얘를 반으로 나누면 2분의 n이거든요. 얘를 한번더 반으로 나누면 4분의 n이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야.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분의 n을 기준으로 주기는 얼마라는 걸 2n이라는 걸 갖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여러분 느낌은 어떠냐면 8n까지 그려야 되거든. 자, 잘 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최대값이 얼마인 건 알아? 1인 건 알고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데 그건 안 그려도 되겠지. 왜? 우리는 일사분면에서만 살펴볼 거니까. 그래서 4분의 n이에요. 2분의 n이죠. 그러면 4분의 3n이 있고 여기에 n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5n이 있고 4분의 6, 즉 2분의 3n이 있고 4분의 7 n이 있고 여기에 2n이 있어서, 우리가 한 주기 안에서만 그려놓으면 얘네들이 지금 쭉쭉쭉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인 함수부터 그릴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릴 건지 잘 봐봐. 사인 함수를 우선 2분의 n까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갈 거야. 그쵸? 자, 근데 뭔가 안 예쁜데? 자, 요렇게 다시 보자. 여기가 n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밑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디서 무조건 만나게? 4분의 n에서 만나게. 그래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4분의 5n에서 만나게끔 해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애 사용하기로 했어? 더 아래에 있는 애. 요거 사용하는 거야. 요거. 요거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아이죠.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린지 알겠어? 그리고 더 아래에 있는 요 모습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봐봐. 실제적으로 누구랑 만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직선이랑 만날 거거든요. 직선은 얘랑 얘랑의 딱 가운데 2분의 1이 있어.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만나는 점이야.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에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요. 걔보다 2분의 1이 당연히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쭉 내려가서 여기가 2n인데 우리 얼마까지? 8n까지 가야 돼. 그럼 얘가 모두 몇개 있는 모습이야? 4개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하나당 어떻게 만나는지 보세요. 2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럼 점점점점 내려가지만 얘가 또 생겼어.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8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한 주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제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가 8n일 거고 직선이 어떻게 돼서 내려와? 이렇게 슉 내려올 거야. 그런데 또다시 주황색이 그려지면서 여기서만 두 개에서 만나고 나머지에서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한 주기 내에서 두 개. 그런데 그런 주기가 모두 몇 개? 네 개. 그래서 모두 교점의 개수는 8개가 되어요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2번 문제도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비교해야 되는 문제는 원래 선생님이 주기를 반으로 나누고 걔를 반으로 한번더 나누라고 했어.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두 개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되는 건 요렇게. 왜? 어디서 만나? 4분의 n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때 교점에 y좌표도 2분의 루트 2가 돼.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렇게 해놓고 나면 한 주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알면 문제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우리 6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y는 fx라 하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를 그려놓고 x축으로 n,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 얼마나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단체로 다 이동하는 모습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를 x축의 방향으로 n,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아이는 실제로 y는 사인의 2분의 파인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x 대신 x-n을 대입할 거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y축의 방향으로 1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데 처음부터 얘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는데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나중에 생각하되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부터 기준으로 잡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y는 1이 기준이었을 거예요.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렇게 놓고 주기를 잡아. 주기를 잡고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단체로 평행이동시켜 버리면 한 주기 안에서의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그래프 위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가 3분의 1이거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는 x의 증가량이야. 분의 y의 증가량이죠. 얘가 얼마가 되면 돼? 3분의 1이 되면 돼. 그럼 양변의 6을 곱하면 f8 빼기 f2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그래서 함수 값의 차가 2가 되게 하는 고루한 n의 값을 찾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함수 값의 차가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걸 잘 생각하면 n의 값이 생각보다 쉽게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63번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문제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규고요. 자, 오늘부터는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항들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한 문항 한 문항 풀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이 빠졌겠죠? 이런 파트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너무 욕심내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문항을 좀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데드라인이 딱 있어서 그냥 요 안에 몇 문제를 못 풀었으니까 난 오늘 좀 별로였어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한 두세 문항이라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결과가 안 나왔어도 내가 그 두세 문항에 대한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결했을 때의 그 쾌감은 정말 이건 어떻게 남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좀 한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생각을 좀 하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여러분들 모르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단 선생님하고 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백지로 풀어보고 그러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전제 조건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완벽하게 고민을 해보고 오셨어야 된다. 그냥 문제만 이렇게 쭉 읽고 아 이런 문제였구나 한 1, 2분 고민해보고 아유 어렵네 그냥 강의 봐야지 이런 당장 끄세요. 강의 알겠죠? 안 돼요. 고민을 깊이 있게 하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꿈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법학과입니다. 정의라는 닻을 내려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 중재자라고 해놨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법학과 하면 완전 문과 계열의 극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과 계열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법에 대한 걸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증거자료를 확인할 때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자료 굉장히 합리적인 증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학적인 포인트가 매우 매우 많이 활용이 돼요. 특히나 베이지 정리 있죠.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베이지 정리는 좀 쉬울 수 있겠지만 실제 어떤 증거가 가능한 증거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할 때 베이지 정리가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이론들이 우리 그 뭐랄까요 법학 관련된 그리고 또 법의학 관련된 부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법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 촬영하는 시기에는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진학을 해야 되는 건데 나의 꿈이 뭔가 되게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죠. 물론 매우 매우 어려운 직업이긴 합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이제 1등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8번부터 들어가 봅니다. 문항 해석을 잘하자. 문항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AB를 포함한 1학년 학생 5명과 2학년 학생 2명이 있습니다. 이 7명의 학생을 모두 일렬로 임의로 나열하였더니 2학년 학생 사이에 2명 이상이 있을 때 두 1학년 학생 AB 중에 적어도 한 명은 2학년 학생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죠. 일단 얘를 대단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 지금 단원명은 안 적혀 있습니다. 변별력으로 넘어오면 단원명이 위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야 돼. 아, 이게 어떤 단원에 대한 문제겠구나라고 해서 큰 카테고리는 예측을 해봐야 되거든요. 뭘까? 뭐예요? 맞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야. 왜 그러냐? 2학년 학생 사이에 2명 이상의 학생이 있다라는 걸 사건 A라고 두고 이걸 직접 먼저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제가 A 사건이라고 하고요. 조건부 확률은 앞에 게 A, 뒤에 게 B가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A고 B에 대한 거다. 그러니 이 뒤에 있는 건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건 A라고 하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줄글로 다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형태도 있어. 가.

나. 그죠? 어떤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조화하기가 편할까요? 얘야. 당연하지. 얘는 문제의 조건을 요약해서 딱딱 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에도 적어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앞에는 두명 이상의 학생이 있고 그러면 내가 세 명일 때네 명일 때다 해줘야 되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적어도 A, B라고 하는 학생이 그 2학년 학생이 있는 걸또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건의 형태로 딱 나왔다면 아마 좀 달랐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문제를 형태를 좀 바꿔볼게요. 가에다가 이걸 쓰겠습니다. 2학년 학생. 2학년 학생 사이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두명 이상의 학생이 있다. 있다. 이 정도만 써도 돼. 그지? 자, 두 번째는 두 1학년 학생 A, B 중에 1학년 학생 A, B 중에 요거는 뭐 굳이 적지 말고요. 그냥 A, B 중 적어도 몇 명이? 한 명이 어디에 있단 얘기예요? 2학년 학생 사이에 있단 얘기야.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경우의 수할 때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 풀어가는 과정들을. 만약에 문제 조건이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에서는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거야. 근데 우린 지금 A일 때 B에 대한 걸 구하는 거라 사실은 B바 A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걸 구하는 과정에도 당연히 뭐가 필요해? PA가 필요하고요. PA A 곱 B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가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A 곱 B에 대한 거고요. A만, 가만 만족하는 게 PA가 될 거야. 맞니?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 이 앞에 있는 걸 내가 A 사건이라고 하고 이걸 B 사건이라고 둘수 있겠구나. 자, 왜 이렇게 분리를 했냐면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요.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구조화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때좀더 편하라고. 자, 저는 지금 이 PA부터 구할 겁니다. PA. 그럼 가만 먼저 보시면 돼요. 잘 봐. 2학년 학생 사이에 두명 이상의 학생이 있대요. 자, 그러면 AB를 포함한 다섯 명이 1학년입니다. 자, 1학년. AB, CD, E가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 X, Y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럼 가의 조건은 뭐냐면 2학년 학생 사이에 누가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두명 이상의 학생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학년도 상관없고요. 2학년도 상관없어요. 근데 2학년은 다행히 두 명이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와 Y가 있고요. 여기에 뭐 A와 C가 있겠고, 그리고 바깥에 뭐 D가 있고, E가 있고, 뭐 B가 있고, 이런 식의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요. 근데 두명 이상은 몇 명이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 있어. 여기에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근데 얘가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총네 가지야. 이걸 구하는 게 쉬울까? 아니지. 어떻게요? 여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구나. 어떻게? 여기에 없습니다. 또는 한 명입니다. 괜찮아? 이걸 한 다음에 어디에서 빼주면 돼요? 1에서 빼주면 되겠지. 내가 확률에 대한 계산을 한다면. 아니면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도 괜찮고요. 자, 경우의 수로 그냥 해볼게요. 전체 일렬로 다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확률로 구하자면 전체에 대한 거 일렬로 나열한 거 분모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내가 지금부터 구하는 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어차피 조건부 확률은 경우의 수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하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반대되는 건 X와 Y 사이에 0명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웃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 이웃하고 A, B, C, D, E가 이렇게 나열됐구나. 얼마? 6팩토리알. 그다음 요 내부에서 자리 바꿈하는 거 얼마예요? 2팩토리알. 됐지? 요게 0명일 때야. 자, 한 명일 때도 해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X와 Y 사이에 누군가

꼬리 아래. 이거 전체적으로 줄 세우기 한 거야. 그리고 XY 자리바꿈할 수 있겠죠? 2학년들. 2팩토리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요 가운데 들어가는 그 누군가. 얘가 먼저 선택이 되겠지만 그냥 뒤에다 곱해줄게요. 이렇게. X와 Y 사이에 들어가는 친구 선택.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명이고 얘가 1명에 대한 거구나.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처리해 볼까요? 6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더하기 자 요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5팩토리얼에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5팩토리얼이구나 여기를 빼줘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2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몇 명이야 전체? 7명 7팩토리얼 이렇게 괜찮아? 그럼 요거에 대한 거 계산을 해보면 120이 5팩이잖아요 그럼 120에다가 6, 7에 42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아, 요걸 그냥 묶어서 하자. 인수분해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선생님도 좀 힘드니까. 5팩이 다 공통적으로 있죠? 꺼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6, 7에 42가 될 거고요. 빼기 5팩 꺼냈어. 그럼 6 곱하기 2니까 12가 될 거고요. 빼기로 바뀌어요, 여기. 5팩 꺼냈어. 그럼 얘는 10이야. 그럼 얘는 22가 될 거니까 20이네요. 아, 20에다 5팩이니까 120. 이렇게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럼 얼마예요? 2400일까요? 일단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게또 중요해. 아, 요한 문제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 A, B 중에 적어도 한 명이 2학년 학생이 들어가더라. 제가 이걸 B와 A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의 여사건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얘와 A에 대한 걸 구해요. 그리고 얘를 어디에서 빼주면 돼? N, A에서 빼주면 이게 뭐더라? N, A 곱 B더라. 이거 우리 경우의 수 파트에서 엄청 했던 겁니다. 기억나요? 기억나야 돼. 어? 기억나야 돼. 자, 얘에 대한 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A와 B의 여사건이니까 2명 이상의 학생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적어도 한 명이 2학년 학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반대되는 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2학년이 없는 걸로 가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쟤에 대한 거 오른쪽으로 좀 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3명이 있겠고요. 저기에 지금, 아, 2명이 있겠고, 2명. 그 다음, 3명, 4명, 그 다음, 요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뭐, 5명. 이렇게 있겠다.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지, 당연히. 왜요? AB가 없는 채로 넣을 거잖아. 적어도 AB 중에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AB는 어쨌든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 4명과 5명은 불가능해요. 1학년이 5명이거든? 그 중에 AB 하면 몇명 남아? 3명 남잖아. 그러니까 최대로 XY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명까지라고요. 2명 아니면 3명이라고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거. 괜찮아? 그래서 얘에 대한 거 해보겠습니다. XY가 있고요. 요 안에 두 명이 와야 돼. 그리고 바깥에 누가 있어야 돼요? AB가 와야 되고요. 나머지 한명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모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두 명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AB를 빼놓고 두 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얘에 대한 거세명 중에 두 명이 오는데 얘줄 세우기까지 그냥 해버려요. 줄 세우기까지. 그럼 얼마야? 3P2가 될 겁니다. 세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여기 자리바꿈하는 것까지 고려해. 그리고 요걸 묶어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야. 줄 세워. 네 덩어리.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XY가 자리바꿈하는 것도 있겠죠? 2팩토리얼이야. 이렇게. 괜찮아? AB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XY가 있고요. 하나, 둘, 세 명이 이렇게 오는데 얘는 그냥 어차피 한 가지 경우야. 왜? AB를 빼면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바깥에 누가 있어요, 지금? A와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세 개입니다. 3팩토리얼 곱하기 얘들끼리 자리바꿈 해야 되겠죠? 2팩토리얼.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바꾸게 해야 되겠죠?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요거예요. 됐지? 자, 구해보자. 4팩토리얼과 2가 될 거니까 요거는 6이고요. 6 곱하기 2에 24가 될 겁니다. 더하기 얘는 6이 12에 3, 6. 그죠? 6에다가 6, 36, 72.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한번 꺼내볼까요? 24에다.

3을 곱하면 이게 72거든요. 그러니까 72를 꺼내. 그럼 여기 4가 될 거고 더하기 1이니까 5 곱하기 72가 되겠구나. 그럼 5를 곱해요. 그럼 얼마야? 10이 될 거고 7, 5, 35니까 36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아, 360이니까 2400에서 360을 빼요. 그럼 얼마야? 2040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2040이 위에 오고요. 밑에 게 얼마가 와야 돼요? 2400이 이렇게 와야 돼. 약분해 보자. 그럼 240분해. 204가 될 거니까 4로 해볼까요? 60이 될 거고요. 요거 51.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죠? 아, 되나? 된다, 된다. 된다. 3으로 되지. 23, 1, 7. 17이에요, 17. 요거 얼마예요, 그러면? 20이야. 이게 답이라는 거죠. 괜찮아? 하, 길었죠? 한 문제 푸는데도 길었어.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때뭐 사건 A다, 사건 B다 명명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 여사건이 들어있는 건 저하고 경우의 수 파트 연습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잡아가지고 접근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래? 그냥 내 머릿속으로 여사건이 겠거니 하고 풀면서 나중에 계산 실수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구조를 짜서 하면 그냥 이런 거야. 가이드가 있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내가 하는 느낌인 거예요. 알겠니? A 사건에 대한 거, B 사건에 대한 거, 내가 원하는 건 A분의 B야. 아, A분의 A고 B야. 그럼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면 되겠구나. 우린 지금 당연히 확률로 안 했고 뭘로 한 거예요? 경우의 수로 하긴 했지만. 그치?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 구하는 데에서 여사건 일단 이용해서 일단 구하긴 했어요.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당연히 구할 수 있겠고. 얘에 대한 거 A고 B를 구해야 되겠는데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기가 어려워. 왜? 여기서 이제 적어도라는 게또 나오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거든요. 맞지? 그러니 얘에 대한 걸 반대로 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이 식의 구조 제가 정말 많이 썼던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문제를 쭉 같이 온 친구 말고 혹시 문제집으로 풀다가 어려워서 해설 강의 들어온 친구들이라면 경우의 수 파트에 있는 요 내용들이 반복되거든요. 거기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아주 아주 계산식이 길었지만 할수 있다 여러분들도 자 아주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느낌이 오시죠?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 변별력을 너무 만들어 놨어요 변별력이 너무 커 이게 그 내신에서 이런 형태의 난이도가 나온다 한 문제일 거야 한 문제 아니면 정말 많아야 두 문제 그래서 시간 내 푸는 게 관건일 겁니다. 59번으로 가볼게요. 상자 A에는 6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9 이하의 홀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으며, 상자 C에는 10 이하의 짝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아, 그냥 일단 표현해야죠, 뭐. A가 있겠고, B가 있겠고, C가 있겠다. A는 6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이고요. 얘는 B는 9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까지가 될 거고 C는 10 이하의 짝수니까 2, 4, 6, 8, 10이겠다. 좋아요. 세 상자 ABC 중에 임의로 택한 한 상자에서 동시에 임의로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곱이 3의 배수일 때 먼저 해줘야 될건 3의 배수구나. 맞아요? 그러면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뭘까? 3의 배수일 때, 근데 그 중에 또 뭐여야 되는 거야? 짝수여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의 아이디어죠. 3의 배수에 대한 걸 각각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짝수가 되는 것들만 위에다가 올려주면 되겠구나. 근데 얘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많죠. 왜? 얘에서 다 나오거든. 얘는 사건 A라는 뜻이에요. 이거 주머니 A랑 상관없어요. 전혀. 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여기서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확률로 내가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나중에는 다 처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세 개의 주머니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3분의 1 처리를 해주자고요. 그 중에 몇 개를 꺼내요? 동시에 두 장을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6개에서 2개를 꺼내자. 근데 이 중에 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건 별거 없어. 자, 3이 들어갔을 때의 사건과 6이 들어갔을 때의 사건과 3과 6이 동시에 들어가는 사건에 대한 걸 빼주면 되겠죠. 무슨 정리? 덧셈 정리다. 해볼까? 3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냥 이거 그냥 세면 돼. 컴비네이션 하지 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5. 6이 들어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빼. 3과 6이 들어갔네? 요거? 한 개. 몇 개요? 아홉 개. 괜찮아? 얘도. 3분의 1입니다. 다섯 개 중에 몇개 선택해야 돼요? 두 개인데, 이때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3. 맞지? 3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골라요. 몇 개? 네 개. 9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골라. 네 개. 3, 9를 뽑았겠네?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7개가 될 거야. 괜찮죠? 자, 여기 있는 거. 3분의 1을 일단 하고요.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습니다. 근데 이 중에 3의 배수가 된다는 건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여긴 아까 얘하고 얘가 있었고요. 근데 얘는 요거 하나야. 그러면 얘하고 나머지들만 다 나오면 될거 아니야.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계산해요. 6, 5, 30, 2로 나누니까 15고요. 15에다가 이거 약분할 거니까 15분의 3이지? 5분의 1이야. 자, 10이고요. 10분의 7인데 얘랑 약분은 안 되니까 30분의 7.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럼 얘는? 10분의 4가 될 거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요거 하면 15분의 2야. 자, 얘는 뭐 아까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수월해. 간단하잖아.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나왔어. 얘가 지금 여기까지야. 근데 그 중에 곱이 짝수여야 된다. 앞에서부터 찾으면 되겠죠? 3과 짝수가 되는 거 찾아보자. 뭐가 있어요? 3, 2 있겠고. 3, 4 있겠고. 3, 6 있겠죠? 괜찮아? 자, 그럼 이거 일단 3개예요. 이거 덧셈 정리로 안 하고 몇개안 되니까 그냥 직접 할게요. 3, 2, 3, 4, 3, 6 했어. 얘 짝수 됐어.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어 볼게. 6, 3은 아까 했잖아. 빼요. 그럼 6, 2. 근데 6, 1도 돼. 주의해야 되겠죠? 왜? 홀수들과 6의 짝수니까 무조건 짝수 되거든.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몇 개야? 7개야. 그래서 위에 올라오는 걸쓸 겁니다. 위에 올라오는 건 6C인데 얘는 7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 한번 가볼까? 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다 홀수야. 절대 안 나와. 저 빼버려요. 여기 뒤에 있는 건 3분의 1에 자 6이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다 짝수네.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얘는 5C분의 4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는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30분의 6일 거니까 6 더하기 7 더하기 4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계산해 볼까? 이 친구는 6, 5, 3, 10, 2로 나누니까 15. 45분의 7이고요. 얘는 10분의 4니까 5분의 2. 그지? 15분의 2. 45분의 6이겠구나. 그러면 얘는 45분의 13이 되네요. 자, 얘는 30분의 13에 17 이렇게 되겠구나. 약분할 거 할까요? 3개 오고요. 여기 2개 옵니다. 그럼 요거 곱하면 51이 되고, 그 다음 요렇게 처리하면 얼마예요? 26일까요? 26.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구나. 괜찮죠? 그냥 3개가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각각에 대한 것들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게 야, 3의 배수가 된 것들이야. 그럼 이 중에 짝수만 한번 뽑아볼래? 그럼 그 위에도 짝수들만. 네, 여기서 주의할 거. 지금 분모에 있는 걸 제가 정확하게 그 확률에 대한 계산으로 다 썼잖아요. 그럼 위에 것도 정확하게 그 구조에 맞게끔 확률로 다 쓰셔야 돼요. 밑에는 확률하고 위에는 경우의 수하고. 아니면 밑에는 경우의 수하고 위에는 확률하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각각에 대한 구조들은 당연히 끼리끼리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로 할 때가 있고 확률로 할때 있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로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로 구하기 좀 수월한 것들을 제가 그렇게 하고요. 확률로 하는 건 확률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로 합니다. 60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실수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 실수 주의. 여기다 쓸까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과 같은 7개의 좌석이 있는 자동차에 ABCD를 포함한 7명이 임의로 탑승하려고 한대요. A와 B가 같은 열에 앉았을 때 C와 D는 서로 다른 열에 앉을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A, B가 같은 열에 앉았을 때라고 하는 사건을 요거 문자 구분하기 위해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뒤에 있는 건 C와 D가 서로 다른 열에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Q 사건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에 이것도 PQ가 적혀 있으니까 좀 그렇다. 뭘로 할까요? MN으로 할까요? 뭐가 돼요? P에 N, 바, M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건 P에 M 사건에 대한 것, 그리고 P에 N과 M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인데, 이건 경우의 수로 풀 겁니다, 그냥. 왜? 어차피 전체에 대한 거 구하는 게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7팩이거든. 그래서 그거 어차피 다 약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B가 같은 열에 앉는다부터 생각을 해보자. M 사건에 대한 거. 자, 그럼 요 M 사건은 A와 B가 같은 열에 앉기만 하면 돼요. 명시되어 있는 건 AB지만 나머지도 일단 앉긴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배치까지 고려를 하냐 안 하냐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배치를 안한 친구들이 은근히 있다. 어? A, B가 앉았으면 나머지도 앉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앉아보자. 첫 번째, 같은 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1, 2, 3열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게 가능성이 세 가지예요. 열 선택이야. 괜찮니? 그런 다음, 요 안에서 이제 달라질 건데요. 잘 보셔야 돼요. 1열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안에서 자리 바꿈하는 게 있겠고요. 2열을 선택하면 여기 안에서 자리 바꿈하는 게 있겠고, 3열을 선택하면 3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눠주기는 하지만, 그지? 나눠주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어떻게? 1열과 2열과 3열로 구별해서 쓰셔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야 더 편한 게, 앞으로 저 N 사건과 곱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 구할 때, 이 상황에서 내가 그 경우의 수를 파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A, B가 1열에 앉는데요. 그래서 열 선택이야. 요게. 괜찮니? 자, 그럼 여기에서 1열에 앉았다고 해보자. 그럼 그 안에서 AB가 자리 바꿔놓을 수 있겠죠? 2팩토리얼입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도 앉아야 된다니까? 몇 팩? 5팩. 2열에 앉습니다. 그럼 2열에 AB가 자리 바꿈할 수 있겠죠? 2팩토리얼. 나머지 똑같아요. 5팩토리얼. 3열에 앉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 세 자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3P, 2가 될 거고 나머지 5명도 당연히 줄을 세우기. 자, 요게 전체야. 요게 전체야. 요게 NM입니다. 괜찮을까요? AB만 같은 열에 앉힌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케이스를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케이스. 1열일 때. 자, 1열일 때 이렇게 될 거예요. A, B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문제가 C와 D가 다른 열에 앉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AB가 이 1열 중에 자리 바꿈하는 걸 일단 곱해요. 요거 두 가지. 2를 곱해. 괜찮니? 여기 AB예요. 자, 그다음 CD가 2열 아니면 3열로 가야 되겠죠. 그지? 그럼 그 자리 바꿈하는 거. 야, 너 2열 갈래? 너 3열 갈래? 해서 선택하는 게몇 가지 경우야? 두 가지 경우야. 얘가 C와 D가 2, 3열에 앉는 거. 괜찮아요? 자, 근데 그 안에서 또 나눠줘야 돼. C가 여기 앉았다고 해보자. 그럼 요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D가 만약에 3열에 앉았다고 해보자. 그럼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예요? 3개야.

그리고 마지막은 자 요거는 뭐 예를 들어 C고요. 예를 들어 D가 됐더라 이런 얘기고 마지막은 뭐예요? ABCD가 배치가 됐잖아. 그럼 몇명 남았어요? 7명 중에 3명 3팩 해줘야지. 노란색 3팩 남아있는 세 자리에 앉는다. 케이스 2번 얘랑 어떨까요? 똑같아. 그지? 똑같아요. 왜? 1열에 앉은 것과 2열에 앉은 건 위치만 좀 다를 뿐이지 내가 차지하는 공간의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동일하게 가면 돼. 케이스 3번.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A, B가 3열에 앉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AB가 3열에 앉았기 때문에 얘는 3P2라고 하는 걸로 일단 앉을 겁니다. 얘가 A, B에 대한 거예요. 괜찮지?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건 3열 자체에 지금 뭐가 있죠? 그지? 자리 하나가 남아있잖아. 그것과 나머지 1열과 2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할 거냐? C라고 하는 학생이 거기에 올 수도 있고요. D라고 하는 학생이 3열에 빈자리에 올거 아니야. 그걸 두 가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 3열 빈자리에 C 또는 D가 앉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누군가가 앉았어.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아, 저기에 누군가 앉았구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A, B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지금 체크한 게 C가 여기 앉았다고 한 거야. 요거까지 고려한 게2 곱하기 2라고요. 그리고 나서 D는 둘중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합니다. 얘가 나머지 하나에 대한 선택이야. 자, 근데 거기서 또 있어. 그렇게 들어간 자리에서 몇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생겨. 그리고 몇명 남았을까? 몇명 남았을까? 아, 당연히 CD까지 배열했잖아요. 3명 남았지. 괜찮아? 자, 더하기. 이번엔 3열에 앉지 않고요. CD가 둘다 1열과 2열에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곱하기 2를 해줍니다. 2. 얘가 1 또는 2열에 C와 D가 앉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서로 자리 바꿈하는 게 있겠죠. 두 가지, 두 가지씩. 됐어? 그리고 남은 자리 몇 개? 세 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제 하면 돼요. 뭘 하면 돼? 계산하면 돼. 자, 5팩토리알로 다 묶어볼게요. 그럼 120이거든요. 120에 전체부터 하는 겁니다. n부터. 저거 얼마? 2가 될 거고 2가 될 거니까 4에다가 3이 6이니까 10인가요? 이렇게? 4에다가 자,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요걸 만족하는 것들을 써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께8 곱하기 3, 24에 6이거든요. 그러면 144야. 근데 이게 두 세트가 있는 거야. 244, 아, 288. 괜찮죠? 그다음에 얘는 요거 6일 거고 8, 6, 48. 그다음 얘는 8에 48. 그럼 96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다. 뭔가 6으로 할것 같죠? 6으로 일단 해보자. 좀 편하게. 6 하나 하고요. 4, 20, 4, 5, 8, 그 다음 20 이렇게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4로 한번 해볼까요? 24가 있겠고, 12가 있겠고, 5가 있겠다. 자, 또 2로 한번 해볼까? 2로 하게 되면 5가 있겠고요. 6이 있겠고, 12가 있겠다. 그러면 25분에 요거 25고요. 남아있는 거 얼마예요? 18이 될까요? 18. 그럼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어렵죠?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 계산 과정이 상당히 길고요. 내가 A와 B라고 하는 게 어떤 열에 있는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체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확률로 접근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자리 배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게더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경우의 수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으로 내가 아, 3열에 앉았을 때 C와 D가 그 3열에도 앉을 수 있구나를 체크했으면 실수가 안 나왔을 거고요. 그걸 만약에 빠뜨렸으면 여기에서 답이 아마 요한 세트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해결하는 문제들 복습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진도 나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하루에 해. 하루에 복습할 거딱 조금씩만 정해서 매일매일 해. 근데 안 해요. 근데 안 해. 왜 그럴까? 매일매일 하는 게 귀찮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습관이 안 돼서요. 선생님들 대부분 1시간 동안 수업하시면 50분 수업하실 때 50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개념으로 쫙 가시는 분 없죠. 대부분 한 개념은 한 30분? 뭐 길어야 40분?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푸는 시간 드리잖아요. 아니면 뭐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마지막에 여러분들 문제 풀으라고 하고 딱 수업 마무리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럴 때를 이용하는 거야. 내가 10분 남았네? 아, 그럼 그 10분 동안 오늘 배웠던 거 빨리 복습하는 거예요. 알겠지? 미루면 안 된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일렬로 놓여있는 4개의 동전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하여 뒤집는 시행을 4회 반복했대요. 동전을 뒤집기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기출문제로.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진 동전의 개수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진 동전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몇개 있어요, 지금? 4개가 있거든? 그러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 어떤 게 있겠니? 4, 0이 있겠고요. 요거 앞면, 뒷면. 괜찮지? 3, 1이 있겠고요. 2, 2까지 오는구나. 됐을까? 일단 요 케이스를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진 동전의 개수가 2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해줘야 될게 뭐냐면 4, 0, 3, 1, 2, 2에 대한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내가 동전을 건드린 걸또 건드려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내가 한번 건드리면 끝이야. 이러면 오히려 편하거든요. 근데 건드렸던 걸또 건드릴 수 있어. 자, 근데 얘는 뒤집어졌다가 다시 앞면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시점이 달라져도 돼요. 처음에 내가 얘를 건드렸다? 뒷면 됐어. 그리고 딴걸 건드렸다가 그 다음에 건드려요. 그래도 얘는 앞면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0 또는 짝수 번 건드리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앞면이야. 왜일까? 기본 세팅이 앞면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기본 세팅이 뒷면이에요. 그러면 앞면이 되기 위한 건한 번, 세 번, 다섯 번일 거야. 상황이 달라져. 얘는 지금 앞면이기 때문에 내가 앞면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볼 때는 0번 건드리는 횟수가 짝수번이어야 된다. 뭐라고 할까? 선택 횟수가. 아셨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뒷면이 되는 건 홀수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돼. 4회를 반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볼까? 앞면이 4개고, 그 다음에 0이야. 뒷면이 0.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게 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까? 일단 4라고 하는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걸 나눠보셔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면, 내가 지금 모조리 다 앞면이 나왔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4를 구성하는 건0 또는 2로만 구조화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다시. 4회 신청한 거예요, 전체. 시행 횟수야, 이게. 근데 이 전체 시행 횟수가 4번인데,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앞면이 4개로 딱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동전을 어떻게 중간에 건드렸던지 간에, 동전 개개인별로 보면요, 0번 아니면 2번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 플러스, 2 플러스, 0 플러스, 0. 괜찮아?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사도 가능하잖아. 짝수니까. 괜찮니? 하나만 건드리는 거야. 하나만 건드려. 요거 앞면이었다. 뒷면 한번 했어요. 두번 했어. 세번 했어. 네번 했어. 뭔지 알겠지? 자, 여기 00은 여러분들 자연수의 분할에 대한 형태로 제가 썼으니까 그냥 쓴 건데 굳이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자. 헷갈릴 거니까. 괜찮지? 자, 그다음. 얘는 이제 끝났어요. 3, 1을 한번 볼래? 앞면이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뒷면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를 잘 보면 이런 상태야. 4라고 하는 게 1이라는 게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합은 3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3이 나머지들이 다, 나머지가 모두 앞면의 세팅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들은 뭐들로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을 만들어야 되는데 0 아니면 2의 합으로 3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없다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괜찮을까? 그다음 요거를 가야죠. 4. 뒷면을 주목하세요. 뒷면. 왜냐면 얘는 홀수번이거든. 그리고 난네 번밖에 안할 거거든요. 그럼 그네 번이면 동전 두 개가 뒷면이어야 되면 한번 아니면 세 번, 다섯 번 이것도 다 가능하겠지만 한 번과 세번딱 했을 때 요게 뒷면으로 딱 되면서 나머지들은 앞면 딱 돼서 끝날 수도 있잖아. 그지? 그 이상을 가진 않죠. 맞아? 그래서 뒷면에 대한 걸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가장 쉽게 1 더하기 1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뭐가 남아요? 1 더하기 1은? 뒷면이 되게끔 동전 서로 다른 걸두개 건드렸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 남아있는 건 합이 2가 있겠죠? 4가 돼야 되니까. 그럼 2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냥 쓰면 돼, 이렇게. 이런 경우 있겠고. 그 다음 또. 아까 한 거대로 1과 뭘? 그렇지. 3을 더해도 4가 되는구나. 그럼 얘는 뒷면이 두개 나오면서 나머지 앞면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요게 어려웠던 거예요, 요게. 자, 그리고 얘가 전체가 될 거고요. 이들 중에 뭐 원하는 거야?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진 동전의 개수가 뭐여야 된대요? 2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면의 개수가 4개였고, 얘가 앞면의 개수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요 2개 중에 뭘 올리면 되는 거야? 얘를 올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해보겠습니다. 얘에 대한 의미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요2 플러스 2부터 한번 볼까? 4개 중에서요, 동전을 2개를 선택해요. 알겠지? 왜? 내가 건드릴 2개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야. 알겠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A와 B라고 하는 걸 건드릴 거예요. 근데 얘들을 두 번씩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얘를 배치하는 거야. 따라서 이 친구는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해주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A, B, CD라고 하는 동전이 있다고 해봐요. 이 앞에서부터 A, B, C, D라고 한번 해보자.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네개 중에 내가 아, 두 개씩 건드릴 거 뭘로 선택할까에 대한 답이 4C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뽑았다? 그럼 얘들을 내가 두 번씩 건드리기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럼 얘들 두 개를 건드린다는 건 A, A, B, B로 이렇게 터치하면 되는 건데 얘들에 대한 순서가 있잖아요. 왜? 네번 시행을 하니까 그 시행 순서가 있다고. A, A, B, B일 수도 있고 A, B, B, A일 수도 있고 B, B, A, A일 수도 있고 B, A, A, B일 수도 있고 이해 됐나요? 알아서. 여기까지 한게 끝이야. 그다음 4. 4는 어떻게 돼? 4.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 계속 건드리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네 가지의 선택지는 있겠죠. 그게 뭐야? ABCD 동전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겠다. 너 내가 네번 건드릴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네번 건드린다는 건 어쨌든 얘만 계속 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곱하기 1이야. 됐지? 그다음 얘. 첫 번째 케이스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의 의미는 뭐예요? 자, 일단 4개 중에 3개를 내가 뽑겠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4개

중에서 내가 세 개를 뽑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하나는 계속 선택을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요거 중에서, 잘 봐. 네 개의 동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내가 세 개를 선택해. 그럼 예를 들어, A, B, C라고 하는 걸 뽑았다. 근데 그들 중에 두 번을 선택할 거 하나를 또 골라야 되겠죠. 그거 곱하기 3이야.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A, B에다 C, 이렇게.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세우기 해야 되겠지. 4팩토리알, 2팩토리알. 이해돼요? 동전에 대한 선택, 줄 세우기. 마지막. 1 더하기 3 해볼까? 자, 이건 뭐야? 동전 두 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들 중에서 당연히 어떤 건한번 건드리고 어떤 건세번 건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지 2를 합니다. 그런 다음 얘를 예를 들어 ABBB 얘들을 줄 세우기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4팩토리아를 3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지. 괜찮니? 따라서 여기에 대한 거를 처리해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자. 자, 하나씩 해볼게요. 6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6이니까 36.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4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4, 3, 12. 그리고 여기 12. 144. 6, 12. 그 다음 4, 48. 맞죠? 6에다가 12에다가 4니까 48. 그리고 그 위에 뭘 올린다? 앞면이 아까 몇 개여야 된다고 했죠? 두 개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앞면이 두개 나오는 거는 요거였잖아요. 요 상태. 됐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두 개만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냐면 144와 48이 될 거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180이고요. 더하기 52야. 그럼 200 32가 될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건 192인가요? 이런 식으로. 됐어? 자, 4로 처리합니다. 4로 하게 되면, 4, 5, 24, 6, 4, 7, 8, 4, 8에 32. 그 다음에 얘는 4, 4, 16, 8. 이렇게 되겠다. 됐죠? 또, 약분해. 2로 갑니다. 29가 될 거고요. 29, 그 다음에 요거 얼마야? 2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P분의 Q를 구했고요. P 더하기 Q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나요? 5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61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전을 내가 어떻게 건드릴지에 대한 선택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홀수번을 건드리냐, 아니면 짝수번을 건드리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만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전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기가 쉬워요. 선배들이 갖고 있던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새로 사는 문제집에 다양하게 나올 거야. 그럼 그럴 때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접근하면 편할 겁니다. 원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짝수번. 그리고 바꾸기 위해선 홀수번을 건드리면 되겠다. 됐죠?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또 퀴즈 나가니까 풀어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1단원을 모두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로 다 정리하겠어. 개념 정리랑 막 이런 거 예로 다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왕도가 없어요. 사실 지름길이 없어요. 공부는 차근차근 개념을 다지고 그리고 수능특강을 봤던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종종 아 이거 내신 만점으로 그냥 처음인데요. 이걸로 다 정리할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복습이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부터 또 3시간 동안 2단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개인과 사회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뭐 동물과 다름없이 그렇게 태어났다가 사회화되면서 다시 말하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을 익혀야 되죠. 네, 뭐 언어, 문화, 예술, 예절, 뭐 말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익혀가면서 사회적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회화, 지위 역할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에 속하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사회 집단, 사회 조직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유형 공부하게 되죠. 세 번째는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입니다. 사회 구조와 개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론 하나, 그리고 일탈 행동 하나, 이렇게 됩니다. 수능에선 전체적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뭐 개념상으로는 뭐 두 개, 여기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4, 5 문제. 또는 네 문제의 선지가 섞여서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하나하나하나 출제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하는 이 부분에서 공부할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화입니다. 사실 이 압축 강의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다루면 좋은데 그러면 압축 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준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학교 시험 대비를 한다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수능특강에서 쉬운 문제도 한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은 사회화 관련해서도 몇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는 거야. 특히 사회화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화의 유형, 얘 단독으로 한 문제, 그리고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얘도 단독으로 한 문제가 되죠. 수능은 안 그렇지만. 예, 그래서 사회화 유형, 사회화 기관 각각 한 문제씩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아들이자 딸로 태어나지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위들을 획득해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지위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귀속 지위와 그리고 성취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볼 게 역할입니다. 이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역할은 뭐냐면 기대되는 거야. 기대하는 것이고 이 역할을 실제 수행하는 방식이 바로 역할 행동입니다. 얘가 실제 수행하는 거. 따라서 한 사회에서 어떤 보상과 제재는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죠.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고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고 그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 하나 역할 갈등입니다. 역할 갈등은 역할들 간의 충돌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 현대사회에 와서는 지위도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지위에 따르는 기대되는 역할들도 엄청 많아지죠. 그래서 역할 갈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인데 사회화, 지위, 역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할 때는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갈등을 모두 묶어서 이게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출제해왔던 방식 그렇게 전형적인 방식으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그건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고 그 수능형 문제 유형 그 밖에 사회화의 유형

따로,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따로, 또는 역할 갈등만 가지고도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그 고3의 경우는 1, 2단원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 큰 그림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사회화의 기관, 그 다음에 유형, 이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사회화는 사회적 존재로 변해가는 걸 사회화라고 하는 거야. 사회적 존재가 되려면 그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이제 돌 지나고 이제 뭐할 때, 그때부터 뭔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숟가락을 잡는 거, 뭐그 다음에 뭐 등등 옷 입는 거 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는 게 바로 사회화야. 즉, 교육이 사회화입니다. 예, 교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담당하는 기관부터 볼 거예요. 어디냐면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화의 의미, 유형, 사회화 기관, 그리고 지위 역할, 역할 행동, 역할 갈등 이겁니다.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도 연결해서 요즘은 나오는 추세입니다. 사회화 기관을 같이 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유형도 엄청 많은데, 거기에다 사회화 기관까지 이제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나올 때잘 정리하셔야 되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사회화 기관은 다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분류 기준 각각 두 가지에 따라서 두 가지씩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설립 목적에 따라서야. 설립 목적을 보면 여기 있네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화가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했지? 교육이야, 교육.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교육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 기관이. 그럼 어디겠어? 학교. 또 직업훈련소 이런데. 직업훈련소가 뭐예요? 어떤 직업과 관련된 이론, 실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커리큘럼이 존재하고 따라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이 교육기관이 아닌 곳은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면 돼요. 거기에서도 사회화가 이루어지거든. 왜냐면 여기 EBS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쵸? 방송사야.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기자재가 막 들어왔어요. 카메라도 새로운 거 들어오고 막 전자칠판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와서 이거 어떻게 이용하시는 거고요. 또는 카메라 감독님,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배웁니다. 즉, 배우고 학습하는 게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이루어져. 그런 곳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진 않았어. EBS가 뭔가 교육하려고 설립된 건 아니야. 뭔가 방송 컨텐츠 이런 걸 제작하려고 설립된 거야. 그런데 이 안에서 교육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가족도 교육기관은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이제 또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 언어와 같은 것들, 가족 같은 거죠. 이런 데를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기초적이냐 전문적이냐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 밖에 학교, 직업훈련소, 회사, 이런 데는 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도요, 뭔가 그, 뭐지, 안전한 생활을 해서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일까요? 막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 그래서 이거 기초적인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이거 아니면 이거 탁!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기본적인 예절,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들 간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간에 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교는 전문적인, 뭔가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한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EBS 같은 회사도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EBS를 통해서 나가는 방송 콘텐츠의 뽀로로 막 이런 거 있어도 그래도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우린 분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식, 비공식, 1차적, 2차적. 너무 중요해서 학교 시험에서는 얘만 가지고 단독으로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50페이지 기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출제한다면 이렇게 될 거거든. 토요일에 예정된 여기 대학교 있고요. 네. 그래서 사회 집단들의 표시를 해 보셔야 되고, 내가 회장으로 있는 어떤 청소년 봉사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족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류해서 한번 써보자. 예. 대학교는 어때요? 그렇죠. 아주 전문적인 사회의 내용들을 담당하고, 학교니까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청소년 봉사 단체는 어떻겠어요? 기초적인 내용이라기보다 뭔가 봉사와 관련된 이것도 전문적인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넘어와서 이 사회문화를 할때 이런 것들을 뭔가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느낌이 드나 봐. 그래서 사회 집단, 사회 조직할 때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리고 여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 되고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미적분 배웠는데요. 그래도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기업은요,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아니니까 비공식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기업. 을의 말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쵸?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정과 달리 병의 말에는 1차적 사회화. 그렇죠. 여기 2차적이 1차적으로 나타나 있네요. 가족. 맞고요. 갑, 정의 말에 나타난 사회화 기관 중에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대학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볼게요. 갑, 정의 말에 나타난 사회화 기관 중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여기 비공식적 3개 있네요. 2차적 사회화 기관, 여기 2개 있네요. 2개다. 그렇죠? 봉사단체랑 기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 학교 시험이라고 한다면 사회화 기관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한 문제만 더 봐보겠습니다. 왜 학교 시험이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사회화 기관만 가지고도 예전에는 예, 평가원에서도 출제를 했었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가보겠습니다. 표는 질문 가, 다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요. A, C의 응답을 나타낸 것인데 가, 다는 각각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중 하나이며 A에서 C는 군대, 고등학교, 아동기의 또래 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군대, 고등학교, 아동기 또래 집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래 집단은 뭐겠어? 그렇죠. 1차적 사회화 집단, 아니, 1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군대 얘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군대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사회화가 목적입니까? 거기서 훈련받고 뭐하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부수적으로.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되고 여기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 예, 아니요의 응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예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가운데서 여기 1차적 사회화기관 하나 있고 공식적 사회화기관 하나 있네.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가 질문에는 1차적 사회화기관인가? 아니면 공식적 사회화기관인가? 이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1차적 사회화기관인가? 라는 질문은 없어. 그쵸? 하나만 이해하는 거. 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공식적 사회화기관인가? 얘가 첫 번째 질문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생각보다 처음 보면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쵸? 얘가 하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오! 벌써 나와요. C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얘가 두 개인 거예요. 얘가 두 개인 거에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 아니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가? 라고 돼 있는데, 그럼 고등학교가 공식적이면서 비공식적일 수가 없잖아. 얘가 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그렇지.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따라서 얘가 고등학교, 얘가요? 누가 뭐지? 군대. 그렇지. 공식적인 게 아니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인 거. 그럼 얘가 뭐겠어? 또래 집단. 그래서 공식적도 아니고 2차적도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비공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공식이니까 아니요라고 했을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 두 가지 봤는데요. 기본하고 좀 실전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거. 그래서 첫 번째 기역, 니은 모두 예이다. 맞고요. 가에는 공식적이냐?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에 나는 비공식적, 나는 이차적 사회화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예,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습니다.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실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1단원 관점 문제에서 뭐 선지 하나 정도로 나오거나 뭐안 나오죠. 사실은 1단원, 그 다음에 4단원의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선지로 나오고, 5단원의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까지 있으니까 얘는 별로 안 나오지만 학교 시험이라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죠? 1, 2단원 공통적으로 또 시험 범위가 되니까. 1단원의 주제죠. 관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냥 키워드가 튀어나오듯이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끝났어.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이걸로 끝난 겁니다. 뭐가? 기능론. 기능론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잖아. 왜 그래? 사회 규범이, 사회 질서가, 사회화가,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합의를 해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켜가는 것이고. 그래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게 하고, 사회를 유지, 통합, 존속, 이런 거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강조한 키워드죠. 기능론. 두 번째,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전수시킨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한테 대들지 마! 시간 잘 지켜야지! 왜 지각하니? 이거 가지고 맨날 배웠는데, 그걸 보면 지배 집단이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강조할 만한 가치가 되겠구나. 그걸 학교에서 전수시키는구나. 이렇게 보는 식인 거죠. 이게 바로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교에서 지각하지 마, 대들지 마, 규칙을 잘 지켜. 이걸 막 강조함으로써 피지배 집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지배 집단, 자본가 집단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갈등론 하시면 되죠. 마지막, 사회화는 끝났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나 기대를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규범들을 내면화하면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족발 막 쌈싸먹고 막 이런 거안 해요? 막 그런 규칙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그거 족발 이렇게 쌈싸먹은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막 댓글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상호작용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지하철 안에서나 공공시설 이런 데서 막 쌈싸먹고 막 이런 거안 하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하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싫으니까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수능에서는 또는 모의고사에서는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1, 2단원이 시험 범위라고 한다면 1단원 관점이 있으니까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선주로 들어갈 수 있죠. 예.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었냐면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하고 앞에 지금 두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회화의 유형, 이거 구분하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화의 유형 중에서 이 예기 사회화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기 또는 예비 미리야 미리 미리 하는 거야. 미래에 속하거나 속하기를 기대할 집단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기 사회화라고 얘기해요. 미리 하는 거야. 나 유학 갈 예정이라서 스페인으로 유학 갈 예정이라서 스페인어를 막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기 사회화가 됩니다. 3월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서 2월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어. 그래서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가장 학식이 맛있는 데는 어디 있는지, 막 이런 거 알려줬어. 동아리는 뭐뭐가 있는지, 막 이런 거 알려줬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예기 사회화입니다. 아직 3월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입생 OT,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얘는 뭐냐면 재사회화인데, 재사회화는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 소속 집단들이

예, 여러분. 부부인 갑과을은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야, 나왔죠? 예비 부모교실. 예. 몇달 후에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아직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부모도 다 모든 게 처음이잖아. 특히 첫 아이는 처음이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미리 배우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답니다. 보겠어요? 얘기 사유하죠. 아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은 과거에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었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다 갑을 걱정하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종교단체에 귀의하게 됐어. 이제 종교단체로 개인의 생활 환경이 변화된 거야, 이제. 소속 집단도 변화됐어. 범죄자 집단에서 종교인이 된 거야. 종교단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종교인까지 됐군요. 예. 소속 집단의 변화, 예. 상황 변화, 예. 됐습니다. 예전에 범죄인 때처럼 막 무슨 뭐 아니 아이고 그런 거 아니지만 말투 막 이런 거 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직원이었을 때 행동 양식을 버리고 종교교리, 종교인으로서 생활 양식을 배우고 있다. 이게 바로 제사회화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다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이렇게 사회화를 각각 사회화와 관련된 사회화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지만, 사회화 기관이나 사회화 유형을 가지고서는 단독으로 낼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고, 각각 얘기 사회화, 재사회화 중에 하나다. A와 달리 뭐냐면 B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네 가지 서술해라. 그래서 총점 4점이고 점수 2점이 만점이 되네요. 주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 꼭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그쵸? 사회화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여기 보시면 예비 부모교실은 어떤 시에서 운영하고 있어. 저 시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아니지. 그치? 종교인으로서의 막 생활 양식들을 막 배우고 있어. 왜냐면 종교 모임 이런 데서. 여기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야? 아니야.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틀린 내용이야. 그치?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 얘기 사회화입니다. B가 얘기 사회화면 얘가 맞는 것이고, 만약에 B가 재사회화면 여기 두 개가 재사회화가 돼서 2점이 되겠지. 그러면 기억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얘기 사회화라고 한다면 B는 재사회화네. 그럼 여기 두개다 재사회화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2점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종교를 바꾼 사람이 새로운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것. 그러겠습니다. 여기. 바꿨어. 이미 바꿨어. 예전에 그걸 하면 안 돼. 불교에서 교회 갔는데 예전처럼 한다거나, 교회에서 불교 갔는데 예전처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예. 네. 재사회화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재사회화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B가 얘기사회화이고, B가 얘기사회화입니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얘기사회화가 들어가고, 하나는 재사회화가 들어가는 거지. 가해, 개인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돼 있어. 여러분, 이것도 별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때? 개인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예기사회화야, 재사회화야? 그렇지, 둘 다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몇달 뒤에 부모가 될 것을 대비해서, 그쵸? 미리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인이었는데 종교인이 됐어.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둘다 도와주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둘다 모두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B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틀린 것이고, 그리고 B가 예기사회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예기사회화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여기에서 2점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2차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기사회화가 꼭 2차적 사회화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야. 안 되지. 그치? 왜냐면 나에는 예기사회화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대학 입학 예정자가 입학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거 가장 전형적인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기사회화입니다. 여기 예기사회화가 들어갔어. 2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 B가 예기사회화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나에는 공통점이

거나 아니면 제사회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에는 예기사회와 구분되는 제사회와에 해당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2점 맞으려면.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기역 티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아래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이 아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기관 따로 연습했고요.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따로 연습했고, 그리고 예기사회화 문제, 제사회화 문제도 따로 사회화의 유형도 했고요. 이제 이 문제처럼 제사회와 예기사회, 사회화의 유형,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어떤 기업에 근무하다가 우연히 접한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은 물론 회사 공금까지 썼어.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교도소에 수감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은 교도소에서 지켜야 하는 생활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소자가 참여해야 되는 갱생 프로그램을 통해 예전의 비정상적이고 일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과 행동 양식을 습득하면서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게 뭐겠어요? 저 개인의 소속 집단, 환경 변화에 따라서 예전과는 다른 것들을 새롭게 학습하고 있어. 따라서, 아, 재사회화의 내용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고등학생들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3월 입학식 실시를 앞두고 실시된. 입학식을 앞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했습니다. 뭐겠어요? 그렇지. 예기사회화다. 그러면 갑은 재사회화를 경험하였다. 맞죠? 그렇죠? 을은 예기사회화다. 맞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디귿은 기업입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예, 우리 뒤에가 사겠지만 기업은 공식 조직이긴 하지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님 아디 어우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네. 큰일 날 뻔. 여기 디귿입니다. 디귿은 공식적 사회화기관이에요? 맞죠? 학교입니다. 학교. 따라서 맞고요. 기역과 니은 나왔습니다. 기역은 니은과 달리 2차적 사회화기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는 기업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면서 전문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2차적 사회화기관입니다. 그리고요. 교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고 여기서 선생님 전문적인 거예요. 그렇게 분류합니다. 네, 그래서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달리가 아니라 둘다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회화 이야기를 다한 겁니다. 사회화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관 따로, 그 다음에 유형 따로, 그리고 얘 사회화만 가지고도 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위와 역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복잡하지 않지만, 지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서 아들, 딸로 태어나집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귀속지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과 상관없이 선천적,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예요. 이걸 귀속지위라고 하고, 아들, 딸, 이런 것들이지. 그치? 왕족. 예. 왕족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업적 등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성취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교사, 뭐 그다음에 뭐 의사, 뭐 이런 것들 다 성취주의죠. 그게 성취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고 다만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별거 아니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거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남편. 아내,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거 다 뭐다? 성취주의다라고 하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해서, 예, 결혼해야 남편, 아내가 되고, 아빠, 엄마가 되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뭐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중요한 거 있네요.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돼 있네요. 성인, 청소년, 노인은 귀속지일까, 성취지일까? 저 열심히 노력해서 청소년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죠? 자연스럽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성인, 노인들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얻게 되는 지위니까 얘네들은 뭘로 구분한다? 귀속지위로 구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 오면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저 과거 전통사회에서 신분과 계급이 있었을 때 어떤 귀족 집안이래, 왕족이래, 성직자 집안이래 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엔 중요했다면 폐쇄적 신분구조화에서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보다 귀속주의보다 성취주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래서 학교 시험이라도 귀속주의, 성취주의만 가지고 단독으로 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 역할 행동과 같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다음 그래서 이어서 역할 행동, 역할 갈등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정한 지위에 대해서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 아들, 딸이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이 있지. 그치? 여러분이 부모에게 기대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땐 얘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기를. 그다음에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그다음에 아주 공부도 잘하기를 이렇게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역할입니다. 네, 실제로는 각각 수행하는 방식은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해? 역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다 학교에 잘 다니기를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잘 다니기를 하고 기대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규적인 그런 교육 과정이 안 맞아서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서겠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달리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할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게 바로 역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역할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죠.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어요. 지위에 대해서 학교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고 잘 다니기를 기대한다면서 너 계근상 줄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실제로 열심히 학교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다녔을 때 보상과 제재죠.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선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역할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거 읽어보나 마나 틀린 거야. 기대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는. 그쵸? X 하시면 되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할들 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 개인들은 정말 많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엄마라고 하는 지위. 또는 회사원이라고 하는 지위. 이 역할이 뭐예요?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거. 엄마로서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회사원으로서 기대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상황들, 뭐, 영화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 막 급한 회의가 생겼어.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할 행동이 됩니다. 뭐, 여러분이 학생 회장이야. 그래서 이번에 돌아올 축제에 막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아들, 딸로서 뭐 집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충돌하는 상황. 이게 바로 역할 갈등이 됩니다. 또는 하나의 지위에도 하나의 역할만 요구되는 게 아니거든. 선생님이라고 하는 지위에 학생들을 열심히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과 뭔가 학교라고 하는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건이 역할과 역할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여러분 5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가서 볼게요. 그래서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 내지는 갈등 상황이다. 남편과 아내가 지금 갈등에 빠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갈등 이런 데 밑줄을 그어놓고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은 자신의 꿈이었던 축구 감독이 되기 위해서 해외로 지도자 연수를 떠날지 방송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방송인의 길을 갈지 고민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할 갈등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학원이 있는데 A 학원을 갈지 B 학원을 갈지 이게 역할 갈등이야? 아니야. 역할 갈등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때는 역할들이 충돌해야 돼. 학생 회장으로서 뭐 또는 자녀로서 뭐 이런 식으로 역할들이 충돌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지. 아, 나 해외 연수 갈까? 아니면 방송사 출연할까? 나 이번에 복학할까? 아니면 해외 어학연수 갈까? 이런 식이야.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닌 거죠. 저두 번째.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맡게 돼서, 아, 우리 뒤에 환경을 어떻게 꾸미지? 화분을 많이 갖다 놓을까? 아니면 애들 작품으로 할까? 이게 무슨 역할 갈등이야. 역할 갈등 아닙니다.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돼. 다음, 법대를 졸업한 갑은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어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의 사연을 듣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던 갑은 시민단체 활동을 이끌며 법 개정 운동에 헌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연을 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순서로 뭐부터 공약을 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걸 고민했다는 거지.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죠. 어떤 방법을 찾느라 고민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따라서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진학을 목표로 중국어 중점 과정을 이수하던 중 진로 활동으로 무역학과 교수의 특강을 듣고 이거 중어중문학과 가? 아니면 무역학과 가? 고민스럽다는 거야. 이게 진로를 두고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예, 이것도 진짜 진짜 많이 나와요. 연극영화과 갈까? 아니면 정치외교학과 갈까?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해야 돼. 이게 역할 갈등 아닌 거야. 그럼 이제부터 역할 갈등을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갈등을 보면 다 지위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충돌하는 거야. 첫 번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갑은 동아리 부장이야. 지위죠. 이번 주말에 토론회 캠프 진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그런데 자녀인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 모임 가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바로 충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할 갈등인 거지. 그치? 두 번째 갑니다. 갑은 남들보다 일찍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느 날 갑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리러 가던 중 나와 있네요. 그쵸? 뭐죠? 팀장이에요. 그리고 부모인가 봐. 자녀 데리러 갔으니까. 긴급히 회의에 참석하려는 연락을 받아서 둘 중에 뭘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고민인 거야. 역할 갈등인 거지. 그치. 세 번째, 남몰래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는데 갑은 그러던 중이 단체의 비밀작전을 지시받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가족을 떠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 거지. 뭐야? 독립운동가야. 독립운동가에서 작전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지. 그래서 충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가족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역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둘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역할 갈등 구분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가다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회학적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역할 행동. 이런 것도 은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 갈등. 세 번째, 성취지위. 네 번째, 1차적 사회화 기감. 4까지만 쓸게요. 5번, 공식적 사회화 기감. 가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최근 회사로부터 회사가 일단 나와 있네. 해외 근무 발령을 명령 받았어요. 발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때문에 가족을 떠나 해외 근무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여기 밑줄 그었네. 고민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야? 역할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역할 갈등이 가에 나와 있어요. 회사원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자녀로서 해야 되는 게 충돌한 역할 갈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없는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가에 없어요. 일단 공식적 사회화 기관 여기 없네. 가에는 없다. 이렇게 써줄까? 여기 가에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가볼게요. 대학생 을은 휴학하고 군대에 입대할 생각인데 이제 군대도 있네요. 예, 육군에 지원할지 해병대 지원할지 여기도 역시 보니까 고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역할 갈등이 아니야? 아닌 거지. 해병대로 가? 아니면 공군으로 가?

정치 외교과 가? 아니면 영국 영화과 가? 영문학과 가? 이건 역할 갈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위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들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따라서 세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이거 끝났네요. 사실 얘도 끝난 거죠. 첫 번째 공식적 사야 기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에는 역할 갈등이 없더라. 그래서 밑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거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군대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식적 사회견 여기도 역시 없죠. 그다음에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되기를 원하는 병은 공무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지 아니면 대기업에 입사를 준비할지 고민 중이다. 아, 공무원 시험 볼까 아니면 대기업 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역할 갈등 여기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나, 가, 나, 다에 모두 다 공적 사회화 기관은 다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 4. 교육기관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지워볼게요. 여기 대기업 뭐 이런 거 나와 있지만 없죠? 그래서 이거 다 없어. 역할 행동은 실제 수행한 내용들이 있나요? 아, 고민이다. 발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발령을 받아서 열심히 수행했다. 여기도. 군대 입대할 생각인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얘가 뭐라고 했어? 실제 수행한 것이지. 실제 수행한 내용은 하나도 가나다 모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두 없고 여기도 모두 없어요. 1차적 사회화 기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 사회화 기관 어디 있어? 쭉 보니까 가족. 그치?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가에만 나왔네요. 가족. 따라서 나하고 다에서는 1차적 사회화 기관 또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쵸? 성취지 한번 볼까? 가의 성취지 어딨어? 그치, 어머니, 어머니, 엄마.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쵸? 그다음에 여기, 대학생. 성취지이죠. 공무원. 성취지이죠. 그쵸? 그래서 세 개의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건 성취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편인데, 더 자세히 물어보면. 이렇게만 물어보면 그래도 성취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뭐, 가에는 나타나고, 나, 다에는 어떻다, 이건 어디는 나타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 변형해서 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네, 다음 문제. 여기 있죠. 이게 바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이 패턴으로 출제가 될 거야. 네, 100%. 그래서 역할 갈등, 귀속지, 사회화 기간 이렇게 다 묶고 있는 겁니다. 밑줄 쫙 주고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사회 집단, 사회 조직까지 섞어서 내게 되죠. 아버지의 바람대로 세무사가 되고 싶었던 갑은 대학 세무학과에 입학을 했고 대학에 다니면서 세무사의 꿈을 굳혔던 갑은 대학교 3학년 때 국세청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익혔어요. 대학 졸업 무렵에 응시한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하자 갑은 포기할까 고민도 했대. 역할 갈등 아니겠지? 포기해, 계속해. 그치, 역할 갈등 아니겠지? 가족의 격려를 받고 세무학원에 다시 등록하여 시험 준비를 했고, 결국 합격했고,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비읍은, 계속 연습했으니까, 고민, 역할 갈등이야? 아니라니까. 네. 포기해, 이거 계속해. 역할 갈등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세무사와 달리, 기억은 귀속주의예요? 이것도 계속 나오잖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무사 다 뭐예요? 모두 다 성취지입니다. 성취지라고 하셔야 되고. 디귿과 달리, 리을은, 디귿 어디 있어요? 디귿. 세무학과. 세무학과 있고, 리을 국세청 있네. 세무학과. 대학교의 세무학과야. 그리고 국세청이야. 전문적인 내용들을 하겠죠? 그쵸? 둘다다 2차적이고, 얘는 공식이겠죠? 근데 얘는요, 2차적이지만 교육기관은 아니니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겠죠? 그쵸? 따라서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은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언제? 대학교 3학년 때. 아직 세무사가 되기 전에 이거 막 관련 업무를 해봤어. 미리 해본 거지. 그러니까 예기 사회화에 해당되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응. 여기. 이응은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세무학원에 등록해서 막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재사회화입니까? 재사회화는 뭐야?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내용을 다시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시험 준비하고 있었다가 좌절했는데 다시 시험 준비하기로 한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제사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시옷은 비공식적 사용기간 맞죠? 그렇죠. 가족이니까. 1차적이고 비공식적 사용기간입니다. 따라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무 법인? 법인이 뭐야? 회사거든. 회사가 무슨 공식적 사용기간이야? 비공식적 사용기간이지. 그렇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여기 모의평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여기 봐봐. 2차 집단 비공식 조직 해서 역할, 행동, 사회와 지위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배운 거 모두 해서 사실은 한 문제로 나서 내용은 많은데 수능은 이제 비중은 좀 작아진 편이 됐어요. 근데 학교 시험은 아니지. 여기 2차적 사회화기관 아니고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기관 아닙니다. 달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다음 시간에 2차 집단 비공식 조직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K-POP에 매료되었던 외국인 갑은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고 조선공학과에 입학을 했어. 대기업인 어떤 조선에 취직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항공기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자진 퇴사했어요. 그래서 이거 사내 교육과정 수료하고 항공사에 입사해가지고 이제 항공기 정부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디귿은 조선공학과는 2차 집단도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식 조직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비읍 볼게요. 내가 자진해서 그만뒀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자진해서 그만뒀어. 내가. 그런데 이게 역할행동에 대한 제재야? 아니지. 그치? 따라서 이건 역할행동에 대한 제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시옷 가볼까, 시옷? 네, 여기 있네요. 항공기 정비 업무에 필요한 사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항공사에 입사해서 이제 사내 교육과정. 회사 내에 있는 교육과정을 수료했어요. 이거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일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전문적인 내용이겠지. 그래서 1차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기업과 청소년하고 나왔네. 청소년하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사하고 나와 있네요. 모두 성취주의다.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얘는 성취주의죠. 열심히 노력해서 막 해야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성인, 노인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니은은 여기 대학교네요. 대학교는 리을, 조선, 회사네요. 회사와 달리 그렇지,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괜찮죠? 예.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5, 0, 5, 아니, 5파트 다 정리를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은석입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2의 여섯 번째 시간은 광합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세포 배우고 왔고 발효 배우고 이제 광합성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하면 3단원까지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광합성도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광합성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시그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그널은요. 광합성 색소들입니다. 그 광합성 색소들을 분리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때

어떠한 순서대로 분리가 되느냐, 전기율은 어떻느냐, 이런 것들 이제 실험적인 문제가 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종류가 나와요. 흡수 스펙트럼, 작용 스펙트럼. 그 그래프를 구분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광합성의 반응들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세포흡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얘는 두 단계예요. 그럼 여러분들 좀더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 예, 이것들을 세포흡에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유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광합성 버전으로만 약간씩 바꿔서 보면 됩니다. 명반응은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랑 순환적 전자 흐름이 나와요. 이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에서도 TCA 회로처럼 회로가 하나 등장합니다. 켈빈이 발견한 켈빈 회로. 이것들의 과정을 보도록 할 건데, 이때 탄소수 꼭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산기수까지 비교해야 되는데, 물질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걱정 내려놓으셔도 돼요. 다음에 탄소 고정 반응에 필요한 명반응 산물과 분자수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제 시그널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개념 줌은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 그리고 광합성 색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엽록체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우선 이중막 구조다라는 거 떠오르지 않아요? 이중막 구조 하면 여러분들 핵, 엽, 미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는 뭐의 순서와도 같았냐면 세포 분해법에서 나오는 순서와도 같았고 핵, 엽, 미, 소리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엽록체는 몇 중막 구조이다? 외막과 내막으로 이루어진 이중막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이중막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이때 중요하게 쓰이는 막이 이번에는 내막이 아니고요. 요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동전같이 생긴 애들. 틸라코이드요.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중요한 명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의 막에서 중요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틸라코이드 동전같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쌓인 구조를 우리는 그라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라나를 명반응의 장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엽록체 안쪽 공간을 이제 기질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 기질을 다른 말로 스트로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엽록체의 기질은 스트로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스트로마에서 우리가 배울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 탄소 고정 반응은 빛이 없어도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안반응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 나왔으니까 틸라코이드 막에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전자 전달에 관련되는 효소 복합체들, 그리고 ATP 합성 효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었던 거하고 비슷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엽록체는 내막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광합성 색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광합성 색소는 종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엽록소하고 카르티노이드 색소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엽록소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러한 광합성 색소들은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 중에 엽록소 A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엽록소 A는요,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 조류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반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응 중심색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엽록소 A가 아닌 다른 색소들은 모두 보조색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엽록소 B, C, D는 생물에 따라서 갖고 있는 엽록소 종류가 다르게 되고, 카로티노이드에는 카로틴과 잔토필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보조색소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보조색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빛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것을 이제 얘네들이 엽록소 A가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대의 영역을 흡수해서 엽록소 A 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빛에 의해서 엽록소가 파괴되는 것을 손상되는 것을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보조색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색소들을 분리하는 실험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실험 잎의 색소 분리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잎의 색소 분리 실험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데, 먼저 여기에 잘게 자른 시금치 잎을요, 이렇게 아세톤에 넣고 추출액에 넣고서는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잘게 부셔가지고 추출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종이에다가 찍을 건데, 뭐 모세관이든 이쑤시개든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종이에 가장 끝에 찍는 것이 아니라 한 2cm 정도 위쪽으로 해가지고

원점을 찍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전개액에 담궈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용매로 된 전개액에다가 담그게 되면 이 유기용매가 이 종이를 적시면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 중간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이 용매가 올라간 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용매 전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전개액이 쭉 올라가게 되면서 색소들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멀리 간 것부터 순서대로 보면은 카로틴, 잔토필, 염록소 A,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뭘로 정리할 것이냐면 전개율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전개율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우선 우리가 아까 원점을 찍었잖아요.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이게 분모가 되고요.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이거 분해.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 자, 이것이 바로 전개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는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치? 분모는 똑같을 것이고, 원점에서의 색소까지의 거리가 클수록 전개율도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순서를 보게 된다면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카로틴이니까 순서로 보게 된다면 카로틴, 잔토필, 그리고 A, B. 그래서 카잔아비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도록 합니다. 순서는 카잔아비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세 가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분자량에 따라서 그리고 전개액에 대한 용해도 그리고 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종이에 대한 흡착력에 따라서 전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율이 크다라는 거,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분자량이 어떨수록 그렇지 작을수록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용해도는 클수록, 그리고 종이에 붙어 있으려는, 남아 있으려는 성질은 작을수록 전개율이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의 특성을 보고 전개율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전개율을 구하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카잔, 아비.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광합성 색소들을 빛의 파장에 따라 가지고 빛의 흡수율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의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빛의 흡수율, 빛의 파장에 따라서 빛의 흡수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인지, 작용 스펙트럼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당연히 여기 Y축을 보시면 돼요. 빛의 흡수율을 봤다. 흡수 들어갔으니까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광합성 속도를 봤다라는 건 얼마나 광합성을 잘하느냐라는 걸본 거잖아요. 어떤 파장에서 광합성을 잘하느냐라는 걸본 거니까 작용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빛의 흡수율은 색소별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겠네요.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카로티노이드도 나오고. 맞아? 그때 염록소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염록소인데 얘네들이 어떠한 파장을 좋아하느냐라고 봤더니 청자색의 파장, 그리고 적색의 파장에서 얘네들이 빛을 흡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합성도 잘하겠네라고 봤더니 청자색이랑 적색에서 광합성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로티노이드는 보조색소로서 염록소가 하지 못하는 파장대 영역을 흡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염록소의 그 흡수율은 낮은데 카로티노이드는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피크에서 염록소 A, B만 놔둔 다음에 어떤 게 B고 A인지를 가려내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모르고 시험 보면 황당하겠죠? 그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먼저 나오는 피크 있죠? 이게 바로 A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피크가 나온다? B예요. 카로티노이드 제외하고 염록소 A, B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양쪽에 두개 나오죠? B도 양쪽에 두개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만 줄 수도 있어. 왼쪽을 줄 수도 있고요. 오른쪽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 나오는 게 A다. 왼쪽에서도 먼저 나오는 게 A. 오른쪽에서도 먼저 나오는 게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를 가려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러한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제 그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 어떠한 색의 파장을

파장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청자색과 적색의 파장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광합성 색소에 대해서 봤고, 광합성의 반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광합성의 전체 반응을 이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쌤이 그 세포업을 할때 전체 화학식을 보고서는 얘네들이 왜 이러한 분자수가 나오는지라는 걸 이해하면 사실 그 전체를 다 이해한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한 줄로서 광합성의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선 광합성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치?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CO2가 이렇게 포도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 CO2에 없었던 누가 필요해? 수소가 필요하죠. 그럼 누군가가 수소를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이제 빛이 있을 때 분해가 됩니다. 빛이 얘네들을 바로 분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빛이 막 물을 분해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빛 에너지가 있을 때 물이 분해된다. 이걸 물의 광분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물이 분해가 되면서 얘네들 산소는 이제 산소 O2의 상태로 있는 걸 좋아하니까 6O2, 12개 O는 6O2의 상태로 이제 방출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여기 12개의 수소, 남은 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때 수소를 좋아하는 조효소가 등장합니다. 우리 세포업에서는 NAD+였는데, 이번에는 NAD+예요. NAD+하고 매우 비슷한 애인데, 얘네들은 이제 엽록체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NADP+가 얘네 12개의 수소를 가져가서 NADPH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때 이렇게 첫 번째로 빛에너지에서 물이 광분해되고, 이때 NADP 만들어지고, NADPH 만들어지고, ATP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18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명반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소까지 방출되는 반응, 이거를 명반응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명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실험에 대한 내용은 쌤이 모아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어쨌든 이제 명반응이 일어났고 이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명반응에서 만들어낸 물질들, 이걸 산물, 명반응의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명반응의 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포도당을 만든다. 아, 얘 수소 없었지? 이 NADPH가 수소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물질대사에 배웠지만 CO2가 이러한 포도당으로 되려면 에너지 필요하잖아. 아, 그 에너지는 ATP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엽록체에 그 틸라코이드가 쌓여져 있는 거, 그라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라나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빛과 관련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자, 이제 물을 흡수해가지고 빛이 있을 때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방출된다. 그치? 그 다음에 물이 광분해될 때이 수소는 NADP 플러스가 가져가서 NADPH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이 NADPH하고 ATP를 만들어낸 장소가 어디냐면 스트로마예요. 그래서 이 스트로마에서 바로 탄소 고정 반응, 켈빈 회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CO2에 없었던 수소를 NADPH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합성돼야 되는 거니까 ATP가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 반응을 정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 명반응에서 어떻게 NADPH와 ATP가 만들어지고, 탄소 고정 반응에 어떠한 물질들이 있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느냐, 이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광합성 끝이라는 거지. 오케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명반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명반응의 전체 반응을 보기에 앞서 관계의 그림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좀더 좋을 것 같아서 관계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요, 복합체예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광합성 색소들, 그리고 단백질, 이걸로 이루어진 복합체인데, 이 관계 같은 경우는 빛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게 보이고요. 이 관계 중앙 쪽에 관계 중앙 쪽에 엽록소 A, 한 쌍의 엽록소 A가 존재합니다.

이 엽록소 A는 반응 중심 색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엽록소 A로부터 빛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자가 방출된다라는 것이고, 그 전자는 1차 전자 수용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조 색소들, 뭐 엽록소 BCD라든가 카로티노이드 이러한 보조 색소들은 얘네들이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대 영역을 흡수해서 얘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안테나 색소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관계에는 엽록소 A와 보조 색소들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게 무엇이냐면, 관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이제 밝혀낸 순서대로 이름을 1, 2 이렇게 붙였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점이 다르냐면요. 특정 파장을 잘 흡수를 합니다. 관계 1 같은 경우에는 70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그 70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하는 엽록소 A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관계 1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얘를 P700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P700을 반응 중심 색소로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P700의 P는 피그먼트겠죠? 색소의 그 약자입니다. P700, 관계 1은 P7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관계 2 같은 경우에는 68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인 P680을 반응 중심 색소로 갖는 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관계 1은 700, 100점을 맞은 애들. 100점 애들을 맞은 애들이 1등, 그리고 80점 맞은 애들이 2등.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100점 1등, 80점 2등 생각해서 1, 2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은 다 해결이 됐어요. 무엇을 알기 위한? 명반응에서 ATP가 만들어지기 위한 배경 지식은 다 봤으니, 명반응에서 광인산화라는 과정으로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틸라코이드의 막입니다. 자, 그러면 막이 나왔다라는 것은 막을 기준으로 외부와 내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막의 외부가 무엇이고 내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틸라코이드 막이니까요. 안쪽은 그냥 틸라코이드 내부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앞으로 얘를 그냥 틸레라고 쓸게요. 틸레, 틸라코이드 내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틸라코이드의 바깥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엽록체의 안쪽이지만 틸라코이드의 바깥쪽이니까 스트로마. 스트로마가 된다. 바깥쪽은 스트로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틸라코이드 막에 무엇이 이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관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전달계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는 무엇이 존재했어요? 바로 엽록소 A가 반응 중심 색소로 존재한다라고 했었고, 관계 1에는 P700, 관계 2에는 P680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빛에너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관계 2에 근처에서, 관계 2에 근처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느 쪽이라고? 관계 2 쪽이에요. 알겠죠? 이 관계 2 쪽에 이 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물이 분해됩니다. 자, 물이 분해되면서 EH 플러스와 EE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1 O2로 광분해 되는 것이죠. 자, 쌤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물의 광분해는 H2O가 분해되는 것이니까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 그 다음에 2분의 1 O2가 이렇게 1분의 1 O2로 분해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관계 2에 있는 엽록소 A에서 전자를 방출해요. 한 쌍의 엽록소 A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되고, 마찬가지로 관계 1에서도 빛을 받으면 전자가 방출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전자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가 방출되어져 버리니까 전자를 보충해줄 애가 필요해요. 그 전자를 보충해주는 애가 누구다? 바로 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요 전자. 요 전자가 바로 이 P680의 전자를 보충해주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작점이 H2O에서 나온 전자로 보기 때문에 이 H2O를 전자의 공여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자는 이동을 보면 H2O에서 680으로 갔어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680은 산화된 거야, 환원된 거야? 680이 산화되었고, 얘로부터 받은 전자로 인해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680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쭉 이동을 할 때, 그 전자에서

뺏은 힘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능동수송을 해주게 됩니다. 누구를? H 플러스를 능동수송해 줄 거예요. 자, H 플러스를 어디에서 어디로 능동수송해 줍니까? 라고 한다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틸라코이드 내부에 H 플러스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죠? H 플러스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pH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스트로마 쪽에 H 플러스의 농도는 낮으니까 pH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생성이 됐잖아요. 농도 기울기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 농도 기울기에 맞춰서 농도 기울기 때문에 ATP 합성 요소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H 플러스가 그 ATP 합성 요소를 촉진 확산으로 지나가면서 여기 스트로마에다가 ATP를 생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자의 그 최종 목적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H2O를 시작점으로 봤잖아요. 자, 여기에서 나간 방출된 전자가 여기 680을 보충해줬고, 680에서 나간 전자는 이 P700에 있는 P700에서 나간 만큼의 전자를 보충해줍니다. 그럼 이 P700에서 나간 전자는 누가 가져갔냐면 여기 NAD+. 얘도 이제 스트로마 쪽에 있죠. 그래서 NAD+가 전자와 주변의 H+를 합쳐가지고 NADPH를 생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전자를 마지막에 가져간 애가 누구냐면 바로 NADP+이기 때문에 얘를 전자의 최종 수용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된다면 전자는 H2O에서 그 빠져나온 방출된 전자가 680과 P700을 거쳐서 NAD+로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되었으니까 얘네들은 순환해요? 안 순환해요? 순환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해서 H+의 농도 기울기가 생겼고 그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그 촉진 확산이 될 때 ATP가 만들어졌으니까 화학 삼투에 의한 ATP 합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인산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서 물에 광분해되고 여기서 전자가 빠져나간 이유가 빛에너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빛광자 써가지고 우리는 얘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다? 빛광 광인산화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됐죠? 좋아. 자, 근데 이때 이 비순환적 그 전자 흐름에 의해서도 이렇게 광인산화가 일어나지만 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해서도 광인산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 순환적이라는 것은 왜 순환적이라고 하냐면 아까 빛을 받아서 광계원에 있었던 P700에서 전자 두 개가 방출되면 NADP+로 간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다시 전자 전달계를 거쳐가지고 자신한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 P700에서 나갔던 애가 다시 자신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순환이 아니라 순환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로부터 나간 전자가 얘를 뺏어서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서 H 플러스를 이동시키고 촉진 확산될 때 ATP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ATP를 생성하는 광인산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한 광인산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광인산화는 크게 두 가지 비순환적과 순환적 전자 흐름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함께 살펴봤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전자 공여체는 누구였냐면 H2O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간 전자가 광계2, P680을 가지고 있는 광계2, 광계1은 점수가 더 높죠. 100점. 그래서 P700. 그 다음에 지나서 NADP 플러스 최종 전자 수용체로 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순환적 전자 흐름은 P700에서 나간 전자가 다시 P700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 전자 흐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들 한번 생각해보면, 관여하는 관계는 지금 봤듯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관계 1, 2가 모두 관여한다. 하지만 순환적 전자 흐름은 1만 관여한다. 물의 광분해는 어디 쪽에서 일어나요? 광계2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광계2를 가지고 있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만 H2O의 광분해가 일어날 것이고,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물이 광분해돼야 산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산소의 생성도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순환적에서는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NADPH 같은 경우에도 얘도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최종 전자 수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NADPH가 생성이 되지만 순환적에서는 생성되지 않는다. H+의 농도 기울기의 형성은 둘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둘 다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형성을 통해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이니까 ATP의 합성은 둘 다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명반응 다 봤으니까 우리 탄소 고정 반응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반응이 탄소 고정 반응인데 회로 복잡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해요. 자, 얘네들 등장하는 물질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탄소 고정 반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포도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CO2를 가지고서는 이 포도당을 만들고 싶 푼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식물체 안에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3PG의 환원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RUBP의 재생이 세 번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켈빈으로는 총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탄소 고정이라고 했어요. 자, 이 CO2를 고정시킬 수 있는 효소가 루비스코라는 효소인데 걔가 RUBP와 CO2를 합쳐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RUBP라는 물질, 3PG라는 물질, PGAL이라는 물질을 한번 정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얘네 이름을 여러분들이 플레임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얘가 리블로스 2인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3PG는 탄소수가 몇 개인지, 인산기수가 몇 개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3PG는 탄소수가 3개다. 그러니까 3 들어가니까 3개. 이렇게 외워. 알겠지? 그리고 인산기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UBP인데 요 RUBP 같은 경우에는 리블로스야. 이 리블로스가 우리 RNA의 당, 리보스하고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5탄당이야. 그렇게 외워. 자, 그리고 5탄당이고 여기에 B가 비스라는 뜻으로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산이 두 개 있다. 그리고 PGAL은 똑같이 3PG와 마찬가지로 3탄당의 인산기수 하나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CO2를 고정하기 위해서 리블로스 2인산, RUBP가 사용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는 5탄당이기 때문에 5탄당과 탄소 하나가 만나면 6탄당이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반으로 잘라. 그래서 3탄당인 3P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의 CO2가 반응을 한다라는 걸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3개의 CO2가 3개의 RUBP하고 만나게 된다면 얘네들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6개의 3PG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탄소 고정 반응은 3개의 RUBP와 그 다음에 3개의 CO2가 만나서 3개의 3PG가 형성이 되는 6개의 3PG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소 수를 외워야 된다 그랬어. 5탄당의 인산기 하나. 얘는 3탄당의 인산기 하나. 얘는 인산기 두 개. B니까요. 오케이. 요게 바로 탄소 고정 반응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3PG가요. PGAL이라는 포스포글리세를 알데하이드. 요 알데하이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는 산이고 얘는 알데하이드잖아. 이름이.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바꾸려면 얘를 환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PG의 환원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때 어떠한 물질들이 사용되는 거냐면 NADPH가 수소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NADPH가 사용되면서 ATP도 같이 쓰이게 되는데 이때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생성물의 개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6개의 3PG가 PGAL이 돼야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3탄당이고 얘도 3탄당이니까 개수 안 변하겠죠. 똑같이 6개야. 이게 6개 생성되니까 6NADPH, 6ATP 똑같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PGAL이 이제 포도당이 만들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PGAL을 가져다가 씁니다. 5개는 남겨놔야 돼. 왜냐면 이거를 똑같이 돌리기 위해서는 5개는 필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를 쓰고 또 다른 PGAL이 각각 3탄당이니까 합쳐져서 이제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면 이제 6개에서 1개가 빠져나갔으니까 5개

만 생성 ATP만 사용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탄소 고정, 산피지의 환원, RUBP의 재생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3CO2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가 합성이 될때 필요한 애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선 재료를 봤을 때 CO2 필요하잖아. 자, 근데 CO2가 지금 PGAL 하나 만들 때 3개 쓰였으니까 포도당은 6탄당이니까 몇 개가 있어야겠어요? 6개의 CO2 있어야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ATP가 여기랑 6이랑 3 더하면은 9였어요. 그거의 두 배니까 18ATP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NADPH가 6개 필요했으니까 12개의 NADPH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때 12개 NADPH, 18개 ATP는 뭐다? 명반응의 산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래서 명반응에서 만들어낸 이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이 회로를 돌리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빈출픽 문제들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과 잎의 색소 분리 실험을 합쳐놓은 문제. 자, 64쪽에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봤을 때 여기 그 크로마토그래피 결과가 나와 있는데 카로틴 잔토필 나와 있고요. XY가 염록소 AB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은 우리 순서 외웠다. 카잔, 아비. 그래서 이 X가 염록소 A고 Y가 염록소 B다라는 거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이 흡수 스펙트럼에는요, 염록소 A와 B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1과 2가 X와 Y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쌤이 알려줬어. 흡수 스펙트럼 봤을 때 염록소 AB는 어떻게 하냐? 왼쪽에서 봐도 A가 먼저 피크, 다음에 B가 피크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봐도 A가 먼저 피크, B가 나중에 나온다. 그러니 여기 로마 숫자 1이 B가 되는 것이고, 로마 숫자 2가 A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 X하고 Y가 1과 2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Y가 B니까 1은 Y 되는 것이고, 2는 X 됩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기 봅시다. 보기 기억에서 1은 Y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1은 Y. 맞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X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X는 염록소 A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염록소 A는 관계에 존재한다 그랬고, 관계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으니까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맞고요. 다음에 보기 디귿에서는 단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포도당의 양이 많이 생성된다라는 건 그만큼 광합성을 잘한다. 그치? 자, 그러면 파장 550과 650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550의 그 파장은요,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치? 하지만 650의 파장은 흡수를 어느 정도 해요. 그럼 여기에서 광합성이 더잘 일어나지? 여기선 광합성이 덜 일어나지? 그러니까 550에서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이 적다라고 해주니까 이거 맞는 것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것이고, 플러스 보기까지 함께 보면요. 자, 1은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 조류에 있는 것은 염록소 A입니다. 근데 1은 염록소 B이기 때문에 얘는 X 이렇게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1은 과도한 빛으로부터 E를 보호한다. 염록소 B는요, 과도한 빛으로부터 A를 보호한다. 보조색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에 B읍, 원점과 색소 사이의 거리분의 용매전선과 색소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계율 아닙니다. 왜냐면 전계율은 원점에서 용매전선까지의 거리분의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전계율인데, 이번에는 원점과 색소 사이의 거리. 즉, 여기 B라고 예를 든다면, 원점과 색소 사이의 거리는 여기고, 그 다음에 용매전선과 색소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 1이 B고요. 2가 A니까요. B가 어떨까? 지금 분모가 A에 비해서 더 작을 거고, 원점에서 색소까지의 거리가, 그 다음 용매전선에서 색소까지의 거리는 분자니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 B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더 크겠네. 그러니까 크다, 맞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괜히 그 전계율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좋아. 그 다음에 시옷.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본 거랑 비슷한 건데,
텔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와 스트로마

화의 수소 이온 농도를 비교하는데 파장이 450과 550을 비교하라 그랬어. 근데 지금 주어가 450이야. 450은 지금 빛의 흡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수소 이온의 농도는 어디가 높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ATP가 만들어지는 쪽이 어디다? 스트로마 쪽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야지 스트로마에서 탄소 고정 반응을 진행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ATP가 이쪽 스트로마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ATP 쪽으로 촉진 확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H 플러스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촉진 확산되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의 H 플러스 농도가 높고 스트로마의 H 플러스 농도가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50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 크고 분자 작다. 전체값 작다. 근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좋은 보기예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빈출픽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요, 이제 광합성의 과정 전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기역리은 디귿리을이 산소, CO2, H2O, NADP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먼저 여기 틸라코이드, 그라나 쪽으로, 틸라코이드 막 쪽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애들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물의 광분에는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H2O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얘가 광분에 대해서 산소가 방출된다. 그리고 이때, NADPH가 생성이 되고, ATP가 만들어져서 켈빈으로 탄소 고정 반응이 쓰여야 되는 거니까, 이때 CO2 고정돼야 되니, 니은이 CO2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역은 관계 1에서 광분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기역은 관계 2에서 광분해 되죠. 그래서 X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의 생성물이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NADPH, ATP 이렇게 모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ATP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귿 산소를 물어봤네. 자, 산소는 어쨌든 물의 광분해로서 방출되는 것이고, 물의 광분해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디귿, 리을은 탄소 고정 반응에서 니은을 산화시킨다라고 했어요. 근데 리을이 뭐예요? NADPH란 말이에요. NADPH 어디에 쓰였지? 3PG에 환원에 쓰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니은을 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3PG를 환원시킨다라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얘는 X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하나만 더 볼게요. 리을은 NADPH인데 이것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 과정의 최종 전자 수용체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거에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입니다. 얘가 전자하고 수소를 받아서 NADPH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 빈출픽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의 명반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거래요. 아, 그럼 경로 1과 2, 비순환과 순환을 나타낸 것이겠다. 경로 2를 따라가 보니까 얘가 점선 따라가 보니까 순환하고 있죠? 아, 경로 2가 순환적 전자 흐름이 되는 것이고, 경로 1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A하고 B가 관계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무엇이 돼야 돼? 우선 순환적 그 전자 흐름에 관여하는 거는 관계 1이었고, 관계 1만 있었죠. 관계 1과 2가 비순환적 광인산화 또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A의 반응 중심 색소를 물어봤어요. 자, 관계 2니까 얘는 100점, 80점? 2니까 80점. 그래서 680. 맞지?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로 1에서 전자 수용체 기역으로 전달되는 전자는 O2로부터 방출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이 전자 수용체가 받는 이 전자는 어디서부터 방출된 거예요? 관계 2에 있는 엽록소. P680으로부터 방출된 것이고, 그 680의 그 전자의 첫 번째 준에는 누구로 본다? 물로 본다. H2O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O2로부터 방출된 것이 아니고 H2O로부터 방출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X.
다음에 경로 2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NADP 플러스이다. 그렇지? 이거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경로 2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로 1에서는 NADP 플러스가 최종 전자 수용체인데, 경로 2는 순환적이니까 NADP 플러스가 최종 전자 수용체 아니죠. 얘는 P700으로 나갔던 애가 P700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뿐이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럼 기억만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보기를 보면 경로 1에서 NADPH가 생성된대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NADP 플러스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니까 NADPH가 생성이 될 것이고, 미음 B에서 O2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계 1 쪽에서 O2가 생성되려면 관계 1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는 소리거든요. 아니죠. 관계 2 쪽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O2가 생성되는 것은 B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X. 경로 1에서 두 개의 전자가 최종 수용체로 전달되면 비순환적이죠. 두 분자의 NADPH가 생성됩니까? 아니요. NADP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가 돼서 한 분자의 NADPH가 생성되는 거니까 한 분자로 고쳐줘야 돼. X. 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음, 빈출픽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명반응 과정의 일부래요. 자, 1과 2가 스트로마와 텔라코이드 내부 중에 하나랍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맞춘 문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림에서 힌트가 나온다면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ATP 나왔네. ATP는 그 스트로마 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트로마에서 탄소 고정 반응에 바로 사용해라고 생각하면 요 1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텔라코이드 내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에 엽록체에 리보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2가 스트로마거든요. 스트로마에 엽록체 DNA, RNA, 리보솜이 모두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은 최종 전자 수용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지금 전자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뭐겠어? NADP 플러스고, DN이 NADPH가 되는 것이니까 NADP 플러스가 최종 전자 수용체 맞고, H 플러스의 농도는 어디가 높겠어요? 여기가 촉진확산이 일어나야 돼. 틸라코이드 내부 쪽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에서가 높은 거, 1에서가 높다 맞습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1에 DNA가 있다라고 나올 수 있죠. 하지만 2에 스트로마 쪽에 엽록체에 DNA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틀린 거지. 그 다음에 2에서 1로의 H 플러스 이동에는 이라고 돼 있어. 여기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 쪽으로 H 플러스가 이동할 때는 어떠한 거는 거예요? 능동수송이야. 능동수송인데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해?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이 값이 1보다 클때 ATP가 생성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ATP가 생성되려면 스트로마의 그 H 플러스 농도가 낮을 때였어요. 그럼 이때 pH가 높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정하면 돼. 그치? 그러면 스트로마의 pH가 높고 얘는 반대니까 낮을 때니까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작은 거죠. 1보다 작을 때 ATP가 생성돼야 되는 거니까 X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탄소 고정 반응만 이제 해보면 되겠네요. 자, 탄소 고정 반응에서 이렇게 다그 물질을 가려놓게 되면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그치? 자, 이때 두 개의 물질이 사용되는 거는 선생님이 그 언제라고 했었어? 자, 지금 이 물질이 CO2, ATP, NA, DPH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하고 니은이 둘다 쓰인다라는 거는 그 3피지의 환원이 일어날 때 NADPH와 ATP가 둘다 쓰인다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 봤을 때 1이 3피지고 2가 PGAL 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인 3은 RUBP 될 것이고, RUBP가 3피지로 되려면 CO2 고정이 일어나야 되니까 디귿이 CO2다. 그치? 그리고 PGAL에서 RUBP 될 때는 ATP만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ATP. 그러면 니은이 NADPH다. 이렇게 바로 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기억해서 1은 3PG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은 3PG. 맞잖아.
A는 B의 두 배이다. 자, 이 A하고 B는

0: 분자수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A하고 B는 개수가 같다라고 했었지. 맞아. 3pz의 개수만큼 pz의 A이다. 왜냐면 탄소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분자수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두 배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1과 2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즉 3pz가 환원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역의 분자수와 니은의 분자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죠?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ATP, 만약에 여기에서 3CO2가 고정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얘 6, 6이라 그랬어. 그때 6ATP, 6NADPH2, 6NADPH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분자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보기를 마지막으로 볼게요. 한 분자당 인산기수분의 탄소수를 물어봤는데 3은요, RUBP예요. 인산기수 2분의 탄소수 5개. 1은요, 인산기수 하나일 때 탄소수 3개. 그럼 얘는 2.5, 3이니까 얘가 더 큰데 얘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X. 3이 1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CO2가 고정된대요. 3이 1로 전환될 때 CO2가 고정된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이 2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이 2로 되는 과정을 우리 뭐라 불러요? 3PG의 환원. NADPH가 이 수소를 주면서 얘가 환원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 그 다음 얘는 수소를 얻으면서 환원이 된다라고 했었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네. 아, 그래서 얘도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학과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화환원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이번 시간에 다 정리하긴 했는데, 광합성에서 실험들이 몇 가지 나와요. 벤슨의 실험, 그 다음에 힐의 실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쌤이 정리해주고, 세포학과 광합성을 비교하는 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3단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Bali,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시 만점 솔직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서 다른 친구들과 미안하지만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할 이번 시간을 위해서 세팅하고 갑니다. 먼저 책상 세팅. 순우특강에서는 사회와 윤리에 직업과 청렴의 윤리에서 마르크스가 남아 있었고요. 그 외에 직업 윤리를 이야기하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더 다뤄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사회정의와 윤리로 넘어가게 되고 오늘 강에서는 특히나 니부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마르크스와 같은 입장을 다뤄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범위랑 잘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키리노트 자료실에 가서 잘 정리하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마음 세팅 한 번만 하고 갈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1단계는 시험을 잘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시험을 잘 보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한테 단기적인 목표로서는

너무 소중한 목표이긴 해요. 근데 이런 목표들을 지나서 결국은 우리 각자가 꿈꾸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들이 있겠죠.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 단계, 그 과정 중에 내가 해내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삶의 모습, 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위안을, 미래로부터 오는 위안을 좀 받으면서 그걸로 가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를 날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만 더 힘내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키리노트 펴고 시작합니다. 먼저 사회와 윤리에서 직업 청렴의 윤리 부분에 프로테스탄티즘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윤리에서 서양으로 왔을 때 고대에 플라톤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근대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넘어온 거였거든요. 이거 띄워진 김에 빨리 한 번만 핵심 적어보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신에게 구원받는 것이 소중한 목표예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중세까지 중요한 특징으로 보인 것은 직업이라는 건, 직업을 통한 노동이라는 건 원죄에 대한 속죄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근대에 등장한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그 구원 있잖아. 미리 결정됐어. 근데 아무도 알수 없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구원이 미리 예정되고 결정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전제로, 그런데 신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의 삶의 방식과 양식에 대해서도 미리 정하셨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직업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것,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직업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사회 봉사하고 신의 영광을 실현할 수 있는 거니까 직업에 대해 귀천을 따지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 근면 성실히 노동할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부를 갖게 될지라도 흥청망청 쓴다기보다는 금욕적이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관점은 직업적인 성공이나 금전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않는 구원의 징표로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이걸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교 자체는 구원이 목표라 그랬죠? 그 구원이 결정되어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직업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직업에서 성공했고 부를 좀 축적하게 되었다라면, 이거 신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징표인 걸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더 부정적이며, 신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직업 소명설에 기반해 봤을 때, 후에 자본주의가 축적되고, 자본을 축적하며 자본주의가 발달되게 된 것에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동력이 이러한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 거라는 점이죠. 자, 지금 이 내용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강조를 드렸죠. 그 내용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자본주의가 발달되게 된 원인 혹은 자본의 축적을 직업 소명설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해석도 선지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 단순히 프로테스탄티즘적인 입장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자본 축적의 동력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2차, 3차적인 해석 혹은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선지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이제 마르크스를 설명드릴 건데요. 마르크스의 이론과 함께
이 프로테스탄티즘과 마르크스를 함께 갑을로 넣어서 갑은 구원 예정설을 자본의 축적의 원인으로 보고 또 그러니까 자본의 축적이 된 동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프로테스탄티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이 축적된 것을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과 같은 자본의 축적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선지에 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쌤께서 이러한 구조적인 해석까지 수업에서 강조를 하셨는지 혹은 각자의 이론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문제 낼 때에는 이렇게 좀 높은 단계에서까지 내실지 실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자본주의의 원인을 설명하는 해석까지 정리를 해봤고 그 해석의 또 하나의 버전인 마르크스의 버전도 가보겠습니다.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여기선 노동이라는 단어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그의 관점을 이해하기에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란 존재에게서 노동이 본래적으로는 이 칸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본래적인 노동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포인트 인간 소외 내지는 노동 소외라는 것을 발생시키게 되었어 라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문제의식이 있다는 건 이걸 해결해야 되는 지향점도 있는 거겠죠. 그럼 이 노동 소외, 인간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해. 까지 가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원래 노동은 이건데 그게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왜곡 현상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단계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먼저 1단계.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인간에게서의 본래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창조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설명을 부연시켜 보면 인간은 자연의 대상물에 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대입해서 변형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콜릿에다가 요런 재료를 넣어가지고 더 쫀득쫀득하게 초콜릿을 만들면 지금까지 있는 초콜릿보다 맛이 또 다르겠네? 라고 두 쫑코를 만약에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자연에 있는 원래 대상물들과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료, 재료들을 바탕으로 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하여 변형함으로써 내가 생각한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노동을 통해 가능하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대상물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 2번, 자아 실현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봐야지. 와 같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내 노동이 개입되며 그 노동의 결과로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나다움, 내가 지향하는 것 등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아 실현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노동의 결과물로 3번, 욕구를 충족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본래적인 노동이라는 건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그 결과로 욕구를 충족할 수도 있는 소중한 가치를 갖네요. 그런데요, 이것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 이 부분을 수업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시 공산사회를 지나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라는 시기를 지나게 돼요. 이 3단계까지 지났을 때 원시 공산사회를 제외한 고대, 중세,
그리고 그가 활동했었던 근대사회까지 보게 되니 이 사회는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사유재산과 자본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해서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자와 같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노동을 착취하고 피지배계급은 그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착취당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모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4단계까지를 설명해요. 그럼 그 4단계가 마르크스가 활동했었던 근대의 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 발전 단계, 그가 고찰한 역사 발전 단계에서 자본주의라는 단계에 오게 됐을 때 노동이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본래적인 노동의 의미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된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가 1번입니다. 매뉴팩처라고 해서 지금은 매뉴팩처보다는 그냥 분업 정도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매뉴팩처라고 하는 거에도 단계는 있어요. 간의 수공업과 같은 초기적인 분업의 단계도 있고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제 시스템의 분업의 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초콜릿을 만들거나 빵을 만들 때도 우리 집에서 내가 나 혼자 혹은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공장에 기계 설비를 갖춰서 재료를 엄청 많이 사다가 노동자들이 그한 라인 한 라인에 붙어서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내는 공장제의 매뉴팩처입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나 혼자 집에서 재료 사다가 두종쿠 만들 때보다 공장에서 만들 때 훨씬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점에서 효율성은 높을 겁니다. 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자본가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더 많은 부를 취득할 수 있고 그것으로 다시 생산 라인, 재료, 그리고 더 많은 노동을 사는 것에 투입할 수 있을 테니까 자본가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 있죠. 그 자본가들에게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예요. 그게 바로 3번이에요. 그 공장제 시스템에서 나는 여러 환경, 그 두종쿠를 만드는 환경, 거기에 투입한 나의 노동, 또그 노동의 산물,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아를 실현하거나 내가 주체가 되거나 그 결과물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요. 멀어지거나 분리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그 생산 라인에 내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 그 생산 전반에 대한 지식과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두종구 만들 때는 어떤 재료로부터 어떤 맛을 내서 어떻게 포장할지까지 혼자 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노동자로서 그 생산 라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생산 라인의 일을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안에서 빨리빨리 해내기 바쁨으로 그 부분의 노동에만 충실해야 되고 그 부분의 노동에만 충실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온전한 능력이 오히려 쇠퇴될 수 있다라고 마르크스는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임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난 어쩌다 보면 더 낮은 임금으로라도 이 부분의 노동, 내 부분의 능력을 제공해서라도 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가는 더싼 노동력으로 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면 더 싼, 그 시대로 치자면 여성 노동자, 아동 노동자들도 고용하게 된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임금 노동자, 부분 노동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분리되고 생산의 결과물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인간 소외 혹은 노동 소외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역사발전 5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꼬린 단계, 5단계로 가야 돼요. 자본주의가 4단계라 그랬죠? 이제 5단계로 가는데요. 그 5단계가 바로 공산사회입니다. 그럼 공산사회 관점에서는요, 불평등의 원인이었던 사유재산이 소멸된다.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유재산이 소멸되면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자본가 계급 혹은 노동자 계급,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 계급, 그 계급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 계급이 소멸된다. 그렇게 되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정당화된 수단이 되었던 국가도 소멸된다. 라고 마르크스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공산사회에 가게 되면 사유재산, 계급, 국가가 소멸됨으로써 진정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고 이런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만 노동 자체를 욕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빵 만드는 게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것이, 생선을 낚는 것이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거, 그림을 그리는 일 자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거, 내가 그 노동 자체를 욕구해서 하게 되는 단계로 갈수 있게 된다. 그래야 앞에서 말했던 대로 자연의 대상물을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본래적인 노동이 실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화 같은 것들도 사라지는 상태, 노동 자체를 욕구하는 상태가 될수 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각자 4번,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됨으로써 노동 자체를 욕구하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런 입장으로 보자면, 자,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축적되게 된 원인은 위에 말한 대로 공장 시스템에서의 이 매뉴팩처,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서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그 이면에는 그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은 인간 소외, 노동 소외를 겪는 문제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잘 이해해 두시면 기본적으로 배운 개념에다가 학교 쌤들께서 내실 수 있는 고난도 문제도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생활과윤리 단원에서 제시되는 그 외의 직업윤리에 관한 것 중에 전문직 윤리라는 항목도 있어요. 혹시 이 부분도 수업하셨다면 짚어보셔야 될 테니까 핵심을 탁 짚어드릴게요. 전문직 윤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되는 점들이 첫 번째, 전문직은 고도의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 지식의 습득이 요구된다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죠. 또한 이런 전문직은 이 전문 지식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독점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또 이러한 독점성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3자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요구되는 마지막 특성, 전문직 특성에 맞는 고유한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는 지식을 자격 요건으로 취득해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을 제안하고 있어요. 다음, 공직자 윤리 부분은요, 좀더 텍스트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정약용의 목민심서로 응용해서 내실 수도 있고요. 공직자 윤리 자체로도 내실 수 있는데, 먼저 공직의 특징, 포인트는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법에 규정된 권한이나 공권력을 갖고 국민에 대한 지시나 명령이나 강제 기능을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공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그 힘은 누구에서 나온 것이냐? 국민들에게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야. 따라서 공직자가 무엇인가 의사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분명 이러한 공권력에 의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라는 점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만큼 소중하면서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또 함부로 그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그 힘의 주인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사회적인 책무로서 공익과 사익을 엄격히 구분해서 뭘 우선시해라. 공익을 우선시해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선공 후사. 뭐 멸사 봉공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이 내용을 알면서 공적인 업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뒤에 있는 내용이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짚고 있는 이 부분이요. 지금 한 내용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공사를 구분을 해서 공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업무 수행을 할 것. 공익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아마 큰 테두리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청렴정신이라고 해서 부당한 이득 취하지 않기,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올곧은 성품을 기준으로 직무 수행을 할 것이 이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 이야기하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 처리해라와 같은 어떤 다른 표현으로 써지더라도 핵심은 공직자는 공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라 라고 하는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직자 윤리의 포인트입니다. 목민심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직업윤리 내용을 토대로 두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 시간에 직업윤리 핵심은 뭐니 해도 마르크스겠어요. 그래서 교재 문제 중에 마르크스의 입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시문 한번 볼게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자아실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했다. 인간의 본질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걸 막는다.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과정을 세분화함에 따라서 매뉴팩처의 세분화된 분업 과정에 따라서 노동 소외가 심화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노동 소외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바로 공산사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수능특강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설명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의에서는, 자,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 급한 마음으로 보더라도 딱 짚어야 되는 문제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니들이 선지를 보시면, 다이 노동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 극복하냐가 선지 구성의 포인트예요. 그럼 노동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공산사회의 실현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공산사회의 특성 기억나시나요? 니은선지, 생산수단의 공유, 사유재산이 없고 계급이 소멸되고 국가가 소멸된 상태.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공유죠. 그럼 생산수단의 공유는 노동소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 이건 정진술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어서 그런 공산사회가 되어 리을범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동 자체를 요구하면서도 평등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들의 기본적인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사회가

노동소외를 극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니은 리을의 관점, 정진술의 관점에서 보면 자 노동소외가 문제고 극복하려면 공산사회로 가야 되는데 공산사회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와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개념을 강조드렸던 거고요. 이거에 반대로 기억법,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정책이나 정책 제도, 디귿법,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의 확대. 이 자본주의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 착취가 생겼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의 소외도 발생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업과 디귿의 선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본주의를 통해 노동 소외를 해소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노동 소외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소멸과 타파가 답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에게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길게 보시면 니리에서는 공산사회라는 키워드가 숨겨 있는 거고 기디에서는 오진술에서는 자본주의가 딱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디를 빼내고 니리를 정답으로 하시는 것이 이 문제에선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자 문제 접근법이에요. 꼭 체크해보세요. 그럼 이제 다음 소재로 가겠습니다. 사회정의, 사회와 윤리에서도 사회정의와 윤리라는 파트로 들어가 보죠. 그럼 이 사회정의와 윤리에서 먼저 우리가 논의할 것은 니부어라는 사상가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린 엄연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윤리들이 요구되는가? 개인적 차원의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윤리적인 항목이 요구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니부어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와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에 1번,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보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도덕적인 이상이 있으며 이것이 조화되기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완전히 배제하려고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 그의 관점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이런 도덕적인 특성과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집단적인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와 집단도 좀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 먼저 만약 위에서 말한 대로 이타심을 발휘하고자 하는 도덕적 이상을 가진 개인들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개인과 개인들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개개인들의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과 선의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런 개개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그 본질이 힘, 세력,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 행동의 강한 추동력은 이 집단의 이익이 된다라고 니부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보 잘하고 이타심을 잘 발휘하는 도덕적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개인이 집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런 개인이 집단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개인

개인이 모인 집단이라면 그 개인의 도덕성에 비례해서 집단도 도덕적일 거야. 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인 개인조차도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집단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과정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법에 위배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행위이지만 사실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 내가 속한 국가나 집단 속에 들어간 한 개인이 내 집단,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그건 나는 국가의 법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개인과 개인 차원과는 달리 집단, 사회라는 이두 관계 속에서는 그들 간의 힘과 세력, 정치적인 관계의 속성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또 다른 추동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집단들 간에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비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이 도덕적인 양심이나 선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순 있지만 이게 충분하지는 못해요. 왜요? 위에서 제가 지금 힘주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차원의 관계와 사회적 차원의 관계는 엄연히 다른 속성과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보의 관점에선 사회적 차원의 제도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또 집단과 집단 간의 힘과 세력을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본 그인 만큼 집단 간의 힘, 세력이 균형을 맞춰진 상태라면 함부로 서로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사이에 만약 힘과 세력이 거의 유사하게 된다면 함부로 서로에게 도발 못하죠. 그런데 만약 B가 굉장히 힘이 약해서 두 사이에 세력이 불균형이 된다. 이 세력 불균형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A라는 집단이 B라는 집단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다. 그럼 이때 비도덕적인 행위를 어떻게 종식시킬 거냐?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했을 때 A에게 도덕적인 양심과 선의지 차원에서만 설득하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A의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B가 더 힘이 세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A에 대해서 외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강제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A가 B라는 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고 비도덕적인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 그 외에 이제 이거 나라로 칩시다. A 국가, B 국가가 있다면 국제적인 관점에서 다른 연합된 기구가 A 국가의 이 비도덕적인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힘과 세력에 의해서 혹은 강제력에 의해서 제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과 같은 군사력과 같은 방법으로 개입해서 너네 비 자꾸 괴롭히고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하게 되면 우리 당신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어. 와 같은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 와 같은 방법으로 A를 제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단과 집단 간에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외적인 차원, 정치적인 힘과 세력의 차원,
그래서 강제력이라는 방법, 그 강제력인 방법이 무력이나 정치, 군사적인 방법이 때로는 인정될 수도 있는 관점에서 이 비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좀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인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점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이 제가 이것 때문에, 5번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집단과 집단이 국가와 국가 사이로 보자면 A 국가와 B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의 국가들을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A 국가와 B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힘을 지키고 자국의 힘을 더 증대시키는 이기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 증진과 보호, 수호를 위한 이기적인 판단과 행동이 따르게 된다라는 논의까지 이어지는 니보의 저서에 기반해 봤을 때 여러 챕터를 통해서 그 논의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니보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개인들이 모이면 그 사회도 착할까? 니부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니부어 입장은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개인에게 요구했던 도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너네들이 더 착해지면 이 사회도 더 착해질 수 있다 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이나 사회가 더 도덕적이고 더 정의로워지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를 니부어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세력 균형, 구조와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강제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다. 니부어의 핵심입니다. 다음,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이러한 사회적 차원에서 비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지향해 가고 정의를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로 좀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정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기 어려웠지만, 구현되기 어려웠지만, 어떤 사회든지 구현하고자 했던 중요한 목표가 되었을 거예요. 바로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로서 이 정의를 우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라는 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할 때그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그 사회에서 각자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몫을 잘 분배받았을 때 정의롭다, 공정하다. 두 번째, 우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위반했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공정하다라고 여기는 교정적 정의. 그래서 분배적인 차원이나 교정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가 실현될 때그 사회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분배적이고 교정적인 차원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공정한 절차를 설계함으로써 그 공정한 절차를 따라갈 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정한 절차 자체에 대한 절차적 정의를 논의하기도 해요. 이 얘기는 분배적 기준으로 가게 되면, 분배적 정의로 가게 되면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바로 요 얘기로 넘어갑니다. 위에 1번에서 말한 대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로부터 각자의 몫을 잘 분배받는다? 잘의 기준이 뭐야? 무엇의 기준에 따라서 분배받아야 돼? 라고 할 때, 절대 평등으로 분배하자. 아니야,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아니야, 능력과 업적에 따라 분배하자.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기준들에 의해서 분배하게 되었을 때 정의가 실현되는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3번, 이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배 기준 자체를 정하기보다는 분배를 위한 공정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사상가별로 디테일한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마르크스예요. 그 중에서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이고 교정적인 정의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세 사상가를 함께 얘기하려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기준 하나만 두고, 대상 하나만 두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몫을 잘 분배받는 분배적인 정의를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요?를 이야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와 특수적인 정의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준법을 실현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특수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두 항목으로 나누게 되는데,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 교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두 가지로 분리해서 첫 번째 분배적인 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할 것.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게 됐을 때에는 기하학적인 비례의 동등성을 실현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교정적인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산술적 비례의 동등성에 따라서 실현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종종 설명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군대가 있어요. 군대에 서로 다른 역할과 직급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사병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라고 칩시다.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공적을 가지면서 그 전쟁에서도 큰 공헌을 한 대장의 역할과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 이제 막 입대한 사병의 역할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전쟁이 끝나고 고대 사회니까 그 전리품을 어떻게 구성원들한테 분배할까? 이 분배적인 정의를 실현할 때에는 대장과 사병의 역할, 가치에 따라서 분배해야 돼. 서로 역할과 가치가 다르다면 그 분배도 다른 거고, 역할과 가치가 같다면 그때는 분배가 같을 수 있겠죠. 더 많은 가치와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더 적게 수행한 사람과 같은 분배를 받게 되면 이때에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그들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었을 때에는 비례가 실현되었다라고 말하되 기하학적 비례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만약 이 대장과 사병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줬다, 그럼 이때는 대장 직함도 사병 직함도 떼고 각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그만큼 그대로 보상을 하거나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때에는 산술적인 차원에서 비례가 실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고 잘 나오고요. 학교 시험 문제 내기에도 딱 좋은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구는 기억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벤담과 마르크스 정리해 볼게요. 벤담은 공리주의자죠.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정당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넓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앞의 마르크스 기억이 나네요. 공산사회가 실현돼야 된다 그랬죠. 공산사회가 실현됐을 때에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즉 사유재산이 소멸되고 계급이 소멸되고 국가가 사라진 상태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무엇무엇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와는 달리 현대 미국의 정치철학자 롤스와 노직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롤스, 노직, 왈처가 이야기하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마무리하면서 문제 하나 풀어봐야죠. 포인트는 별달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치에 따른 분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겠고,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자, 그럼 이 중에 가치에 따른 분배 아리스토텔레스 기억하시면서 문제로 이어가 보면 다음을 주장하는

어떤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고요. 앞에 부분을 보시면 한 사람은 부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의를 당했을 때 손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었을 때 법은 그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한다.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 내용이 대장이든 사병이든 상관없이 산술적인 비례의 동등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교정적 정의의 얘기예요. 중략 다음의 이야기는 비례적인 것인데 그 몫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동등한 사람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받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으면 분쟁이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기하학적 비례라고 표현하게 되는 즉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선택지는 분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 정진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가치에 따라서 분배 몫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 긍정이에요. 두 번째 산술적 비례를 따른 동등함은 분배가 아니라 교정이에요. 세 번째 필요를 충족하는 분배 방식 필요는 마르크스에게서 살짝 얘기 나오긴 했지만 분배 방식은 다시 한번 가치에 따른 분배예요. 동등하지 못한 사람도 동등한 몫을 분배받으면 분쟁이 생긴다고 분명 말했어요. 자유로운 시민은 누구나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되는가?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 분배받으므로 가치가 다르다면 다른 분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만이 정답이고 포인트는 분배 정의로 맞춰져 있대. 교정적 정의도 이해를 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사회정의까지 넘어왔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분배적 정의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대기의 변화입니다. 대기의 변화는 좀 내용이 많아서 2시간 좀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단, 그 다음에 기압과 날씨, 그리고 위성 영상까지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공부했어야 된다 개념의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마스터키.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자, 기단이라고 하는 건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의 지표 성질을 갖게 되는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 고위도 지역에 있는 기단들은 차가운 거고, 저위도 지역에 있는 기단들은 따뜻한 거고, 대륙에 오랫동안 있었던 기단들은 건조한 거고, 해양에 오랫동안 있었던 기단들은 습윤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어떠한 기단이 세력을 확장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 기단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공기 성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기후가 한동안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떠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느냐, 요거 공부가 되셨어야 되는 거고요. 기단이 확장을 한다, 세력을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기가 많다는 거예요. 공기가 많으면 우리는 기압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단이 세력을 확장한다, 고기압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시기에 일기도를 어떻게 해석할지. 자, 고위도에 있는 기단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성질이 변해요. 기단이 지표 영향을 받아서 그 기단의 변질이 어떠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 폭설과 관련 있는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은

반드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고, 위성 영상 관련 일기도 분석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공부가 됐으면 체크. 아셨죠? 자, 공기가 많은 지역 고기압, 공기가 적은 지역 저기압. 아셨죠? 고기압은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죠. 불어나가면서 중심에서 하강기류. 오른손을 쓸때 시계 방향으로 나가면서 중심엔 하강기류. 저기압은요,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중심에는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있다? 공기가 상승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기압에 관심이 많다. 저기압은 날씨가 흐릴 수가 있다. 고기압은 날씨가 맑다. 아셨죠?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하는데, 이동성 고기압은 이동하는 거고요. 정체성 고기압은 세력이 너무 세서 이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가 돼야 된다. 아셨죠? 이 정체성 고기압을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 온난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 한랭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다룬 주요 저기압, 온대 저기압, 전선을 가지고 있는 거, 열대 저기압, 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열대 현상에서 만들어진 거 구분할 수가 있느냐?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이런 포인트들 공부가 됐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온대 저기압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출제를 많이 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한 주제고. 아셨죠? 그 온대 저기압의 구조, 그다음에 온대 저기압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날씨가 변하며 온대 저기압이 가지고 있는 전선도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가 됐어야 되는 거고, 위성 영상, 가시 영상과 저기 영상의 기본 원리, 그다음에 실제 영상 자료를 해석해서 구름의 분포를 잘 해석할 수가 있느냐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아셨죠? 하나만 좀 팁을 드리면, 학교 시험에서는 위성 영상을 그렇게 많이 선생님들이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지에서 문제를 출제했을 때 그림 구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막 선호하진 않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니?를 물어보겠다, 그런 의도로 문제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리 공부가 됐으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표 유형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기단과 날씨고요. 자, 표는 계절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단 A, B, C를, 그리고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기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기압이 굉장히 큰 세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계절이 언제냐? 여름철이다. 여름철인 거고,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에, 태평양, 북태평양 쪽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주 세력이 강한 정체성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게 된다. 북태평양 고기압. 아셨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고요. 정체성 고기압이고, 밑에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특징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온난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또 1번 정체성 고기압, 2번 온난 고기압, 세 번째는 고기압이 지표면에서만 고기압의 특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쭉 중심부를 따라 쭉 올라갔을 때 상공에서도 고기압의 특성을 굉장히 높이까지 보여준다. 우리가 이런 걸키큰 고기압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저기압이 놓인다라고 한다면, 남고 북저역에 이러한 기압 배치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이게 여름철의 전형적인 일기도. 요건 우리가 사진을 꼭 찍으셔야 돼요. 아셨죠? 얘는 학교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압 여기 자리를 잡을 때, 요 정도 영역까지 우리 지역에 지금 고기압의 영향을 주고 있다. 쭉 주고 있다. 이게 며칠, 몇주 동안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따뜻하고 또는 덥고 습한 그런 기후가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여름철. 자, A 기단은 봄과 가을철에 영향을 주네요. 너는 양쯔강 기단이구나. B 기단은 여름철에 영향을 주네요. 너 북태평양 기단이구나. C는 겨울철에 영향을 주네요. 너 시베리아 기단이구나라고 하는 거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A는 일기도에서 정체성 고기압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기단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공기가 많고 그 많은 공기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고기압의 형태를 띨 것이냐?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시베리아 고기압은, 다시요, 북태평양 기단과 시베리아 기단은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정체성 고기압의 특성을 보이면서 중심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일정한 기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반면,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는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이동을 합니다.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쯔강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되면, 봄과 가을철을 생각해 보면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특성이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좀 어디를 놀러 가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라고 하는데 주말마다 비가 와. 이상하게도 주중에는 맑아, 주말에는 비가 와. 이제 그런 것이 양지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시기. 고기압이 왔다, 저기압이 왔다. 고기압이 왔다, 저기압이 왔다. 이제 그런 어떤 기압 패턴을 보여준 시기가 봄철, 가을철. 아셨죠? 자, A는 일기도상에서 정체성 고기압 형태로 나타난다가 아니라 이동성 고기압 주로. 자, 기단의 발원지 위도는 비가 C보다 낮다. B는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기단. C는 시베리아 기단. 훨씬 더 고위도. 그래서 훨씬 더 차갑고, 그 다음에 대륙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얘가 더 저위도. 그러면 비가 C보다 낮다. 맞는 거고요. 이날 우리나라는 A, B, C 중 주로 비의 영향을 받는다. 여름철의 전형적인 일기도입니다. 여름철 비. 아셨죠? 그러면 너 맞는 거구나.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려면 이쪽에 고기압이 있어야 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니까. 근데 지금 이쪽에 고기압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은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대체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시기는 겨울철. 자, A는 한랭 건조한 성질을 나타낸다. A라고 하는 것은요, 양쯔강 기단인데, 양쯔강 기단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그 이쪽은요, 저위도니까 따뜻하고요. 대륙이니까 건조하고, 그러니까 한랭 건조가 아니지. 온난 건조지. 우리나라에는 C 기단의 변질로 인해 폭설이 내리는 시기가 있다. C 기단이 시베리아 기단. 여기에 고기압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에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황해를 건넙니다. 황해를 건널 때 가열되고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두꺼운 정령이 만들어집니다. 그 녀석들이 우리 지역, 서해안 지역에 폭설을 내린다.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맞구나. 됐죠? 비음만 맞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보겠습니다. 풍속은 대체로 기역이 니은보다 빠르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기역 지점을 여기다가 찍을 거고요. 기역. 니은 지점을 여기다가 찍겠습니다. 등합선 간격이 좁은 곳이 넓은 곳보다 풍속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빠르다. 맞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는 원리는, 자, 정체성 고기압, 온난 고기압, 키큰 고기압.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되는 원리는 뭐? 대기 대순환으로 설명해야 되겠지. 저위도 지역에서 뜨거워서 상승한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다 보면 30도, 위도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모여요. 상층에서부터 모여요. 상층에서부터 모여서 공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층 부까지 공기가 쌓여서 내려온 결과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 대기 대순환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적 1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의 종류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 그림은 어느 날 9시에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여기에 지금 강한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이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렇게. 주변보다 기압이 높잖아.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요 시베리아 지역, 요 지역에 이렇게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얘는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가는 거지.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가는 거고, 정체성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정체성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굉장히 차갑다는 거야. 지표면이 차가워요? 그럼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가 냉각이 되면서 무거워지면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지상에 쌓여요? 그게 바로 시베리아 고기압. 한랭 고기압. 키가 작은. 지표면 부근에서만 공기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고기압. 아셨죠? 그게 이러한 고기압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고기압은 잘 보면 고기압 규모가 요만해요. 고기압 규모가 작은 거라고. 이러한 작은 규모의 고기압들은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되는 거고, 이동성 고기압이 되는 거고, 이러한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대기의 흐름, 뭐 편서풍을 타고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아셨죠? 이런 고기압이 왔다 가는 거 아니죠? 한번 갔다가 다음 고기압이 오고 또 다음 고기압이 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의 어떤 날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압 배치는 여름철에 자주 관측된다. 지금 여기에 이런 정도의 고기압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름철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반구 여름철을 생각해 보면 북반구 대륙부터 가열이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여기에 이런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지표가 냉각됐다는 거야. 춥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공기들이 냉각이 돼서 같이 가라앉아서 고기압이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자주 관측된다? 아닙니다. 아셨죠? 여름철에 관측될 수 있는 건 이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이쪽에 저기압이 생기는 거. 남고 북쪽. 그게 여름철. 자, 공간 규모는 A가 B보다 크다. 정체성 고기압이고요.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그럼 정체성

편의성 고객이 규모가 훨씬 더큰 거죠. 이동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거야. 편서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기고 버틸 만큼 큰 거라고. 자, 이날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중심부의 위치 변화 폭은 A가 B보다 클 것이다. A는 정체성 고기압, 중심이 거의 위치를 하지 않는다. B는 이동성 고기압, 중심이 이동을 한다. 누구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이동을 안 하니까 A가 B보다 클 것이다가 아니라 B가 많이 이동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네요. 그죠?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추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 바로 요거. 중심부의 평균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얘의 중심부의 평균 기온, 얘의 중심부의 평균 기온. 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겨울철 아니면 이 고위도 지역이 굉장히 추운 시기일 거야. 자, 이 지역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와 이 지역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를 따져보면 고위도로 갈수록 도달한 태양 에너지 양이 적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만 따져봐도 온도가 낮아. 하나. 다른 방편으로는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지표 냉각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표가 굉장히 냉각이 돼야지 시베리아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긴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심부의 평균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맞는 거고요. A는 대기대순환에 의해 형성이 된다. 대기대순환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건 북태평양 고기압. 걔가 형성된 이유는 뭐 때문에? 지표 냉각 때문에. 아셨죠? 또는 우리가 이런 걸 복사 냉각에 의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기대순환에 형성된다. 틀렸고요. B의 중심에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B는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이에요. 이동성 고기압. 고기압은 하강 기류.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리을만 맞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역은 대체로 서쪽으로 이동한다. 기역은 누구냐면 얘를 기역으로 하겠습니다. 요 녀석, 요 고기압을 기역으로 할게요. 그럼 너는 서쪽으로 이동한다. 편서풍, 서쪽으로 이동.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거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동쪽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많이 실수한단 말이죠. 아셨죠? 서쪽으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A의 수평 규모와 수직 규모를 비교하면 어떠한가? 예, 지구학원 교육 과정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사실 잘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많이 가르쳐요. 선생님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자, A 수평 규모랑 수직 규모 중에 누가 더클 것인가? 자, 수직 규모라고 하는 건 얘가 대류권 내에서 발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얘는 키가 작은 고기압이야.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 지표 부분은 고기압이 맞지만 충분히 위로 가면 고기압 성질이 안 보인다고. 수직적으로 봤을 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수평적으로 보면 얘가 영향을 줄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A는 수직 규모와 수평 규모를 비교하면 수직보다 수평 규모가 더 크다. 아셨죠? 수평 규모. 이 정도의 정체성 고기압이야? 그럼 그냥 수평 규모가 다 크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2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형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과 날씨. 자,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장마 전선이 위치한 거기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장마 전선이라고 얘기했고요. A와 B는 고기압과 저기압 중 하나이다. 얘가 장마 전선이라는 거야. 장마 전선, 장마. 뭐 장마 전선, 뭐 정체 전선 같은 거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따뜻한 공기는 지금 고위도로 가고 싶어요. 따뜻한 공기는 고위도로 가고 싶어요. 이거고 찬 공기는 저위도로 가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세력이 비슷하니까 일정한 위치에서 남북으로만 살짝살짝 진동하면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는 정체전선. 그게 우리 지역에 장마를 주는 장마전선. 이렇게 됐죠. 자, A와 B의 중심에서는 모두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A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주변보다 기압이 작네요. 너 저기압이구나. 그 다음에 B는 누구냐면 주변보다 기압이 작네요. 기압이 작네요. 저기압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B는 지금 전선이랑 같이 연결돼 있잖아. 전선 부근에서는 공기의 상승이 활발하지. 따뜻한 공기의 상승이 활발하지. 공기가 상승을 하면 지표면에 공기가 적겠지. 저기압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A와 B의 중심에서는 모두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자, 평균 기온은 기역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니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보다 높다.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여기가 기온이 높네요. 그러면 기역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니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보다 낮다라고 봐야 되겠지. 니은 지역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세력 다툼을 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의 전선면을 그림으로 표시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이 된다고. 따뜻한 공기가 어쨌든 찬 공기 위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전선면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강수구역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 아셨죠? 그러면 니은 지역의 상공의 전선면 아니네. 그러면 기역만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집. 자, 가시 형상에서는 기억이 니은보다 밝게 보일 것이다. 구름이 여기만이 만들어질 거니까. 여긴 구름 안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밝게.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밝게. B에서는 공기의 수렴. 지금 여기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든다고. 북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여든다고. 그리고 상승 기류. 그러니까 수렴 맞고요. 장마전선은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거 자료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료 해석인데 어떤 부분을 해석하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을 알려드립니다.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고기압이 있는 거야. 고기압이 있어요. 고기압. 그리고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고기압, 고기압, 고기압의 영향권 이만큼.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에 고기압이 있어요. 그렇죠? 중심이. 그리고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쪽 고기압의 영향권, 이쪽 고기압의 영향권이 이 전선 형성의 주. 그럼 이쪽에 있는 고기압은 누구야? 이쪽에 있는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이쪽에 있는 기단은 누구야? 우측의 기단인 거야. 이쪽에 있는 기단은 누구야? 북태평양 기단인 거야. 아셨죠? 시베리아 기단 어디 있는 거?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이 고기압이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여기의 기단과 여기의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아닌 거야. 아셨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을. 미음 이렇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은 디귿이 리을보다 가깝게 위치한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디귿을 찍을 거고요. 여기다가 리을을 찍을 거라고요. 이렇게 리을을 찍을 거라고. 그럼 디귿과 리을을 좀잘 써볼까요? 리을 찍을 거라고. 그럼 디귿과 리을 중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과 가까운 곳은 리을이겠지. 그죠? 리을. 그러면 너 틀렸구나. 이렇게. 장마전선에서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는 주로 어떠한 기단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가? 여기에 있는 요 기단이 상승을 하면서 구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북태평양 기단. 됐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3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서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가와나는 북반구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통과할 때 관측된 기상 요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전선은 A와 B 시기에 해당 지역을 통과했대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대저기압 구조를 그리고요. 여기다가 한랭전선을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온난전선을 이렇게 그린다. 온난전선 앞에서는 남동풍, 요 사이에서는 남서풍, 한랭전선 뒤에서는 북서풍. 온난전선을 통과하면 따뜻해지고요. 한랭전선을 통과하면 차가워지고요. 맞죠? 보겠습니다. 일로 갑니다. 지금 T1, T2로 가는데 여기 지금 남 동풍이 불다가 통과했더니 남서풍으로 바뀐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었어? 아, 너 온난전선 통과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요. 남서풍 가다가 통과했더니 북서풍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어? 아, 너 한랭전선 통과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위치를 표시하면 T1 시기의 지역, 이 지역이 있었는데 전선이 이동하고 났더니 그 지역은 전선 통과 후에 상대적인 위치가 T2로 바뀐 거야. 아셨죠? 지역이 간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는데 얘가 이동하면서 전선이 통과하면서 상대적인 위치가 일로 옮겨진 거라고. 그게 누구냐면 가예요, 가. 가의 자료가 이거야. T1에서 T2. 온난을 통과한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나의 자료는 뭐냐면 한랭전선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랭전선을 통과한 이 나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T3 시기에는 어디 있었냐면 이쯤 있었던 거지. 그 지역이. 그런데 전선이 통과하고 나서 상대적인 위치가 저기압의 뒤로, 한랭전선의 뒤로 이렇게 위치가 바뀐 거죠. 이게 지금 T4. 이게 지금 누구냐면 나의 자료야. 선생님이 얘를 약간 더 저기압의 중심과 먼 곳, 얘를 약간 더 저기압의 중심과 가깝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료에서. 자, 기온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여기는 온난전선 앞이니까 찬 공기의 영향을, 여기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그럼 T2일 때가 높아야 되겠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가 낮은 거야. 가와 나에서 모두 평균 풍속은 전선 통과 전보다 통과 후에 빨라졌다. 자료 해석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막대기 표시가 짧은 거 하나, 긴거 하나. 여긴 짧은 거랑 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긴거두 개에 짧은 거 하나야. 짧은 거 하나가 보통 2m per sec를, 긴거 하나가 보통 5m per sec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이 붙어 있을수록 풍속이 센 거지. 통과하고 나서 풍속이 세졌어. 얘는요, 통과 전이 풍속이 셌다고. 그러면 넌 틀렸구나. 자, T1, T4 중 가시 형상에서 구름의 밝기는 T4일 때가 가장 밝게 나타난다. 지금 가장 밝게,
가시 형상에서 가장 밝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가장 두껍니 가장 두껍니

두껍니를 물어보는 거지. 두껍니? 자, 온난수선 앞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구름이 만들어져요? 층운형 구름이. 한랭전선 뒤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구름이? 적운형 구름이. 그러면 이 지점 중에서 적운형 구름이 제일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T4. T4식일 때이 지역이지. 그러니까 T4일 때 가장 밝게 나타난다.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 맞는 거고요. 원래 이 문제에서의 답은 이제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풀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추가. 요거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가이 지역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저기압, 가 지역이나 나 지역이나 모두 다 전선이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저기압 중심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풍향 변화가 오, 시, 오, 시. 오른쪽은 시계 방향.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 그죠? 오, 시. 시계 방향.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 가 지역, 나 지역 모두 다 똑같은 겁니다. T3일 때나 지역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T3일 때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T3일 때 지금 전선면이 있어요? 없죠. 통과한 다음에 T4 시기일 때 상공에 전선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T3일 때는 상공에 전선면이 없어. 전선 통과 시점 지표 부근 전선면 기울기는 가이 지역과 나이 지역, 가이 지역이 나이 지역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가이 지역 보면은 통과 시점에 온난전선 통과 시점에 한랭전선의 전선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랭전선의 전선면의 기울기가 거의 수직에 가깝지.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더큰 거야. 얘는 완만하니까 기울기가 작고. 그러면 가의 지역이 나의 지역보다 크다? 아니지. 나의 지역이 더큰 거지. 너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누구만 맞는 거?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추가. 요거. 자, T0에서 T1 기간의 가 지역 상공에 서 전선면의 높이는 점차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0 시점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임의로 찍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T0 시점은 남동풍 불고 있고요. 저기압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 또는 온난전선이 오고 있는 상태. 일로 가면 여기다가 여기가 T0가 되는 거지. T0. 그러니까 전선이 오고 있다. 상공의 전선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가는 거지. 전선면의 높이는 점차 높아진다? 아니에요. 아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아까 요 위치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관측 기압 자료를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한 겁니다. 요거 한번 관측 기압 자료를 보면 요 시기가 관측 기압이 좀더 작으니까 저기압 중심과 조금 더 가까워서 가져와 본 거고요. 자, 여기. 자, 주관식. T4 시기의 날씨를 일기기후로 표현하면 이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T4 시기라고 하면 요 시기죠. 요 시기면 이런 식으로. 기압이 대략적으로 997.0 헥토파스칼 정도 될것 같고요. 한랭전선 통과 후니까 소나기가 내린다. 그 다음에 북서풍 분다. 해볼게요. 북서풍 분다. 그 다음에 풍속은 대략적으로 긴거 하나, 짧은 거 하나니까 7m 퍼세크라고 하면 표시해보겠습니다. 구름 많이 올 거고요. 비 오고 있으니까. 여기 색칠 다 해야 되겠죠? 북서풍이 분다. 그런데 풍속은 긴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맞죠? 그런 상태에서 소나기가 내린다. 일기 기호 써야 되겠죠? 동그라미에다가 아래 세모. 그 다음에 지금 기압이 99.997.0이죠. 기압을 표시할 때는 지우고 소수점 첫째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9, 7, 0. 이렇게. 이런 것도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역시나 온대저기압의 일생. 온대저기압이 좀 많이 다루던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온대저기압 발달 과정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는 따뜻한 공기 가고 싶어요. 찬 공기 오고 싶어요. 내려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있는 거야. 정체전선이 있는 거고. 여기는 찬 공기 이동하고 싶은 방향과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고 싶은 방향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겹쳐지고 있는 거야. 지금 폐쇄전선이 있는 거야. 폐쇄전선이 있는 거고. 얘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여기서부터 폐색이 일어난 거고, 얘는 온대저기압의 전형적인 구조,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가에서 기온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죠. 보면 가 기역과 니은은 위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위도 효과는 고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건 똑같다라고 보자. 그런 상태에서 얘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가고 싶어요. 얘는 찬 공기가 오고 싶어요니까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쪽이 온도가 더 높겠지.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맞는 거고, 나에서는 정체전선이 발달한다. 폐색전선과 한랭전선, 온난전선입니다. 정체전선은 없어요. 자, 다에서 바람은 디귿 지점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디귿 지점은 뭡니까? 지금 여기
저기압의 중심, 저기압의 중심은 공기가 모여듭니다. 북반구라고 하면 시계 반대.

내 방향으로 수렴. 그러니까 너는 맞네. 됐죠? 기역, 디귿이 원래 물음의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요겁니다. 가에서 폐색전선이 나타난다. 폐색전선이 아니라 뭐? 정체전선. 구분하셔야 됩니다. 폐색전선은 같은 방향으로 표시가 돼야 돼. 같은 방향으로. 정체전선은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요. 찬 공기는 내려오고 싶어요. 아셨죠? 북반구에서. 틀렸어. 자, 저기압의 세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강하다. 저기압의 세기는 등압선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센 거야.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센 거야. 얘가 더센 거야. 그러니까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강하다가 아니라 다가 강한 거야. 아셨죠? 기역니은 디귿 중 상공에 발달하는 구름의 양은 디귿이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저기압이 중심이야. 구름 많이 발생하겠지. 볼게요. 니은,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전선면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도 구름이 꽤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상공에 전선면이 없죠. 그러니까 여긴 구름이 잘안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가장 적은 곳을 기역니은 디귿 중에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니은으로 가는 게 맞죠. 너 틀렸어. 아셨죠? 그러면, 추가해서는 맞는 게 하나 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더 보겠습니다. 전선 A는 B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선생님이 얘한테 A를 주고, 얘한테 B를 주겠습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누가 더 빠르다?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부부터 빨리 따라잡아서 폐색전선이 만들어진다. 얘가 더 빠르다. A는 B보다 빠르다. 맞고요. 가, 다 과정이 만약에 어느 온대 저기압의 발달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순서는 누구? 정체전선부터 시작을 해서 온대 저기압의 전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온대 저기압의 중심 부분부터 가까운 부분부터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폐색전선 진행되지. 그러다가 전부 다 폐색전선이 만들어져서 전부 다 폐색이 되면 온대 저기압 소멸로 간다. 그러면 순서는 가, 다, 라로, 아, 가, 다, 나로 가야 되겠지. 요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5번 봤습니다.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많이 틀렸을 것 같고요.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림 가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밑줄, 북반구 중위도. 그다음에 어느 온대 저기압에서 발달한 전선 부근의 등압선과 등온선. 거기도 밑줄. 지금 전선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에 등온선과 등압선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는 지점 B와 C에서 관측한 바람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죠. 그것도 밑줄. 자, 우리가 온대 저기압의 전형적인 구조를 볼게요. 온대 저기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한랭전선, 그다음에 이쪽에 온단전선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바람은 이렇게 불고요. 바람은 이렇게 불고요. 바람은 이렇게 불고요. 맞죠? 전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은 높아진다고. 그러면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등압선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비대칭 타원형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그럼 그림 조금 웃긴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다시 그렸는데도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비대칭의 타원형의 느낌으로. 그래서 전선 기준으로 봤을 때 등압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요런 구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등압선 전선 기준으로 보면 기온 변화도 크고, 풍향 변화도 크고, 기압 변화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요런 느낌. 자, 그걸 가지고 봅니다. 지금 북반구 중위도라고 얘기했고, 어느가 전선이 있다고 했어. 전선을 기준으로 보면 저기압이 북쪽에 있으니까, 저기압의 중심이 북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저기압의 중심이 있을 거야. 저기압의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고, 그곳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은 커져야 돼. 그러면 등압선 분포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와 이런 식으로 약간 비대칭 타원형의 느낌으로 커진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등압선이 되는 거야. 등압선. 그러고 요 점선은 등온선이 되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요 점선이 등압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같은 기압인 거예요. 저기압 중심과 저기압 중심과 가까운 지역과 저기압 중심으로서 먼 지역이 기압이 같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얘가 등압선이어야 되지.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압이 커지는 게 설명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얘가 등압선, 등온선을 찾아야 되는 거고 지금 기역 지점은 북서풍이 불어요. 니은 지점은 남서풍이 불어요. 남서풍은 지금 요두 전선 사이에.
북서풍은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 사이에서 부는 거고, 북서풍은 한라경선 뒤에서 부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한라경선 뒷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이런 거구나. 요두 지점이 여기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있구나. 그리고 한랭전선의 뒷부분에 있는 녀석들은 북서풍으로 바람이 부는 거고, 요 앞에서는 남서풍으로 바람이 불겠구나. 그러면 남서풍으로 부는 요것이 C고, 북서풍으로 부는 요것이 B겠구나. 됐죠? 먼저 보겠습니다.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A의 상공. 지금 얘가 한랭전선입니다. 찬 공기가 파고들고 싶어요? 파고들고 싶어요? 그럼 따뜻한 공기가 밀려서 올라가겠지. 거의 수직적인 상승을 하고 밀려 올라간다고. 여기서 죽은 형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A의 상공엔 전선면이 존재한다. 나타난다. 맞고요. B에서 관측한 바람은 기역이다. B에서 관측한 바람. 한랭전선 뒷부분? 북서풍.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기역이다. 맞고요. 공부를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찬 공기가 이동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A, B, C에서 기온이 낮은 곳일수록 기압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교해 보자고요. 자, 기압을 가지고 비교해 볼까? 기압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등압선이니까 등압선을 기준으로 얘가 제일 이둘 중에 보면 얘가 기압이 낮은 선, 얘가 기압이 높은 선이겠지. 그럼 기압이 낮은 선보다 기압이 더 낮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C는 개와 가깝고 B는 더 멀잖아. 아, 기압은 그러면 A보다 누가 더 크죠? C가 크고 C보다 누가 더 크다? B가. 됐죠? 기온을 비교해 볼까? 기온을 비교해 보면 요 점선이 기온선인 거예요. 등온선. 그러면 등온선을 기준으로 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북반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C가 지금 이 등온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밑에 부분이 있는 거니까 C가 온도가 제일 높네. 아, C가 온도가 제일 높고 그다음 B고 A가 다른 등온선에 걸려 있으니까 얘는 온도가 제일 낮겠네. 아, 그러면 기온은 A, B, C. 됐죠? 그러면 기온이 낮은 곳일수록 기압이 높다? 말이 안 되지.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리은 이렇게 문제를 일단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상공에 발달한 구름의 양은 A가 C보다 많다. 이쪽은 전선 앞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발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 이쪽에 구름이 많이 발달한다. A가 C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기온은 B가 C보다 높다. 지금 얘가 등온선입니다. 등온선을 기준으로 보면, 요 기준으로 보면 이 등온선보다 얘는 더 밑에 있는 거니까 온도가 높은 거고, 요 등온선보다 더 위에 있는 거니까 B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자료 해석입니다. C가 B보다 온도가 높은 거야. 등온선을 기준으로 보면. B가 C보다 낮다라고 해야 돼. 이 C는 가시영상에서 밝게 나타난다. 가시영상에서 밝게 나타나려면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근데 C의 상공엔 전선면이 없다. 여기선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너는 틀린 거야. 그러면 리을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더 해보자. 자, 전선의 이동 속도는 P 부근이 P 프라임 부근보다 빠르다. 자, 전선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P를 찍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P 프라임을 찍겠다고. 그러면 얘네들 이 전선 전부 다 서에서 동방향으로 갈 건데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가겠냐는 거지. 저기압 중심에 가까운 녀석이 더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P가 더 빠르다. 아셨죠? P 부근이 P 프라임보다 빠른다. 전선이 이동할 때 C에서의 풍향변은 어떻게 나타나냐? C에서의 풍향변화 처음에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다가 한랭선 통과하면 북서풍으로 바뀌겠지. 시계 방향의 풍향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대표형 6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역시나 온대저기압의 구조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림 가는 북반구 어느 지역에 발달한 온대저기압을 나는 A, A' 또는 B, B'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의 연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 전선 부근에서. 이렇게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한랭전선이 있는 거예요. 한랭전선. 한랭전선이 있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해? 그럼 여긴 온난전선이 있는 거라고. 됐죠? 찬 공기가 파고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상승, 두꺼운 구름. 됐죠?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자발적으로 찬 공기를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넓게, 수직적 구름이 좁게, 층운형 구름이 넓게, 또는 뭐 적운형 구름이 좁게, 이렇게. 아셨죠? 요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볼게요. 지금 온대저기압 구조상 여기는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 여기는 찬 공기. 맞죠? 그러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있고 둘 사이에 전선 두 개가 명확하게 있는 곳은 어디? B, B'.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 여기는 B고요. 여기는 B'구나. 왜냐면 가다 보니 한랭전선, 가다 보니 온난전선. 가다 보니 한랭전선, 가다 보니 온난전선.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나는 B, B' 구간의 연직 단면이다. 맞는 거고요. 자, 기압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 지점은 한랭 전선. 니은 지점은 온난 전선과 딱 맞닿고 있잖아요. 찍어 봐야 되겠지. 기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기역이고요. 니은이 어디냐면 여기가 니은입니다. 그럼 자료 해석인 거야.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 있고 등압선이 있고 이 등압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압이 큰 등압선인 거죠. 그러면 이 니은은 요 등압선이랑 요 등압선 사이에 위치하지만 기역은 얘보다 그 다음 등압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가 기압이 더큰 거라고요. 요 등압선에 가까운, 더 가까운 녀석이 니은이니까 얘가 기압이 더 낮은 거라고. 또는 등압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저기압의 중심과 더 가깝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등압선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기역이 니은보다 기압이 큰 거야. 기압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높은 게 맞아요. ABC 지점 중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곳은 어디야? 지금 A라고 하면 이쪽이잖아요. 이쪽. 북서풍. C라고 하면 이쪽이잖아요. 남동풍. B가 되어야지. B가 되어야지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겠다. 그러면 맞네요.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맞는 거. 자, 추가 선지. 이거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상공에 전선면 기울기는 A가 기역보다 크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상공에서의 전선면 기울기죠. 여기에서의 전선면 기울기는 이거야. 그죠? 기역에서 전선면 기울기는 이거라고. 지금 여기서의 전선면 기울기가 압도적으로 크지.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수직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약간 연계시켜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가 기역보다 크다가 아니라 기역이 큰 거야. 니은에서 C로 갈수록, 니은에서 C로 갈수록 발달하는 구름의 최상부 높이, 구름의 최상부 높이는 점점 높아지겠지. 점차 높아진다. 맞습니다. 자, 기압의 최소값은 AA' 구간이 BB' 구간보다 작다.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최소값만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거지. AA' 구간은 저기압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저기압 중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압 중심이 이 지역에서 기압이 제일 낮은 곳이니까 최소값은 2역이 있겠지. 그러니까 AA' 구간이 BB' 구간보다 작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미음, 비읍 이렇게 추가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까지. 자, 나에서 전선은 P와 Q 중 대체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다 선생님이 P와 Q를 표시하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요. P. 요렇게 해놓고요. Q. 아셨죠?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고 다 하셔야 돼. 똑같이. 이 방향이 P. 이 방향이 Q야.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전선은 모두 다 북반구 중위도 요 지역에서 저위도, 아, 다시요. 북반구 중위도 요 지역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한다. 그럼 누구? Q.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P 방향이 아니라 Q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회색 전선이 형성될 때 한랭형 회색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한랭형 회색 전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요 전선과 요 전선이 만납니다. 요 전선과 요 전선이 만날 때 요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더 차갑고 더 밀도가 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차갑고 더 밀도가 큰 공기 덩어리가 여기 있는 차갑고 여기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마저 밀어서 들쳐 올리는 거야. 즉, 이런 식으로. 즉, 이쪽이 더 차갑고 밀도가 커. 여기가 덜 차갑고 밀도가 작아. 그래서 얘가 얘마저 파고들면 여기 있는 찬 공기마저도 밀려 올라가. 물론 여기에서 공기 상승이 있고요. 여기에서 공기 상승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한랭형 회색 전선이지. 아셨죠?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반원. 세모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한랭형 회색전선이 만들어지려면 이쪽에 있는 찬 공기가 더 차갑고 밀도가 커야지 얘마저 파고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유형 8번 마지막 대표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가지고 왔냐면 위성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성사진을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내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인쇄 상태 때문에 요걸 아주 매끄럽게 인쇄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가능하면 이 위성 사진을 적극적으로 시험 문제에 낼 것이고 그게 조금 어려우면 내기가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다. 그러면 그

그게 어려우면 이제 조건을 달겠지. 요 색깔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조건이 달려 있으면 조건을 좀 집중해야 돼요. 아셨죠? 조건을 집중해서 그림이 잘안 보여도 조건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어느 날 같은 시각의 우리나라 주변의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시영상, 적외영상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밑줄 그을 부분이 뭐냐면 가에서 A와 B의 밝기는 같다.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와 B의 밝기는 같다. A와 B의 밝기는 같다. 밝기. 자, 요거 체크하시고요. 가시영상에서 주고자 하는 건 뭐죠? 구름의 두께를 준다.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A와 B 밝기 같다고 했고, C는 A와 B보다 어둡게 보이죠? 얇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께를 얘기하자면 A와 B는 같고, C는 얘네들보다 두께가 얇아서 어둡다. 맞죠? 그래서 가시영상은 반사를 많이 시키면 두꺼운 구름, 두꺼운 구름이면 밝은 구름. 이렇게 가는 거고, 반사를 적게 시키면 얇은 구름, 얇으면 어둡게 보이고, 얇으면 어둡게 보이고, 됐죠? 이렇게 가는 거 됐나요? 그래서 가시영상은 두께를 보여준다. 적외영상은 뭘 보여주죠? 높은 구름이면 높은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을 적게 방출한다.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면 어떻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낮은 구름이면 낮은 구름일수록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으면 적외선을 많이 방출한다. 많이 방출하면 어둡게 보인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두 쪽에서 어둡게 보이는 구름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 자, 가시영상에서는요, 가시영상에서는 얇은 구름이 어둡게 보이는 거고, 적외영상에서는 낮은 구름이 온도가 높은 구름이고, 그 구름이 어둡게 보이는 거야. 맞죠? 최상부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구름을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생선 가시를 먹습니다. 생선을 먹습니다. 가시를 먹는 건 아니죠.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와요. 가시가 얇어.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부모님이 저게 놔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가시 얇어. 저게 놔둬. 이렇게. 아셨죠? 어두운 구름 정리하면 이제 밝은 구름도 정리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볼 때, A는 낮은 구름, C는 높은 구름.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가와 나를 합쳐서 A와 B는 두께는 똑같네. 두께는 똑같아. 그죠? 두께는 똑같은데, 지금 B가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인다는 얘기는 조금 더 높다. 아셨죠? C는요, 얇은데 밝게 보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얇게 존재하는 A, B, C. 됐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구름의 두께는 A가 C보다 두껍다. A가 C보다 두껍다. 맞고요. 구름 최하부 높이를 얘기하고 있죠? 구름 최하부 높이를 비교해 보면 A와 B 중에서 누가 높다? B가 높다. A가 B보다 높다. 틀렸구나. B가 높다. A, B, C 중 구름 최상부 높이는 C가 가장 높다. 최상부 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상부 높이를 비교해 보면 C가 가장 높다. 그러면 맞네요. 이렇게 기역, 티귿 이렇게 원래 문제 풀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보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낮이다. 가시영상이 찍힌다. 햇빛을 반사할 수 있는 상태. 햇빛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상태. 맞죠? 그러면 낮이겠지. 밤이면 가시영상은 안 찍히죠. 반사광이 없으니까. 자, A, B, C 중 구름 최상부 온도는 A가 가장 높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온도를 얘기하고 있어. 온도. 최상부 온도. 최상부 온도. 낮을수록 뜨거워. 낮뜨어. 낮을수록 뜨거워. 최상부 온도. 낮을수록 뜨거워. 제일 낮은 게이 녀석이네. A가 제일 뜨거워. 그러니까 A가 온도가 제일 높아. 맞는 거고요. 나와 같은 영상을 통해 시간당 강수량을 추정할 수 있다. 시간당 강수량을 추정하려면 우리가 구름이 얼만큼 두꺼운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 구름이 두꺼워야지 그 두꺼운 구름 안에 물방울과 얼음이 많아야지 여기서 뭔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그런데 얘는 최상부 높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지. 구름의 두께에 대한 정보를 안 준다고. 구름의 두께에 대한 정보는 누가 준다? 얘가 준다. 두꺼운 구름일수록 시간당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와 같은 영상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아니지. 오히려 둘 중에 하나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거. 바로 요거죠. 자,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에서 모두 밝게 보이는 구름이 있다. 두꺼운 구름인데 최상부 높이까지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런 구름을 여기다 표시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두꺼운 구름인데 최상부 높이까지 높아. 두꺼운 구름에서 최상부 높이까지 높다. 굉장히 물방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구름 누구? 정란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란운.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이렇게 대표유형 8번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내신 만점을 위한 숙제, 퀴즈, 내신 만점 OX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기단의 성질, 그 다음에 장마전선, 정체전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것은 요거죠. 전선 부근에서 전선면 기울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기울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폐색전선과 정체전선의 특징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꼭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 원 이거 꼭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반드시 찬 공기가 내려갑니다. 그럼 전체적인 공기의 무게중심이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 즉 공기의 운동이 증가한다. 그 과정에서 공기의 상승이 활발해지는 거고 온대저기압은 강화. 이거 꼭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자, 구름의 두께가 같을 때 하층운과 상층운 누가 온도가 높으니 낮으니를 판단할 수 있니?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대개변화 첫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 10만 점 수능 특가 영어 독해한 수공과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챕터랑 문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강이랑 6강 다 공부할 거고요. 연습 문제 총 9문제 같이 다뤄봅니다. 자, 우리 지문 읽어보고 오셔야 되고요. 거기에 한층 더 이해를 더해간다.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교재 5강의 Exercise 7에 해당하는 어법 문제입니다. 자, 어법 문제는 우리가 처음 풀어볼 때는 어법 위주로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내용이 논리적 구조라든지 뭐에 관한 내용이었고 아, 이러한 주제였구나 조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충동적 행동의 원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일부 행동은 사고 과정 설명이 불가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억압된 감정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아하, 억압된 감정의 표출. 그리고 이 감정이 축적되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충동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지만 어떤 행동도 합니까? 비합리적인 행동도 하고요. 그 행동 결과는 정신적 성숙도에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되는 글이었지요.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한 줄 요약하자면 이러해요. 억압된 감정이 축적되면 어떤 행동?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인간은 합리적 존재 임에도 비합리적 행동을 할 수가 있다에 관한 글이었구나. 영어 요약문으로 어휘, 표현 같이 점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요. originate in 어디에서 시작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the mind,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자, 뭐 할 때 억압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accumulate, 쌓이고 축적되는 거죠. 축적될 때 자, 그것은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충동적 행동. 너무 중요한 표현. impulsive behavior.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impulsive.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에서도 한줄 요약에서도 그리고 영어 요약문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입니다. 어디에 등장했냐면 다섯 번째 문장에 등장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요, 실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 원인은 뭐일 수도 있습니까? 결국 a result, 결과입니다. 결과. 뭐가 뭐한 결과입니까? 어떤 종류의 repressed, 억압된 감정이 그렇죠? 억압된 감정이 모한 결과 서피스가 나타나는 거니까 뭘로 나타나요? impulsive,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더라.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5번 문장, 빈칸 문장으로 굉장히 유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은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 알 수도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 과정에 대해 알 수도 있지만, 법 뒤에 뒤집히는 부분, 그 속에서의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instances. 무슨 뜻이에요? 경우가 있다. 지금 누구를 선행사로 합니까?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절이 따라왔습니다. 앞에 선행사 조건은 충족이 되었지만, 뒤에서 뭐 봐줘야 됩니까? 얘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하는 건데, 자, 경우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라고요? 자, 주어 나왔습니다. may not be able to 부정사라고 해서 동사 나왔는데,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 절 나왔고요. identify는 알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인데, 이거에 목적어까지 잘 나와줬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오는 조건까지 잘 충족이 되었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경우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라고요? 그 사고 과정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앞에 선행사, 뒤에 완전한 절, 그래서 관계부사 where의 쓰임으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출제팩으로는 서술형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발문도 영어, 지금 답변도 영어.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앞에서 계속 반복했었던 그 주제거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passage, 지문에 따르면, what may cause impulsive behavior? 무엇이 충동적 행동을 만든다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억압된 감정의 축적이 만든다라고 했지요. 그거. 영어로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충동적인 행위는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약이 될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축적, the build-up. 이게 뭐예요? 축적되고 쌓이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repressed, 억압된. 다시 말해서, 억압된 감정의 축적에 의해서 충동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엄청난 반복인 거 눈치채셨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어서 5강의 8번 문제 되겠습니다. 주제 추론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사고 패턴이 일상 행동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이었는데, 비유가 굉장히 눈에 드는 질문이었어요. 인간의 사고는 반복을 통해 사고 경로를 형성합니다.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었죠? 물이 산을 흐르며 길을 만드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반복된 흐름은 깊은 물길을 형성하는데, 마찬가지로 사고도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깊은 정신적인 경로를 형성을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고 패턴은 어디에 영향, 정보의 해석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치? 뭐가 장점입니까? 빠른 판단. 질서 형성, 전문성 형성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더라. 따라서 일상 행동이 자동화됨에 따라서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더라. 비유는 비유일 뿐, 사실 중요한 내용은 후반부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깊은 정신적 경로를 형성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어떠한 장점을 주는지, 이 내용까지 잡아가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러한 거죠. 반복된 사고는 깊은 정신적 경로를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판단과 행동 방식을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렇죠? 장점까지 잡아가셔요. 영어 요약문 살피러 가겠습니다. Repeated patterns of thinking, 사고의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form, 형성합니다. 깊은 정신적인 경로를 갖다가
형성을 한답니다. 깊은 정신적 경로를 만드는데 이때 깊은 정신적 경로라고 하는 것은 형성한답니다. 무엇을?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을 갖다가 형성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헬프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왔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도와

도와줘요. 네, quick decisions. 빠른 결정을 내리고. 두 번째, develop, 만들어내는 거죠. 전문성을 개발을 하고, and carry out, 수행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활동을 어떻게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efficiently, 효율적으로. 다시,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장점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담아가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가? 자, 무엇을 발달을 시키는가? 깊은 정신적 경로를 발달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치? 깊은 정신적 경로를 발달을 시키는데, 글쎄 이것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무엇에? 첫 번째,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즉, 이 주변 세계에서 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생활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깊은 정신적 경로이다. 사실 질문의 핵심 소재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번 문장을 빈칸으로 예측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노란색 표시된 부분을 봤더니 it, for, to라고 해서 좀 익숙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뭐가 뭐 하는 게 우리의 뇌가 형성을 하는데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it은 알맹이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존재하는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고. 자, 그럼 진짜 의미상의 주어는 뒷부분이 되겠는데, 이때 for plus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앞에 있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자, 다시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고, 이 이하부터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뇌가 사고 패턴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요 to 부정사를 병렬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석 한번 보세요. 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라고 해서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앞에 나온 to 부정사는 내용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란 해석이 되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구나. 요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는 우리 문장 삽입 한번 볼까요? 지금 4번 문장 한번 보시면은 바로 단서 나오잖아요. 그치? These pathways라고 해서 이러한 경로. 이러한 경로는 우리의 사고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좋은 비유이다. Analogy. Analogy?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까 글쓴이가 비유했던 그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어요. 그치? 따라서 앞에서 물길 비유를 갖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기준으로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의 사고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따라서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비유에서 실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4번 문장의 위치까지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5강의 9번 갑니다. 요거는 제목 추론. 요것도 내용 이해 잘 하고 오셨을 거예요.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과 청소년의 지위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권력 구조가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핵심이었죠. 기존 사회에서 어떠했죠? 청소년은 정보 접근에 통제를 받는 대상이었어. 근데,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청소년과 성인의 권력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핵심. 청소년을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회 구성원? 능동적인. 이제 청소년도 그 변화의 주체가 될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사회 정치적인 행위자,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 변화의 혁신 주체. 이렇게 권력 관계가 변화한 겁니다. 무엇의 등장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그게 핵심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는 성인 중심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며 청소년을 사회 정치적 행위자이자 미디어 변화의 혁신 주체로 부각시킨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청소년의 위치.

가 변화한 것이구나.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살필게요. 자, 디지털 미디어는요, are reshaping, 다시 만드는 거니까 이거 결국에는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력 관계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있는데 뭐 함으로써 reducing, 줄이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지요. 전통적인 통제입니다. 자, institutional control이라고 해서 제도적인 통제죠. 제도적 통제를 갖다가 약화시키는데, 뭐에 대한 통제냐면은 청소년의 접근입니다. 정보라든지 어떤 소통의 접근에 대해서 원래는 제도적으로 통제를 가했었는데, 이 통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 변화시키고 있다. 중요한 거 챙겨주시면서. 그래서, positioning, 뭐 했습니까? positioning은 위치를 시키는 거니까 자리매김을 하게끔 하는 거지요. 그치? 이 청소년들이 뭐로써 자리매김하게끔 해주었냐면, 뒤에 보시면, not only as 나오고, but also as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떠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가. 첫 번째, legitimate,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당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자로서도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but also 뿐만 아니라 innovators, 혁신, 주체입니다. 무엇을 이끄는? 미디어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 주체로서도 자리매김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자, 다시. 이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권력 구조가 변화하면서 청소년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이야기까지 키워드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서술형 픽으로는 1번 문장,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거, 변화죠. 변화입니다. The emerging power shift라고 해서 새로 등장하는 권력의 이동입니다. 변화예요. 지금 권력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치? 더 소규모이고 주변부에 있는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smaller, 더 소규모이면서 at 그 가장자리, 주변부에 있는 참가자들이 뭐를 얻고 있어요? 더 많은 가시성과 발언권을 얻고 있습니다. 자, 가시성에 해당하는 visibility, 이제 잘 보인다는 거죠. 눈에 잘 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voice, 목소리니까 발언권입니다. 더 많은 가시성과 발언권을 얻고 있는데, 그러한 등장하는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되면서 동사 자리에 이제 온 거죠. 특히나 더 중요하답니다. 누구한테? 아동과 청소년, 즉, 이 젊은이들한테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권력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내용. 특히나 shift라고 하는 단어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은 5번 문장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딱 봤더니 not only라고 해서 뿐만 아니라라고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이 덩어리 안에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요?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 위치 바뀌었습니다. 도치 일어난 거 확인을 해주시고, 자, 뒤에는 뭐랑 짝꿍이에요? but, also랑 짝꿍 되겠습니다. 자, 도치 확인하는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청소년을 정당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로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뉴미디어 변화의 잠재적 혁신가이자 추진자로 인식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도 해야 한다라는 구조에서 not only가 문두로 나오면서 주어 동사의 위치 바뀐 도치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독특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가 독특하다고요? 청소년이랑 디지털 미디어 사이의 마법 같은 결합이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지금 마법 같은 결합이라고 해서 alchemy라고 하는 단어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청소년과 디지털 미디어 간의 이 독특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다고 distinctive, 독특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독특합니까? 이것은요, disrupt, 혼란에 빠뜨린답니다. 혼란에 빠뜨린답니다. 무엇을? 기존의 권력 관계를 갖다가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 지금 기존의 권력 관계를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디지털 미디어랑 청소년이 결합을 함에 따라서 이동이 일어나는구나, 변화가 발생하는구나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강에 10번으로 넘어오십니다. 이것도 업버 문제였으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나무의 외관에 관한 암묵적 지침에 관한 글이었어요. 숲에는 나무의 예절, 에티켓과 같은 성장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상적인 성숙한 나무의 구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은 줄기와 균형 잡힌 뿌리, 어린 시절 가지는 죽고 줄기는 매끈해지고요. 위쪽에는 대칭적인 수관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런 구조의 나무, 즉 예절을 잘 지킨 나무는 오래 생존하더라. 침엽수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리 갑니다. 숲에서는 일정한 성장 규칙에 따라 균형 잡힌 구조를 가진 나무가 이상적인 형태로 오래 살아남는다. 자, 그럼 단어가 조금 어려웠겠습니다. 잘 살펴보셔요. In the forest, 숲에는요. There are growth guidelines, 성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와 같은 tree etiquette. 나무의 예절과 같은 성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이렇게 한 나무가 forms, 형성을 한답니다. 이상적인 구조를 형성을 해서 살 수 있는데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무의 예절, 에티켓을 잘 따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가볼게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loses its lower branches, 그 아래까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래 가지를 잃어버린 나무예요. 그 아래까지는 사라지면서 자 그리고 뭐는 발달시켰습니까? 곧은 줄기, 그리고 균형 잡혀서 펴진 뿌리니까 고르게 이렇게 뿌리가 펴져 있는 겁니다. 즉, 균형 잡힌 뿌리지요. 자, 그리고 symmetrical crown at the top, 꼭대기에는 symmetrical, 대칭적인 crown이라고 해서 수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관이 뭐냐면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을 갖다가 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나무에서 여기가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관, 크라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대칭적으로 생겨야지만 이상적인 나무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살 수도 있다고요. 거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빈칸 서술형 픽으로 넘어오셔서요. 자, 2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lay down, 중요한 표현, 규정하다라는 뜻이지요. 자, 규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규정을 합니까? 고대 숲의 똑바로 선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적절한 외관. 고대 숲의 똑바로, 즉 올곧게 선 구성원, 나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것이 지켜야 하는 뭔가 적절한 외관, 그리고 acceptable forms of behavior, 허용되는 행동 양식을 갖다가 규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오랫동안 이상적으로 잘 살 수가 있다라는 내용 좋습니다. 자, 어법은 요 부분 한번 가볼까요? 얘도 역시나 도치 되겠습니다. 자, 도치가 일어나는 또 다른 경우인데 온니가 이끄는 덩어리, 온니가 이끄는 덩어리가 문두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치 일어납니다. 자, 원래 동사가 C라고 하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도치를 발생시킬 때에는 조동사 두의 활용형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Only when you get to the top, 꼭대기에 도달해야만. 도달해야만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대기에 도달해야만 여러분은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괜찮죠? 도치 일어난 거 확인해 주시고. 자, 기타 출제 픽으로 함축 의미 추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요 밑줄 부분인데요. 딱 보자마자 이건 함축 의미 추론에 너무 적합한 내용 덩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숲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트리의 그 나무의 예절, 에티켓을 위한 unwritten guidelines, 글로 쓰이지 않은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의 예절에 대한 글로 쓰이지 않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밑에 있는 답변 한번 봅시다. 숲에 있는 나무는요, naturally follow, 자연스럽게 따른답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특정한 성장 규칙을 갖다가 따르는데, 근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 determine, 결정해주는 규칙이랍니다. 그들의 올바른 형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특정 성장 규칙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 부분이랑 연결지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5강에 11번 넘어오셔서 무관한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관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으로 골랐던 그 문장은 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과 지식 생산, 인식론의 연관성이라고 해서 무관한 문장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죠. 자, 하이데거가 기술을
bringing forth, 앞으로 이끌어내기로 이해를 하는데 그 어원을 살펴봤더니 앞으로 이끌다. 아, 그래서 bringing forth의 의미이구나. 따라서 기술은 뭐랑 깊은 관련이 있다? 지식 생

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고 기술의 비판과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도록 도우며 새로운 보기와 듣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문이었거든요.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보는 기술, 듣는 기술, 거기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이 본 수업 시간에 들어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앱을 깝니다. 그것이 기술이지요. 그치?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비판적인 통찰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를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그 스마트폰 앱을 갖다가 내가 안전을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감시를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체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를 더해가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영어 노약문이에요. Technolog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해될 때?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될 때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무엇이랑? 지식의 생산이지요. 어원을 살폈을 때 뭐랑 연관이 깊다? 지식의 생산이랑 연관이 깊다. 자, 그리고 무엇을 도와준답니까? Deepen, 깊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인데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이지요. 근데 뭐를 통해서 보고 듣는 새로운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치로는 3번 문장 한번 볼까요?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랑? 아까 앞에서 계속 봤던 것이에요. 그쵸? The production of knowledge, 지식의 생산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식론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인식론은 뒤에 나오는 세상에 대한 인식에 해당하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장에서 어법 서술형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Help us be aware of 첫 번째 어법 항목 보이고요. 그 뒷부분에는 be it, a or be라고 해서 조금은 생소한 어법 항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The deeper penetration, 더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자, 더 깊이 있는 통찰인데 뭐에 대한 기술적 과정에 대한 자, 그리고 그것은 도움을 준답니다. Help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뭐 나왔습니까? be aware of라고 해서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근데 help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말고 뭐도 올수 있다? to 부정사도 올수 있다. 따라서 be 앞에 to 부정사의 to를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조는 무엇입니까? be it a or b라고 해서 지금 해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석은 A에서든, B에서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원래는 어떻게 생긴 형태인가 보냐면, 뭐뭐에서든에 해당하는 whether가 들어갔습니다. whether 있고요. It is A or B. 원래는 요 구조였거든요. A에서든, B에서든, A든지, B든지, 이런 뜻이었는데, whether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도치가 일어났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is를 갖다가 비동사의 원형인 be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형태가 be, it, a or b의 형태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a에서든, b에서든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서술형 한번 가볼게요. 본문에 따르면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 학습 도구 이야기하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기술이 비판적 분석, 활용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술하시어서 지금 발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우리가 복습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기술은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의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다시 뭐라고요?
세계를 인식, 우리가 거주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 penetration, 그러니까 깊은 통찰의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완성시키라고 일부러 조금은 어려운 서술형 문제를 출제를 해봤어요. 괜찮으시죠? 자, 넘어갑니다. 5강의 12번으로 오셔서 글의 순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잘 짜맞춰진 글의 순서 지문을 바탕으로 내용 이해를 한번 더 해보는 거죠. 펜 편집자의 정보 탐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펜 편집자는요, 전문 출처, 영어로는 specialist sources를 활용을 한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정확성과 전문성 때문에 권위가 있고요. 정보 탐색은 보통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협력도 하더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이 뒷부분의 내용이었죠. 정보 탐색 과정에서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로화된 출처라든지 링크 러트라고 해서 이거는 뭡니까?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이지요. 그리고 언어 장벽도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recentism이라고 해서 최근주의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여러 장벽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팬 편집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특정 미디어 컨텐츠를 너무 좋아하는 팬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광팬이야. 그러면 영화에 관련된 뭐 자료들, 잡지가 될 수도 있고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인터뷰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 모아 편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만의 내용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말 요약할게요. 펜 편집자들은 전문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찾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다양한 정보 탐색에 어려움, 장벽에도 직면한다라고 하는 내용. 그럼 이 내용 잘 담아서 요약문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펜 편집자들은요, rely on, 일단 의존을 해야죠. 뭐에 의존합니까? Specialist sources, 어떤 전문 자료, 전문 출처에 의존을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미디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문 출처에 의존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뒷부분의 반전이죠. 자, 그들은 흔히 encounter informational barriers, 어떤 정보에 있어서의 장벽에 직면하기도 하는데 그 예시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화된 출처, 영어로는 paywalls라고 하고요. link rot이라고 해서 링크로 뜨는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language difficulties, 언어 문제, 언어 장벽에 직면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challenge, 어려움인데 자 무엇의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디지털 이전 시대죠. 디지털 이전 재료를 찾기 어려운 문제, 우리 아까 전체 내용 구조 살필 때 recentism이라고 해서 최근주의에 해당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locate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위치를 찾다라는 뜻입니다. 요 뜻으로도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봅니다. 자, 볼게요. And, 그리고 앞 내용 이어받으면서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란 뜻이지요. 자, 뭐인지에 상관없이 이 정보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든 즉 혼자 정보를 탐색하든 아니면 협력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정보를 탐색하든지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은 요 주절 부분이니까 펜 편집자들은 흔히 뭐합니까? Face? 직면합니다. Several key informational barriers? 몇 가지 주요 정보 장벽 장벽에 직면합니다. 요 내용 중요한 거 아까 예시까지 잘 살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자, 어떤 문제 갑니다. 8번 문장 내에서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recentism이라고 하는 최근주의의 문제는 흔히 펜 편집자들이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 동사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makes라고 하는 동사 왔습니다. 얘가 오형식으로 쓰일 건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 왔어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근데 목적어 자리에 놓인 것을 봤더니 is이라고 해서 알맹이가 없어요. 뭡니까? 형식상의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는 이하의 to 부정사가 되겠고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구나.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최근주의라고 하는 문제는 펜 편집자들이 디지털 이전 시대의 저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진짜 목적어의 내용을 뒷부분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서술형인데요. 요거는 좀 논술형에 가까운 여러분이 써야 할 게 많은 문제가 되겠는데, 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 요것을 해석해서 우리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가까지 내가 진짜 써보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펜 편집자들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 직면하는 정보 장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이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 장벽에 무엇이 있으며 이것이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까지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모범 답안을 올려주었어요. 근데 우리 요거 보고 그대로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답변을 같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펜 편집자들은 여러 정보 장벽에 직면하는데 첫 번째, 유료화된 출처는 콘텐츠를 자주 차단하고 링크로트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링크가 끊어지는 현상은 편집자의 정보를 찾는 능력을 방해하며 언어 장벽은 언어 차이로 인해 정보를 이해하거나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최근 주인은 디지털 이전 시대의 자료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조금 더 이해를 더해서 만든 문장이거든요. 우리 이해 잘 더해 가시면서 써보는 연습까지 챙겨가 주셔요. 좋습니다. 자, 이제 6강으로 넘어오셔서요. 엑셀사이즈 1의 어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군사무기 공급의 역효과라고 해서 어법임에도 불구하고 쓰인 어휘와 표현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무엇이 중심 내용이었냐면 이 무기 공급국이 무기의 용도를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맹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적으로 바뀌면서 무기 공급이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다. 이러한 현상을 CIA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역타격이란 뜻을 가진 blowback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례가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 공급한 무기가 걸프전에서 사용이 되고요. 아프가니스탄 스팅어 미사일이 또 테러 세력에게 사용이 되고요. 포클랜드 전쟁 직전 아르헨티나의 군사장비 공급, 그 다음에 중국에 판매한 기술이 파키스탄 핵실험에 사용이 되더라. 즉, 원래 의도와는 다른 나쁜 결과가 일어난 사례가 뒷부분에 쫙 나열되어 있는 구조였거든요. 다시 한번 내용 살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말로 요약 한번 가볼까요? 무기 공급은 통제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공급자에게 뭐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역효과, 블로우백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요약문 갑니다. Supplying weapons,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죠. 의도한 결과가 아닙니다. Unintended. Unintended. 의도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는데 Arms provided to allies. Ally는 동맹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동맹에게 공급된 무기가 나중에 뭐 될 수 있어요? 사용될 수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Supplier. 공급국을 향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뭐라고 알려진 거? Blowback, 역타격이라고 알려진 것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빈칸은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실상 이 지문은 뒤에가 싹 다 예시로 구성되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앞에 중심 내용이 밀집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잘 챙겨주셔야 되겠는데 일단 봅시다. Inability라고 해서 ability 앞에 in이 붙었습니다. 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치? 자, 누가 뭐 할 수 없음? Arms suppliers, 무기 공급국이 뭘 할 수 없습니까? Control,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를 통제할 수 없습니까? The uses, 용도입니다, 용도. 어떠한 용도?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오는데 이 문장을 바로 뒤에 어법 문장에서 살펴볼 거거든요. 자, 일단 용도는 용도인데 어떤 용도? 그 군사 장비가 투입될 용도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is troubling, 뭐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려스러운 일이다. 해당하는 내용. 굉장한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의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어법 갈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일단 크게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주어가 여기에서 끊깁니다. 주어의 길이가 굉장히 긴데 주어의 핵이 누굽니까? Inability. 얘가 주어의 핵이 되는 것이고 그럼 동사 자리 모았으니까 is라고 해서 단수 비동사 온 것도 챙겨주시고 자 그리고 그 안에서 the uses를 선행사로 하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전치사투는 뭐랑 짝꿍이 되는 것이지요? 뒤에 나오는 미풋이랑 짝꿍이 되어서 비푸투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투입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전치사투가 앞으로 빠져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용도는 용도인데 그 용도에 군사 장비가 투입이 된다고요. 아니면은 전치사 플러스

연계되면서 없는 것처럼 그냥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도 무리는 없거든요. 군사 장비가 투입될 용도라고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어 동사 찾기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어서 함축 의미처럼 가봅니다. 두 번째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Friends can become enemies. 친구가 적이 될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Alliance between countries, 국가 간 동맹 관계가 are not permanent,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동맹이 former allies, 과거의 동맹이 나중에는 뭐로 변할 수 있다? 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공받은 무기가 to be used against the supplier, 공급국을 향해서 사용되게 하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더라라고 한 내용이지요. 이번 문장의 밑줄 부분, 이 내용을 의미하는구나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6강의 이번에 주제 추론으로 넘어오셔서요. 소재는 도매상의 역할. 그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도매상은 영어로 뭐라 그러지요? Wholesaler라고 부르는데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제조사가 그냥 직접 소매상에게 공급하면 안 돼?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나 핵심은 이거죠. 도매상은 어디에서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더라. 어떤 역할? 설명이 됩니다. 제조사로부터 대량 구매 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상이 주문하면 그때 상품을 운송하고요. 여러 제조사에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상은 한 도매상과 거래해서 다양한 상품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것이 도매상의 역할이었죠.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말 요약할게요. 도매상은 제조사와 소매상 사이에서 상품을 대량 구매 보관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유통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유통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주체이구나. 자, 보겠습니다. Wholesalers, 도매상들은요, act as 뭐뭐한 역할을 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하지요. 아하, 지금 제조업체의 생산자와 retailers, 소매상 사이에서 중간자,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intermediaries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개자의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근데 뭐 함으로써 buying goods in bulk?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를 하고요. 이것을 보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게끔 합니까? 소매업자가 접근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어디에? 다양한 제품이죠. 여러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에 소매상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매상이 없으면 소매상이 여러 제조업체에 각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제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줄일 수가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4번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앞에서 의문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냥 제조업체가 소매상한테 바로 보내면 안 돼?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나 도매상은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helping other channel members. channel이라고 해서 요거는 경로, 여기에서는 유통 경로를 의미를 하거든요. 유통 경로에 다른 구성원들을 돕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도매상의 진짜 역할이 뒤에 쭉 이어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접법 요거 한번 가봅시다. 도매상은 조직이나 개인입니다. 조직이나 개인입니다. 자, 뒤에 나온 act as는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뜻인데, ing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organization or individual 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수식 관계 괜찮습니까? 지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에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라고 해서 능동이죠. 역할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이니까 ing의 현재 분사 형태로 써주는 거 괜찮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글의 순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도매상은 중간 단계야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중간 단계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대. 그냥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도매상을 갖다가 중간에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도매상은 유통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어 라고 뒤집으면서 이어지는 7번 문장에 도매상의 역할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즉, 4번 문장으로 뒤집고 나서 도매상의 역할을 쭉 설명을 하다가 7번 문장에서 도매상의 역할을 또 추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서 문제 물어보기 참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0: 됐습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목 추론 6강의 3번에 해당하는 질문도 있겠고요. 그래도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감정을 기반으로 한 현실 검증이라고 해서 이게 뭔 소리지 싶었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현실 검증, 영어로는 reality testing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초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약 30에서 40개월 아동은 내부 경험과 외부 경험의 구분을 시작을 하고요.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지속적 접촉으로 외부 현실 인식이 형성이 되고요. 관계에 대한 감정적 투자를 통해서 환상과 실제 행동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현실 검증은 단순한 인지 능력이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된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말로 요약하자면 이러해요. 현실 검증 능력은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된다. 요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현실 검증 능력은 무엇으로 형성되어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에 기반이 됩니까? 논리적 사고의 기반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Reality testing. 현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develop, 발달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정서적,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했죠. 그치? 그리고 이것은 도와준답니다. 아이들이 distinguish, 구분하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가능하게 할 것인데요. separate도 마찬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쵸?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게끔 해서 forming the basis, 기반을 형성해줄 겁니다. 무엇을 위한? logical thinking. 논리적 사고를 위한 기반을 형성을 해줄 거라고요. 자, 내용이 어려운데 대충 이런 느낌이죠. 자, 아이가 건전지를 넣고 작동하는 뒤뚱뒤뚱 걷는 펭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장난감이 멈춰버려서 펭귄이 안 걷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그때 아이는 생각합니다. 저 펭귄은 나빠. 나를 놀리고 있어. 나랑 놀기 싫어해. 라고 했을 때, 엄마랑 감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땡땡아, 아니야. 이거 건전지가 다 닳아서 그래. 펭귄이 너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면 그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진짜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감정적인 상호작용과 현실 검증이 없어져 버리면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저 펭귄은 나빠. 나를 싫어해. 나랑 놀기 싫은 게 분명해라고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니까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그쵸? 그러한 내용 정도로 이해를 도와가시고요. 자, 빈칸은 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한 현실 검증은 as a critical foundation for logical thinking, 합리적, 논리적 사고에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다. 사실은 이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6번 문장 예측 한번 해보고요. 접복하겠습니다. 4번 문장이에요. 크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감정적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되면서 동사 자리에 enables 왔는데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죠. 오형식으로 쓰일 때 형태가 어떠합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따라옵니다. 그쵸? 해석하면 어떻게 하지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관계에 대한 감정적 투입은 아이가 자신의 환상과 다른 사람들의 실제 행동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으로 마무리 갑니다. 2번 문장 오셔서요. 아이의 계속적인 감정적 상호작용을 support, 뒷받침한답니다. 다시, 감정적 상호작용이 뒷받침을 해준답니다. 뭘할수 있게 해주죠? 이러한 능력을 가능하게 해줄 것인데, 어떤 현실에 대한 범주를 형성하는 능력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줄 거라고요.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나를 접촉하게끔 해줄 겁니다. 뭐를 통해 그러한 감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아니, 즉, 너와 접촉하게끔 해줄 거야. 다시,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이 현실의 범주를 형성하게끔, 즉,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요 과정을 가능하게끔 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요. support,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고요. 끊임없이 접촉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contact라고 하는 어휘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게요. 현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지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require, 필요로 하다. 너무 중요한 동사죠. 뭐를 필요로 합니까? 체계화하는 능력입니다. 자아에 대한 감정적인 인식을 체계화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다르죠. 다른 겁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인식과는 분명히 다른 거, 그치?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뭐뭐하는 다른에 해당하는 distinct 이러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require라고 하는 동사의 쓰임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입니다. 도매상에 관한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OX 잘 생각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들 함께합니다. 질문 먼저 꼭 읽어오시고요. 다음 시간도 내신에 대한 이해 올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회정의 내용 다 정리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국가와 민주시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볼 겁니다. 사실 여기도 사회정의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들이에요.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시험에서의 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집중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요 단원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좀 배우게 될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체감들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우리 교과서에서 보든 아니면 뭐 책을 읽든 아니면 뉴스를 보든 여기저기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을 목격을 하게 되냐면, 국가와 개인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들도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뭐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지 뭐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제 개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또한 요구를 해요. 뭐 세금을 내라든지, 뭐 병역의 의무라든지,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런 요구들이, 이런 쌍방의 요구들이 왜 정당한 것인가,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이제 등급을 가릴 수 있는 마지막 단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뒤에는 조금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것은 개인선 그리고 공동선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좀 정의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개인선과 공동선이라는 개념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요, 좋은 것. 그러면 개인선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좋은 것이고요. 공동선이라는 것은 공동체에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뭐 덕윤리 배우면서 이미 공동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개인선이라는 건 개인의 이익과 행복과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여러분들의 뭐 직업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유, 여러분들의 시간, 뭐 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개인선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공동선은 뭐냐?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유익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국가 시민들의 뭐 안전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대표적인

공동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선과 공동선이 이제 충돌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충돌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잘 조율해 나가야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요. 투표하잖아요, 우리. 정치적인 어떤 참여로서, 국민으로서 이제 뭐 대선이든 뭐 총선이든 뭐 투표를 하게 되는데 공휴일로 지정을 한단 말이죠, 그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이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제 그 놀러 가는, 아,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나 여행 가야지. 아, 투표하는 거 귀찮아.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개인선만을 좀 추구한 거죠. 이제 공동체의 어떤 올바른 정치라거나 올바른 정치의 실현이라거나 뭐 이런 공동선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내 시간, 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여행,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훨씬 더 중시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개인선과 공동선의 어떤 충돌되는 지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추구를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래서 나와 있죠.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 개인선이라는 것을 보호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공동선, 개인선만을 너무 추구할 게 아니라 공동선 실현을 노력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뭐 우리 롤스나 노직에서도 배웠지만 사실 이 공동선이라는 것이 실현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차등의 원칙도 롤스가 그런 취지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고 부가 분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바탕과 소득이라는 것을 얻어갈 수 있게 된다면, 부라는 것을 얻어갈 수 있게 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협력에 가담하게 되겠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고 더 사회 어떤 구성원들과의 유대감도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들을 일으키면서 이 개인선의 증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동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정당성 그리고 역할, 국가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아마 교재에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역할과 정당성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좀 분리시켜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한 번에 압축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한 번에 섞어서. 그래서 내용, 어차피 뭐, 시험 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물어볼 리가 없고요. 국가의 정당성을 물어볼 리가 없어요. 둘 가지를 합쳐서 사상가를 주고 그 사상가의 어떤 주장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 먼저 유교 사상, 공자맹자 입장에서 우리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당성, 어떤 통치권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천명이라는 곳에서 찾고 있어요. 참 이게 좀 독특한 어떤 동양의 유교적인 생각들인데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유교는요, 하늘이라는 것을 약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주제적인 어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 만물을 낳아준 어떤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한 도덕성을 이제 부여해준 그런 존재로 좀 바라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주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늘이 명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를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천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로 뭐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고 나쁜 소리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거든요. 곧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천명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늘이 명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에 대해서 유교는 백성들의 민심을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이제 민심이 좋아요. 이제 사람들의 어떤 행복도가 막 높아요. 그럼 당연히 진짜 그 군주가 천명을 받아서 통치권을 받은 게 정당한 거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민심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통치권이라는 건 잘못된 거죠. 천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도 이야기했잖아요. 군주가 제대로 항산항심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이 도덕적인 어떤 공동체의 실현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역성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죠. 자, 그래서 민본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입장입니다. 민본주의. 백성이 최고야. 그래서 항상 공자도 이야기했죠. 숙이 아닌 해라. 백성을 다스리려면 너 먼저 닦아야 돼. 모범을 먼저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덕치를 실현하고 또한 맹자가

항산의 실현을 굉장히 강조했던 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백성을 바탕에 둔 정치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건 천명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라는 건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술형이 아니고서야 문제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국가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노자는 무의지치, 이미 배웠죠? 무의지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소박한 삶, 자신의 어떠한 본성에 따르는 삶을, 자연 본성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 이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이기에서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욕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소박한 어떤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노자가 주장했던 가장 이상적인 정치였죠. 자, 이제 묵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묵자는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묵자와 유교, 이두 가지 사상을 묶어서 이제 좀 보통 출제를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두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묵자는 특히나 통치자가 실현해야 될 정치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겸애라는 거예요. 겸애. 문제 풀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겸하여 사랑하다. 다시 말하면 인류에 대한 무차별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유교의 인과의 차이점이 느껴지죠. 유교의 인은 뭐예요? 차별적인 사랑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 사랑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별적 사랑. 하지만 모든 전 인류에 대한 무차별적 사랑을 주장했던 사람이 겸해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백성을 하나같이 다 자식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교리. 겸의 교리가 묵자의 사상이에요. 교리는 이익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나누다. 그래서 백성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치, 바른 정치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약간 공리주의랑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유교 사상과 좀 비교돼서 출제될 수 있다. 고려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볼게요. 이제 서양 윤리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굳이 설명하진 않았으나 사실 서양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차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상가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반적인 이론보다도 정치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생 뭐 도덕 교과서 이런 데서 뭐 사회 교과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다?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주장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윤리학적 용어로 쓰자면 인간은 정치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쓸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본성, 뭐 사회적인 본성 다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모여 살고자 하는, 그죠? 이 그룹을 만들고 모여 살고자 하는 어떤 본성들을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형성하게 되었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작게는 가족, 그리고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어떤 공동체? 우리 마을 공동체, 막 이런 거. 마을이 모이면 어떤 도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도시가 모이면 하나의 국가가 될수 있는, 뭐 이런 공동체를 계속 구성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자연 본성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한 거예요? 결국 자연 본성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정치적 본성에 의해서 탄생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야. 자, 그래서 국가 공동체는 자족적이고, 자족적이라는 것은 자기 충족적이란 뜻입니다. 더할 것이 없다란 뜻이에요. 완벽한이란 뜻이죠. 완성된 어떤 최상의 도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국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본성에 따라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데, 그중에서 최상의 공동체,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가 국가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연 본성에서 오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는요, 어떤 역할들을 갖고 있느냐? 국가 공동체 안에서만이 모든 인간들은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합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의 첫 번째 뭐 포인트는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혼자 살면은 모든 걸 자급자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이 옷도 만들고 뭐 먹을 것도 만들고 뭐 곡식도 막 만들고 막 고기도 만들고 막다할수 없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공동체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어떤 덕 있는 성품을 가질 수도 없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덕 있는 성품을 발휘할 기회,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발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동체에, 국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뭐냐? 바로 공동선과 덕에 대한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이제 시민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이 국가의 정당성이 자연본성에 있다.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것. 그리고 국가 안에서만이 비로소 최선의 삶이 가능해진다. 행복은 국가 안에서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점. 자, 다섯 번째, 사회계약론으로 가볼게요. 사회계약론. 사실, 굳이 중요도를 따지자면 사회계약론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내신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로 가르치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윤리 선생님으로서 저는 무조건 사회계약론을 낼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내기도 편해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도 너무 편하고요. 내용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택지 구성도 굉장히 쉽고 난이도 조절도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를 아마 좀 주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사회계약론 이미 우리 홉스, 로크, 루소의 세 사상가가 나온다는 점 이미 앞서 설계해 드렸었고요. 어디서? 루소 형벌론 하면서 사회계약론 전반에 대한 어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어떤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볼 건데,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의 구조를 좀잘 보셔야 돼요. 자, 사회계약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와 사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의에 의해서, 국가를 우리가 동의해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의한 적 있나요? 사실 동의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론자들이 떠올렸던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자연 상태라는 것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연 상태라는 것은 국가도 법도 없는, 그죠? 말 그대로 원시 상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라는 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인 건 맞잖아요. 그죠? 애초에 뭐 지구가 있었을 때부터 뭐 국가가 있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럼 어쨌든 국가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바로 자연 상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상태, 이 자연 상태를 가정해 보고, 그 자연 상태 속에서 과연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는 게 바로 사회계약론자들의 제안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정당성을 한번 찾아보자. 왜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회계약론자들의 결론은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위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데 동의한 거야라고 사회계약론자들은 주장하게 되죠. 이게 사회계약론의 어떤 간단한 구조적 내용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내용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쓸데없이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교재 베이스로 간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 요구하는 수준만 딱 가져왔어요, 여러분. 딱요 정도.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홉스, 로크, 루소의 각각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둬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회계약론의 구조, 즉, 첫 번째, 자연 상태를 각각의 사상가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연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계약이 맺어지는가. 그리고 그 사회계약을 통해서 탄생한 국가와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인가, 요세 가지. 요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쭉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막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라서. 심플하죠, 사실. 양이 많아서 그렇지. 자, 홉스부터 볼게요. 홉스는 이제 1600년대 영국의 사상가입니다. 홉스는 절대군주론을 옹호한 것으로도 아마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나요? 홉스 정도는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름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홉스가 자연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쭉 살펴볼게요.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기적 존재. 그죠? 사실,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죠. 근데 분명히 이기적인 측면이 없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뭐 동양에서도 순자 같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 한 거죠. 이성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으나 자기 보존하고자 하는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거죠. 강력한 어떤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간들에게는 무제한적인 자연권이 주어져 있대요. 첫 번째, 자연권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적으로는 천부인권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천부적인 권리다. 누구에게나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이 무제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국가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아무도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상태예요. 당연히 내 권리는 무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홉스는 이 무제한적 자연권이라는 것을 어떻게도 표현하고 있냐면 만물에 대한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타인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말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데. 뭐 국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칠 권리, 뭐 남을 때릴 수 있는 권리, 남을 죽일 수 있는 권리, 뭐 모든 권리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요, 정의와 불의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런 기준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소유라는 것 자체도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가 갖고 있다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분필을 갖고 있어도 이 분필이라는 것이 내 소유권에 의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잠시 갖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시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치?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욕구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과연 자연 상태가 평화롭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평화롭지 않죠. 그래서 홉스는 이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다.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겠죠. 그죠? 어떻겠어요. 막 자기 막 살아남으려고 뭐 남들을 뭐 죽이고 때리고 뺏고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어요? 홉스는 자연 상태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였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 얘들아, 우리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언제까지 살 거야?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사회 계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게 되냐면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자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막 사람 죽이고 때리고 막 전쟁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속하는 거죠. 그래. 생명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생명에 대한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를 우리 포기하자. 행사하지 말자. 서로에 대해서 그런 자연권을 행사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회 계약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약속하면 뭐예요? 의미가 없죠. 왜요? 남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약속을 보증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거예요.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약속했잖아요. 우리 자연권 행사하지 말자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갖고 오자. 완전 힘센 누군가를 데려와가지고 모두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리적으로 설명해보면 자연권을 모두가 포기했어요. 그죠? 모두가 이 자신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포기된 자연권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권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사회계약론의 본질인데, 여러분.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자유를 포기했어 라고 하는 말은 곧,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내 자유를 줄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네가 나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또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포기하고 나를 제약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한데 모아요. 하나의 권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으로. 그죠? 모두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절대 복종하기로 약속하는 게 바로 홉스가 말했던 사회계약입니다. 그래, 우리 서로 약속 어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연권 포기해. 그리고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복종하기로 하자. 그래서 무조건 우리 자연권 포기하는 것으로 약속하는 거야. 절대 권력에 우리 다 따르는 거야. 라고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절대 권력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바로 군주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바로 절대 군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군주는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이고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대표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주권, 말 그대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절대 군주는 주권, 다시 말하면 입법권과 집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어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해치면 어떻게 돼요? 이 막강한 권력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홉스의 사회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절대 군주에게 주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끼리는 싸우지 않을 수 있잖아,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대 군주는 이 시민법을 제정해서 시민의 생명권과 소유권을 이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홉스가 꿈꿨던 어떤 사회계약의 모습들이죠. 자, 그럼 이건과 좀 달리 로크를 한번 볼게요.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로크는. 자, 로크도 또 동시대에 1600년대에 영국의 사상가였는데요. 홉스의 이론을 완전히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회계약론을 좀 전개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봤냐면 완전 다르죠. 합리적인 존재. 홉스가 이기적인 존재라고 주장했는데 여기는 합리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자기 보존의 욕구가 물론 있어요. 욕구? 당연히 우리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뭘 갖고 있다? 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자연법을 인식하고 그 자연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하면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연법이라는 개념은 앞서서 제가 아퀴나스 하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연법이라는 건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인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뭐 생명 존중의 의무, 뭐 이런 것 등등등을 뭐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명령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법을 나름대로 잘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권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그죠? 자연 상태에서의 어떤 천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똑같이 동의하는데, 문제는 홉스는 이 자연권을 무제한적 자연권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로크는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 그게 바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명령, 이 자연법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법을 토대로 제한된 자연권을 이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 생명 존중의 의무를 토대로 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성을 통해서 욕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적 자연권을 갖고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로크는 이 자연권의 대표적인 권리로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자유와 생명과 자산을 이야기해요. 돈, 그죠? 어떤 재산,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로크는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홉스랑 이것도 역시 다르죠. 홉스는

소유권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자연 상태에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무엇에 의거해서, 자연법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성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타인의 어떤 자유도 존중하게 되고요. 타인의 생명도, 타인의 어떤 자산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지키지는 않죠. 그죠? 위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의 힘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욕구 절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산을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욕구가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로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뭔가 이 자연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으로 가죠. 그래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관이 그것을 판결해주고 배상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자연 상태는 국가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이 분쟁을 판결해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분쟁을 판결해야겠어요? 사건의 당사자들 스스로가 판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연법 위반자를 심판하고 처벌할 권리를 자연권으로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권으로서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자기 사건에 대한, 자기가 연루된 분쟁 사건에 대한 판결이잖아요? 스스로 판결하는 거예요? 이 판결이 과연 공정할 거냐? 이게 문제죠. 과연 공정할까요, 여러분? 절대 공정할 수 없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정하게 판결해 줄 거예요? 편파적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가. 그죠? 그러면 이 분쟁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그러면 이 분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로 자연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로크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존재들이 자연법을 잘 준수하면서 각자의 어떤 자유와 생명과 자산을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때때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분쟁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를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끊임없는 분쟁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홉스가 말했던 막 전쟁 상태, 막 언제 생명을 잃을까, 언제 죽을까, 이런 공포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쟁을 해소시켜줄 제3의 공정한 재판관이 필요한 거죠. 바로 공통의 법률과 재판관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회계약을 맺게 되느냐, 사회와 국가라는 것을 왜 만들게 되느냐, 바로 법률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분쟁을 공정하게 재판해줄 제3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계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부의 자연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홉스의 말처럼 막 모든 자연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자연권, 그죠?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죠. 이거. 자연법 위반자를 심판하고 처벌할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각자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하고 정부의 권력을 신탁하게 되는 거다. 신탁, 빌려준다는 이야기죠. 너가 우리 권력을 대신 행사해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대신 판결 내려주고, 너가 대신 우리 대신에 법 만들고, 우리의 분쟁을 해소시켜줘라는 식으로 사회계약을 맺게 되고, 그 사회계약의 결과물로서 시민정부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민정부는 국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고요. 또한 우리의 권력을 대신하고 있는 대표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민정부는 절대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표본이 바로 로크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대의민주주의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았다고 해서 이 나라가 국회의원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권이 국회의원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는 여러분들이죠. 하지만 그 권력을 대신 행사하도록 그냥 잠시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 시민정부가 주권자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따라서 이 시민정부가 이 입법권과 이제 집행권이라는 것을 대신 행사하게 되는데, 이제 포인트 하나 더. 이것을 분리시켜서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약간 우리의 공화정체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죠? 이 권력의 분리를 주장했던 로크의 입장이 또 나와 있고요. 자, 시민 아닌 내국인에게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은 동의했어요. 그죠? 우리가 일부 권리를 포기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그 정치 권력에 우리가 따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시민이 아닌 뭐 여행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로크는 그런 여행 온 외국인조차도 이런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동의를 했다? 그냥 명시적으로 동의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영토에 들어와서 많은 혜택들을 향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정치 권력에 따르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묵시적 동의의 개념도 좀 주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시적으로 동의해야만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인 동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정치 권력에 복종할 의무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로크의 주장이었다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시민정부가 일을 잘 못해요. 자, 신탁을 위반합니다. 원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어떤 분쟁을 해소해주고 생명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부도 막 권력을 오남용한 거죠. 그럴 때 정부의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로크는 또한 주장하고 있죠. 이런 게좀 특징적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루소 한번 볼게요. 루소가 가장 간단합니다. 특히나 이미 봤죠, 여러분? 우리 형벌론에서 사실 거의 다 설명했어요. 자, 루소는 좀 더, 홉스 로크보다 조금 더 뒤에 사상가예요. 1700년대 프랑스 사상가인데요. 이제 루소는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이타적인 존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 동정심을 갖고 있는, 뭐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떤 배려심,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들 발휘하게 되잖아요. 충분히. 그러면서 너무 욕구에만 이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토대로 뭔가 이 동정심을 토대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이 착한 일을 할 수도 있는,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역시나 루소는 무제한적 자연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자유, 타고난 어떤 자유죠. 누구나 타고나기를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 자유, 당연히 뭐 제약이 없으니까 무제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는 표현은 자연권 개념과 유사해요. 완전 뭐 똑같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그런 유사한 시환에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홉스랑 똑같이 무제한적인 어떤 자연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자, 그런데 결과가 좀 달라집니다. 홉스는 사람들이 무제한적 자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루소는 이 자연 상태를 평화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 상태다. 평화로운 상태.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런 동정심과 어떤 자유의지, 어떤 이성에 의한 어떤 욕구의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존재라고 묘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연 상태가 평화 상태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선생님이 사회계약을 왜 맺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루소가 쭉더 연장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막 원시적인 어떤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가 맞아요. 사람들이 뭐 싸울 일도 별로 없어. 사실 뭐 마주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서로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다고 루소는 주장합니다. 근데 이거 주장이 아니라 사실 팩트죠, 이거. 실제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농경을 하기 시작하고요.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됩니다. 그죠? 생산되게 되는 거예요. 생산물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불평등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니까 사람들 간에 어떤 재산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럼 이제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그건 자연 상태니까 뭔가 보장받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불안해지니까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계약, 그죠? 어떤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루소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 고착화되었다라고 주장해요. 그 고착화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또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소는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예속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누군가는 어떤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고 누군가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 이런 현상이 왜 발생

되겠는가를 이러한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가 진보하면 할수록 이런 어떤 불평등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고착화되고 잘못된, 사실 어찌 보면 잘못된 사회계약을 통해서 잘못된 사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소의 취지는 이겁니다. 잘못된 그 계약 파기하고 새로운 진짜 올바른 사회계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거야, 사실. 그래서 이런 주장입니다. 약간 홉스로크랑은 약간 결이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정당한 사회계약이 이런 거야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루소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포인트는 평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연 상태, 평화 상태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소수에 의해서 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뭔가 법이 만들어지니까 불평등과 어떤 예속 관계가 이제 고착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소는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가 함께 결정하자 이겁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 어떤 법을 만들 때도 다 함께 결정하자. 그럼 이거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는 평등한 어떤 법,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거죠. 그래서 루소는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모든 자연적 자유, 그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다한데 모아놓고 시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로서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를 구성해서 시민 공동체 전체의 모든 권력을 양도하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자?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나도 시민 공동체 일부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시민 공동체로서 이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결정하자. 요게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 바로 시민 공동체 자체입니다. 시민 공동체 자체가 곧 국가이고 그 국가가 곧 주권자인 거예요. 주권자.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도 언급해 드렸었죠. 그래서 시민 집회를 열어서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어떤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의지, 사적인 욕심들을 극복하면서 공적인 이익을 지향하는 바로 일반 의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과정은 이미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네. 일반 의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것. 요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다. 이해되셨죠? 근데 사실 상당히 어렵긴 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모여요? 우리나라만 해도 현대의 국가는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인구가 거의 5천만이잖아요. 그죠? 5천만 명이 입법권을 법 하나 만들 때마다 다 모여요. 그죠? 쉽지 않은데 어쨌든 루소의 아이디어는 그러했다라는 것. 근데 사실 입법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는 건 특히 헌법 같은 것들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꿀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법과 정책이라는 것도 막 1년에 막 수백 개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입법권 직접 행사하는 거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뭐는 안 되냐면 이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건 되지만 그 법을 어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거나 혹은 그 법을 우리가 만든 법을 실제로 행정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이거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결정하기는 좀 너무 많죠. 법이라는 건 시시때때로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그죠? 그 언제 다 잡고, 언제 다 모여서 또 처벌하고, 언제 다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법권은 우리가 직접 행사하되 집행권이라는 것은 대신해줄 사람을 찾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정부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라는 기관은요 어떤 권력기구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루소의 사회계약에서 다만 그냥 정부 아이 시민공동체의 권력을 대행해주는, 그죠? 사실 어찌 보면 아르바이트생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실제로 이제 국민을 통치하는 그리고 집행권을 대표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강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법에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집행권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다. 집행권을 대행하는 것이다. 근데 계속해서 집행권을 대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집행권이라는 건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실행하는 권력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행권이라는 건 입법권에 종속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이 존재는요, 그냥 대행하는, 아르바이트하는 뭐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권력을 오남용했을 때는 이 정부 행정부의 해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이제 고용 해고하는 거죠. 해고하는 거죠. 고용을 취소하고 해고하는 거죠. 그래서 해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홉스로크 루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핵심만을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설명이 되게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면 별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사회계약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린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자료 탐구 한번 볼까요? 자, 국가 권위 정당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는 이미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자족적인 상태라는 거죠.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라는 것. 훌륭한 삶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 삶이라는 건 어떤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고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행복한 삶.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가가 자연 본성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국가 권위 정당성에 대한 사회계약론의 입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홉스인데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공통의 권력이 없어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죠? 다들 싸우고 있죠. 공포에 빠져 있어요. 본성상 자유를 좋아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 보존, 그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국가는 다수 사람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해 세운 하나의 인공적인 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크 한번 볼게요. 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와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와 자연법의 집행권 나오죠, 여러분?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자,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다. 그죠? 어느 정도 향유는 하고 있는데 불확실해요. 이 때때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툼을 해결할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이고 정부의 역할이다. 자,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루소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도처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요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그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어떤 평등한 존재들이었는데 지금은 사슬에 매여 있는 그죠? 어떤 불평등과 정치적 예속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어떤 루소의 비판적 의식이죠. 자, 사회계약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신 및 모든 능력과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그죠? 시민 공동체의 공동의 것으로 하여 같이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둔다는 데 있다라는 것. 일반 의지는 누구의 의지인 거예요? 바로 시민 공동체의 의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사적 의지들을 자신의 개인적 욕심들을 다 배제한 채이 공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합치된 의지가 바로 일반 의지라고 했고, 따라서 일반 의지는 시민 공동체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그의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복종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모든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회계약론까지 마쳤는데요.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양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지만 세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각각의 사상가가 사회계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아, 사회계약이래. 자연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연 상태 속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사회계약이 맺어지는가. 사실 이거 되게 논리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해하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정치 권력의

사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런 거죠. 뭐,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 어떤 입법권의 주권을 직접 시민공동체가 행사하는 형태, 뭐, 로크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이제 행사하는 형태, 뭐, 홉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군주가 혼자서 이제 행사하는 형태, 뭐 이런 것들, 이런 차이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언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드라마 출연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연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배우가 성공한 배우들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뭐 단역 생활을 몇 번 했다. 오디션을 몇 번 봤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과정 끝에 20년, 30년 후에 주연 배우가 됐다. 뭐 이런 배우들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0: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환경 또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그럼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 활동이니까.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좀 합니다. 부업.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 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센터, 폐기물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왜 이렇게 뿌였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내일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0: 황사 먼지? 그럼 우리 먼지는 아는데 황사 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황사 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몽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 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 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내몽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근데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 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정책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때 환경부에서 이걸 만드셨던 쓰레기봉투를 만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 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 왜 연기를 안 해?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0: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 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 때 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근데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 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 몇 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 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안돼. 요거 아주 문제야 안돼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생기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진짜 반가워요. 정말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금 51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1강, 50강을 이제 넘어선 거야. 엄청나죠? 50개의 강좌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선생님과 같이 함께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그 순간에는 힘들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이만큼 왔구나 열심히 했구나 여러분들 문제 푼 거 쭉 한번 봐봐 아 대단하지 그죠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그리고 버티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한 시간 내내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거 대단한 능력이야 선생님이 그냥 괜히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좀 한참 후에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 아 그때 내가 정말 대단했구나 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줍니다 알겠죠? 인정이야 자 인사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You are not behind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문제를 좀 틀릴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뒤쳐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You are becoming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언제야? 시험이야 언제? 대수능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든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총 5개의 문제 준비해 봤어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문장 삽입하고 있어요. 문장 삽입은 뭐니 뭐니 해도 읽으면서 아, 틈이 보이는 거. 근데 그냥 읽었을 때 틈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베스트 스팟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틈찾기, 갭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문장의 글의 이 문제의 추세가 대부분 이 박스에 들어있는 경우가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 연결어, 여러분들이 찾는 연결어, 지시어 대부분은 밑에 있는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만 잘 이해하고 그냥 본문으로 내려가시면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가 되게 기억나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 유형한테 이 문제 유형을 풀면서 선생님 저는 위에는 박스 안 봐요. 처음부터 안 보고 그냥 풀어요. 풀면서 틈이 있는 거 찾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본적인 문제 유형의 컨셉 자체가 틈이 있다라는 거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틈만 찾아서는 사실은 문제에 바로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약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내용을 아예 그냥 안 보고 가면 위에 올라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는 사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그 다음에 출발하시는 걸 선생님은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게임 속 세상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들어가? 아바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임 속 세상에서의 행동,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는 우리가 들어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아바타의 신체적인, 가상의 신체적인 공간을 통해서만 탐색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앞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나와줘야 될까? 누구는 아닌? 맞아. 게임 세상은 아닌. 게임 세상에서의 뭐는 아닌? 행동은 아닌. 그러면 다른? 게임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의 행동이 나와주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virtual world가 게임 세상이에요. 그래서 게임 월드입니다. 그러면 virtual world와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건 바로 뭐예요? real world가 되겠죠? 현실 세계가 될 겁니다. 자, 아마도 위에는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줄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그 차이점, 게임 세계에서의 그럼 현실 세계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볼까? 게임 세계가 아닌 세상에서의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내용 나와라. The video game. 비디오 게임은요,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현실. 근데 그 자체만의, 그 게임, 비디오 게임 그 자체만의 현실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현실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건 바로 뭐냐? 그 현실 세계의 모델, 그 안에서의, 게임 세계 안에서의 현실적인 모델은 바로 뭐냐? internal to itself. 그 자체로 내재적인, 그 안에 있는, 안에서의 내재적인 세계. 그리고 separate from, 뭐와는 분리된 또 세계의 모델이냐? The player's external reality.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외부의, 외적인 그런 세상. 게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외적인 세상과, 그리고 the player's bodily space. 게임하는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공간,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반경, 그죠? 행동하는 공간과, 그리고 the avatars, the bodily space. 아바타들이 또 행동하는 이 신체적인 공간, 이 공간과 분리되는 그 게임 세계, 비디오 게임 세계 그 자체의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내용은 비디오 게임의 바로 its own model of reality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자체 안에서의 세계. 그리고 이것은 뭐와 분리돼 있어? 게임을 하는 사람의 세상,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의 이런 신체적인 공간과, 그리고 아바타들의 또 신체적인 공간, 이것 사이에서의 분리가 있다.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바타들의 신체적인 공간은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아바타들의 신체적인 공간. 아바타들이 움직이는 이 신체적인 공간은 the potential actions of avatar and the game world. 게임 세상에서의 아바타들의 잠재적인 행동, 공간인 바로 이 신체적인 공간, 아바타들의 신체적인 공간은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입니다. And what's the reality of external reality of the game? 게임의 외적인 현실, 외부 현실의 외부 세계의 그런 현실이 현실 세계가 can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즉, 아바타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그 게임 세계를 탐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바타들의 그 활동하는 그 신체적인 공간이 우리가 그 외부 세계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게임 세계로. 자, 그러면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요? 게임 세상이 아닌 현실 세상이라는 거알수 있겠고,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As in the real world. 자, 현실 세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perception requires actions. action. 뭐가 필요해요? 인식이라는 것이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인식이라는 게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게 뭐야?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된 바가 행동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식이라는 건 행동이 요구가 된다. 행동이 뒤에 뒤따라줘야 된다. 그게 어느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런데, 그러면 게임 세계에서는 없던데, 라는 내용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부터 가능할 것 같아? 그렇지. 3번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3번에 한번 넣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게임 세계에서의 행동은요. 행동에 있어서 행동이, 그 차이점. 현실 세계와 게임 세계에서의 그 차이점은 바로 게임 세계에서의 행동이라는 건, 아바타들의 가상의 신체적인 공간을 통해서만 탐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인지하고 그 인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게임 세계. 그게 바로 차이점이 아바타들의

동안 아바타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players, 플레이어들은요. 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extend, 확장합니다. 넓힙니다. 그들의 인식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혀요? Into the game, into the game, 게임 속까지 넓히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 게임 세계에는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니까 아바타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식 세계를 게임 속에 넣는데 근데 그건 뭘 통해서요? 아바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뭐해서? 둘러싸면서요. 그 아바타들이 움직여서 그 자신의 인식대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나쁘지 않아. 3번에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4번과 5번의 내용이 요 뒤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갭이 없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feedback loop of perception and action that enables you to navigate the world around you.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탐색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각과 그리고 행동의 이 피드백의 룹, 고리는요. 순환고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해서 행동을 옮기고 또 행동을 따라서 또 인식이 생기고 얘네들이 계속 피드백 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순환고리는요. is now one step removed. 이제는 한 단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거가 되죠. 왜?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가상 세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단계가 제거가 되고 대신에 뭐 하는 것 대신에 perceiving primary through interaction of your own body with the external world 이 외부 세계와 여러분의 신체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식되는 것 대신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몸을 이용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 대신에 you are perceiving the game world 여러분들이 게임 세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아바타와의 아바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아바타만 그 게임 세계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앞에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부연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4번 문장이 가능한 거죠. 네, 마지막 5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entire perceptual system, 전체 인지, 지각의 시스템이 has been extended into the game world.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 세상 속까지 확대되어 왔죠.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 세상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이 질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스팟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요거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어떤 표면 단서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시어라든가 혹은 연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건데 내용적인 단서 중에서는 the difference, 그 차이. 여기 가상 공간 안에서의 차이, 즉 게임 현실에서의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는 바로 현실 세계의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 요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걸 테니까 the real world에 대한 action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는 부분까지 내려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바로 다음인 3번에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해석되니까 여기에다가 나머지 옵션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더군다나 뒤에 있는 내용들은 긴밀하게 또 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죠? 3번 다음 내용, 4번 또 다음 내용, 5번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어? 단서가 될 만한 게 사실 뭐 this change라고 얘기해. this change라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용적인 우리의 정말 내용 그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되는 조금 다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가볼게요. 자, as winter approaches, 뭐가 다가왔을 때?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겨울이 되면 일단 하루의 그 기간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리고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해가 금방 사라지는 거니까 기온이 떨어져요. 더군다나 겨울이니까. 그죠?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식물, 누구를 포함해서? 나무를 포함해서 식물들은 can detect this change.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죠. 이런 변화가 뭐야? 이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은 잘 인지한다. 뭘 인지한다? 겨울이 왔음을 인지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plants, 식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식물들이 뭘 한다? 네, 계절을 인지한다. 특히 겨울을 인지한다. 겨울을 인지한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됐죠? 이러한 변화. 겨울에 나오는 변화를 인식한다.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지 한번 도입부를 살펴보겠습니다. It is worth ing. 뭔가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이 돼요. Point out. 뭔가

지적하다 혹은 뭐 point out, 지적하다 혹은 이해하다 혹은 여기서는 주목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것을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한번 이걸 살펴보는 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Leaves, 나뭇잎들이요. Don't drop, 떨어지지 않는데요. To the ground, 땅에. 나뭇잎이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뭔가 한 해가 지나면서 얘가 좀 시들시들하면서 사라질 수 있는, 죽어가는 이런 생각을 들수 있잖아요. Because they are dying. 그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잎들이 땅에 떨어진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냥 얘가 사라지고 죽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얘가 죽어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the tree, 그 나무가, 예,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가 initiate 하는 거래요. initiate가 뭐야? start, begin.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시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무가 오히려 뭘 하고 있는 거야?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에 반대가 되겠지? active process of clever recycling. active요. 아주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거래요. 뭐 하는 능동적인 과정이야? 아주 영리한 recycling. 다시 재사용하는. 뭔가 재생하는 거야. 뭐라고 불리우는? 노화라고 불리우는 그 과정. 다시 아주 새로운 어떤 과정을 시작하는, 재활용하는 똑똑한 재활용의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첫 문장의 내용은 식물이 잎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게 되겠고 어떤 것들을 자신의 어떤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노화라고 불리우는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활용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Oak tree는 참나무예요. 나무, 참나무는 would struggle to survive through a harsh winter. 윈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아직 번호는 시작이 안 됐으니까. 자, 혹독한, harsh. 혹독한 겨울을 struggle to, 애써서 살아남으려고,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으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애쓸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겨울 동안에 그 춥고 건조하고 이런 그 기간들을 잘 견뎌내려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요새 여러분들 struggle이라는 단어는 정말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겨울을 못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요. 만약에 뭐 하면 if it retained its canopy of leaves. 그 나무에 나무가 이제 잎이 우거지잖아요. 우거져서 뭘 만들어? 캐노피를 만들지. 캐노피를 수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일종의 관처럼 만드는 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진 그런 수관을 유지할 경우, retain, 보유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무가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는 이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으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잎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잎이 왜 있으면 안 될까? 그 이유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it would risk. 그 나무. 앞에 나왔던 이 참나무. Oak tree가 되겠죠? 그죠? 이 참나무는요, 이런 경우에 무엇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Damage. 손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이 수관을 그대로 만약에 보유하게 될 경우. 계속 잎을 무성하게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냐면 어떤 손상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냐면 from strong wind, winter winds. 강한 겨울바람, 혹독한 겨울바람으로부터의 손상을 위험을 감수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lose more water. 그래서 물을 더 수분을 많이 잃게 되죠. 뭐로부터의 수분을 더 많이 잃게 돼요. 잎이 남아 있으니까 잎에서 그 바람 때문에 계속 수분이 증발하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 했을 때보다 it could draw up from the frozen ground. 겨울이니까 땅이 얼었을 거 아니야. 그지? 언 땅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수분을 끌어올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얼었으니까 수분도 잘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서 가져오는 물보다도 잎을 통해서 증발하는 물들이 더 많으니까 그걸 잃게 될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수분이 줄어들어서 나무가 마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 하면요? 아, 수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치?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필요하니? 죽어가는 그런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연결이 잘 되죠. 다시 말하면 1번에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나와줬어. 괜찮죠? 네, 2번 다음 문장 볼게요. If it didn't blow over, 자, 이 시간이 캐는 건 앞에 있는 그 나무죠, 그죠?
자, 그것이 쓰러지지 않으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third.

First. 네, 바로 이 건조함, 갈증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왜 갈증 때문에? 수분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시 앞에 있는 내용을 아주 긴밀하게 받아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몇 번에도 이 문장은 들어갈 수 없을까? 틈이 없을까? 아주 단단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2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시 나오는데 그 이시 앞에서처럼 나무를 가리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signal,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To them, 그들에게요. 그것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들이 누구지? 앞에 있는 나뭇잎한테 신호를 보내나? It is time to lose their leaves. 이제는 그들의 잎을 잃을 때라고. 즉, 잎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누구의 잎을요? 나무들의 잎이 되겠죠. 여기 앞에는 억트리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나왔을 뿐인데, 하나의 나무였는데. 그래서 잎으로 받았는데. 그죠? 그럼 이제는 나무들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plants or trees. 식물들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신호를 보낸다라는 건 바로 뭐겠어? 나무들이 이제는 이 변화를 감지. 그러니까 식물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지. 야, 이제는 잎을 우리가 잃어야 될 때야.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변화가 신호를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갭이 있는 게 맞고, 그랬을 때 2번 문장으로, 3번 문장으로 바로 이 박스에 내용을 넣었을 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아마도 말라 죽을지도 몰라요. 겨울이 다가오면 날은 짧아지고, 그리고 온도는 내려가고,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그 나무들에게, 식물들에게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 식물들이 잎이 떨어져야 될 때라고. 이제는 잃어야 될 때라고. 왜? 잎이 있으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정답인 것 같죠? 나머지 4번과 5번도 역시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될것 같아요. 자, first, however, 하지만은요. 먼저 나무들은요. 자, 이제 잎을 떨어뜨려야 될 때야 라고 이제 신호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로 나뭇잎을 떨어뜨리냐? 하지만 먼저 나무들은요. 아주 주의 깊게 썩 빨아들입니다. All of the useful nutrients out of the leaves. 나뭇잎을 이제 떨어뜨리니까 나뭇잎을 이제 보내줘야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나뭇잎으로부터 뭘? 나뭇잎에서 쓸수 있는 유용한 영양분들을 다 나무가 먼저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가지고 와. 그런 다음에 with surgical precision, surgical, 외과의, 외과 수술의라는 뜻이죠. 외과적인 아주 정확한, 외과적인 정밀한 정확도로 block up, 차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That pathway into the leaves. 잎으로 가는 그 통로를 차단해 버리게 돼요. 그 잎에는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이나 수분이나 이런 거안 주려고 딱 차단을 해 버린다는 얘기. 아주 정확한 정밀도로. 놀랍지 않아요? 그죠? 잎에 있는 영양분들은 다 빨아들이고 잎으로 이제 무언가가 나가지 못하게, 유용한 자신의 자원이 나가지 못하게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게 차단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잎을 떨어뜨리기 전에 작업이 되겠습니다. That block pathway. 그렇게 차단된 경로는 차단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차단된 경로는 어때? 괜찮아. 근데 이게 어느 부분에 있는 거야? At the base of the leaf stem. stem이 여러분들 줄기거든? 그러면 잎의 줄기 아래쪽에 그렇게 차단이 된 경로는요, 만들어집니다. 자, 무엇을 만들어요? 약한 부분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이 밑에 만들어지니까 나무 바람이라도 만약에 불어봐. 겨울 바람. 혹독한 바람이라도 불면, 바람 불면 the leaves snap up. 이 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잎이 끊어져서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잎을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작업을 하고 선행하고 그리고 나서 잎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5번의 문장까지도 잘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으로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어요? 그렇지. 3번에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계속 대명사나 지시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오히려 더 집중을 하셔서 얘가 지금 누구를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그렇게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장이 아닌, 주어진 문장이 아닌 이 지문 안에서 승패가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찾기 위해서, 틈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런 지시어들이 나왔을 때 누구를 받고 있는지,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실하게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거 안 따지면 사실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찍는 것밖에 안 돼. 자,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 생명체에서는 survival이라고 하면 생존이라는 뜻이야. 살아남다라는 단어, survive라는 동사니까요. 여기 지금 서바이벌이 엄청나게 이 질문, 여기 말고도, 이 박스 말고도 뒤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역사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역사에서의 생존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사물들 혹은 어떤 문서들의 생존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남아서 사라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존이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역사 부분에서요. 가볼게요. The problem of survival. 현존의 문제는 얘가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lies at 어디에 놓여 있어요? The root of many of historians' problems. 역사가들의 문제의 많은 이 근원, 근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현존의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가들이 풀어보는 그런 문제, 직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자, 왜냐하면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for가 물론 전치사로 뭐뭐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지만 이렇게 지금 앞에 문장이 하나 나오고 끝나고 나서 뒤에 또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쓰이는 for, 특히 이렇게 앞에 커마를 찍고 뒤에 어떤 문장의 중간에 이렇게 for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일 경우에? 접속사 for일 경우에. 이때는 for가 뭘로 해석이 돼요? 맞아.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what has survived? 현존해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죠? 현존한 것, 현존해 온 것은 may not necessarily be more significant. 더 필연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What has not survived? 생존해 있지 않은, 즉 현존해 있지 않은 것보다 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역사가들한테는 사실 여러분들 역사적인 기록이나 자료나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가 뭐라고 나오냐면 현존한 것이 존재한 것, 현존한 것이 현존해 있지 않은 것. 이것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 근데 more significant than, 뒤에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만은 늘꼭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현존해 있지 않은 것이 현존해 있는 것보다 더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not necessarily라는 표현이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따가 어떻게 현존해 있지 않은 것이 현존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 앞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역사가의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Historians, 역사가들은요, use evidence, 증거를 사용하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Understand what happened and why i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사용합니다. 그쵸? 역사가들이 증거에 입각해서 그걸 통해서 추론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증거를 활용합니다. 자, 이제 역사 부분에서도 특히 건축사로 갑니다. In architectural history, 건축사에서, 건축의 역사인 건축사에서 이러한 증거는요, may take the form, 어떤 형태를 띨수 있어요? of the building. 그쵸? 건축이니까 일단 남아있는 건물로 볼 수가 있겠죠? 건물의 형태를 그 자체로 띨 수도 있고, 아니면, or their remains. 그 건축물이 남긴, 건물이 남아있는 그, 어떤 그 유물. 잔존해 있는 그런 잔여물의 유물. 아니면, 그리고 documents. 아니면 문서의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서는 건축이니까 건축에 관련된 문서가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plans. plan이란 거 여기서 뭐 설계도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그 건축물을 그린 도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쓴, 예, 그런 diary. 예, 다시 말하면 그걸 쓰면서 이렇게, 글로 남긴 그 diary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or bills, 청구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태로, 증거의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는요? 건축사에서는요. 라는 얘기요. 자, 그럼 일단 건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건축사에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그렇지. 현존에 있는 건물이나 남아있는 이런,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유용하다. 그럼 여기의 내용은 바로 뭐야?
현존에 있는 것들이 건축사에서 중요한

0: 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내용에 그냥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현존해 있지 않는 것이 현존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찾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내용 가볼게요.
1: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0: 우리의 어떤 역사의 어떤 순간, 어떤 기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은요. 그럼 역사의 어떤 순간에 대한 어떤 기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이 뭐겠어요? 그 머릿속에 그리는 게 되겠죠. 인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좀 어렵죠. 그죠? 그러면 역사의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요. It's derived from 뭐로부터 나오게 돼요? A multitude of sources.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어떤 시기가 어떠했다라는 그 인식은 뭐로부터 오게 되는지 볼까요? 그 시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기에 쓰여졌던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증서라든가, 건물 그리고 다른 artifacts, 인공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Have survived. 생존해서 남아 있는 거죠. 현존하는 것들, 현존해 온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이 문장도 뭐야? 현존해 온 것들이 우리한테 큰 역사가들에게 큰 가치를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내용 볼게요. 자, The Egyptian Pyramid, Egyptian Pyramid,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have survived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남아 있었죠. 현존했습니다. 근데요, historical significance, 역사적인 중요도는요, 중요성은 it's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durability라는 단어가 뭐야? 맞아, 얘는 내구성이라는 뜻이야. 내구성이 뭔데? 쉽게 부서지거나 아니면 파괴되거나 이렇지 않은 그게 내구성이야. 그러면 내구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중요성은 얘네들이 많이 남아있지. 이집트의 피라미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근데 단지 그것만, 남아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왔죠. 그럼 앞에 뭐가 나와줘야 돼?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반화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설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애를 가지고 오면 되겠어? 방금 전까지 현존해 있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현존해 있는 것이 현존해 있지 않은 것보다 늘꼭 중요한 것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즉, 우리가 현존해 있지 않은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바로 그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2번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치, 현존해 있지 않은 것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2번을 일단 체크하고 가자. These buildings, 이 건물들은 뭐겠어요? 피라미드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건물들은요, were part of a rich and diverse culture.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집트가 그만큼 번영했던, 그리고 그 많은 이집트의 문명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많은 풍성한 그런 자료들이 될수 있겠죠? 자, 이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근데 사라졌던 거예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훼손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것, 이것이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일부가 되는데, 그 건물이 그런 일부 문화, 여러 가지 문화의 일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지금 3번 다음 문장이 나온 거예요. They are historical facts. 그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facts by themselves, 그 사실 그 자체는요, even such massive facts as the pyramids,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대단한, 거대한 그런 사실조차도 이 사실 그 자체는 are just the first stage in any historical study. 역사적인 연구, 어떤 역사적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눈에 보이고 이 현존해 있는 것들은 1차적인, 역사의 1차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 보겠습니다. 그리고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placed in context and interpreted. 그것들이 뭐 어떻게 될 때까지? 평가가 되고, 맥락 안에 놓여지고, 그리고 해석이 될 때까지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거의 중요한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건물만 봐서는 그게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아주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이 어떻게, 어떤 시대에서 왜 지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나 맥락에 놓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야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현존하지 않는 것들, 사라진 것들,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크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Different historians. 다양한, 서로 다른 역사가들은요, may place different values. 다양한 다른 가치를 둘 겁니다. On the same facts.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가치를 부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and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에 대한 그런 발견은요, may modify or change existing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기존에 있었던 현존한 그런 이론이나 해석들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가장 적절한 곳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정답으로서 가장 적절한 곳 2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전형적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연결 없이 어떤 지시와 특별한 지시 없이 내용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5번도 한번 가볼까요? 5번은 아주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일단 뭘 달고 나왔어요? but을 달고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 but이 하지만이란 뜻으로 앞과 뒤에 역접을 나타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반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 확실한 틈이 있거든.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이야. 그러면 긍정에서 부정으로 넘어가는 부분만 확실하게 찾으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어조가 바뀌는 게 쉽게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그죠? 비교적 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선호하죠. 근데,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 똑같이 쉽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사실 3점을 달고 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2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찾기 문제나 문장삽입 문제나 각각 두 문제씩 주어지는데,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뭐 순서찾기나 문장삽입이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니야.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but 하지만,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볼게요. Cute and beautiful designs.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요, also have downsides. 자, 이 단어 모르면 이제 좀 풀기 어렵죠. downside가 뭐야? 아랫면이래.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엽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들은 또한 뭐도 있대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느껴지죠. 위에는 그럼 뭐겠어? Cute and beautiful 디자인의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주고, 얘를 기점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주겠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딱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Cute and beautiful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Research finds. 연구는 데디아를 발견합니다. 데디아를 보여주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people show a strong visceral interest in and desire to approach and own cute looking and beautiful elegant designs. 사람들은 보인대요. 강력한 visceral, 본능적인 흥미를,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뭘 보여? 욕구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의 관심? 그리고 뭐 하려는 욕구야? 다가가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래요. 그러면 인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다가가고 소유한다라는 건 무엇을 이란 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들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다가가고 무엇을 소유할까? 귀엽게 보이는, 귀여워 보이고 아름다운 혹은 우아한 그런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것, 본능적인 관심, 강한 본능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다가가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것은 연구가 보여줍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예쁘고 귀엽고 이런 거 어때? 당연하게 끌린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이야기한 것뿐이지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엽고 예쁜 거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애기도 귀엽고 예쁘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 그냥 쓱 지나가는 것보다 어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잖아. 그지? 그리고 오래 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야. 디자인에 관련된 거야.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는 건 사람의 흥미나 관심을 본능적으로 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가고 싶고 심지어는 그걸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일단 핵심 소재는 바로 뭐야? Cute and beautiful designs. 그럼 얘가 그러면 나쁜 건 아니네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우린 뭘 찾아야 되지?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야 되겠죠? 자, however. 뭐야? 벌써 웬 however? 그 앞에 뭐, 긍정이 사람들이 이런 욕구를 갖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한번 볼게요. 하지만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요, Elicit, 이끌어냅니다. Two very different motivation. 두 개의 매우 다른 동기를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however라는 건 여기서 사실 역접의 however라기보다는 강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귀엽고 아름다운 이런 디자인들은 두 가지의 다른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그러면 2번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건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떤 동기를 갖게 되는가 살펴볼게요. A cute product or package design. 귀여운 제품이나 아니면 포장의 그런 디자인은요, 이끌어냅니다. 뭐를요? Nurturing motivation. 양육에 대한 동기. 양육 동기. 키우고자 하는 동기. 키우는 게 뭐야? 잘 보살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를 잘 다듬어서 계속 지키고 싶은 그런 욕구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이 뒤에 대시로 부연 설명이 되고 있어요. A desire to take care of. 보살피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keep the product. 그 제품을 갖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리고 또뭐 하고자 하는 욕구? To hold it dear to our heart.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never let it go. 그걸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Nurturing motivation이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motivation이 나왔습니다. Nurturing motivation. 그러면 2번에 요 문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뒤에는 얘가 downsize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두 개의 욕구가 다 나올 때까지 일단 가보는 거예요. The beautiful products or package design. 아름다운 제품이나 혹은 포장의 디자인은요, 이끌어냅니다. Self-expressive or signaling motivation. 이번에도 motivation이 나왔죠. 자기 표현의 동기, 즉 신호를 보내는 자기 표현의 동기,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데요. 그럼 얘도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기를 표현하는 욕구니까 이런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표현하지 않을까요? A desire to express oneself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래요. 뭘 통해서? 제품 소유를 통해서요. 내가 이런 제품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쁜 제품을 소유하고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자기 표현의 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Motivation 1, Motivation 2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를 Downsize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러면 몇 번까지는 그냥 쭉 가는 거야. 3번까지는 그냥 쭉 넘어가시면 돼요. 4번과 5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Certain types of cute products. 어떤 특정 유형의, 어떤 유형의 귀여운 제품들은요, can be associated with, 뭐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a lack of sophistication or seriousness. 여러분, sophisticat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정교함이라는 뜻입니다. 정교한 건 여러분들 물건이 갖춰야 되는 요건 중에서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야? 아주 정교하게 만든 거 비싸잖아.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잖아. 좋은 거지. 그지? 허술하게 만든 것보다 정교하게 만든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정교함과 seriousness, 진지함입니다. 정교함이나 진지함이 부족하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왜 선생님이 딱 생각나는 게 USB예요. USB가 굉장히 너무 귀여워. 그러면 뭐라고 딱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거 되게 비싸겠다, 예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 이거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편견일 수 있지. 요즘엔 너무 예쁘고 근사하게 잘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큐트 디자인이 갖고 있는, 예쁜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이 갖고 있는 바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정교함이나 진지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치,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되겠죠. 분명히 우월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차단하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야.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그치? 4번에 들어갈 게 가장 적절한 스팟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뒤에 그 단점에 대한 설명이 계속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볼게요. 이것은요, which can reduce performance expectation. 어떤 성능에 대한 기대치를 줄일 수 있죠. 아, 이건 별로 용량이 많지 않을 거야. 쉽게 고장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lowering perceived enablement benefit. 인지되어 있는 enablement. 구현 능력이에요. 구현 능력의 이점을 낮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뭔가 상품화돼서 제대로 된 상품으로 구현되는 그 이점이, 인식되어 이점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기대치가 낮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물건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제 5번 내용도 비슷한지 보겠습니다. Beautiful looking designs.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은요, may not attract attention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를 끌지 못할 수도 있대요. 처음에는 와, 예쁘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Because people become desensitized to them. 그것들, 아름다운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디자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desensitized. 이제는 그리고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센서티브했던 것들이 점점 무뎌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보다 끌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뭐야? 단점이 되겠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질리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감각하게 된다라는 게, 그죠? 그래서 몇 번부터가 이 터닝포인트의 스팟이에요? 4번부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얘는 뭐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선생님은 이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특히 뭘 봤으면 주어진 박스에서 back and forth 앞뒤로 walking 걸어가는 거. 근데 여기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단서가 될 수 있어? 우리한테 큰 단서가 될 수 있니? This죠, this. 이렇게 앞뒤로 걷는 것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분명히 앞에 어떤 장면이 나와줘야 돼요. 앞으로도 갔다가, 그렇지, 뒤로도 갔다가 요 내용이 나와주는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가볼게요. 자, they. they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와줘야 되겠죠. 물론 얘가, 이 they가 복수형의 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리고 여기 걷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걸을 수 있는 대상, 사물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가 나와줘야 돼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서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 정도의 선택지는 지워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명사, 인칭대명사 복수형 가져갈게요. 자, 그들은요, 아마도 sitting still, 가만히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뭐 할 때? As they imagine, 그들이 상상할 때요.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 along their path. 그들이 길을 따라서 앞뒤로 걷는 이 모든 과정을 상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대요. 그럼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상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뭘 상상하는 거야? 어떤 길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죠? 근데 이걸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상상할 수는 있으나, but, 하지만, they are reliving. 그들은 다시 살 수 있대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건 다시 체험한다. 이런 의미예요. 목적어 어디 있나 봤더니 뒤에 있습니다. The movement of their feet. 그들의 발의 움직임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적어도 어디에서는요? 자신이 상상하는 그 상상 속에서는요 라는 의미요. 자, 그러면 다시 체험한다, 발의 움직임을 다시 체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여기 밑에는 색깔 표시를 안 했냐? 그냥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근데 읽다 보면 분명히 얘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Researchers are studying. 연구가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How our everyday physical experiences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신체적인 경험들, 우리가 겪는 그런 신체적인 경험이 contribute, 기여하다 공헌하라는 뜻이죠. 기여하는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기여하는지? To our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참 특이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경험과 무엇을 연결하는 거야?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의 관계죠. 신체적인 활동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적인 경험을,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가들은 연구해왔다.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일단 소재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신체적인 활동과 신체적인 활동, 신체적인 경험,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실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contribute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떤 경험, 뭐에 대한 개념? 수학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학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데 어떻게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그러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줘야 되겠죠. 선생님, 이 사례인 거 어떻게 알아? 뭐 처음부터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보니까 걷고 앞뒤로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럼 신체적인 활동에서 특히 수학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하겠지. 그쵸?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The experience of walking. 거 봐봐. 자, 그럼 여러분들이 they라고 받을 수 있는 게 researchers밖에 없거든요. 연구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상상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험인지, 누구의 경험인지 보겠습니다.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 for example. 예를 들면 길을 따라서 걷는 그 경험은 can be a metaphor. Metaphor, 비유, 은유라는 뜻이에요. 자, arithmetic. 밑에 보시면 산수라고 나왔습니다. 계산하는 거죠. 산수에 대한 생각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의 메타포를, 메타포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 경험이 하나의 메타포가 될 수 있습니다. Metaphor라고 하면 은유나 비유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산수에 대한 생각을 어디에 접목시키는 거야? 걷는 경험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번에 들어가기는 어렵겠지 않아? 그치? 뭐가 안 나왔으니까. 맞아. 앞뒤로 걷는 게 안 나왔어. 그죠? 앞뒤로 걷는 것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장면이 나올 때까지. The path starts at some point zero. 자, 그 길은 시작을 한대요. 어디에서 시작을 해? 어떤 지점. 근데 그 0이라는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0,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출발, 이런 출발점이죠. 자, 그리고 as children walk along, 아이들이 걸으면서, 그러면 저 네가 가리키는 건 누구일 확률이 높니? 아이들이 확률이 높겠죠. 그죠?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every step takes them one unit further from the starting point. 자, 아이들이 걸어가면 모든 이 한 발짝 한 발짝 들이는 이 발걸음이 어떻게? 그들,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유닛을 가져간대요. 하나의 유닛을 가져다가 어떻게? 더 멀리 데려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더 멀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더 멀어져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그 시작점으로부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멀어지게 된대. 그러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걷는 것만 상상하면 안 돼. 이걸 어디에 연결시켜야 돼? 산수에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그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걷게 되는데요. They can even take half steps. 그들은 절반 정도만 걸을 수 있어요. 반 걸음만 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skip along two steps at a time. 한 번에 두 개의 발걸음, 두 발걸음을 skip,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쩍 뛰어서 두 개의 단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됐어요?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요? 앞, 뒤로 걷는 거 아직 안 나왔어요. 계속 갑니다. If they want to imagine, 그들이 만약에 상상하기를 원하면 what it might mean to add 5 and 9. 9와 5를 더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상상하고 싶으면, 자, 그럼 5 더하기 9를 상상하는 겁니다. 뭘로 상상하는 거야? 걷기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they could think of,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First walking 9 steps, 먼저 9단계를 걸어요. 9발걸음을 걷는 거죠. 그런 다음에 then walking 5 more, 5걸음을 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9 더하기 5, 그럼 몇 칸을 가는 거야? 14칸, 14개의 발걸음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14가 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산수 계산이랑 신체적인 경험을 연결하는 거지. 그지?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활동, 걷기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앞으로는 나가지만 뒤로는 백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뒤로인데 앞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3번도 들어오기 어렵겠죠? 뭐? 하지만은요. That also helps them. 그것이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About what 14 minus 3. 14 빼기 3이 might mean, what mean,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끔 도와줍니다. 자, 이제 빼기가 나왔습니다. 빼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갔던 걸음을 다시 돌아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나요? 그치, back이 나옵니다. 볼게요. 자, 왜냐하면 they can imagine, 그들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뭘 상상해? Walking backwards, 뒤쪽으로 걸어오는 거. 그러니까 앞뒤로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보니까 몇 번까지 지워집니까? 4번까지 다 지워지죠. 이제 몇밖에 안 남았어? 5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자, 5번 갑니다. 자, 그러면 5번에 한번 집어넣고 가봐야 되겠죠? 이렇게 뒤로 걷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걔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이들을 가만히 앉아서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모든 앞뒤로 걷는 거,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상상 속에서는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다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가 나올까?

궁금했던 the movement of their feet. 그들의 발로 걷는 그 이동을 다시 체험한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될지를 5번 다음 문장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If they close their eyes, 그들이 그들의 눈을 감는다면 they might even imagine, 그들은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있을 겁니다. 목까지도 상상할 수 있어요. The shape of the path. 길은 상상 속에서 걷는 건데 길의 모양, 길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꼬불꼬불한 모양인지 아니면 뭐 주변에 뭐가 있는 모양인지, 어떤 길인지, 뭐 시멘트로 된 길인지, 오솔길인지, 뭐 산길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상상을 할 수도 있고 the smell of trees, 더 나아갑니다. 나무의 냄새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And the sound that is made when they step on the dry leaves. 마른 잎을 밟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소리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자신이 걸었던 경험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남아 다시 체험을 한 거죠. 걸어가는 그 움직임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실은 문제, 물론 산수나 수학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아. 5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앞에 내용은 앞부분에서 봤고,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이 뒤에서 받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충실한 이 빈칸 문장, 박스 문장이 아주 충실한 기능을 잘 앞뒤로 해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요. 그죠? 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야? 박스에 있는 내용, 물론 여기 하지만이라는 게 사실은 글의 흐름에서 엄청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 문장 박스에서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흐름상 만약에 봤을 때 앞부분에 대한 단서 바로 5번 앞문장, 뒷부분에 대한 단서 바로 5번 다음 문장,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벗이 갖고 있는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확 전환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이 문장의 의미 자체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큰 힌트가 되는 건 This walking back and forth라는 표현이 더 우리한테는 와닿는, 더 유용한 표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문장 삽입 문제 이 정도만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풀 텐데 근데 이런 문제들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2번, 3번, 4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처음부터 쉽게 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그 단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보고 다시 복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생님의 선물 갑니다. Initiate, Initiate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니셜 알죠? 이니셜. 여러분들 이니셜은 뭐예요? 이름의 이니셜을 말하는 거겠지? 첫 글자라는 단어가 이니셜입니다. 얘가 명사로는 첫 글자지만 형용사의 의미로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Initiate라는 단어가 안으로 들어가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걸 상상하면서 선생님도 외웠던 것 같아요. 얘는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Initiative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용사의 의미보다는 명사의 의미로 챙겨두시는 게 좋고요. 주도나 솔선이라는 의미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Initiate, Initiative, Initial이라는 단어 어디에? 네,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똑똑복화,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파생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얘랑 똑같은 어원에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참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도 굉장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의미 좀 꼭 챙겨둬라.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의미여서 같이 챙겨두셨으면 훨씬 쉽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챙겨드립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문장 삽입 단서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죠? 그죠? 의외로 단서는 숨어있는 것 같지만 나한테 잘 보이게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6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살짝 경고를 하자면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 지문들도 조금 어렵고 문법 내용도 조금 어려우니까 반드시 도망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습 복습 많이 해줄 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좀 차분히 나갈 거거든요. 반드시 한번 잘 문법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 lack of real direct experience in and with nature has caused many children to regard the natural world as mere abstr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의 부족이냐면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가 지금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진짜 주어, 진짜 동사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the lack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다. 자, 무엇이 부족한 거냐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거래. 뭐에 있어서 in and with na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 안에서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은.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동사로 잡았어? 아, 무슨 주어야? 단수 주어잖아요. 자, 단수 주어니까 무슨 동사로 잡아야겠어? 단수 동사로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의 부족은요, has caused many children to regard the natural world as mere abst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냐면요,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자연적인 세상을 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mere abst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bstraction 하면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자연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거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거지 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대. 자, 그런데 이러한 abstraction,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at fantastic, beautifully filmed pla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환상적이고 어떻게 아름답게 영화화된 공간이다 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네. 어디를? 자연 세상을. 자, 그때 1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Filled with endangered rainforests and polar bears in per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멸종 위기 종인 rainforest 하면 열대우림이잖아요. 그래서 열대우림 그리고 and polar bears in peril 위험에 빠져있는 그 polar bear 하면 북극곰이잖아요. 북극곰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밑줄 PP 형태, 과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과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지. 자, 무엇이 가득 찬 거야? 이 장소가 가득 찬 거야. 얘들아,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스스로를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얘네들로 가득 채워진 이라고 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잘 오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 형태가 오고 있고요. This overstated, 이렇게 과장된, often fictionalized, 이렇게 소설화된 version of nature, 이러한 자연은요, is more, no more real and yet no less re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지도 그리고 덜 실제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실제 자연이 무엇인지, 가짜 자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감이 잘 없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to them,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요. Then the everyday nature right outside their door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에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 올 자리일까? 분사가 올 자리겠지. 즉, 컷마 찍고 분사 구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wait, 기다리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가 올지, 과거 분사가 올지 그게 정해지겠지. 자,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야? 자연이잖아.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everyday nature이라고 하는 얘가 주어 되겠으니까. 그러면 얘가 기다리고 있겠지. 자,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To be discovered in child's way at the child's p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속도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방식으로 밝혀지기를, 즉, 여기서 discover 하면 발견되기를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이들의 속도로, 아이들의 방식으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매일매일 일상적인 자연보다 지금 이렇게 아주 과장되고 허구화된 이런 자연이 더 진짜 같지도 덜 진짜 같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2번부터 이미 정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하고 읽어볼 수 있겠네. Consider the University of Cambridge stu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봐라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고려해 봐야 되냐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던 어떤 연구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found that 밝혀낸 연구라고 합니다. 무엇을 밝혀냈대? A group of 8-year-old children was able to identif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8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그 그룹은요, was able to identify 하면 구별하다란 뜻이잖아. 자, 구별할 수 있었는데 substantially more characters from animations than common wildlife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ubsta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 꾸며줄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8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그 그룹은요, 구별해낼 수 있었대. 상당히 더잘 구별해낼 수 있었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그 캐릭터를 상당히 더잘 구별해낼 수 있었나 봐요. 뭐보다? Then, common wildlife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흔한 야생종들보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더잘 알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가 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야생 종들의 이름보다는 그 캐릭터들의 이름을 훨씬 더잘알것 같아. 그치? 자, 그런 연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substa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가 중요해. 상당히 더잘 캐릭터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 나오는 mor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One wonder. 어떤 사람은요,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할수 있냐면, whether. 얘들아, 우리 이 whether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할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할 수도 있대. Our children's inherent capacity to recognize, classify, and order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 자, 후, 여기까지 한숨 쉬고. 자, 그러면 이때 wea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접속사 내에 얘들아, 주어 부분은 어딜까? 자, 아이들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냐면, recognize, classify, and order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이들의 타고난 능력.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동사 찾아야지. 진짜 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is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로 출제됐을 때 쌤은 여기다가 is에다가 밑줄 그어놔도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가 될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강조해봤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abilities once essential to our very surviv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는 우리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능력이었어요. 왜?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뭔가 그거를 판단하고 분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

유용한 능력이었는데, 이런 능력이 is slowly devolving,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냐면요. To facilitate life in their increasingly virtualized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점차, 그들의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의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은 다 했고, 이때 등장하는 there이 정말 복수형으로 잘 오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들의 높아지는 virtualized world, 그 가상화된 세상.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re은 누구야, 얘들아? 그들의 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our children 나오겠습니다. 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에서의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뭐 받는다고? our children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their이라고 하는 복수형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all part of 그것은 모든 부분이래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What Robert Pyle first called the extinction of exper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obert Pyle이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로 불렀던 바로 그것의 일부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 Robert P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뭐라고 불렀냐면요.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어떤 경험의 소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What?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죠. 앞에 문장을 봐봐.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Robert Pyle called 하고 여기 지금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맞다라고 판별해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로버트 파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경험의 소멸이다라고 불렀던 것이 무엇이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점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점차 가상화된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험의 소멸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맞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넘어가 보면요. 20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rom the 8th to the 12th century 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기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While Europe suffered the perhaps overdramatically named Dark 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때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유럽은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마도 너무 과도하게 이름 붙여진 Dark Age라고 하면 얘들아 암흑기거든요. 유럽에 있어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것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 Science on Planet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봐봐.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어딨어? 우리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할 거 아니야. 자,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뭔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진짜 주어는 어디서 시작하고 있어? Science. 여기부터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럽이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Science and Planet Earth, 우리 지구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could be found, 찾아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동사가 여기 있네. 자, 어떻게 찾아질 수 있었어? Almost exclusively in the Islamic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독점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질 수 있었대. 아,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유럽이 아니라 어디였다? Islamic world, 이슬람 세계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Exclusive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미는지가 그게 궁금한 거지. 독점적으로 어디서? 독점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찾아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고 있는 the in the Islamic world 전치사 구를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전치사 구 꾸미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첫 번째 시작이 좋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is science was not exactly like our science to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원 서기 8세기부터 12세기에 있던 그 이슬람 세계에서의 과학은 오늘날 우리의 과학과는 살짝 다르겠죠. 그런데 why it was surely antecedent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대명사가 두 개나 나오고 있어. 그것은 확실히 그것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자, 그것이 뭔데? 그걸 찾아내야겠지. 자,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이것에 선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it은요. This science를 가리키는 거겠지.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슬람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이슬람 세계에서 있었던 과학을 말하는 거야. 확실히 그 이슬람 세계에 있었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되는 것이었다. 뭐에? 우리의 오늘날의 과학에 선행되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될 테니까. 자, 이때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it이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저, our science today 라고 해서 지금 단수가 등장했네. 자, 단수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대명사 it 나오는 거 너무 괜찮고요. 자, 그랬을 때 and was nonetheless an activity. 그리고 어떤 활동이었대요? aimed at know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가? 이슬람 세계에서 있었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요, Muslim rulers, 그 무슬림 통치자는요, granted scientific instit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학기관에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요, tremendous resour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난 자원을 지원해 줬대. 뭐 예를 들어서 libraries, observatories, and hospit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도서관 그리고 observatories라고 하면 천문대거든요. 천문대 그리고 병원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했나 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세계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great schools in all the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도시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모든 도시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 학교들. 여기가 지금 주어겠지? 자, 그런데 모든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였냐면요. 어디를 아우르는? The Arabic Near East and Northern Africa and even into Sp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극동 아랍 그리고 Northern Africa라고 하면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covering 그 부분을 아우르는 그런 모든 도시들에 있어서의 최고의 학교들은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현재 분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아우르는이라고 하는 해석이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이 도시들이 여기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the Arabic Near East, Northern Africa,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에 이르는 이런 지역이 어디에 지금 the city라고 하는 도시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covering이라고 하는 ing 현재 분사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맞다고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요쪽 지역에 있는 그런 훌륭한 최고의 학교들은 여기 드디어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랑 동사가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다른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train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지금 밑줄이 동사에 그어져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건들 수도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이제 거의 어법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다양한 각도로 문법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학교들은요, train generations of scholars, 굉장히 많은 세대의 학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런데 almost every word in the modern scientific lexicon that begins with the prefix 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단어인데 현대 과학의 어휘 목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단어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요, 이때 that은 앞에 나오는 every word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자,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begins with the prefix 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접두사 L, AL로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단어들은요. O's라고 하는 이분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동사가 올 자리가 맞나 한번 살펴보자. 그럼 주어 부분 살펴봐야겠지. 주어가 누굴까? 이 문장에서 주어. Almost every wor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단어는 owes its origin to Islamic sc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원래 owe라고 하면 빚지다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기원을 빚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빚지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어디에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냐면요, 이슬람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동사로 단수 동사가 오고 있는데, 단수 주어 오고 있는 거 맞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 지금 주어가 every word라고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모든 단어라고 해석했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every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얘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주잖아.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owes its orig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오케이, 단수 주어 나왔고 단수 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잘 쓰고 있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and then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5번에서 답이 참 나와야 될 텐데 문장이 너무 기네. 그치?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nd then, just over 400 years after it star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슬람 과학이 시작한 지한 400년 정도가 지나자. 이슬람 과학이 처음 시작한 지한 400년 정도가 지나자 It grounded to an apparent ha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보였대. 뭐가? 이슬람 과학이 400년 동안 잘 발전해 오다가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보였대. 자, 그런데 and it would be a few hundred years give or tak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대략 몇백 년 정도였을 것이다. 자, 뭐 하기 전이 몇백 년 정도였냐면요. That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 appeared in Euro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과학,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인식하는 것 시, 유럽에 등장하기 전에 한 몇백 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해석은 다 됐어. 근데 조금 더 쉽게 한번 말해보자면 지금 이슬람 과학이 시작한 지한 400년이 되니까 조금 서서히 멈춰지게 됐어. 그 후에 어떤 게 등장하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는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게 되었어? 유럽에 등장하게 되었다.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얘들아? 이때 대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 before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그러면 일단 동사 먼저 찾아볼까? 여기서 동사 어딨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appeared이라고 하는 얘가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peared라고 하는 동사 앞부분까지가 지금 다 주어 부분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앞에 that 앞부분을 보니까 선행사가 없어. 맞지? 그러면 that 뒷부분 한번 볼까?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recognize라고 하는 뒷부분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할 때 우리 뭐 넣는다 그랬지?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that 혹은 접속사 that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어디 등장했다? 유럽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까지 잘 해석이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쵸? 괜찮죠? 자, 얘들아, 이 문제 어려웠어요. 특히 이 정답이 있는 이 문장 자체가 해석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우리는 뭐만 보면 됐어? 문법에서 초점을 맞췄을 때 앞에 문장, 뒤에 문장만 잘 살펴보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었어. 자, 그래서 쌤 믿고 한번 천천히 해석하면서 문법
보는 연습 계속하면 아마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면요. 2023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 나왔어요. 눈 크게 뜨고 1번 문장부터 볼 겁니다. Trends constantly suggest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restage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유행은요,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제안해 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개인들에게 뭐할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안해 주냐면요. To restage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준대.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스스로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지? Representing 이라고 해서 ing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 뭐죠? 문장은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ing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불렀잖아. 자, 무엇을 제시하면서 occasions for chan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제시하면서. 자, 이때 등장하는 ing 얘들아, 분사가 능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뭐 살펴봐야 돼? 이 represent, 제시하는 주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이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야? 유행이라고 하는 트렌드잖아요. 자, 그랬을 때이 트렌드 유행이 제시해 주는 거죠. 변화할 시기를 제시해 주면서 스스로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쌤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겠어? 나중에 얘들아, representing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 문법 맞아?라고 물어볼 가능성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쵸? 여러분 많이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힘과 그 자유를 줄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must first discuss fashion's importance as a basis for chan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논의해 봐야 된대.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유행에 있어서도 한 단계 조금 좁혀졌어.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하냐면요. As a basi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기반으로서 그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거냐면 패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은 offered by my informants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보면 is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동사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는 주어라는 말이겠지. 자, 문장 구조 한번 크게 살펴보면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은 흔한 설명인데 나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흔한 설명. 자, 그런데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도대체 왜 이렇게 패션이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나의 정보원에 의해서 제공된 가장 흔한 설명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가장 흔한 설명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겠지. 자, 그래서 단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패션이 매력적이야?에 대한 그 정보는요, 가장 흔한 설명은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자, 이때 that은 그러면 얘들아, 이제 생각 많이 안 해도 알것 같아. 이때 that은 뭘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되시겠지. 그럼 뒤에 문장 한번 살펴볼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냐면 일종의 연극의 의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었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시 쓰인 거 역시 추측대로 맞았네 라고 기분 좋게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대? 그 패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고 있냐면 뭔가 연극적인 의상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거래. 그랬을 때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옷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지의 일부이다. 당연하지, 얘들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죠. 자, 이해는 됐는데,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 정말 이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 맞아?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지.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여기 대명사 오는 거 맞아? 여기 뭐가 오는 건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걸까, 그러면? 제기 대명사 오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는 추측할 줄 아셔야죠. 여기 원래는 제기 대명사 오는 자리 아니야?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럼 뭐 확인해 봐야 돼? Present. 나타내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나타내는 주체가 여기서 얘들아,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여기가 주체. 그러고 목적어 부분에 th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에 나오는 얘랑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얘가 어때? 같은 애잖아. 그러면 이때 them이 아니고 어떤 표현으로 바꿔 써줘야 된다? themselves라고 하는, 아, 제기대명사로 바꿔 써줘야 되는 문제였구나. 역시나. 그러면 2번이 틀리게 되겠네. 역시 2번이 틀렸으니까 우리 문제 시간 푸는데 훨씬 단축될 수 있었겠다. 그치? 수능 문제였잖아. 자, 그랬을 때그 옷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의 일부이고요. And fashion locates them in the pres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패션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는데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다가 데려다 놓을 수 있다. 자, 무엇과 관련해서? Related to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and to fashion's own history. 그 패션, 그 자체의 역사에 관련해서 사람들을 어디에다 가져다 놓을 수 있다? 현재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As a form of expression, 뭔가 하나의 표현의 형태로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어떤 표현의 수단의 일종으로서 fashion contains a host of ambiguit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패션은 굉장히 많은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유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어떤 모호성?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enabling. 이젠 알겠다, 그치? 얘 뭐야? 분사 구문이야. 문장 다 끝났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이 enabling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뭔가 표현의 일종으로서 패션은 어떤 모호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대? 그 개인들로 하여금 의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대.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associated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미닝을 꾸며주는 것 같은데 의미를 재구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ssociated, 즉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미닝과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잖아. 봤을 때그 어떤 특별한 옷까지와 관련된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얘들아, 앞에 나오는 이러한 meaning,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옷과 관련이 되어진 거지 본인이 능동적으로 관련을 시킬 순 없죠. 즉, 아, 이런 특별한 옷과 관련이 된이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 of self-expression.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죠.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지 않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거든? 비싸지 않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부사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 자,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지 않게 사질 수 있다. 뭐 하는 동안? While making it easy to convey notions of wealth, intellectual stature, relaxation,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얘들아, 문장 구조 한 번만 봐봐. Making it easy.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 1강에서 다뤘었어. 1강에서 뭐라고 단어로 썼냐면, 요즘은 가 목적어에 밑줄을 그어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쌤이 말한 거 기억나? 기억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드는데 그것을 쉽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뭔데? 가짜 목적어가 들어와 있어. 그럼 진짜 목적어 찾아야겠지? 진짜 목적어 어딨어? To convey부터 여기서 consciousness까지가 진짜 목적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쉽게 만들어 주냐면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 준대. 뭐가?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 주는데 어떤 개념? Of wealth, 뭔가 부라고 하는 개념,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relaxation, 편안함. 혹은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구매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내가 뭔가 비싼 옷을 입고 나가면, 야, 저 사람 진짜 잘 사나 봐. 혹은 내가 뭔가 박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지적 능력이 뛰어난가 봐. 이렇게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비록, even if none of these is tru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도, 내가 박사가 아니라도 박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능력치가 좋은가 봐. 공부 많이 했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옷의 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Fashion can also strengthen agency in various ways.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주체성을 다양한 방식에서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 자, 얘들아, 또 등장했습니다. 콤마 찍고, ing. 문장이 지금 앞에 완결이 났는데, 콤마 찍고, ing 나오는 얘 뭐라고? 우리 저번 시간부터 엄청 많이 다루고 있어. opening up,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무엇을 열면서 opening up space for action. 행동을 위한 그 공간을 열어주면서 라고 해서, 아,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네. 왜? 패션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여는 것의 주체가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장이 어려워지고 있기는 한데요, 얘들아. 여태까지 다 다루었던 문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한번 가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ecosystem, 생태계죠. 생태계는요, differ in composition and ex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태계는 그 구성과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시작하기 전에 쌤이 저기 별표 달아놨지? 여러분들도 한번 크게 별표 그려볼 거예요. 왜 별표를 그렸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They can be defined as, 여기서 등장하는 they는 이코시스템 말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냐면 range from A to B. 얘들아, 우리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한번 보자. range from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범위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이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질 수 있다. 우린 크게 그렇게 해석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랬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The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 in your mou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organism 하면 뭐예요, 얘들아? 유기체들이잖아.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유기체들의 군집이나 혹은 그 유기체들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 혹은 or Those in a canopy of a rain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열대 우림에 덮개 있는 그것들서부터 자, 얘들아, 문법 먼저 짚고 가자. 여기 뭐에 밑줄 그어져 있어? T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바로 앞에를 봤을 때 등위 접속사 or이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형식이 똑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이잖아. 자, 그런데 those In a canopy of a rainforest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도 분명히 이거랑 똑같은 문장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찾아볼까?
In your mouth. 얘들아, 지금 전치사 in your mouth. In the

cannot be of a rainforest. 이 부분이 똑같은 건 찾았어? 자, 그렇게 봤을 때이 전치사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대명사를 물어받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those라고 복수형 대명사가 나오는 거 맞아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앞에 뭐라고 해석했었었냐면 이런 유기체의 군집들 그리고 이런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들이라고 했어. 지금 그러면 복수 형태가 맞니라고 물어본다면 얘 복수 형태? 맞죠. 그러면 1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문장이 지금 너무 길고 복잡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별표 쳐놨거든. 다음에 복습할 때 반드시 이 문장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쌤의 설명 없이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대? 뭔가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유기체들, 그리고 혹은 그 rainforest, 그 열대우림의 덮개 안에 있는 그런 유기체들 사이의 군집, 혹은 걔네들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부터 어디까지? All those in earth oce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의 바다에 있는 걔네들까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나오는 those도 또 뭐야? 지금 앞에서 받고 있는 those랑 똑같은 애들이겠지. 즉,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에 이르는 것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 processes,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governing them, 이러한 생태계, 에 나오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러한 유기체들의 군집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governing 지배하는 과정들은 얘들아 과정이 얘네들을 지배하지 얘네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배하는 과정들은 differ 동사 여기 있네. differ in complexity and spe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복잡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요. 몇 분마다 바뀌는, 몇 분마다 뒤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and there are others, 다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대. 자,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냐면, which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hythmic time 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변환 주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러한 변환 주기가 몇백 년이라고 하는 걸로 길게 늘어진 그런 시스템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자, 해석은 다 됐는데, 그러면 which라고 하는 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수 없다는 말이겠네. 그러면 얘들아, 뭐가 올까? 앞에 뭐가 보여? 선행사도 보여.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얘 뭐로 쓸수 있다? 관계? 부사로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뭐로 볼 거냐면요. There are others. 자,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당연히 올수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를 반드시 수반한다고 했거든. 기억나? 자, 기억 안 나면 바로 전 강의 한 번만 돌아보고 오세요. 자,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취한다고 했었어. 뒤에 명사를 취하고 그 다음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쓸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싹 보니까 그 시스템의 변환 주기라고 하는 것이 extends to hundred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백 년으로 연장된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방금 쌤이 말했듯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자, 뒤에 나오는 명사 이 부분이 이제 명사가 되겠죠? rhythmic time 순환 시기, 순환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를 데리고 오고 아, 동사를 데리고 오니까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있고 동사가 나오는

이런 문장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얘들아? 이 부분 조금 어려우면 이 문장 앞에도 반드시 별표 쳐두고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아, 관계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Some ecosystems are extensive. 몇몇 생태계는요, 굉장히 광활하기도 하고요. 몇몇 생태계는 cover reg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뭔가 이코시스템, 이런 생태계의 규모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생태계는 굉장히 넓기도 하고, 어떤 생태계는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도 하며, many, 많은 생태계들은 involve clusters of vill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마을들의 군집을 포함하기도 하고, 즉, 아, 많은 생태계들은 좀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도 하고, 반면에 others, 다른 생태계들은요, are confined to the level of single vill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마을이라고 한 수준에 국한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야, 얘들아? 아, 이렇게 이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말 지금 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in each example, 각각의 예시에서 there's an element of in divisi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ivisibility 얘 뭘까? 불가분성이거든요. 불가분성 말이 너무 어려워. 즉, 뭔가 쪼개놓을 수 없다는 말이야. 쪼개놓을 수 없다는 말인데 각각의 예시에서 어떤 요소가 있냐면 쪼갤 수 없는 무언가 요소가 있다는 거지. 자,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겠지? Divide an ecosystem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생태계를 쪼개버리는 거 어떻게 함으로써?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뭔가 장벽을 세움으로써 생태계를 조각조각 내는 것은 and 조각조각 낸다면 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정해주고 있어. 만약에 너가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조각조각을 내버린다면,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will typically be found to be lower tha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의 생산량보다 그 부분 부분의 생산량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얘들아 생태계를 조각조각 나누지 말라는 말이겠지. 그 말인즉슨 앞에서 설명한 불가분성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랑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고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앞에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어.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컴마 어디 갔어?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 얘 뭐라고 봐도 될까?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겠지? 자, 그랬을 때, other things, 다른 것들이 만약에 다 똑같다면, 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 먼저 한번 살려보자면, 쌤이 여기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이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해석했거든? 그럼 if라고 하는 그 접속사 살릴 거고요. if, other things, 다음에 여기 원래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겠지. 그러면 if other things are equal,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아, 여기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뭐 지워?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애랑 뒤에 나오는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부사절의 주어는 살려놓을 거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뭐로 바꿀 거야? be라고 하는 원형으로 바꿀 거고 거기다가 ing 달아주니까 아 분사구문 쓸때 being 들어오는 거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분사구문으로서 being 아주 잘 쓰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이 전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조각 나눈 다음에 그거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클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mobility of biological population is a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개체군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Safe passage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안전한 통행로라고 하는 것이요. Enable A to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하다라고 하는

있으시니까 자, migratory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주하는 그 종들이 종들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해서 enable A to B. 자, 여기 to 나올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맞다고 동그라미 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20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힘내서 가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자, 1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like whole individuals, cells have a lifesp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모든 개체들과 같이 세포들도 무엇이 있다?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어떤 것이냐면요. During their life cycle, cell cycle이라고 부른대요. 그들의 그 생애 주기 동안에 cell size, shape and metabolic activities can change dramat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의 크기나 혹은 세포의 모양 그리고 세포의 물질 대사의 활동 자체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랬을 때 a cell is born as a tw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세포는 쌍둥이로 태어난대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when its mother cell divid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분열할 때그 세포라고 하는 것이 뭐로 태어나? 쌍둥이로 태어난대요. 자, 그러면 문장이 끝났는데 콤마 찍고 또 ing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 뭐라고? 분사 구문이라고. 자, producing 뭐 하면서 두딸 세포를 생산하면서라고 해석할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야? 두 개의 딸 세포를 생산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mother cel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포가 생산하는 그 주체니까 오케이, ing 온거 너무 괜찮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each daughter cell is smaller than the mother cell. 당연히 그딸 세포들은요. 엄마 세포보다는 작을 거고 and except for the unusual cases.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각각의 딸 세포는 자라나게 될 건데 언제까지 자라날 거래? 그딸 세포가 엄마 세포만큼 즉 모세포만큼 커질 때까지 자라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 뒤에 등장하는 was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따져보면 되겠지? 자, 단수 동사 was가 오고 있는데 앞에 주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앞에 있는 mother cell, 모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포가 지금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고 있는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이 엄마 세포, 즉 모세포 크기만큼까지 자라나게 되는데 이 시기 동안에 The cell absorbs water, sugar, amino acid, and other nutri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는 무엇을 흡수하냐면 물, 설탕,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을 흡수한다. 자, 흡수한 다음에 assembles them,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지금 여기서 흡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셀 입장에서 봤을 때첫 번째, 이런 물질들을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두 번째, 조합한대요. 그것들을 어디로 조합하게 되냐면요. 새로운 살아있는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합하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after the cell has grown to the proper siz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딸 세포가 어디까지 자라났을 때 아주 적절한 크기까지 자라난 이후에 그때 이후에는요, its metabolism shif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질 대사는 바뀌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물질 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까? 지금 딸 세포가 어느 정도 적절한 크기까지 자라났어. 그 이후에 뭐가 될수 있대? As either A or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배운 적 있죠? 자, A 혹은 B라고 우리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A 혹은 B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 세포는요, prepares to divide, 분열할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or mature, 성숙해가지고 differentiate into a specialized c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화된 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ifferentiate 여기 이 단수 형태 동사가 오는 거 맞아?를 물어본다면 우리 어디를 볼수 있을 것 같냐면 and라고 하는 등위접 속사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거 살펴볼 수 있겠지? 자, 이 differentiate 분화하다라고 하는

하는 이 표현과 연결된 동사는 matures라고 하는 앞에 단수형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and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동사도 단수형 동사 올수 있겠네. 애초에 주어가 is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수 주어랑 단수 동사 잘 일치시켰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oth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a complex and dynamic set of interaction. 당연히 그 세포의 성장 그리고 개발은 복잡하고 아주 dynamic, 변동적인 그런 interaction,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Involving all cell parts, 모든 세포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what이 들어올 자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얘들아? 불완전해야 돼. 자, 근데 한번 뒤에 문장 볼까? 이러한 세포의 물질 대사와 그 구조는요, should be complex. 복잡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이때는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 이러한 세포의 물질 대사나 구조라고 하는 건 복잡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꽤나 뭐 어떻지 않대요?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세포의 물질 대사나 이런 세포의 구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단순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ven the most complex cell, 심지어는 가장 복잡한 세포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세포 진짜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 세포들도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 적은 부분들은요, responsible for a distinct, well-defined aspect of cell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의 생에 있어서 각각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distinct이라고 하면 뚜렷한 이란 뜻이잖아요. 뚜렷하고 명확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서 responsible 얘가 나오는 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 무슨 문장이었냐면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끝났어. 완전한 문장이 앞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세히 봐봐. 접속사가 없어. 얘 원래 무슨 문장이었냐면 분사 구문이었어. 자,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을 살려보자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each라고 하는 주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nd each is responsible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는 앞에 나오는 주어랑 다르니까 살려두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 be로 만들고, ing로 바꿨는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쏙 하고 생략을 하니까 뭐만 남은 거야? 뒤에 나오는 responsible 부분만 남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역시나 너무 어려워서 쌤이 미리 한번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푼 문제들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뭐 하는 날이다? 맞아요, 어법을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수능 특강 본 강의를 풀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를 풀면서 어법 문제를 풀어보셨을 건데요. 어법 문제는 특히나 어법에 치중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어법 지문에 대해서는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법 지문을 제가 일부러 이 내신 만점 강좌에 넣었거든요. 오늘은 이 내용에 집중을 해서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룰 지문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형편 11, 어법 정확성 파악이고요. 게이트웨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문제까지 한번 저랑 열심히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게이트웨이 문제부터 할 건데요. 잠깐 pause 누르고 이번에는 어법 문제 푸는 거에 치중해서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찬찬히 여러분 살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로지컬 플로우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적응력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학습과 정보 축적.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또는 개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상대방 측의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회적 학습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됐으면 아, 개인적 학습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이구나. 이렇게 개인과 사회를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 수능 지문에 접근할 때 좋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인간의 적응력을 극대화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그걸 할 때 사회적 학습과 또 정보 축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가 굉장히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뉘앙스가 되겠으니까 그룹,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인은 현대 인류가 직면했던 적응상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똑똑하진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우리 개인은. 개인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누가 똑똑하겠어요? 그치? 사회. 다른 사람들의 도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수렵 채집 집단이 사용하는 도구, 기술, 지식, 설비의 모음은 개인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 타인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 그룹,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면 돼요. 왜냐하면 society의 의미 중에 뭐 어떤 뜻이냐면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기만 하면 사회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라는 건 결국에는 혼자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동기 덕분에 이것도 역시나 집단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은 방대한 적응적인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사회를 강조하는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앞에서부터 꼼꼼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are exceptionally, 우리는 엄청나게 smart, 아주 뛰어나게 현명합니다, 똑똑합니다. And, 그리고요, this, 이것은,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똑똑하다라는 그 사실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걸 도와주냐면 adapt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적응하는 건데 어디에 적응하냐면 a wide range of environments, 다양한 범위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게 우리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한다. 이 말이 되겠죠. but에다가 세모치시고 자, 방향이 바뀌겠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데 but we are not nearly smart enough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not nearly 하면은 뜻 알아두세요. 결코 뭐뭐가 아닌이라고 여러분 한꺼번에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ot nearly smart 그러면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아닙니다. smart enough 충분히 smart 아주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똑똑하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smart하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but이 나왔으니까 방향이 바뀐 거죠. 근데 뭐로서? as individuals. 개인으로서는

의미하는 바 한국어로 여러분 뜻 같이 적어두시면 돼요. 영어랑 한국어 같이 적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The package 하면은 모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모음인데 뭐의 모음이냐면 도구나 아니면 수렵채집 기술이나 아니면 생태학적 지식이나 and 사회적인 어떤 여기선 설비라고 할게요. 설비. 근데 뭐의 설비냐면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foragers 하면 수렵채집인들이 되겠죠. 수렵채집인, 어떤 수렵채집인 그룹에 의해서 사용된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is 어떠냐면 앞에 패키지가 주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모음은 is far too complex.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for an individual. 그 어떠한 개인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But 뒤에서부터는 여러분, 개인은 not nearly smart enough 하면서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색깔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앞에서는 not nearly smart enough as individuals까지 같이 칠게요.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smart enough 하지 않습니다. 결코 뭐뭐 않다, not nearly까지 같이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는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 to create. 개인이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개인에 대해서 계속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다. We are able to learn. 우리는 배우는 게 가능해요. All the things,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게 가능합니다. We need to know.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게 가능합니다. 어디에서요? In each of the many different environments. 여기까지 먼저 가볼게요. 이따가 여기서부터 괄호 열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많은 다른 환경에서, 그 각각의 환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in which we live. 우리가 사는 환경, in which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근데 그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각각의 지금 우리가 사는 다양한 환경들 각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 제한적이야. 개인으로서는 다 배울 수가 없어가 나왔는데 갑자기 배울 수 있다가 나오죠? 그러면 이유가 나옵니다. Only because. 오직 왜 때문이에요? We acquire information. 우리는 정보를 얻거든요. 누구로부터? From others. 여러분, 여기가 이제 빨간색 부분이 되겠죠? We acquire information from others. 제가 빈칸처럼 포인트로 여기 부분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이제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타인으로부터, 즉, 사회, 집단, 그룹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잘 봐두시고요. 그러면서, We are much better. 우리는 훨씬 더 낫습니다. At learning, 배우는 면에 있어서,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낫습니다. 누구보다요? than 앞에서 끊어주시고, than other species are. 다른 종들이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해요.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거, 인간이 훨씬 더 잘해요. And, 그리고요. We are motivated.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To learn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도록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도 동기부여를 받냐면요. Even when we do not understand,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 이해 못하는데? Why our models are doing what they are doing? Why? 의문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요 doing이 두가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로 what they are doing이 나온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히 해볼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뭘 이해하지 못할 때냐면, 왜 우리의, 모델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롤모델로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우리 롤모델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심지어 그럴 때에도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걸 배우도록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롤모델이 지금 저 행위를 왜 하는 거지? 알순 없어. 하지만 그로부터 배우려는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this psychology, 이러한 심리. 여러분, 이러한 심리는 앞에 나온 부분이겠죠? 요 노란색 부분 전체, 여기 노란색,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심리는요, this psychology.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뒤에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거 잘 봐두시고요. 이러한 심리는 allow human population, 인간 집단이라고 할게요. 인간 집단으로 하여금

to accumulate, 축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뭘 축적해요? 방대한 양의 pools of adaptive information, 적응상의 정보를요. 근데 that greatly exceed, 엄청나게 능가하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 능가하는 거냐면 발명 능력입니다. of individual.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을 완전 초과하는 그러한 적응상의 정보, 방대한 적응상의 정보를 축적하는 걸 가능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는 individual이 나왔죠. 그런데 individual과 대비되는 지금 소재가 human population, 인간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집단이라는 거는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거, 여기에서 온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여기 위에도 빨간색 부분이 나왔으니까 같이 볼까요? We are motivated to learn from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동기부여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다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이런 형태 많이 봤을 거예요. 형용사 enough, enough가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smart enough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다가 smart를 꾸며주는 부사까지 앞에 있기 때문에 not nearly smart enough 이렇게 갔다라는 거, enough의 위치를 주의해 두시고요. 요 enough는 형용사 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즉 smart enough 요거는 되는데 enough smart 얘는 안 된다. 체크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in which we live. live는 자동사예요. 일형식 자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in which나 where는 되지만 여러분 which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단독 위치만 나오면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거 요거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in which와 where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 in which도 되고 where로 바꿔서 쓰는 것도 되는데 그냥 단독 which는 안 된다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adapt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라는 뜻이에요. adapt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단어로 여러분 바꿔서 쓰면 안 된다는 거 adopt. 제가 이거 수능 개념에서부터 강조했었던 혼동 어휘로 나오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했었던 단어예요. 얘랑 철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라 라는 거.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A급으로 적응하다 중간에 A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U요. adjust to 아니면 accommodate to 이런 식의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omplex 하면은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intricate 복잡한, elaborate 정교한 또는 복잡한, 그 다음에 complicated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반이어 조심하셔야 되는 건 complex가 아니라 simple이나 plain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motivated 하면은 동기부여된 이에요. 그러면 driven 아니면 inspired, prompt 이렇게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부여된 상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exceed, 능가하는 거죠. 개인의 능력을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다. 그룹이나 집단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surpass, transcend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exceed 대신에 be inferior to, 어디 어디에 열등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답형 문제인데 다음 문장의 빈칸을 지문에 나온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Human populations, 인간의 집단들은요. can 띠리리 뭘 할 수 있냐면 pools of information, 여러분 정보인데 방대한 양의 정보를 뭐 할 수 있었어요? 축적할 수 있었죠. 축적하다 accumulate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that 띠리리 the inventive capacity, 그러면 발명 능력인데 개인의 발명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의 발명 능력을 넘어서고 능가한다라는 말 나오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excee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다가 여러분 요 단어들 채워넣고 요렇게 전체 문장도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해두시면 내용을 전체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Human culture, 인간의 문화는 is unique, 고유합니다. 우리 아까 다른 종보다 인간이 훨씬 더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걸 더 잘한다 이런 말 나왔었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에요.

인간의 문화는 고유합니다. Because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보를 뭐 할 수 있다? Acquire,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allowing us, 우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지식을 뭐 하도록. That goes beyond individual creativity. 아까는 여러분 개인의 발명 능력이라고 나왔는데 이번엔 개인의 창의성을 넘어서는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Accumulate. 이쯤 되면 바로 앞에 문제도 accumulate 들어갔고 지금 여기도 accumulate 들어갔으니까 accumulate. 이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되겠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했고요.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말 뜻에 맞게 여기 A, B 빈칸에다가 적절한 영어 단어를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힌트를 드렸습니다. A 보면은 적응상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적응상의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복잡하다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오픈해드릴게요. 적응상의라는 거 adaptive. 우리 아까 adapt to 이게 적응하다였죠? 적응상의 나올 때 adaptive. 그 다음에 복잡하다 이거는 complex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이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C로 시작하는 complex 이 단어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 바뀔 수 있는 단어들 알려드렸는데요. 요거 마시멜로우를 잡아라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exercise 1번 문제, 오늘의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교환 먼저 읽어보시고 아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연구 보고서 작성 교육을 위한 슈퍼마켓 쇼핑 은유의 활용이다. 뭐 은유 하면은 metaphor, 비유나 은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나올 거고요. 슈퍼마켓 쇼핑을 지금 은유에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 보고서 작성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볼게요. 학년 수준 이하의 읽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한 모든 것을 그냥 갖다가 베끼는 거예요. 뭘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대로 다 갖다 베끼는데 모든 내용을 베낄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대한 비유를 이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쇼핑 목록을 이용해서 슈퍼마켓에서 살 것을 결정을 한다. 왜냐면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뭐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유용하긴 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매번 갈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진 않는단 말이야. 비슷한 것도 겹쳐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쇼핑 목록을 이용해서 슈퍼마켓에서 살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요구하는 것들이 보고서에 무엇을 적을지 결정하기 위한 쇼핑 목록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거를 다 살 필요가 없고 목록대로만 사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베껴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교사, 즉 선생님이 요구하신 거, 그거에 토대로 해서 내가 필요한 거, 정보를 이제 가져오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ere's an application. 적용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적용이냐면요. A metaphor. Metaphor 하면 비유, 은유예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쇼핑 은유의 활용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적용인데 은유의 적용이 있대요. 근데 뭐에 대한 은유의 적용이냐면 to research paper 하면은 연구, 뭐 조사 보고서라고 할까요? 조사 보고서에 은유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Below grade level readers, 은근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제 읽는 사람들인데 below, 아래예요. 학년 수준보다 아래의 읽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는 그러한 이제 읽기 능력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읽어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아직 미달하는 그런 수준의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In my urban middle school, 나의 도회지 이제 중학교에 있는 학년 수준 이하의 읽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은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그러면 많은 양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냐면요. Doing research. 연구, 조사, 보고서를 우리 아까 research papers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heir answer, 그들의 응답은요. 근데 언제 응답이냐면
when assigned to do a report.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묶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they are 같은 게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할당받은 거예요. 우리 과제를 할당하다 할 때 assign을 쓰거든요. 근데 그들이 할당받은 거예요. To do a report. 그럼 뭐 하도록 할당받은 거예요? 그쵸. 조사 보고서를 쓰도록 할당받았을 때 그들의 응답은요. is to come to the media center. 미디어 센터로 오는 겁니다. And 그리고 copy. verbatim 나와 있죠. 말 그대로 모든 것들. 근데 모든 것들이 어디 있는 모든 것들? In the encyclopedia article. 그러니까 백과사전 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디 있는 모든 것들이냐면 whatever source they have located. 아, 그들이 발견한 어떤 원천이든지 간에 어떤 출처든지 간에 모든 모든 인터넷이든 프린트든 아니면 whatever 모든 간에 인터넷이건 아니면은 뭐 활자 매체건 아니면 그러니까 신문이 되겠죠? 아니면 whatever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들이 발견한 출처로부터 아니면 encyclopedia article 백과사전 글로부터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copy 복사해서 베껴 쓴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거 주제 잡아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냥 다 베껴 쓴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 be it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나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whether it be A or B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든 B든 간에 라는 뜻이에요. A든 B든 간에 뭐 저는 A or B라고 썼지만 A, B or C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든 B든 C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요 접속사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서 얘가 같은 표현이 be it A or B 얘도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A든 B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프린트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에서 왔다? Whether it be A or B 이 표현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베껴 쓰는 건데 To try to get the students to understand why it isn't necessary to copy everything in the articles. 자, 여기까지가 지금 to 부정사에 걸려있네요. 뭐뭐하기 위해서 try to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뭘 하는 거 노력하냐면 get. 여기서 get이 지금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어가 오니까 준사역동사처럼 쓰였습니다. 학생들을 이해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뭐를 이해시키냐면요. why부터 뒤에까지. why it isn't necessary.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면 to copy everything in the articles. 아까 백과사전에 있는 글 다 베껴 쓴다라고 했잖아. 그 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사하는 게, 베껴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시키도록, 그 학생들을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use a comparison, 비유, 비교 다 가능합니다. 비교를 사용했습니다. 앞에 메타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비유라고 하도록 할게요. 슈퍼마켓의 비유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I asked them, 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If everything in the supermarket is useful. 자, ask가 4형식 동사로 여기서 쓰였기 때문에 IO, DO, DO 자리에 if절이 쓰였어요. 목적어 자리에 쓰인 if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뭐인지 아닌지 everything in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것이 유용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And we discuss this.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논의를 합니다. With, 뭐와 함께 논의를 하냐면요. With the usual conclusion, 일반적인 결론이 being that, 뭐로 이어지냐면 it is. It is가 뜻하는 바는 여러분, it is useful 하다라는 거죠. 슈퍼마켓에 있는 거 다 유용하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with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with the usual conclusion,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conclusion, 결론은 뭐가 되면서 being that, 대절 그냥 한꺼번에 that부터 꺾을까요? That it is useful 하다. 앞에 나오는 useful이 이제 생략이 된 거예요. useful 하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일반적인 결론은 그거 유용하다라는 게 되면서 but, 그러나, 토론을 이끄는데 그러나 we don't buy everything all the time. 우리는 모든 것을 매번 사진 않습니다.
Then, 그러면 I ask them. 나는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Why they don't buy everything? 왜 그들이 모든 것을 사는지 아는지, 아, 사지는 않는지, 매번 they go, 그들이 갈 때, 그들이 어디를 가요? 슈퍼마켓 갈 때, 왜 모든 것들을 다 사지는 않는지, and, 그리고 how they determine, 어떻게 그들이 결정을 하는지, what to buy when they go with their parents. 그들이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갈 때, 거의 슈퍼마켓에 갈 때,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How they determine,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I ask them, 나는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모든 거 다 중요한데 왜 그거 다 안 사? 그리고 뭘 살지 어떻게 결정해?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Someone usually mentions,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That,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They have a list. 그들은 쇼핑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 리스트 보고 쇼핑해요.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From that point on, 그 포인트로부터, 그 지점으로부터 I lead a discussion. 나는 토론을 이끕니다. 뭐에 대한 토론이냐면 about, how, 어떻게,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자, how에서 꺽쇠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is 앞에서 닫아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how, 의문사 나왔으니까 그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whatever they asked for, 여기까지 여러분 먼저 이 how에 대한 연건 조금 이따가 닫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이게 how 절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s가 동사가 되겠죠? 얘가 의문사고요. 얘가 전체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동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how에서 열어 썼던 거는 research에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나는 토론을 이끕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토론을 이끄냐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뭔데?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아, 그들의 선생님들이, 지금 여긴 미디어 센터고 그들의 선생님들이 그들한테 요청한 게 뭐든지 간에 is 어떻게 이게 되는지. 뭐가 돼요? Their shopping list for their research. 그들의 research, 연구조사 보고서에 그걸 위한 쇼핑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discussion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how를 어떻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주어가 is 되는지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 적어두면 해석 조금 이제 껄끄러웠던 잘 안 됐던 부분이 잘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 주어가 쇼핑 리스트가 되는지 그들의 연구 조사 보고서를 위한 쇼핑 리스트가 되는지에 대한 discussion을 이끕니다. And they should just read for that information. 그리고 그들은, 그 학생들은 should just read 단지 그냥 읽어야 되는 거예요. That for that information. 그 정보, 그 정보라는 거는 앞에 나왔었던 shopping list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보를 위해서 그냥 읽어요. And write it down in note format. 노트 형식으로 받아 적어야 된다. 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쇼핑 리스트를 보고 내가 필요한 거를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읽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카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걸러내지도록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write it down 하는데 어떻게 write it down 해야 되냐면 어떤 형식으로? 노트 포맷으로. 여기서 노트 포맷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쇼핑 리스트를 받아 적듯이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을 딱 적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It sometimes helps them to understand. 아, 그것은 때때로 그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이해하는 걸 도와줘요. That, 뭘 이해하는 거냐면 Copying everything is a wasteful endeavor. 아, 모든 것들을 copy, 복사하는 것은 아주 헛된 노력이다 라는 거를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upper point,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들을 다 복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나한테 필요한 것만, 즉 그 모든 것들, 백과사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그 슈퍼마켓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다 유스풀 하다라고 했으니까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도 유스풀 해. 다 유스풀 한데 근데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노트 형식으로 받아 적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upper point 보도록 할게요. Have difficulty, ing 구조입니다. 그래서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그 다음에 ing 형태가 왔다. 여기 doing 형태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ing 구문이다 보니까 여기를 to do 이렇게 변형하면 오답이 된다.

체크 다 해두시고요. assign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 assign A to B 라고도 하는데요. A에게 B를 할당하다 라는 겁니다. A에게 B 하도록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the answer when assigned to do a repor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ssigned 이제 할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To do a report 하면은 보고서를 하도록 할당이 되어지는 거. 지금 여기에서는 이 assign 목적어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거. Their answer when they are. 이게 아까 생략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be assigned to 부정사 형태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었던 whether it be A or B 도치가 일어났어요. whether 접속사가 빠지면서 be it A or B. 그러면 A든 B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 요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휘 포인트 아까 말 그대로라는 별표 단어로 나왔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별표 단어로 나오면 그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단어를 어렵지만 이 지문 안에서 잘 이해했나를 보기 위해서 어휘를 바꾸어서 내실 수가 있습니다. word for word 아니면 literally, exactly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겠고요. 아니면 반의어는 말 그대로의 반의어죠. 바꾹 말한 거 아니면 요약한 거예요. paraphrased 아니면 summarized 이런 단어로 아 반의어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located 찾아낸 거예요. found, identified, 그 다음에 pinpointed 그냥 단순히 위치에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찾아냈다, 필요한 것을 찾아냈다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etermine, 결정하다의 뜻으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decide나 conclude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endeavor, 노력, 시도의 뜻이고요. effort, undertaking, venture,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술형, 비유 대상을 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에서 쇼핑 리스트가 상징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Whatever their teachers have asked for. 아, 그들의 선생님이 그들한테 요청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찾아야 될 거니까 마치 쇼핑 가서 사야 하는 쇼핑 리스트가 되는 거죠. 아, 이 표현에다가 여러분 체크 잘 해두시고요. 쇼핑 리스트에다가도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지문에 나온 단어를 활용해서 완성하시오. To avoid a silly endeavor. 헛된 노력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wasteful endeavor를 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should read for specific information. 아, 그냥 특정한 정보를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And record in it. 근데 뭐로 여러분 기록을 해야 돼요? 노트 포맷. 얘도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노트 형식으로 이제 적어야 된다. 그냥 막 베껴 쓰는 것과 대비되는 단어로서 노트 포맷으로 적는 게 나왔습니다. 요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긍정학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 not dwell on the past. dwell 하면은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봤을 때 아, 나는 작년 수능 너무 망했고 이번에도 막 자신 없고 근데 이유는 작년에 너무 망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다라고는 했는데 내가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 이런 엔수토깽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 이제까지 내신이나 모의고사 고1일 때 봤을 때 항상 점수가 안 나왔다. 그것 때문에 영어에 자신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과거에 머물러서 여러분이 있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내신 만점 강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잘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해왔던 것처럼 앞에 오늘 당장 할 일에 집중하시면서 큰 그림도 좋지만 오늘 당장 내가 가야 할 길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Exercise 2번이 되겠고요. 역시나 어법 정확성 파악하기 문제에서 나왔던 질문이 될 거예요. 자, 먼저 pause하고 읽고 오시고요. 저랑 같이 로지컬 플로우 보겠습니다. 시장 효율성 논리에 가려진 사회적 환경적 가치의 소외와 그 필연적 난제. 잠깐만요. 그러면 시장 효율성 논리랑 결국에는 사회 환경적 가치 이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효율성 논리에 가려졌어. 이 빨간색 진정한 가치가 저 시장 효율성 논리에 가려지다 보니까 그 필연적으로 난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걸 이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있거든요. 가볼게요. 시장 효율성 논리는 금전적인 계산을 중심으로 움직인대요. 이 노란색이 저 다. 금전적인 계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사회 및 환경적 가치가 빨간색인데 이거를 주변화한다, marginalize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중심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여백화한다, 가장자리로 만든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노란색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빨간색을 주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이제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시가 나옵니다. 저렴한 농산물이라는 것은 값싼 노동력과 환경을 훼손하는 관행을 통해서 생산된다. 저렴한 노동력, 저렴한 농산물이라는 것은 금전적 계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앞에 나온 시장 효율성 논리에 나온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동력도 값싼 노동력, 그리고 환경도 훼손해. 그러니까 빨간색, 앞에 나왔던 사회 환경적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식품 가격이 높아야만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행을 따르고 노동자한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어때야만요?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행을 따르고 노동자한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 빨간색은 다 사회환경적 가치가 되겠죠? 근데 이런 빨간색이 지켜지려면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된다? 식품 가격이 높아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여러분 엘리트를 위한, 엘리트 수요를 위한 공급이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셨을 건데 미리 설명하자면 이런 좋은 사회의 환경적 가치를 지키려면 뭐 해야만 된다고? 식품 가격이 높아야지만 된대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이제 예를 들면 상추를 사러 갔는데 그냥 유기농이 아닌 제품, 제일 싼 제품은 100원이고 예를 들면 유기농 제품은 200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뭘 사겠어요? 100원짜리를 그냥 구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상추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사야 되고 실제로 100원보다 더 비쌀 거니까 내가 이렇게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행을 따르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을 한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려면 식품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높은 식품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엘리트층을 위한 수요가 돼버린다. 엘리트층의 수요를 위한 공급이 돼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는 사람만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데 수반되는 가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데 수반되는 가치는 시장 지향적 활동 노란색의 불평등과 피해를 부각시킨다.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Reformist approaches. 개혁주의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markets, 시장들이 could operate, 작동을 한대요. 작동을 할 수 있대요. In more equitable, 밑에 나와 있죠. 공정하고 환경적으로 이제 이유가 있는 합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that, 그리고 또 대시 나오네요. A market is the most efficient, 그리고 시장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가능한 옵션, 선택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formist approaches는 확실히 지금 노란색 쪽 입장이 되겠죠. 아, 마켓은 더 공정한 방식,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합리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야말로 가장 가능한 효율적인 옵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예시 나옵니다. 그러나 The logic of market efficiencies, 시장 논리,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논리는요, generally rotates on, 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냐면 purely monetary calculation, 순전히 금전적인 계산을 위주로 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reasoning in 어떻게 이제 따지냐면 in a hall of mirrors 어디 안에서 이제 추론하는 게 되냐면요. A hall of mirror라는 거는 여러분 거울의 방이에요. 거울의 방이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죠? 그냥 내 세계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and reasoning and marginalizing, 주변화하는 거예요. 뭘 주변화하겠어? 이렇게 시장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논리는 어디로 이어집니다? 금전적인 계산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거울의 방 안에서 추론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화하는 건데

진정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를 주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노란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장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밑에서는 아 얘네를 지키다 보면은 노란색 있잖아. 노란색이 빨간색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게끔 할 수가 있어 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할 부분은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familiar examples 친숙한 예시는요 are conventional food retailers such as supermarket 슈퍼마켓과 같은 전통적인 식품 소매상입니다. 근데 그 식품 소매상은요 which purchase 이 구매를 하는 거죠. 과일과 그 다음에 채소를 as cheap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값싸게 구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Inexpensive produce, 여기서 produce는 농산물이라는 뜻입니다. 값비싸지 않은 저렴한 농산물들은요. 여러분, 저렴하게 만들어지려면 저렴한 방식을 썼겠죠. Might be grown,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뭐를 사용해서? Using soil and water damaging fertilizers. 뭐라요? 지금 자라날 수 있는데 토양과 물을 손해를 입히는, 손상을 끼치는 그러한 비료를 사용해서 재배될지도 모릅니다. 또 뭐에 의해서? By poorly paid illegal migrant workers. Poorly paid 하면 저임금이에요. 저임금,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계속 might be grown 한 다음에 첫 번째로는 using, 두 번째로는 by 누구에 의해서 and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운송이 되어질 수 있냐면요. 앞에서 might be grown이 먼저 나왔고 might be transported가 나온 거죠. 지금 크게 여기에 지금 1번, 여기에 2번으로 보시면 돼요. might be transported, 운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long distances, 장거리라 운송이 되어질 수 있어요. using, 뭐를 사용해서 더 값싼 노동력과 and environmentally damaging practices, 환경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그런 관행을 사용해서 장거리 운송이 되어질 수도 있다. 왜요? 값싸게 만들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값싸다라는 것도 여러분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것도 금전적인 것을 이제 주의로 해서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환경적으로 이제 damaging,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cheap한 labor가 되는 거니까 노동력 이제 측면에 있어서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는 빨간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은 아 노란색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면 빨간색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면 앞에서는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값싼 이제 작물의 얘기가 나왔더라면 이번에는 오르가닉 파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기농 농부들은요 can only follow 오직 따를 수 있습니다. ecologically sound practices 그럼 이건 빨간색이 되겠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관행만을 따를 수 있고요 and make sure 확실히 합니다. they pay their workers 그들의 노동자들한테 공정한 임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호한 경우에만 if the food costs more 음식 식품이 비싼 경우에만 이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rganic food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meaning supply for an elite demand 그러니까 엘리트 공급, 엘리트 수요를 위한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만 organic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By its very nature, 바로 그 본질에 의해서 one never manages to, never에다가 X 치시고요. 어떠한 사람은 결코 뭐 하지 않냐면 escape the conundrums, 난제를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난제냐면요. That production for trade entails 한 난제가 되겠죠. 거래를 위한 생산이 수반하는 그러한 난제를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제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진정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는요. 근데 어디에 수반된 거냐면 involved in caring for people and earth. 여기까지 사람들과 지구를 보살피는 데 수반된 이러한 진정한 가치들은요. highlight,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inequities 하면은 공정하니 아까 equitable이었으니까 불평등이 되겠죠. 불공정과 and damage, 피해를 강조하게 됩니다. 뭐의 피해요?
market-oriented activities에 피해를 강조하게 됩니다. 노란색의 피해, 시장 지향적인 활동에 대한 피해를 부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분사 구문이 나왔는데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reasoning, 아까 ing 제가 동그라미 쳤죠? 분사 구문 병렬이 되겠습니다. reasoning과 marginalizing 둘 다 분사 구문이니까 요거 marginalized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수동태 might be grown. 왜냐면 요게 produce가 여러분 농산물의 뜻이었죠? 농산물은 길러질 수 있습니다. 재배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 형태를 써줘야 된다. 요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using, 사용하면서 길러질 수 있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nd transported, 운송을 하는 거죠. using은 능동을 써야 되고요. 비료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운송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 형태로 transported를 써줘야 된다. 이 두 가지 부분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휘 포인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 equitable 하면은 공정한, 그래서 fair, 그 다음에 치우치지 않은, impartial, unbiased 등의 단어로 바꾸면 되겠고요. 반이었으면 안 되는 거 조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arginalize 하면은 소외시키는 거니까 ignore 아니면 아주 작은 것으로 만들다 trivialize 이렇게 바꿀 수 있고 conundrum 하면은 난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단어, dilemma, paradox, puzzle, quandary 등의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inequity 하면은 불공평이에요. unfairness 아니면 injustice 그 다음에 disparity 요것들 바꿀 수 있겠고요. 반이어가 요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equity나 아니면 fairness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arket-oriented 하면 시장지향적인 거예요. profit-driven 이라는 단어나 commercialized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어가 좀 많은데 여기에서 특히나 중요한 거 꼽자면 market-oriented랑 marginalized의 유의어는 꼭 알아주다.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서수형 문제는 단답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을 지문에 나온 단어를 활용하여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시장 지향적인 활동은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쵸, inequities 요거로 이어진다. 불평등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environmental 무엇으로? 당연히 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damage로 이어진다. 요 표현 여러분 나온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오늘의 토깽이 퀴즈입니다. accumulate, 그 다음에 marginalize 요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하지만 잊지 말고 스피드 모카 보고 가도록 합시다. 할 수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 쓰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참 생소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뉴스에서 요즘에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학교 시험, 그리고 수능 시험에 이 건조아시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은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됐던

어떤 내용은 반드시 수능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제자님들이 수능 시험에서 잘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 제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학교 시험에 꼭 내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더더욱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계지리라는 과목은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과목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공부했던 자연환경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민생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었고 헷갈렸고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이해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50분 동안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시험장에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원, 산업, 사막화까지 제가 또 압축적으로 출제된 내용만 속속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수능 특강 114쪽 펴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힘들게 했었던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강 수량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사실 건조 기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연강 수량 500mm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런 수치들은요. 실제로는 그 위도 때마다 증발상량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하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기후를 공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요 정도 되면 건조기후라고 하기로 약속하자라고 이 교육과정 교과서를 이제 개발하신 분들끼리 정한 약속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은 대체로 연강 수량 500mm 미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막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연강수량 250mm보다 더 적은 곳,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사하라 사막. 네, 확실히 연강수량 적은 거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 사하라 사막이 형성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아고 건조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루바랄리 사막 역시 연강수량 매우 매우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륙 지역에도 연강수량이 상당히 적은 지역들이 있네요. 하지만 사막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강수량이 조금 있네요. 네. 이런 지역들이 바로 스텝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좀 습윤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죠. 네. 이런 지역들은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지중해 연안에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까먹으실까봐 걱정하진 않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항상 제가 걱정되는 건 여기예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도 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모로코 같은 경우는 참 다양한 기후, 다양한 지형 경관을 볼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우리 한번 또 같이 겸손하게 그어볼까요? 알프스에서 히말라야까지 연결해주시면 되죠. 아나톨리아 고원 지나고요, 이란 고원 지나고요. 그렇게 해서 슝 가상의 저기 있는 히말라야 산맥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여기 좀 빠진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알프스에서 아나톨리아 고원 그리고 이란 고원 지나서 히말라야까지. 선생님,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다 그렸는데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빠뜨린 게 뭐냐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아틀라스 산맥을 빼먹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놓고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여기가 이제 대체로 신생대의 신기숙국 작용, 숙국 작용 받아서 생성된 신기숙국 산맥이 분포하는 곳들. 그래서 해발고도 매우 높고 험준한 산맥들이 많이 분포하는 곳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로코가 참 기후도 지형도 다양한 거죠. 아틀라스 산맥이 딱 버티고 있고요. 그쪽에서 해안 쪽으로는 지중해성 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 산맥의 해발고도가 높은 곳,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가면 만년설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틀라스 산맥 넘어서 안쪽에는요, 사하라 사막 넓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와 또 만년설도 볼수 있죠. 그리고 사막 기후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기후, 그리고 지형 경관들을 볼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방금 우리가 짚고 왔던 사막.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된 사막이라는 거, 아고 건조하다 기억나시죠? 네, 고기압대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아요. 구름이 형성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의 내리지 않는 이런 사막기후가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바랄리 사막도 짜잔,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네, 여기도 역시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되는 사막이 되겠고요. 카라쿰 사막이나 키즈쿰 사막은 이 방금 살펴봤던 사막들에 비해서는 위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요, 또 고원으로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바다 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넘어올 때 비근을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로 사막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는 또 초원이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자흐 초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카스피해하고 맞닿아 있는 나라들 중에서 여기 카자흐스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카짜 돌림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요, 자유로운 사람들의 땅,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땅? 생각해 보면은, 아, 여기 스테피오가 넓게 나타나는 곳이죠? 그렇다면, 계절마다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과 함께 이동하는 거. 그렇죠. 유목이 이루어졌겠네요. 제가 유목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더니, 이 유자가요, 떠돌다. 떠돌다 유자래요. 네. 그러니까 동물들과 함께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다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자, 그럼 바다를 먼저 볼까요? 하천을 먼저 볼까요? 바다를 먼저 볼게요. 네,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땅과 땅 사이에 바다, 바로 지중해가 있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카스피해,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 이곳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또 엄청난 양의 석유,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는데요.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 이곳이 바다냐 호수냐에 따라서 그 이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갈등을 겪다가 결론적으로는요, 특수 지위를 가진 바다로 보는 것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흑해 찾는 꿀팁도 제가 알려드렸었죠. 한번더 알려드릴까요? 네, 진짜 슬픈 얘기인데, 이 흑해 위쪽에 바로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우리 너무 마음 아프죠. 전쟁,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흑흑 울고 있는 눈망울 그리시고, 흑해 위쪽이 우크라이나, 흑해 아래쪽은 바로 튀르키예가 되겠습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써있는 여기가 튀르키예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 기억하는 방법도 제가 정말 기적의 꿀팁 알려드렸었는데요. 여기도 사막이에요. 이글이글 떠오르는 붉은 태양. 그리고 여기도 사막이에요. 예, 여기도 이글이글 떠오르는 붉은 태양. 붉은 태양과 태양 사이에 붉은 바다, 레드씨. 이게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뉴스에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이곳이 바로 페르시아만 연안이 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어딘지 궁금했죠? 딱 여기에요. 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에 있는 굉장히 좁은 바다인데, 자, 이 페르시아만 일대가요. 석유, 전 세계 석유의 한20% 정도가 이곳을 매일매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석유 매장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석유 생산도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들이고. 그런데 이란이 실제로 여기 있는 아부무나섬이라고 하는 곳을 딱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땅의 원래 주인인 아랍에미리트는 왜 가만히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인구수도 일단은 차이가 나고, 또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요, 굳이 이것을 갈등을 점화시켜서 큰 승산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란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상황이 될 때마다 여기 제가 지금 별표친 위치 있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고 전 세계의 물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좀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석유 가격 높아지고 있어요. 네. 나프타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 나프타가 또 석유를 정제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가 나프타예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 대란, 또 비닐 포장재 생산하던 업체들의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치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곳은 세 가지 이름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름. 지금 보다시피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 네, 과거 이제 이란
좀 연상시키는 이름이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계열의 나라들은요, 이곳을 아라비아만이라고도 주장을 하고요. 국제사회에선 이곳을 중립적인 이름으로 걸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오늘 강의 후반부에서 우리 걸프협력회의 할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을 또 보러 갈까요? 네, 강을 제가 여러분들 또 슝, 정, 죄송합니다. 네, 다시 강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형광펜 저랑 같이 드시고요. 제가 여기 이집트 설명할 때마다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이집트는 사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일강 덕분에 주변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또 비옥한 충적평야가 만들어졌고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는 이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밀집해서 사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여기 아나톨리아 고원에서부터 발원하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라크를 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내륙국 나온다고 한거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열대 고산기후 지역 나온다고 한거다 나왔습니다. 심지어 티베트 고원 툰드라 기후 제가 작년에 마지막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었죠, 실제로 수능에. 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아, 이제 좀 내륙국으로 낚을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콩고민주공화국 그리고 또그 중에 하나가 이라크예요. 자, 이라크는 페르시아만 연안국이에요. 네. 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이라크에서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라크는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라는 거 바다와 접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다시피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요. 여러 나라를 흐르는 하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국제하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 나라를 흐른다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이 하천 두 하천은 세 하천이죠. 나일강, 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강들은요. 또 외래 하천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 외래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후가 다른 지역에서 발원한 하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천에 대한 개념 정의 묻는 것은 학교 시험에서 늘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가지고 바로 기후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가 딱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위도 경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늘 위도 경도 찾을 때마다 치트키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밈 하나가 있는데요. 영국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딱좀 신사처럼 이렇게 모자를 쓴 신사의 옆모습을 닮지 않았나요? 역시 신사의 나라 영국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경도 영도의 치트키였어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에게 위도 30도, 북위 30도의 치트키가 되는 곳은요. 여기였습니다. 바로 이집트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 이집트와 지중해가 만나는 곳,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 북위 30도의 치트키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찾는 곳 나올 때마다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는 곳들 가지고서 우리 잘 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A 지역의 경우에는 너무 정직하게 지, 중, 해, 연안 지역입니다. 어떤 기후 지역이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고요. 위도 30도 부근이잖아요. 자, 근데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모의평가 수능에서도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 지중해에 가리고 나오겠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을 12강까지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아, 여기 지중해 연안이고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다라는 거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우리 학교 친구들도 여기서 많이 헷갈렸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에티오피아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려서 여기 열대고산 기후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봐봐요. 나일강이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딱 볼록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삼각주라고 하는 퇴적 지형을 만들고 지중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랜드마크로 해서 우리가 북위 30도를 찾아냈었다고요. 네, 이곳은 에티오피아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요, 해안가에 점을 찍어놓지 않고 내륙 깊숙한 곳에 점을 딱 찍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바로 북반구의 사막 기후 지역, 그것도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사막이 형성되는 지역을 표시해 놓은 거였어요. 자, 그다음 시 지역의 경우에는요, 방금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같이 그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우선 아틀라스 산맥도 빼놓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알프스 산맥, 그리고 아나톨리아 고원 지나서 이란 고원 지나서 슈. 긋고 봤더니, 아, 이 동네는 바닷가에 스키가 닿기 어렵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 지역이, 사막기후일까, 스텝기후일까 아직 몰라요. 건조기후 지역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위에 그래프 분석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써야 했던 사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에 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나 지역의 경우에는요. 여기는 연 강수량이 500mm 이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지리 교육 과정에서는 대체로 연 강수량이 500mm 이상이면 수분함 기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온대기후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나 지역이 온대기후 지역이면서 계절이 여기 여름인데 기온이 높은 시기에 건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지도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A 지역이 나에 해당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지역인데요. 다 지역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온대기후일까? 하고 의심을 하셨겠지만, 지금 강수 조건을 살펴봤더니 어때요?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250mm는 넘을 것 같지만 500mm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 바로 여기 C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스텝 기후 지역이 되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의 이제 전통적인 생활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어려울 게 없죠. 네, 건조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지역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건조기후 지역이 넓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조기후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낮의 뜨거운 햇볕, 그리고 모래바람, 그리고 큰 일교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얇은 천으로 휘감는 형태의 의복이 발달하게 됐죠. 여기 카타르에서 월드컵 개최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것도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가 귀여워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카타르 오늘 또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캐릭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온몸을 얇은 천으로 휘감는 형태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 지역의 전통 환경의 모습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음식 문화 또 살펴볼게요. 건조한 기후 지역이에요. 하지만 밀이라고 하는 작물은 조금 건조한 곳에서도 조금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죠. 그러한 성질을 내한성, 그리고 내건성, 다섯 글자로는요. 네,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런 밀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런 빵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땅 밑에 화덕을 만들어서 빵을 굽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조리 방법은요, 굉장히 땔감을 적게 쓸수 있고, 또빵 만드는데 물 조금이랑 밀가루만 섞으면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해도 썩지 않는데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보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동이 잦았던 건조기후 지역에서 너무나 고마운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유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스텝기후 지역에서는요. 양, 염소, 낙타와 같은 동물들로부터 얻은 고기, 유제품을 소비하기도 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케밥이라고 하는 조리법이요. 이렇게 음식을 잘게 잘게 쪼개서 그래서 표면적을 줄이니까 적은 양의 뗄감으로도 빨리 익힐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형태의 음식으로 먹던 것이 바로 네, 케밥.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케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튀르키예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엄청 큰 고기 덩어리를 돌리는 케밥. 그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이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방식이고 전통 방식의 케밥은 이런 거였어요. 뗄감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 알죠, 여러분들? 양 목욕 싫어하는 거. 네, 그래서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형광펜 밑줄 쳐드린 내용들이 바로 출제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막 기후 지역, 스텝 기후 지역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막 기후 지역. 굳이 굳이 이 지붕을 정성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실은 창문이 거의 절반이지만 이 동네는 창문을 크게 만들 이유도 없죠. 바깥에 뜨거운 열기나 모래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사용해서 두껍게 흙벽돌집을 만든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건물과 건물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배치한 것도 그늘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들 같이 살펴봤고요. 또 바득이르 진짜 중요합니다. 바득이르는요, 이제 오늘날의 이란 부근, 과거에 오늘날의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연의 에어컨이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동네에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 알갱이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을 이렇게 상층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알갱이들은 통통통통 튀기면서 요 구멍으로 들어가질 못하겠죠. 그렇게 이제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지하실은 좀 서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늘해진 공기가 내부를 시원하게 해주고 또 내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배출하는 열기에 의해서 또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또 다시 배출이 되고 그래서 공기 정화와 함께 또 실내 공간을, 지하에 있는 실내 공간을 서늘하게 해줄 수 있는 천연의 에어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왜 별표치냐면요. 이 바드기르라고 하는 곳이 이란 부근, 오늘날의 이란 부근을 지칭하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밑줄을, 그리고 별표를 쳐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스텝키우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유목이 제가 떠돌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스텝이라는 말도요, 이거 초원이라는 의미예요. 아, 여기는 사막 기후 지역보다 강수량이 어느 정도 내리기 때문에 초원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시사철 초원이 푸르게 유지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과 함께 떠도는 방식의 목축업이 발달하게 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학평, 모평에서도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정말 디테일하게 변별력 있게 출제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르는요, 오늘날의 몽골 부근, 그리고 유르트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물론 약간 구조적인 측면도 다르기는 한데요. 그 이름의 측면에서의 차이가 거의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뼈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가죽이나 혹은 동물의 털을 엮어서 만든 천으로 슉 돌리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건조기후 지역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량 공급원이 바로 대추야자죠. 제가 오늘 이제 저희 학교 친구들도 대추야자를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보고 와 대추다 와 야자다 하는데 대추도 아니고 야자도 아니고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파리는요. 엮어서 바구니로 또 부채로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열매가 열려 있는 그물 있잖아요. 실제로 그물로 썼다고 해요. 아니면 물건을 담는 용도로. 그리고 이 줄기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었고, 이 열매를 먹으면 안에 단단한 씨앗이 있거든요. 그것은 또 동물의 사료로. 그래서 정말 버릴 게 하나 없는 이 사막기후 지역에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나 관개 농업을 하더라도 아무거나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조한 환경에서 잘 적응한 그런 식물들만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추야자 어느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나 살펴봤더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수단, 오만,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사준 대추야자도 사우디아라비아산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대추야자 제가 두 알씩 줬는데 그걸 보면서도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고 멋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흑백의 종이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건 올해가 마지막인 거예요. 알겠죠? 내년에는 이런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내 발로 가보고, 내 눈에 담아보고, 내 입으로 먹어보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만 힘내시고요. 우리의 세상이 이 작은 책상 하나가 아니라고요. 전 세계가 바로 여러분들의 무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건조아시아 그리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활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우리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아시스 농업. 오답보기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오아시스 주변에서 벼농사를 한다. 근데 여러분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가 오아시스예요. 기본적으로 건조기후의 가장 첫 번째 정의 자체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곳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굳이 애써 애써 물을 길어와서 논을 만들다고 한들 증발해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벼농사는 어렵고 지금 보고 있다시피 오아시스 주변에 나무들이 슉슉슉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나 그리고 밀농사를 주로 지었습니다. 얘네들은 세트예요. 오아시스 농업과 대추야자 밀 세트예요. 또한 가지 바로 관개 농업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현대적인 방법으로 지하수를 끌어와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경작지에 물을 공급을 해주고 이 스프링클러에 물이 닿는 곳그 면적만큼 농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의 경작지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이런 관개 농업을 통해서 벼농사를 짓는 건 아니에요. 대추야자나 밀과 같은 작물들을 키우고 있고요. 또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지역과 지역 간에

네, 물자와 자원을 교류하는 게 너무나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이렇게 띠를 이루어서 이동하는 상인들, 대상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에도 유목이, 그리고 대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굳이? 네. 이제는 뭐 자동차도 많이 보급이 됐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이런 경관들이 사막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막에도 도시화된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국경이 정해져 버리니까 이제 자유로운 이동이 좀 어려운 측면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목 그리고 대상무역과 같은 전통들은 최근에 좀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바둑이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바둑이로뿐만 아니라 이란과 정말 짝짓기처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카나트라고 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카나트라고 하는 시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슝.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로를 뚫을 건데요. 우리가 수로를 뚫는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 동네는 건조한 기후 지역이에요. 근데 주변을 살펴봤더니 높은 산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형성 강수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그렇게 내린 비가 이제 산지의 지하수로 저장이 되겠죠. 우리는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건조한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로를 이렇게 지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냥 물이 다 증발해 버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수로를 지하로 만들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서부터 파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이쪽에서부터 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만나겠죠. 그럼 이제 뚫렸어요. 네. 그리고 저도 다음. 저는 여기서 파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파고 오, 뚫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촘촘하게 우리 동네까지 지하 관계 수로를 연결해 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우물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의 길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지하 관계 수로 뭐라고 한다고요? 카나트라고 한다고요. 어디에서 볼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날의 이란 부근에서. 이거는 이란 연결하는 보기로도 너무 잘 나오고요.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에서 생활 방식으로도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자원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화석에너지 자원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화석에너지 자원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비싼 게 석유와 천연가스인데, 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자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석유, 천연가스 상위 5개국, 얼마나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슝, 한번 확대해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 내에서 1등이네요. 이거 보고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2023년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산유국입니다. 그럼 이 자료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범주.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석유의 생산량 1, 2, 3, 4, 5등을 나타낸 것뿐이에요. 근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크게 힌트가 되지 못하죠. 이란도 크게 힌트가 되진 못하죠. 왜? 천연가스에서도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다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트키가 되는 건첫 번째는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시옷자잖아요. 네. 석유의 생산량이 천연가스의 생산량보다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 잠재력이 더 크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옷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란 또 제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는 기적의 밈을 하나 만들어 드렸잖아요. 사실 너무 유치해서 뺄까 고민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만나기 전에 먼저 저와 공부했던 선배들이 이거 너무 꿀팁이었다. 절대 빼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스는 위험해.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천연가스가 발견됐을 때 사실 석유하고 비슷하게 신생대 제3계층 배사 구조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존재를 알았지만 석유에 비해서 나중에 상용화됩니다.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냉동 액화 기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아, 천연가스를 아주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급속도로 냉각을 시키면 액체로 변하네. 그리고 부피가 엄청 줄어드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슉 상용화됐던 거예요. 이 서사를 딱네 글자로 줄여드릴게요. 이런 가스는 위험해.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란이 가스에

그래서 굉장히 치트키가 되는 나라라는 거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치트키 나갈게요.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 산유국 부러워했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면 우리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부러워하셨잖아요. 네.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석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이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천연가스에서 치트키가 되는 나라 바로 카타르예요. 아까 제가 카타르 괜히 보여드린 거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월드컵 하기 전에 카타르 알았던 사람. 저 몰랐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학교 친구들도 물어보면 대부분 몰랐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몰랐던 작은 나라 카타르가 월드컵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바로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본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가스, 밈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석유 천연가스는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생산을 했는데, 최근에 카스피해 연안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냐, 호수로 보냐, 이걸 가지고 갈등했다 그랬죠. 과거에 세계지리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카스피해 갈등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왜안 나오냐면은요, 이제 특수지위를 지닌 바다로 보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또 고전적인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또 북부아프리카 지역도 최근에 석유 개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제리 같은 나라도 네, 천연가스 생산에서 지금 이 지역 내에서 4등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유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식이라는 것도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화석에너지 자원 개발로 인해서 이런 지역들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먼저, 네, 석유의 생산량이 많았던 나라들은요, 전통적으로 석유의 생산량이 많았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나라 카타르, 네, 바레인 이런 나라들, 굉장히 1인당 소득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인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이집트 인구는 1억 명 이상입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쵸? 근데 그에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인구 약 3천만 명 조금 넘고요.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1천만 명 조금 넘는데, 이 인구에 또 대다수가 또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카타르도 2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개발할 자원은 많은데,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열심히 인구 이주 받아들여서 청장년층 성비가 높은 지역이다. 이 내용도 많이 출제되죠. 자, 성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성비라는 개념 자체가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예요. 헷갈리면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성이고, 아, 단샘을 기준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얼마냐? 이게 바로 성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출제가 되냐면 남초 청장년층의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남자 초과.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까먹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 보면 이라크, 쿠웨이트, 알제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런 나라의 총 수출액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와. 90% 넘는 나라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사례로 늘 많이 나오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많이 출제되는 곳이 바로 튀르키예나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 있던 자료니까 올해 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 가리고 나왔을 때, 2차 산업 49.7% 엄청 높잖아? 그러면 세 나라 중에서 유럽이랑 가까워서 공업이 발달한 튀르키예겠네.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지신다고요. 그래서 2차 산업의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2차 산업은 제조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광업과 공업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공업이 아니라 광업이 발달한 나라도 2차 산업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첫 번째 자료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2차 산업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겠구나. 그리고 1차 산업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세 나라 중에서 매우 높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접근해서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오른쪽에 있었던 이 품목별 수출액, 요 자료도 힌트가 되는데요. 자, 어때요? 제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었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출액에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공업 제품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죠? 심지어 튀르키예는요, 여러분들이 알 만한 유럽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 대부분 여기에 생산 기지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세 나라 중에서 인구는 가장 많아요. 1억 명 이상이에요. 하지만 수출액 규모는 작아요. 네, 이곳이 바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제가 하나 짚어드리자면 올해는요, 좀이 석유 수출국 기구 그리고 걸프 협력 회의를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요.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석유라고 하는 단어가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석유와 관련된 그 파생되는 개념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올해는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 특강에 요 자료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석유 매장량 1등이에요. 하지만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 나라죠. 그 서사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맞아요. 네. 산유국들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북부아프리카 지역도 굉장히 석유 개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이지리아예요. 기니만 연안에서 니은자 모양으로 꺾어진 나라를 찾으시면 여기가 바로 나이지리아가 되겠고요. 나이지리아는 나왔다 하면 아프리카에서 인구 가장 많은 나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석유의 생산량도 가장 많은 나라.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좀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던 나라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좀 우리의 입지를 조금 더 크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석유 수출국 기구 협력체라고 한다면, 자, 여기 걸프 협력 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단지 자원 개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은 정치나 안보의 목적도 있는데요. 우리 왜 종교에서 수니파, 시아파 간의 갈등 공부했고, 시아파 국가는 오늘날에 시아파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이란 또는 이라크 정도가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걸프 협력 회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이슬람 시아파 국가를 약간 좀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걸프라는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 페르시아만을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만, 그리고 두 번째 아라비아만, 세 번째 중립적인 이름 걸프. 그래서 요 걸프만 연안에 있는 아라비아 국가들의 협력체가 바로 걸프 협력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딱 각인을 해놓으시면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의 최근의 쟁점 현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막화 문제로 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헬 지대.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동네에 이렇게 체크해놓고 사헬 지대에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맞게요? 틀리게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사헬 지대는요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만 사헬 지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동네에 최근에 인구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1980년 인구, 2023년 인구, 말리의 1980년 인구, 2023년의 인구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먹을 식량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경작지나 목축지, 방목지도 사료작물을 키울 땅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초원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사막화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헬지대 주변의 나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수단에서는 다르푸르 분쟁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올해 기적의 치트키 알려드렸잖아요. 수단 나오면 딱 코끼리 한 마리 그리는 거예요. 코끼리 한 마리. 네. 우리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코끼리 한 마리 이렇게 그리시면 바로 딱 수단의 모습이죠. 근데 또 수단의 수도인 하르툼이 청나일강, 백나일강이 만나는 곳이 코끼리 코처럼 휘어졌다라고 해서 코끼리 코를 의미하는 하르툼이라고요. 진짜 운명적으로 코끼리를 닮은 수단이었습니다. 이 수단의 서부 지역, 여기가 바로 다르푸르 지역이었고요. 이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유목민들 그리고 정착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도 어찌어찌 서로 공존하고 있었는데 장기간 동안 가뭄이 나타나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서로 생활 방식이 달랐죠.

0: 유목민들과 토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또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막화의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곳이 아랄해가 되겠죠. 2000년과 2018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까지 줄어들었다는 거는요, 이거는 뭔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인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농사 지으면 안 되나요?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염분이에요. 토양의 염료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어려운 거죠. 또 올해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거 바로 수인성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는 이 모래와 모래 간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마다 침식 슝잘 일어나고 이 모래 알갱이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또 균, 병원균들이 옮겨서 병원균들이 옮겨다니면서 수막염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인성 질병이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요. 물 부족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 일단 물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오염된 물을 사용함으로써 수인성 질병이 더 널리 널리 확산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슝.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는요, 거대 녹색 장벽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숲을 형성하면 주변에 경작 가능한 땅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숲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희망찬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적용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주요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제가 원리적인 부분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50분 안에 개념, 그리고 문제 푸는 전략까지 알려드려야 되는 좀 전략적인 강의이다 보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요, 제가 전략적인 부분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랑 같이 연습하셨던 밈 있죠? 그걸로 빨리 해결해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네, 시옷자 돌림. 그리고 이라크 살면서 왜 부러워했어요? 석유 많이 생산되는 나라라서, 그쵸.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에서 소비구조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가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석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스는 위험해. 오늘 또밈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란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는 바로 천연가스가 되겠고요. 마지막 남은 다는 바로 석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질문을 해요, 친구들이.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 비율이 높은 게 석탄이라는 걸 제가 그럼 외우고 풀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석유랑 가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속어에서 풀수 있잖아요. 네. 언제나 하나쯤은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이 자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잘 알고 있는 것들로 충분히 잘 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석유가 고생대지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어요. 그거는 석탄에 대한 이야기죠. 네, 석유는 신생대 제3기층에 주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2번, 산업혁명 당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가스가 아니고 석탄이죠. 그다음 3번, 냉동액화 기술의 개발로 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바로 가스였습니다. 석탄이 아니고요. 그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우리 주변에 다니는 자동차. 아직까지는 석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은 석유가 가장 높았고요. 5번, 나는 나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고, 또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 석유가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네, 쓰임새가 다양한 석탄이었고요. 그 다음이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한 문제만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기후 문제인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치트키로 접근해 볼게요. 지중해 연안 지역이다.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겠구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록 나온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이집트랑 나일강 만나는 곳이 북위 30도 부근. 그렇다면 여기 상당히 그다지 위도가 낮은 지역이 아니에요. 상당히 생각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연중 건조한 기후 지역이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사막 기후 지역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지역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같이 그려보면서, 여기는 습기가 닿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건조 기후 지역이 형성될 거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여기는 스텝기후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고요. 자, 월평균 기온 조건 살펴봤더니 모든 지역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최한월 평균 기온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다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강수 조건을 볼 거예요. 강수 조건까지 따져봤더니 다 지역만 강수량이 500mm가 넘었는데, 그런데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이 7월, 8월 이때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건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강수량 그래프가 이때 평평하다라는 얘기는 이 사이에 누적 강수량 늘지 않았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니까요. 다가 바로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와 나 중에서 그나마 강수량이 조금 있었던 나가 바로 북반구의 스텝 기후 지역, 그리고 가가 북반구의 사막기후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 분석 같이 해볼게요. 1번부터 가는 B이고, 나는 C이고, 다는 A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B는 A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1월 강수량. 여기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으로 1월 강수량은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A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낮다. 네, A는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었고, C는 비슷한 위도 지역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륙에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에 7월 평균 기온, 더 서늘한 곳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겠죠. 게다가, 여기 이미 월 평균 기온 조건 알려줬어요. 우린 이것만 딱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7월의 월 평균 기온, 다, 지역이죠? 네, A 지역 비교하고 있으니까 다 지역, 그리고 C 지역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비교해주면 될것 같아요. 비교해봤더니, 네, 실제로 A가 C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나는 다보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고와의 최단거리가 멀다. 제가 오늘 요거 콕 짚어드렸죠? 여기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하고는 여기 아나톨리아 고원에서부터 발원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페르시아만으로 유입된다고요.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5번, 다는 가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죠. 다의 경우는 여름철에만 아하고 건조하다. 그리고 사막기후 지역인 이가 지역의 경우에는요,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소했던 건조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도 잘 마무리해봤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5: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홉 번째 그 주제가 바로 행성의 운동입니다. 자, 1과 2가 좀 헷갈리시죠? 우리요. 우리 앞에서는 이제 장작 3시간에 걸쳐서. 그러고 보니 우리 전체 강의도 15개인데 3개를 거기다 이제 쏟아 부었어요. 많이 부었습니다. 자, 어쨌든 행성의 운동 1은 뭔가 그 위치 같은 거 많았어요. 여기, 어때? 뭐 먼저 뜨니 나중에 뜨니 어떠니 막 이런 얘기를 했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야. 공전 주기, 회합 주기, 케플러 법칙. 이 주제가 끝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물음들이나 여러분들의 이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 단원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행성의 운동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뭘 다루냐면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 그리고 케플러 법칙 이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공전 주기 어떻게 알아낼 거야? 케플러 법칙이 뭐니? 이두 가지고요. 이두 가지 둘다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입니다. 내용적인 면 조금 기네요. 162에서 165까지 있습니다. 자, 안에 있는 소주제가 뭐가 있냐면 공전 주기, 회합 주기, 궤도 반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전 주기와 회합 주기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공전 주기는 행성이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자, 여기는 회합 주기를 이용하여 공전 주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공전 주기, 회합 주기 있는데 회합 주기를 이용해서 공전 주기를 구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내행성이 있어요. 내행성이 있는데 내행성이 이렇게 빙글 돌아요. 한 바퀴 정확하게 도는데 걸린 시간이 뭐라고요? 공전 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자,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고요. 자, 행성이 여기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지구가 조금 움직이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동안에 내행성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따라잡아서 한번더 내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위치 관계를 누구라고요? 그 친구를 회합 주기라고 하고요. 이 회합 주기 S를 통하여 우리는 공전 주기를 구해낼 수 있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친구는 내행성 이렇게 구하면 돼요. 밖에 있는 친구 외행성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 같은 경우에 살짝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성은 공전 주기가 한 3개월 정도가 공전 주기예요. 한 90일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저기다가 보면 내행성이잖아. 3개월의 공전 주기가를 가지기 때문에. 아, 이게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수성은 우리가 내압에서 내압까지 측정하니까 수성의 회합 주기가 4개월이 나온 거야. 4개월. 회합 주기. 자, 회합하는 주기를 구했더니 얼마? 4개월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전 주기 구할 수 있겠어? 그첫 번째 저기 식에 넣는 거죠. 4분의 1은 수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기 지구의 공전 주기를 빼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1 넣으시면 마시고요. 이게 4개월이니까 지구도 12개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p분의 1은 얼만가요? 라고 하면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3이죠. 자, 그러니까 12분의 4가 나오게 되겠고요. 얼마? 3분의 1이 나옵니다. 아, 공전 주기 너 3개월이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공전 주기 같은 경우는요. 결과적으로 회합 주기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이라는 말을 썼죠. 이게 회합 주기가 제목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 공전 주기, 회합 주기로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회합 주기 같은 경우에 여기 그래프 한번 살짝만 요거는 한번 봐주세요. 문제 풀때 조금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지구에서 행성들을 본 거예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인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입니다. 지구의 궤도 반지름이 얼마? 1AU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고요. 지구보다 바깥쪽에 있는 행성들은요, 쭉 멀면 멀수록 어디와 가까워진다? 지구의 공전 주기와 가까워지게 되고요. 공전 주기. 자, 1AU 쪽이죠? 1AU와 가까운 행성들은요, 회합 주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내행성은 그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화성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화성에 이주를 해서 갔어요. 화성에 갔어. 자, 화성에 살고 있어. 자, 그럼 이제 화성 기준으로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그려보세요. 화성을 기준으로 짠 한번 그려보면 화성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나요? 라고 하면 화성은 1.5AU 정도 거리에 있어요. 화성의 공전 주기가 있겠죠. 공전 주기를 구해보면 687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웠으니까 687일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 그래프가 요렇게 나온다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구는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지구는 여기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화성을 보면 여기입니다. 자, 2년 넘죠. 2년이면 한 얼마 정도면 730일 정도 되잖아요. 자, 이게 실제로는 779일이에요. 그러면 지구에서 화성을 보니까 779일 나왔어요. 그럼 화성에서 지구를 봐도 얼마 나오겠어요? 맞아요. 이 친구 779일.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된다. 다른 행성에서도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패턴, 이 모양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요 패턴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친구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 예, 수성 하나밖에 없고요. 살짝 아까 구해봤지만 이 친구는 공전 주기가 3개월이고 회합 주기가 4개월 정도 나오는 친구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이제 공전 주기를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면 궤도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내행성과 외행성이 조금 다르대요. 내행성 같은 경우는 최대 이각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행성은 이런 걸 이용한다. 상대적인 위치와 공전 주기를 구한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면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자, 지구는 이 주위를 돌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치를 딱 잡을게요. 공전 주기 있지만 여기만 살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느 날 지구에서 보는 거야. 자, 행성의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지구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화성은 이 위치에 있더래요. 이 위치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해요. 공전 주기. 누구의 공전 주기? 화성의 공전 주기를 쓰셔야 돼요. 화성은, 아까 썼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687일이 공전 주기예요. 자, 687일 후에 관측 자료를 딱 들이대는 거야. 자, 687일 뒤에는 화성은 제자리에 와 있는 거 맞아요? 그쵸. 화성의 공전 주기가 687일이니까. 근데 지구는 제자리에 안와 있어요. 자, 365일에 지구는 한 바퀴를 가는 거고요. 또 365를 가는 게 아니에요. 322일을 가는 거예요, 지구는. 자, 그러니까 지구는 한 바퀴 돌아요. 687일 뒤에. 한 바퀴를 도는데 덜 돌아서 여기쯤 와 있겠죠. 여기가 E2 위치. 이때 또 화성을 다시 보는 거예요. 행성의 상대적인 위치예요. 어느 시간 간격을 가지고요? 그 행성의 공전 주기라는 시간 간격을 가지고요. 그럼 당연히 화성은 제자리에 돌아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교차점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교차점이 바로 화성의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의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삥을 돌리게 되면 오, 태양과 화성 사이 거리 이게 궤도 반지름이구나. 요걸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행성의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쪽 첫 번째 주제는 회합 주기를 통하여 공전 주기를 찾고 그 공전 주기와 행성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행성들의 궤도 반지름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 여기서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회합 주기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회합 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 시험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흐름상으로서의 주제는 공전 주기와 궤도 반지름이고요. 실제 이제 기출되거나 나오는 문제들은 회합 주기가 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내신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케플러 법칙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케플러 법칙은 1, 2, 3, 4, 5가 있어요. 자, 근데 주로 우리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1, 2, 3 법칙에 맞출 겁니다. 자, 케플러는 세 개의 법칙이 있고요. 이세 개의 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 이전의 과학자죠.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점을 찍는 거야. 앞에 우리 이런 것처럼 공전 주기 구하고 궤도 반지름 막 구했잖아요. 그렇게 점을 찍어서 그 궤도의 특징에 대한 세 개의 법칙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 1, 2, 3 법칙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법칙이야. 타원 궤도의 법칙이고요. 해봤더니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이 뭐예요? 라고 하면 타원의 특징이 있는데 이 타원의 특징을 요즘에 좀 많이 물어봐요. 자,
파원은 두 개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 즉, 초점, 초점이 두 점이고요.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하면 이 길이가 나오죠. 거리의 합이에요. 거리의 합, 거리의 합이 모두 똑같아요. 이게 타원이에요. 그래서 타원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타원궤도의 법칙은 이거예요. 타원의 이 초점 중에 하나에 태양이 위치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누굴 보셔야 되냐면 중요한 거예요. 이게 ABC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 문자예요. 타원의 중심에서 여기 타원은 긴 축이 있고 짧은 축이 있어요. 긴 축은 초점 지나는 축인데 이게 김반지름이에요. 김반지름. 즉 타원의 중심에서 어디로 선을 그어도 얘보다 길 수는 없어요. 김반지름이고요. 요게 A가 되겠고요. 타원의 중심, 초점에서 그지 마시고요. 중심에서 그었을 때 요거보다 짧은 건 없어요. 요거. 이게 김반지름이면 이건 짧은 반지름이 돼요. B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B라는 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 요렇게 하면 길이죠. 그죠? 길이 합. 길이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누구니라고 하면 EA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EA.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EA니까 양 끝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쪽 초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플러스 여기서 여기 초점까지 거리를 하게 되면 결국엔 누가 나옵니까? 전체 이쪽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EA예요. 어느 점을 잡아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잡아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A가 답이고요. 중요한 거. 그 다음 두 번째. EA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반지름 쪽 있죠? 선을 그어주고 선을 그어주세요. 이등변삼각형이 나오죠? 당연히 이쪽 길이가 A예요. 이쪽 길이는 뭐예요? B예요. 자, 이때 여기 있는 C를요, 넘겨주세요. E 곱하기 A라고 부르고요. 요걸 이제 뭐라고 해요? E를 20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너가 5래. 너가 3이야. 그럼 너 누구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물음들이 이제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렇게 선을 긋고 요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길이가 5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니 너는 4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런 형태. 특수각 줘도 돼요. 특수각 주게 되면 여기 각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법칙인데 1법칙은 타원궤도 법칙이고요. 행성이 타원궤도를 돕니다가 사실은 끝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타원의 특징. 자, 타원의 특징. 특히 20률의 개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면 이제 여기가 태양이 있고요. 가까우니까 근일점, 원일점 이렇게 되는데 이 법칙은 이거예요. 자, 행성이 그러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얘기는 보존된단 말인데 뭐냐면 여기서 요만큼의 면적을 쓸고 지나는 거랑 저기서 쓸고 지나는 면적이 혹시 같다면 면적이 같다면 시간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은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 내리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요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어디서 선?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이에요. 이 친구가 쓸고 지나는 면적이라는 거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요 면적을 쓸고 지나는데 이렇게 쓸고 지나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근데 전체 이 면적의 이 친구가 10분의 1이래요. 전체 면적. 자, 10분의 1 면적. 전체 면적의 몇 배? 전체 면적의 얼마? 10분의 1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아, 너 이렇게 다 합치면 또 1년 동안에 10분의 1, 또 1년 동안에 10분의 1, 또 1년 동안에 10분의 1, 이거 다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나오겠죠. 너 공전 주기가 10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요. 자, 3법칙은 조화의 법칙.

원칙이에요. 태양계 행성들이 있는데 조화롭다라는 거야. 뭐가 조화롭냐면요. 공전 주기의 제곱과 궤도 김반지 이름의 세 제곱이 다 같대요. 이게 다 같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구를 보세요. 지구 어떻게? 자, 1년 1AU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다른 친구가 있어요. 4AU가 있어요. 자,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4의 3승 64가 나오죠? 똑같아야 돼요. 비율이. 그러니까 요거 세 제곱한 거에 요거 제곱한 거라. 그럼 요거 얼마나요? 8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지구에 1년 1년이 1년 1AU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P제곱은 A3승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 4AU 넣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넣으라고요. 4의 3승은 누구의 제곱이야? 8의 제곱이야. 그래서 8이 누구야? 너 시간이구나. 8년.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된다고요. 이게 누구? 3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 2, 3법칙이고요. 이게 이제 케플러가 얘기한 거예요. 케플러가 얘기한 거고요. 요렇게 이제 해놓고 놨더니, 뒤에 이제 뉴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다음 뭐 하냐면요. 이거 왜 성립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립해? 라고 해서 막 해봤더니, 이걸 이제 알아낸 거야. P제곱분의 A3승이. 자, 다른 천체들까지 이제 얘기를 한번 쫙 확장을 시키는 거야. 태양계가 아니에요.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쌍성이에요. 태양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게 자, 두 개의 천체가 있습니다. M1과 M2의 질량을 가지는 천체가 있고요. 공전궤도 반지름을 각각 A1과 A2라고 둘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공전 요렇게 도는 거니까 질량 중심점에서 여기가 A1.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 되겠어요? A2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얘네 둘을 합치는 거야.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A예요. 요게 A가 되고요.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게 두 천체 질량의 합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더 여러분들은 이 식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P제곱분의 A3승 이렇게 하면 요 기호는 태양기호예요. 태양기호. 태양 질량의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년의 제곱 1AU의 3승 태양 질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천체의 질량의 합이 얼마? 1태양 질량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아, 태양과 지구 질량 합치니까 누구 질량 나온다고요? 태양 질량 나온다고요. 오, 태양 질량이 막대하게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도구로 저기 멀리는 쌍승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구해봤더니 3년이 걸리고요. 3의 유에 떨어져 있대.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너는 태양 질량의 3배구나. 그러니까 M1 플러스 M2는 태양 질량의 3배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우리 행성의 운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전 테스트 문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시면요. 공전주기, 회합주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ABC 공전주기, 지구의 회합주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옳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행성의 공전궤도는 1이고요. 지구 공전주기는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언디귿에서 이거 맞는 거 한번 찾아보라 라고 합니다. 자, 기억. 이거 기억인가요? 라고 합니다. 아, 기억 여기 있구나. 기억. 자, 회합주기가 2년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0.6하고 12하고 있고 그 다음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있기 때문에 요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ABC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줘놨어? 외행성이라고 줘놨어요. 이거 왜 외행성이라고 줬을까요? 그렇지. 여러분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 기준으로 회합주기 S와 거리를 두게 되면 1, 1 요렇게 생긴 그래프 앞에 있었죠. 그죠? 그래프 어떻게 나온다고?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야. 자, 회합주기가 2년인 친구는요. 둘이 존재하는 거야. 둘이 존재하는데 너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전주기 0.6년이고 12년이니까 당연히 A는 내행성이고 B, C는 외행성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A부터 한번 봐봐요. 0.6이잖아. 자, A 0.6분의 1은 내행성이에요. 아, 공전주기. 죄송해요. 회합주기를 구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니은분의 1은

0.6분의 1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0.6은 5분의 3이니까 어떻게 3분의 5라고 할게요. 빼기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위는 얼마 되나요? 라고 한다면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역 한번 볼게요. 기역은 횡성이에요. 회합 주기가 2년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너의 공전 주기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역이죠? 기역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은 얼만가요? 기역 2가 나오죠? 기역은 2구나. 자, C도 한번 볼게요. 공전 주기가 12년입니다. 자, 그럼 회합 주기는 얼마야? 디귿분의 1은? 자, 이런 거다 한번씩 해보라는 거예요. 1 빼기 1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죠? 12분의 11. 디귿은 얼마예요? 11분의 12가 되겠네요. 11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찾아볼게요. 기역은 2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방금 구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구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니은이 작나요? 라고 했는데, 니은은 크네. 2분의 3은 1.5잖아. 요거 안 되네요. 자, 니은이 작은 거 틀렸고요. C에서 관측한 회합 주기는, 자, C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 다시 그리라 그랬죠. C 기준으로 그리면, 자, 이게 C 기준으로 그리면, 지우고 그릴게요. 자, 여기다가 C를 기준으로 그리면 다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C까지의 궤도 C. 자, 이거 C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얼마 됩니까? 한12 정도 되겠죠. 공전 주기.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아마 A는 훨씬 안쪽에 있으니까 아마 여기 있을 것 같고요. 아마 B는 요런 데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위에 있을지 아래 있을지는 이걸 조금 더 구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데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훨씬 더 안쪽에 있는 친구니까 A가 작고 B가 크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짧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 되는 거야. 기역 디귿 답인 거야. 답은 3번이에요. 다음 것도 볼게요. 이것도 회합 주기예요. 자, 회합 주기. 자, A가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저기 A, 지구. 자,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그림은 공전 주기가 P 1이에요. 자, 뭐, 101, 이런 느낌이죠, 그죠? 태양계 가상의 행성 A와 지구가 하루 동안 움직인 각도 AE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루 동안 움직인 거래. 이 친구는 P1 동안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럼 P1 동안에 360도를 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한 바퀴를 돈다. 그럼 100분의 360, 즉, 하루에 3.6도를 돌아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역은 어떤 보기예요? 맞는 보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E 나오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오, 그러면 만약에 A 한 바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분의 360도가 A예요. E분의 360도가, 뭐, E는 지구의 공전 주기라고 할게요. 뺀 것, 자, 안쪽 내행성이니까 이렇게 뺄게요. 여기 한 것은 회합 주기분의 360한 거랑 동일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A 빼기 E라고요. 는, 자, 비례한다라고만 할게요. S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E 값이 크면 S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짧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고요. A의 회합 주기를 S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P분의 1 빼기 2분의 1은 S분의 1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360에서 다 없어지게끔 360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예요. 기억된 디귿 모두 정답이고요. 답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 더 볼게요. 자, 3번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다가 있는데, 오, 가나다가 뭐 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계 행성 가나다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를 나타낸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추정한 내용으로 옳은 걸 한번 찾아보래요. 아, 그러니까 이 대화가 다 맞는 얘기래. 맞는 얘기니까, 저 가나다에 대한 거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가는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1년보다 짧을 수 있는, 자, 지구에서 관측한 행성이 1년보다 짧은 행성은 누구밖에 없다? 수성밖에 없습니다. 내행성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죠? 자, 이렇게. 가능성이 아니죠. 그냥 내행성이죠. 1년보다 짧으면 요 구간이에요. 외행성은 어떻게 돼요? 요런 형태가 되니까 1년보다 항상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맞는 이야기.

가에서 관측하게 되면 가가 짧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는 맞는 얘기 되는 거야. 자, 회합 주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3번 답 그러면 기억 디귿이니까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이각 변화가 있습니다. 요 이각 변화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최대 이각이 존재하는 거고요. 너는 바로 누구? 그렇죠. 내 행성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요런 이각 변화. 자, 일단 어떤 상황에 볼게요. 어느 행성에 이각 변화 나타내고 있어. 요렇게. 자, 이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공전궤도 지구 1이라고 가정하고 지구와 태양사의 거리는 1레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내행성이잖아요. 자,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내행성의 궤도를 그려볼게요. 자, 내행성이야. 자, 지구 위치 잡아줄게요. 자, 지구 위치는 자, 내행성이니까 이렇게 잡고 지구를 밖에다 빼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아마 시간 0일 때 이각이 0이니까 아무래도 내합 아니면 외합일 것 같은데. 내합 다음에 사실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넘어가죠. 서방 이각 쪽으로 넘어가고요. 외합이었으면 동방이각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어때요? 시간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네요. 지금 여기가 시간 0이 되겠고요.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이고요. 여기 사이각이 누구? A가 되겠습니다. A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내행성은 최대 이각을 통해서 궤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태양에서부터 선, 접선이죠? 직각으로 나와야 돼요. 접선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1AU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길이 얼마 나오나요? 1AU에다가 곱하기 사인 A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행성이다? 틀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공전 주기가 아니에요. 회합 주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내행성이니까 회합 주기가 T예요. 내행성이니까 내행성의 공전 주기를 여기다 넣으세요. 빼기 밖에는 지구의 공전 주기를 넣어주세요. 1년. 요렇게 해서 이걸 푸셔야 공전 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디귿이 맞겠다. sin A도 AU는 누구? 이 공전 반지름에 해당합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디귿 하나 정답이에요. 답은 2번 하시면 돼요. 자,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Y축은 뭐예요? 시지름입니다. 관측 시작 후 경과 시간이 130일, 250일, 330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 1년도 안 되는 시간이네요. 자, 그리고는 시직경에 변화가 생기는데 뭔가 주기성이 좀 보이지 않아요? 그죠? 130일에서 250일이니까 약 120일 정도, 약 4개월 정도의 어떤 주기성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시지름은 뭐라 그랬죠? 관측자가 있을 때, 너,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면, 요거의 각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지름이라고 한다고요.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가까워요, 가장 멀어요. 가장 가까워요, 가장 멀어요. 그렇죠. 지금 뭔가 회합 주기예요. 즉, 뭐냐면, 현재 이 친구는 회합 주기가 1년보다 짧은 행성입니다. 태양계 행성에서는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수성 하나밖에. 자, 여기 1AU, 1년,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어디 있는 친구야? 그렇죠. 너는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수성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내행성입니다. 그럼요. 공전 주기가 120이라고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죠, 지금? 이게 120일이야. 근데 이거는 회합 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요. 121분의 1의 회합 주기는 이 친구의 누구? 공전 주기 내행성이에요. 분의 1 빼기 지구의 공전 주기야. 1년. 분의 1. 요거 1이라고 적을게요. 나중에 막 년과 일막 서로 막 곱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 빼고 할 때는 요거 365일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죠. 관측을 시작한 지약 130일 정도 되었을 때 130일 가장 어떻다고요? 가깝다고요. 시직경이 큰 거. 내합이죠. 여기 어디라고요? 내합이에요.

내합에서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보름달 모양은 외합에서 보이는 거죠. 자,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행성 A와 행성 B가 있는데 합 그리고 충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6번은 어느 해 행성의 주위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고 옳은 것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A가 합에서 충까지요. 그러니까 A는 보세요. A는 합에서 충까지 6개월 하고요. 6개월 하고 며칠 정도인가요? 12일에서 20일이니까 한 9일 정도 되죠. 9일 정도 되는 것에 곱하기 2를 하셔야 회합 주기가 돼요. 회합 주기니까 여기다가 SA라고 쓸게요. 회합 주기. 자, SB도 한번 볼게요. 자, SB 합에서 충까지 갑니다. 3월 20일, 9월 23일. 자, 어떻게 돼요? 6개월 하고 얼마? 20일, 23일. 3일이죠. 3일.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 그러니까 합, 지금 내합, 외합 그런 거 아니죠? 충이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뭐예요? 외행성이에요. 그러면 그래프 보세요. 자, 지구에서 봤을 때 거리 R, 회합주기 1AU, 1년 잡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지만 A는 여기, B는 여기 있단 얘기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그럼 이거 끝난 것 같아. 회합주기는 A가 짧습니다. 지금 잘못됐죠? A가 길고요. 그래서 B가 더 멀리 있어서 B의 공전주기가 길어야 돼요. A가 짧습니다. 맞아요. 세 번째, 6월 20일경에 A는 초저녁에 관측이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자, 합에서 충이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외행성 합에서 충으로 넘어오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서구 쪽으로 가요. 서구. 우리 행성 그림 그렸을 때 오른쪽에 있다고요. 새벽에 보여야 돼요. 초저녁엔 보일 수 없는 위치입니다. 초저녁에 관측 가능하다? 요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림 이제 머릿속에 안 그리면 그리셔야 돼요. 그려야 돼. 그려 그려. 여러분들 저기 노트 아까 또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그리세요. 외행성. 원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자, 요렇게 외행성이에요. 자, 지구 어디에 있습니까? 요렇게 있어요. 자, 이게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3월 12일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에이. 그 다음에 9월 21일 여기까지 오는데 어디까지 온다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야. 한 중간 정도 왔으니까 여기쯤 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지구 입장에서 초저녁에 여기 해진 후에 쭉 선을 그어주고 여기가 땅 속이니까 안 보일 거라고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만 답이 되겠고요. 답은 그러면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공전 주기와 회합 주기 그리고 행성 궤도 반지름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회합 주기는 오로지 회합 주기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단원이죠. 행성의 운동 파트 있죠. 그것과 연계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은 연계해서 나오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회합 주기 단독으로. 너 회합 주기 며칠이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누가 더 궤도 반지름이 먼 거야?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쭉 풀면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케플러 법칙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부터 케플러인데 자, 이 친구 소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공전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친구 뭐 케플러 법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심률 0.5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죠. 너 지금 타원 궤도잖아. 자, 그런데 요렇게 이게 궤도 긴반지름이래. 왜? 라고 하게 되면요, 태양이 초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긴 축이에요. 이게 제일 긴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긴반지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태형 여기 있죠? 요고 길이 분의 요고의 길이의 비율이 20률이에요. 2분의 1, 0.5. 오케이, 맞습니다. 공전 주기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구했어요. AU와 연단위가 되면 P제곱은 태양계에서 A 3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 얼마? 나 구하고 싶은데 궤도 반지름이 2예요. 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2 루트 2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그치, 연단위로 나오겠죠. 따라서 공전 주기는 2 루트입니다. 맞는 얘기. 자, A에서 B까지 공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이네요. 자, 여기서 2 루트였죠? 자, 이거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 상황에서 태양력이 있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자, 태양과 A를 잇는 선분이 쓸고 지나는 면적입니다. 어디까지? B까지 가라고요. 이렇게. 혹시 전체 면적, 전체 타원 면적의 절반인가요? 절반이면 루트 인연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절반 안 되죠. 그치? 자, 그럼 루트 인연보다 짧은 거야. 디귿,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7번에서 20률 합니까? 타원 궤도에 대한 물음. 공전 주기 이거 이렇게 되나요? 3법칙이죠? 조화의 법칙. 그 다음에 요거 면적 구해봤니? 예, 면적 속도 일정 법칙. 1, 2, 3법칙 모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푸실 때 면적 속도 할때 타원의 중심에서 선 내리셨다면 다시 한번더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내리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부터 선쭉 그어 가지고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답 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1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P가 A를 지나서 여기 Q까지 가는 거고요. 1년 동안 쓸고 지나면 이거 꽤 시간 지나겠다, 그죠? 그런 내용이 아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전 주기를 줄것 같습니다. 볼게요. 그림은 어느 소행성의 공전 궤도. 아, 이거 소행성의 공전 궤도였구나. 그 다음에 태양과 소행성을 잇는 선이 1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아, 1년 동안 이만큼 쓸고 지나갔대. 그러니까 P에서 A까지 간 거죠. 자, 소행성이 A에서 Q까지, A에서 Q까지. 자,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P에서 A까지 이동하는 걸리는 시간의 3배다. 요거 1년 걸렸다 그랬죠? 아, 그러면 너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1년 걸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너 3년 걸린 거네? 그러면 나왔다, 너. 공전 주기가 얼마라고요? 8년이 된 거야. 8년. 그러면 우리 조화의 법칙 있죠? P제곱은 A3승, P제곱은 A3승에다가 넣어주니, 궤도 김반지름은 얼마가 나옵니까? 8의 제곱은 64. 누구를 세 제곱해야 돼요? 4를 세 제곱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요. 볼게요. P에서 A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전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면적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으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이동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기니까 조금만 이동해도 동일한 면적이 돼요. 빨리 움직이고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더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느려져야 되고요. 공전 주기 8년, 궤도 김반지름 4, 2, 6. 공전 주기 8년, 오케이. PQ, P에서 Q까지. 그러면 2배 해야 되겠네? 8AU. 디귿, 맞아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1.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정답이니까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은 소행성이에요. 소행성이 지금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주세요. 바로 찾을게요. 3, 5, 5 뭔가 보인다. 3대 4대 온것 같다. 그죠? 자, 어떻게 잡아주시라고요? 태양에서 짧은 쪽까지. 선, 선, 선. 초점이죠. 타원의 중심이죠. 여기 얼마 나오죠? 5가 나와야 된다고요. 반대편 초점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으면 5, 5 해서 10. 즉, 타원에서 두 초점에서 거리의 합이 같은 건데, 1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기가 5가 됩니다.
그러면 5, 3, 여기 뭐예요?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D라는 문자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죠? 이게 5인데 여기가 4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야?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정궤도 20유로 얼마죠? 5분의 4로 가야 되기 때문에 0.8. D는 1AU. 공전 주기는 12년보다 길다. 한번 해보자. P제곱은 A의 3승이고요. 5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5 루트 5가 되겠습니다. 12년이니까 이거 안에 그냥 넣어버릴게요. 자, 그럼 루트 해줄게요. 5를 3제곱하면 125가 나오게 돼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루트 144예요. 125, 144. 이거 작네요. 자, 그러니까 12년보다 길다라고 한 보기는 어떤 보기? 틀린 보기. 이건 하나만 답이고요. 답 2번 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까지만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P제곱 A3승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P제곱 A3승. 오, 조화의 법칙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계 행성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P제곱은 A3승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냥 년과 AU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숫자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궤도 김반지름 공전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기의 제곱, 궤도 김반지름 세제곱 비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볼게요. 공전주기의 제곱, 궤도 김반지름의 세제곱 비례합니다. 알고 있으면 바로 쓰셔도 돼요. 기억 맞아? 그래. 이렇게. 기억 맞아? 아니면, 여기 제곱이라고 했고, 이게 세제곱이라고 해놨잖아요. 비례 관계 딱 나오잖아요. 그지? 두 번째. 회합 주기를 알면 공전궤도 김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거 어땠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어떤 개념이었었냐면, 이런 개념이었어요. 우리 지구에서, 화성을 예로 들게요. 지구에서, 어느 날 지구의 위치가 있었는데, 이 원. 회합 주기를 통하여, 그 다음 누구를 알죠? 공전 주기를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저기 화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전 주기 뒤에 지구는 원위치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화성은 원위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죠. 그러면, 위치를 잡을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으면 이게 반지름인 거야. 그러니까 니은 뭐야? 맞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공전 주기 구하고 공전 주기를 그리고 행성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궤도 김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행성이 원운동한다라고 가정하게 될때 공전 궤도 반지름이 두 배이면 공전 속도는 루트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케플러 법칙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만유인력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유인력? 그렇지. 이것 때문에 만유인력이 나왔고요. 그래서 만유인력으로 이걸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만유인력으로 첫 번째 설명드릴게요. 거리 제곱 반비례하는 힘이 만유인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근데 행성은 이만큼의 구심력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은하 질량 구할 때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V의 제곱이 자, G와 M은 상수고 태양 질량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V는 루트 아래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공전궤도 반지름이 두 배가 되면 이거 두 배가 되면 속력은 루트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이 어떤 보기야? 맞는 보기 이렇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케플러 법칙, 조화의 법칙 그래프만 딱 나와 있어요. 요거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원운동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공전하는 속도 V는 공전주기 P분의 2파이 A.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는이라고 하실게요. 비례합니다. P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궤도 김반지름이 두 배라고 했죠. 자, 우리 보세요. P제곱은 A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0: A, 여기 A의 얼마? 3분의 2승 이렇게 됩니다. 자, 아, 아니 좀 죄송해요. 2분의 3승이죠? 2분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고요. A의 2분의 1승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요거 가지고 풀어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두 배가 되면, 자, 루트 A잖아. 그러니까 이게 루트 A에 반비례해. 요런 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래 반비례. 제곱은 아래 반비례. 루트 아래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두 번째 식으로 한번 풀어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디귿도 맞아요. 그럼 기역, 이연, 디귿 모두 정답이고요. 답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이렇게 조금 풀어보니까 앞서 우리가 행성의 운동 1이라고 불렀던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뒤에 남은 문제 뭐 비슷한 거니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3점 테스트도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어렵겠죠. 이것도 시간 들여서 한번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고 많았고요. 이제 뒤에 남은 우주 쪽 다음 시간 우리 세번 남았는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학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부터 이제 반응 속도 새로운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그 기체 있죠? 거기에다 조금 살을 더 붙이는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할게요. 이 노래가 이렇게 잔잔히 흘러 들어오더라고. 일단 우리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여러분 여러분만의 우주를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항상 쌤이 얘기하는 거 있지? 나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바로 반응 속도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반응 속도의 시작은 정말로 속도야. 빠른 반응, 느린 반응이 무엇이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데 이게 정확한 여기까지가 빠르고 여기까지가 느립니다. 여기부터 느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느낌은 올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냐면 주로 내가 넣었을 때 넣자마자 반응이 진행이 된다. 넣자마자 내가 그 변화를 볼 수 있으면 대부분 빠른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화 반응, 산, 염기 넣자마자 반응 진행되죠. 연소 반응, 우리 종이 이렇게 뭐 불 갖다 대면 바로 이렇게 화르륵 타오르죠. 앙금 생성 반응, 역시 물질을 부어 넣으면 바로 앙금이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반면에 느린 반응은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 변화를 보기가 좀 어려운 반응이잖아. 우리 철의 부실? 철은 녹슨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 이 철 못 하나 갖다 놓고 너 언제 녹슨 한번 같이 지켜보자 하면서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석회동굴의 생성 반응, 이거는 뭐 지질학적인 시계로 몇천 년, 뭐 이렇게 몇만 년의 시간이 지나야 동굴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제 또 사람의 노화 반응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점점 노화가 되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반응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변화가 확 나타나는 빠른 반응과 변화가 긴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느린 반응이 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니? 변화가 나타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는지 긴 시간 내에 나타나는지. 이게 바로 속도라고 하는 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할 때도 일정한 시간당 얼마만큼

만큼이 변했습니까? 시간당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볼게요. 반응 시간에 따라서 질량을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체가 발생하니까 반응하면서 기체가 빠져나가. 그럼 빠져나가는 만큼 질량이 감소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했습니다. CO2가 발생해서 빠져나갈 거고요. 그럼 시간 동안에 CO2가 얼마만큼 빠져나갔니? CO2가 빠져나간 만큼 얼마만큼 질량이 감소했니?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체를 모아요. 그래서 그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에 반응해요.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대요. 이렇게 Y자건에 한쪽에는 마그네슘, 한쪽에는 묽은 염산을 넣고 이렇게 잘 기울여 가지고 이 둘을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겠죠. 그 발생한 기체를 포집을 할게요. 일정 시간 동안에 수소 기체가 얼마나 모였니, 얼마나 발생했니 이렇게 얘기해요. 고체가 생성되는 경우 우리 앙금 생성 반응 볼까요? 묽은 염산과 싸이오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반응을 시키면 황이 만들어집니다.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종이에 X자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넣습니다. 묽은 염산이 싸이오황산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가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두고요. 거기에다 묽은 염산을 이렇게 쪼로록 넣는 거야. 그럼 넣자마자 앙금이 생성이 될 거고 이 용액이 더 이상 투명해지지 않으니까, 불투명해지니까 X자 표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앙금이 생성된 거를 그냥 1이라고 둬서, 그래,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니?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속도가 느렸던 거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짧았으면 속도가 빨리, 빠르게 이 반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의 빠르기, 반응의 속도라는 건 일정한 시간당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일정한 시간당 얼마만큼 변했느냐인데, 이때 변화량을 농도로 표현할 거고, 어떤 농도냐면, 바로 몰 농도로 표현을 할게요. 이만큼이 몰 농도죠. 이만큼이 몰 농도였습니다. 그래서 몰 농도 퍼 세크, 몰 농도 퍼 미닛 또는 뭐몰 농도 퍼 아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당의 변화량으로 확인을 할 텐데 반응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할 거고요. 생성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할 거예요. 우리 감소다. 델타 값이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음의 값을 갖게 될 거고 생성입니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양의 값을 갖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그 부호를 고려해 줘야 되더라. 그래서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되는 이런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 B 반응물이에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농도는 점점 감소해요. 그래서 델타 A 또는 델타 B가 부호가 0보다 작을 테니까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에 A의 농도 변화, 일정한 시간 동안에 B의 농도 변화. C, D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C, D의 몰 농도는 0보다 크니까, 농도 변화량은 0보다 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C의 농도 변화량, 일정한 시간 동안에 D의 농도 변화량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쌤, 여기 A, B, C, D, small A, B, C, D는 뭐예요? 바로 반응 계수들을 여기에 붙여준 거죠. 자, 왜 이렇게 붙였어야 되느냐? 예시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을 해서 아이오딘과 수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대요. 자, 그럼 이 반응의 반응 속도를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수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수소의 농도 변화량. 자, 근데 얘는 반응물이어서 점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붙이자고 했어요. 얘네들 일정한 시간 동안에 I2의 농도 변화량 감소. 델타 값이 마이너스니까 오케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자. 그럼 얘네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HI의 농도 변화량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반응 계수를 잘 보자. 하나 반응하면요. 하나 똑같이 사라져요. 대신 얘는 몇개 생성이 되죠? 두 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두면 하나 사라지고 하나 사라지는데

두 개가 생성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의 반응 속도가 마치 두 배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주려고 여기에 반응 개수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 붙여주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d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런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 일단 반응 속도 그래프 볼게요. 자, 반응 시간 동안의 농도 변화량입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 반응 속도를 뭐라고 했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의 농도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뭐, 반응물인지 생성물인지에 따라서 보고 달라질 거고, 반응 개수에 따라서 a분의 1뭐 이런 거 표시해 주겠지만, 일단 개형으로 본다면,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이라고요. 시간분의 농도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반응 속도를 의미를 해주겠죠. 그래서 평균 반응 속도는 내가 궁금한 두 지점을 잡고요. 이두 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반응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감소하고 있을 거고, 생성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내 농도가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둘다 부호를 고려해 주자라는 거. 절대값.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라는 의미고요. 이번엔 순간 반응 속도예요. 기울기인데,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궁금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순간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 제가 막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 약간 미분할 때막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는 화학이지 수학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 작아진다? 그럼 반응 속도가 점점 점점 느려진다. 이 정도의 기억만 판단하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바로 이 순간에서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럼 뒤쪽에 가서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초기 반응 속도까지 가볼까요? 바로 넣자마자 t는 0일 때 바로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순간 반응 속도를 초기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반응 속도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사실은 얘가 가장 많이 문제로 바뀌는 문제화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반응 속도식은 k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그냥 상수예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상수. A에 대해서 1차 반응,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M차 반응, B에 대해서 N차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A는 반응물 A의 몰 농도고요. B는 반응물 B의 몰 농도예요. 그럼 쌤이 아까 전에 M차 반응, N차 반응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A의 몰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력을 표현해 주는 거고, N차 반응은 B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반응 개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험을 해 봤더니 이래. 그래서 실험 결과로서로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 반응 계수와 연관 짓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m과 n을 더해서 이걸 우린 전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시들을 한번 보고 확인을 해 볼게요.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은 수소를 만들어 냅니다. 얘네들의 반응 속도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대요. 수소의 몰농도에 대해서 1차 반응, 아이오딘의 몰농도에 대한 1차 반응. 1 더하기 1, 전체 반응은 2차. 쌤, 그럼 그냥 반응계수랑 반응 차수가 서로 같은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그 아래 거 볼까요? CH3, CH5에 대한 몇차 반응? 2차 반응. 내 반응계수는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 그냥 이거는 실험 결과 2차 반응이었다. 결과로서 해석을 해주자라는 거. 자, 이번에는 반응 속도 상수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반응 속도 상수. 어떤 반응인지,
진행되는 온도는 어디인지,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로 우리는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체 반응이 몇차 반응인지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반응이 0차 반응이었습니다. 0차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물 A나 B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반응이에요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 속도 단위 기억나니? 만약에 몰 농도 퍼 세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K의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몰 농도 퍼 세크가 돼야 돼요. 몰 농도 퍼 세크가 돼야 돼요. 1차 반응 볼게요. A에 대해서 1차 반응. 그러면 반응 속도의 단위는 몰 농도 퍼 세크. 근데 몰 농도가 이미 있으니 K의 단위는 퍼 세크. 퍼 세크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2차 반응입니다. 반응 속도 단위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몰 농도, 몰 농도, 몰 농도 제곱이네. 그럼 K의 단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었어요. 마지막 3차 반응까지 볼게요. 반응 속도 단위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몰 농도 세제곱. 그럼 K의 단위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는 반차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강좌였으면, 얘들 그냥 이건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보기 볼때 실수하지만 않도록만 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 우린 내신 강좌잖아. 내신에서 혹시 서술형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K를 계산을 해서 써야 돼요. 단위까지 써야 돼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계산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 속도식을 한번 결정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화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 질소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반응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의 시작은 이런 반응 속도식을 쓰는 거예요. 반응 속도식. 반응 속도식은 반응 속도 상수 K 곱하기 일산화 질소에 대한 M차 반응, 산소에 대한 N차 반응. MN은 반응 계수로는 알 수가 없고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을 비교했어요. 농도가 똑같죠? 산소의 농도만 두 배가 됐어요. 얘네들의 농도는 똑같고 O2의 농도만 두 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가 됐다? 두 배가 된거 보이죠? 두 배가 됐더니 두 배가 됐다. 그래서 산소는, 1차. 산소에 대한 1차 반응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비교해 볼게요. 산소, O2의 농도가 같아요. NO의 농도가 두 배가 됐어요. 산소의 농도는 그대로고, NO의 농도가 두 배가 됐더니 반응 속도가 몇 배? 네 배가 된거 보이죠? 자, 그럼 네 배가 되려면 얘 여기에 몇 제곱? 2제곱. 그래서 NO에 대해선, 일산화 질소에 대해서는 2차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어 볼수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반응 차수를 찾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K 찾아야 되잖아요. K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난첫 번째 실험에 대한 정보를 쓸 거야. 그럼 반응 속도상, 초기 반응 속도가 0.028이었어. 얘네 0.02. 근데 제곱하자라고 했으니까 한번더 곱해주고. 그럼 얘네들 0.01이야. 그럼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K가 얼마겠니?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확인을 하되, 반응 계수와 반응 차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더라.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실험 결과로서 같은 것뿐. 네, 이거는 실험 결과로서만 확인을 하자. K는 주어져 있는 마지막 결과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경우는 2 플러스 1 전체 반응 차수가 3차 반응이니, K의 단위는 앞에서 얘기했죠? 네, 3차 반응에 해당하는 단위를 잘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 속도

반응이 몇차 반응인지,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문제 상황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저렇게 아예 찾아서 쓰세요를 제외하고, 이제 뭐 자료를 줬어?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다음을 해석해 보세요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반응들이 1차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1차 반응의 형태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을 1차 반응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비례합니다.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비례합니다. 농도분의 속도, 농도분의 속도니까 기울기가 반응 속도 상수 K를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이 1차 반응에는 매우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반감기. 반응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반감기. 1차 반응이라고 하는 애들은 반응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그래프 볼까요? 처음에 반응물을 4A 몰 농도만큼 사용을 했어요. 얘네들의 농도가 절반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2A가 됐어요. 2A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볼까요? T라고 합니다. 이게 반감기예요. 자, 그럼 이제 2A가 됐죠? 농도가 절반이 되려면 A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예요. 근데 걸린 시간을 봤더니 역시 T네? 4A에서부터 2A로 가든, 2A에서부터 A로 가든, A에서 0.5A로 가든, 이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 같아. 그런 거를 우린 1차 반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의 픽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A로부터 B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응이고요. 처음에 쌤이 용기에다가 A만 2몰 농도를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켰다. 이런 의미예요. 2에서부터 1로 줄어들었어요. A가 1몰 농도 감소하는 동안 B가 몇몰 농도 생겼죠? 0에서부터 2로 2몰 농도 생겼습니다. 그럼 반응기 수비는 1대 2라고 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그럼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 A의 농도가 어떻게 돼 가는지 보자. 처음에 2몰 농도였지. 1몰 농도. 그 다음에 T 지났더니 0.5몰 농도.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반감기가 T예요. 그 다음 반감기도 T예요. 아, 반응물의 농도에 상관없이 절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구나. 1차 반응이구나. 그렇다면 얘네들의 반응 속도식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구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똑같이 그런 반감기가 한번더 지나면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1차 반응의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반응물의 농도가 절반씩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간격이 같더라. 반감기가 같더라. 그럼 농도 변화량 볼까요? 1만큼 변했죠? 0.5 변했고요. 0.25 변했어요. 자, 농도 변화량이 절반, 절반, 절반 될 때까지 걸린 시간들도 어때? 일정하죠. 1차 반응의 특징. 농도 변화량이 절반씩 될때 걸리는 시간도 서로 같구나. 자,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였으니 결국 반응 속도도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고 있죠? 반응 속도가 절반씩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같구나. 그 걸린 시간이 다 반감기구나. 자, 이번엔 생성물의 농도 보겠습니다. B 처음에 없었어. T가 됐더니 E가 됐네요. 다시 한번 T가 지났더니 3이 됐고요. 자, 그 다음 T가 됐더니 오, 3.5가 됐대요. 변화량이 2, 1, 0.5예요. 그러면 6이랑 또 연관이 되겠네요. A의 변화량, 그거에 비례해서 B의 변화량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B의 변화량이 절반씩 절반씩 걸리는데, 절반씩 절반씩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겠구나. 그 시간 간격을 반감기라고 하자. 자, 그럼 이번에 A와 B, 농도의 합으로 갈까요? 2, 3, 3.5. 3.75,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1,

0.5, 0.25. 각각의 변화량이 절반씩 걸리는 시간이 간격이 똑같았으니까 결국 A와 B의 변화량. A와 B 전체의 변화량. 변화량이 절반씩 이렇게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도 똑같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보였다. 그럼 이렇게 걸리는 시간 간격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1차 반응이라고 합시다. 매우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다 보면 사실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다 몰롱도로 표현을 했죠. 문제 상황에서 자주 다뤄지는 게 기체 상태이고요. 강철 용기가 자주 다뤄지고 있어요. 자, 강철 용기다, 기체이다. 그러면 혹시 기억나니? 맞아. PV는 NRT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럼 강철 용기니까 부피가 일정하겠죠? 자, 부피가 일정하니까 결국 압력은 뭐에 비례하고 있다? 그치, 몰수에 비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A 또는 B의 부분 압력, 압력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도 좀 많으니까, 네,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땐 바로 몰수 또는 몰농도로 해석을 해서 같은 방법들로 반감기 판단하시고 1차 반응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반응이고요. 제일 중요한 쌤의 픽이에요. 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정말로 그 반응 속도식을 찾아보세요. 계산해보세요. 나타내보세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1차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 막 그런 경우도 있어. 선생님, 제가 이게 반감기가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1차 반응을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자료는 반감기가 한번 지날 때, 아니면 두번 지날 때, 아니면 세번 지날 때, 셋 중에 뭐 하나 정도일 것 같더라고요. 반감기가 한번 지날 때는 얼마씩 변한다고? 2분의 1씩 변해요. 그럼 반감기가 두번 지났으면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씩 변할 거고요. 반감기가 세번 지났으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씩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한번 숫자를 넣어봤는데 됐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땐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 반감기의 기본 특징을 알고 계시면 자료들을 좀더 그렇게 쉽게 응용해서 볼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내용 진행해 볼게요. 화학 반응과 충돌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럼 뭐냐? 오케이, 반응이 진행되네. 그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왜그 속도로 반응이 진행이 되니?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일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있다 라고 해봅시다. 반응이 있다. 그럼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려면 산소를 하나 떼와야 되잖아. 여기에 있던 산소를 탄소가 가져와야 되니까 탄소와 산소가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탄소와 질소가 충돌을 했다? 아니, 나는 산소를 가져와야 된다니까? 아직 여기 질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하자. 이건 뭐 그냥 그림 보면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유효 충돌과, 네, 비유효 충돌. 그럼 유효 충돌은 뭐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충돌입니다.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 방향이 맞아야 돼요.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이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 같은 거예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 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 이 장벽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기를 통과를 해서 드디어 생성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장벽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것보다 더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저기,
내신 우리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렸던 그래프인데요.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분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예요. 우리가 분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평균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질 건데, 어떤 애들은 그 평균값보다도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 평균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잖아. 그 분포를 나타내 준 거고.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이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을 하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충돌을 무슨 충돌이자? 유효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라는 거죠. 우리 축구에서도 그렇잖아. 그 골대를 제대로 향해서 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차야 이걸 유효 슈팅이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골로 연결될 수 있어야. 마찬가지예요. 반응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유효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응물들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 장벽이 낮아. 그럼 조금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슝슝슝 언덕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졌겠죠. 장벽이 높아요. 그럼 장벽이 높으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네?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자 수 자체가 적으니까 겨우 하나 넘어가고, 겨우 하나 반응이 진행되고, 겨우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활성화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활성화물의 상태를 좀 자세히 볼까, 얘들아? 여기 점점점점점점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애들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산화 질소를 이산화 질소로 바꿀 거야. 그럼 질소와 산소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져야 돼요. 대신 O3, 오존이 O2로 바뀝니다. 그럼 O3에 어떤 산소산소의 결합 하나는 끊어져야 돼요. 일부 결합이 형성이 됐고 일부 결합이 끊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되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우린 활성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얘네들 중에 일부는 네,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얘네들 중에 일부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넘어오는 애들의 개수도 많아질 거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다. 여기에서 약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활성화물은요 일부의 결합이 약해지고 일부의 결합이 생성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결합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생성되는 것.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치, 얘들아. 우리 2단원에서 반응 엔탈피 할때 결합 에너지, 반결 생결, 막 이런 거 하면서 결합 다 끊어냈다가 새로운 결합 만들어내자 이런 거 했었잖아.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모든 결합을 다 끊어서 원자로 만들고 재조합하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된다. 자, 그만큼의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때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 이만큼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일 거예요. 그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요? 생성물이 반응물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입니다. 자, 얼마만큼의 에너지 장벽이냐면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이에요. 여기. 자,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이 의미하는 거 일단 요만큼의 차이가 10.5였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때 엔탈피 199.5kJ의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얘네들의 엔탈피 차이가 얼마라고? 199.5라고. 그러면 이만큼도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값을 우리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누가 관계가 있냐면 바로 델타 H가 관계가 있는 걸 조금 눈치채셨나요? 바로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입니다. 반응 엔탈피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부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서 나타내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자. 그럼 결국 이 차이 값이 나오겠네.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요. 그럼 결국 엔탈피 차이 값이 나오겠죠. 다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에 따라서 부호는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발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작아요. 얘네들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어떻다? 더 작습니다라고 하는 뜻일 거고요. 흡열 반응입니다. 델타 H가 0보다 커요. 델타 H가 0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어떻다?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델타 H는 변할까 안 변할까? 우리 예전에 반응 엔탈피 하면서 엔탈피에서 얘기했는데 엔탈피라고 하는 건 특정 온도 압력에서 물질이 갖는 고유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괜히 고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는 게 아니지. 이미 정해져 있는 값들이에요. 정해져 있는 값들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델타 H는 혹 뒤쪽에 가서 얘기합니다만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더라도 반응 경로가 달라지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쌤이 방금 전에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더라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면 이제 반응 속도 개념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챕터가 넘어갔죠. 반응 속도까지는 챕터 7이었어요. 네, 챕터 8로 넘어갔는데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연습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일단 챕터 8로 넘어와서 여기 개념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7, 8에 있는 문제 그냥 쭉 이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단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A의 몰 농도와 B의 몰 농도가 영향을 미치겠죠. 맞아요. 농도가 영향을 미치더라. 일반적으로는 반응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 누가 있냐면 여기 반응 속도 상수가 있죠. 반응 속도 상수. 앞에서 공부할 때 쌤이 뭐라고 했냐면 반응 속도 상수는 이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결국 이두 개의 항목이 반응 속도 상수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일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우유를 마시다가, 우유를 좀 컵에다 담아서 마시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뒀어. 깜빡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와서 보는 거야. 어떻게 되겠니? 아마 상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유를 그냥 여기에다 두지 않고 냉장고에다 넣어뒀어요. 그럼 다음날 봤을 때안 상해 있을 거예요. 네, 상해 있을 확률이 매우 적게, 좀 많이 낮아졌겠죠? 그래, 그 차이가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여기는 온도가 높았고요. 냉장고는 온도가 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K가 커져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아까 얘기했지. 에너지 언덕이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건 K가 작아져. 그럼 활성화 에너지 언덕이 작아졌어요.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러면 K 값은 커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K랑 연관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갈게요. 쌤이 우리가 보는 반응들은 대부분 몇차 반응일 거다라고 했지? 대부분은 1차 반응.

시간이 길어지겠죠. 느껴지셨어요? 바로 반응 속도 상수 K와 반감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고등학교 화학 범위 내에서는 이거를 정량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운 관계는 아니니까 그냥 바로 반비례합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와좀 궁금해요, 더 재밌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쌤이 아까 전에 우리 반응 속도 이렇게 막 그래프 얘기하면서 이거 막 미분에서 어디선가 본적 있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 맞아, 반응 속도식을 미분하면, 1차 반응 속도식을 미분하면 미분 어 적분 어, 미분 적분 적분을 하게 된다면 이런 관계성을 얻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린 거기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1차 반응에서는 반응 속도 상수와 반감기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 반응 속도 빨라져 반감기 짧아져요.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요 반응 속도 느려져요 반감기 길어져요. 요 정도의 상관관계 정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각각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농도와 반응 속도입니다. 농도가 증가해요. 농도가 증간다라는 건 같은 부피 내에 존재하고 있는 반응물의 입자수가 증간다는 거죠. 반응물의 입자수가 증가했더니 지금 봐봐. 서로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네.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이 중에 유효 충돌 횟수도 늘어날 거고, 그럼 반응 속도가 증가하겠습니다. 요 정도. 자, 그럼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 앞에서 쌤이 우리 기체에 대해서도 자주 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체라고 했습니다. PV는 NRT일 거고, 지금 온도가 일정한 상황으로 볼게요. R도 상수니까 일정해요. 그럼 압력은 부피분의 몰수에 비례한다고요. 압력이 증간다는 건 부피분의 몰수, 단위 부피당 분자수 증간다는 소리고, 그럼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입자수가 증가하니까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유효 충돌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반응 속도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표면적과 반응 속도예요.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 고체의 표면에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고체가 있고요. 또 다른 반응물이 와서 충돌하면 바로 여기 표면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체인 경우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표면적을 늘려주면 돼요. 그럼 같은 질량의 물질을 가지고 표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쪼개는 거죠. 쪼개요.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면 지금 전체 표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지면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른 반응이 진행이 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분진 폭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영상 사이트 한 번씩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실험실이나 학교에서 하기에는 좀 위험한데, 종종, 아직도 종종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기사로 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슉 던지면요, 밀가루가 공중에서 막 펼쳐지겠지? 근데 가루니까 표면적이 매우 넓을 거 아니야? 그런 애한테 이렇게 불을 갖다 대면 그 표면적이 산소와 싹 반응하면서 엄청난 화염을 만들어내면서 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표면적과 관련돼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 기체의 압력과 반응 속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할때 불을 붙이잖아요. 불을 붙일 때불잘 붙으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알아서 이렇게 막 바람 부채질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이제 혹시 풀무제, 뭐 풀무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장간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쌤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맞아요. 거기에다가 산소 O2를 계속 불어줘서 O2의 압력을 높여주겠다, 그 농도를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의미들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제 온도에 대해서 볼 거고, 이 그래프 잘 봐주세요. 자, T1, T2,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온도가 커지면요, 입자들이 에너지를 받을 거고, 그럼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수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반응할 거다라고 했냐면, 여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이 유효 충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온도가 커졌더니 T1일 때보다 T2일 때 지금 빗금 채워져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만큼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수가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유효 충돌수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럼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촉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촉매, 화학 반응에서 자기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만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를 키웠어요. 반응 속도 느리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어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들어갔다가 그대로 다시 검출해낼 수 있거든요. 끄집어낼 수 있는데 반응 경로 등만 영향을 미치면서 활성화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 그래서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킬 거고요. 반응 속도 증가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감소하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반응 속도 상수 K 증가. 부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키워줬고요. 그래서 반응 속도 감소, 반응 속도 상수 작아졌더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정촉매를 사용했어요.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추면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수를 원래보다도 더 늘렸습니다. 부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키워주면서 원래 반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만큼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응 속도를 오히려 늦췄습니다라고 하는 역할, 바로 촉매의 역할입니다. 효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나씩 예시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크게 언급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끄덕끄덕. 자, 효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어서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 작아지고요. 그래서 반응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애들은 단백질이 주성분이거든요. 단백질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결합해야만 작용을 해요라고 하는 특별한 3차원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랑 딱 맞는 반응물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과 결합했을 때만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서 빠르게 반응을 진행을 시키더라. 다른 반응물은 많은데 오, 이 나의 그 부위와 딱 맞지 않아라고 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지 않고요. 그러면 촉매로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런 효소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는 활성 부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더라. 쌤이 아까 전에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온도와 pH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이어서 온도가 높아지잖아. 효소의 단백질 형태가 바뀌는 거야. 활성 부위가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반응물들이 오더라도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져요. 온도가 낮을 때는 그냥 이제 느리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반응 결합 기회 자체가 느려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는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아서 뚝 반응 속도가 떨어지더라. 네, 일반적인 무기 촉매 같은 애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같이 커지는 거 보이게 됩니다. 적절한 pH도 있다고 했어요. 아밀레이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효소 같은 애들은 주로 pH 7에서, 펩신, 위에서 나오는 효소는 주로 pH 2에서. 그래서 위산 이런 애들이 결국 적절한 pH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런 애들 역시 각각 적절한 pH에서 작용을 하겠더라. 이런 효소는 생명체 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식품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고 있습니다. 아밀레이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유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시켜서 치즈의 생성 속도를 빠르게 하더라. 라이페이스. 생활용품. 단백질 또는 지방 이런 애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들을 사용하고요. 의약품에서도 음식을 먹었잖아. 그런 애들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약품들이 있더라 정도로 그냥 끄덕끄덕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뭐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뭐 가볍게 같이 정리해 보고요.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볼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시간입니다. 오늘 39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멀고 먼 길을 달려 마지막 주제, 18번째 주제로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관련된 내용이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 지리 파트라서 오늘도 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도가 중요한 파트여서 지도 공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각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도 학습은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되는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었죠. 일단 자주 보면서 각 지역들의 위치를 익혀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149페이지의 1번 충청 지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지방은 크게 네 가지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남과 충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도와는 다르게 동쪽이 충청북도, 서쪽이 충청남도. 이름은 남도 북도이지만 남북으로가 아닌 동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뭐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동쪽이 북도, 서쪽이 남도입니다. 자, 충청 남도부터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태안입니다. 태안. 그래서 태안에는 기업 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태충아, 태충아 영원하자. 우리 영원하자. 태충아 영원하자. 그래서 태안, 충주, 영암, 해남, 그리고 원주 네 군데 기업도시 조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기업도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신두리의 엄청난 해안사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두리 해안사구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태안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런 내용들이 태안하면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세대 맞았다.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서산은 석유화학공업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거의 요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당지는 제철공업, 그리고 여기에도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진. 어쨌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철입니다. 제철. 자, 아산과 천안. 여기 천안에 수도권 전철 연결된다고 나와 있는데, 수도권 전철은 천안뿐만이 아니라 아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아산까지. 그래서 아산 또한 수도권과 전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산은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세종에 이어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아산. 다음 천안. 수도권 전철 역시나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전자조립공업 발달하고 있죠. 삼성전자 캠퍼스가 아산과 천안에 모두 있습니다. 다음, 홍성과 예산인데요. 아, 미안합니다. 이리로 놓을게요. 아산, 천안까지, 서당, 아천, 세는 세종이겠죠?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 자치시고요.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죠. 원래는 아산보다 인구가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아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세종. 다음 고민태는 대전입니다.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생산자 서비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대전은 충청권의 인구 1위 도시입니다. 인구가 대략 150만 정도.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철도 말고 일반 철도의 분기점이 대전에 위치합니다. 이런 내용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어가 볼게요. 자, 세종하면은 당연히 세종대왕에서 딴 것이겠죠. 세종대왕이 고기와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때 맥주를 마시거나 위스키 마시거나 와인 마시지 않았겠죠? 주로 청주를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해. 그리고 세종대왕, 왕의 딸은 공주겠지? 그래서 세종대왕은 청주를 좋아한다. 세종대왕의 딸은 공주다. 이렇게 기억해서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청주는 일단 충북의 인구 1위 도시죠. 87만 정도. 그리고 충북 도청 소재지입니다.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할때 청이 청주에 해당하죠. 다음 여기는 오송이란 곳이 있는데 오송에 바이오 산업이 육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송은 KTX의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래서 일반 철도는 대전에서 나뉘어지고 KTX는 청주의 오송에서 나뉘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청주. 그리고 청양무 혹시 기억나세요? 청양무. 청양고추 맛이 나는 무. 우리나라 국제공항 있는 곳입니다. 청주는 국제공항도 있어요. 국제공항. 이렇게. 청주. 다음 공주 얘기했었죠? 공주. 공주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데 특히나 백제시대의 문화유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제 유산. 공산성, 무령왕릉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더불어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부여 또한 백제의 다양한 유산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익산까지.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까지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자, 일단 여기 지워볼게요. 자, 다음. 여기 입 벌리고 있는 이 친구 있죠? 입 벌리고 있는 이 친구는 보령입니다. 보령. 그래서 머드 축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석탄박물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태백, 보령, 문경에 있다. 그리고 여기도 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보령하면 요 정도 키워드 나옵니다. 그런데 보령 머드 축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보령 머드 축제 걸리면은 청서부 아저씨가 되게 힘들어요. 청서부. 보령 청서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청서부. 자, 부여는 아까 얘기했고요. 청량은 그냥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량 같은 경우에 청양고추의 원산지로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청송과 영양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아니, 글자를 따서 청양고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죠. 다음, 서천. 서천은 서천 갯벌. 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빠, 목포 언제가? 신안 보고서 할 때, 신안, 보성 순천, 고창, 서가 서천 갯벌이에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서천과 군산, 서천과 군산을 연결해서 금강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금강 하구뚝.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에 논산은 딸기 유명합니다. 최근에 논산 딸기가 정말 세계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딸기 품종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품종들이 다른 나라에서 맛볼 수 없는 품종들이라서 굉장히 많은 딸기가 수출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여기서 군 생활했거든요. 당시에도 딸기가 되게 유명해서 저희가 이제 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훈련하러 걸어갈 때면 항상 딸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산하면은 금산 인삼 이렇게 돼요. 금산 인삼. 금산 인삼 이렇게 돼요. 금산.

산 인삼 이렇게 이것만 기억해 둡시다. 다음 충북으로 올게요. 자, 아 여기 빼먹었네요. 자 여기 다음 홍성 예산이 있는데 홍성 예산에 걸쳐서 내포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그래서 원래 대전에 충남도청이 있었는데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과 동일한 위치에 광역행정구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대전에 충남도청을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전하자. 그런데 수도권 인접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제조업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도 인구가 꽤나 유입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했던 홍성 예산일 때 내포 신도시를 만들어서 충남도청을 옮겼어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이고요. 최근에 혁신도시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그리고 예산은 사과로 유명하고요. 홍성은 한우로 유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다 대충 살펴본 것 같고요. 다음 진천 음성은 충북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진천 음성은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충주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제천 단양은 석회동굴 많이 있고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지역. 이렇게 묶어서 살펴보시고요. 단양하면은 마늘 축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마늘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 단양의 구경시장이라는 데 가면 정말 마늘로 만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판매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주 한번더 얘기해 보면 아까 기업도시 얘기했었죠? 그리고 수력발전소. 굉장히 큰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있어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충주. 다음 여기 밑에 있는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괴산하면 하나만 기억해 두면 좋은 게 괴산과 문경이 연결되거든요. 문경에 고개 하나 있죠. 문경에 조령 있습니다. 조령이 경북의 문경과 충북의 괴산을 연결하는 고개입니다. 보은하면 대추 같은 거 유명하고 영동은 사과 굉장히 유명하고 아 포도 유명합니다. 영동은 포도. 좋습니다. 이렇게 충청지방 살펴봤고요.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충청지방 이렇게 4개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륙 수운이 발달했던 지역이었는데 특히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분기점인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일반 철도의 분기점은 대전에 있다. 그래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요때 개통이 됩니다. 요때 1970년대 진행됐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전에 이미 다 개통이 되었던 겁니다. 철도. 그러면서 대전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죠. 이외에 수많은 고속도로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충청지방이 되겠죠. 게다가 2000년대 이후로 수도권 전철도 연결됩니다. 아까 아산과 천안까지 연장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천안 아산역 지나가고 그리고 청주와 대전도 지나가죠. 다음 최근 교통발달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분산정책의 시행으로 자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수도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충청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의 아이콘 인구와 제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나 충청지방이 이렇게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이렇게 남한만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산맥이 분포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태백산맥이 여기 아이고 아이고 너무 소백산맥을 높이 그렸네요. 태백산맥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서 방향의 교통로가 발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가는 교통로보다는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교통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남쪽을 지나가면은 대부분 충청지방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교통로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교통로가 지나갑니다. 뭐다 기억해 둘 필요는 없고 그냥 충청지방에 굉장히 다양한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당연히 새롭게 조성된 세종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도권 인접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도권 인접 지역. 반면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에 나타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곳.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전도 인구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화로 인해서. 특히나 세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죠. 여기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율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 전철이 천안과 아산까지 이어집니다.

부산과 아산까지. 자, 다음. 빠르게 성장하는 충청지방. 자,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수도권에 다양한 규제가 가해지면서 수도권의 공업이 충청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업의 이전. 또 교통이 발달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충청지방에 입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산의 석유화학, 당진의 제철, 아산의 자동차, 아산은 전자조립까지, 그 다음에 대전의 대덕 연구개발특구, 그 다음에 청주입니다. 청주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 청주가 종종 나오거든요. 청주는 전기장비 제조업이 꽤나 발달한 곳이에요.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자, 다음 도시의 성장과 변화, 도시. 자,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한 당진, 서산 등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도권 인접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음 행정 중심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도 있어. 충청남도 도청은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기업 도시는 태안과 충주. 혁신 도시는 진천, 음성, 그다음에 대전, 예산, 홍성은 2020년 혁신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역시나 여기에도 혁신 도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9페이지 보조단 보면은 내포신 도시 나와 있죠? 얘기했듯이 원래 대전광역시에 충남도청이 있었는데 대전이 광역시로 승격을 하면서 대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남의 집살이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남도청을 옮기자. 어디로 옮길까? 홍성 예산에 신도시 만들어서 여기로 충남도청을 이전시킨 겁니다. 다음에 혁신도시는 두 군데예요. 진천, 음성군 이런에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혁신도시 있고 저기 내포신도시 그리고 대전까지 혁신도시 있고요. 기업도시는 두 군데, 충주와 태안. 그래서 기업은 충주시 주도급, 대수원면, 중앙탑면 이런 요 중앙탑이 그 중원고구려비 있는 데거든요. 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5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충청지방의 제조업 특성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요번 수특에서 권역별로 지금 충청지방 나왔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151페이지에 호남지방의 제조업 특성도 나오고 뒤로 넘겨보시면 영남지방의 제조업 특성도 비슷한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연계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도 좀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충청지방의 제조업 출하액 순위는 아산, 서산, 청주, 천안, 당진 순서다. 그 중에서 여기 아산, 서산을 꼭 기억해두자. 아산, 서산이 1, 2등입니다. 우리 항상 포광당, 포광당 하면서 제철할 때 당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진이 제조업 출하액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당진은 제조업 출하액이 그렇게 많진 않아.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아, 오른쪽에 있죠.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자조립이 부가가치가 크죠. 전자조립과 자동차 덕분에 출하액이 제일 많고, 서산은 이게 정유입니다.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석유 관련 산업들도 출하액이 꽤나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서산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출하액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사업체 대비 출하액이 많은 편이다. 종사자 대비 출하액이 많은 편이다. 이게 정유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사업체 규모가 엄청나게 큰건 아니에요. 종사자도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출하액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산은 상대적으로 사업체 대비, 종사자 대비 출하액이 많은 편이다. 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비 제조업 얘기했죠? 전기장비. 2차 전지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충전지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전자조립공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안에서 그 제조업 관련된 문제가 나오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전기 장비가 청주와 더불어 발달했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당진은 역시나 제철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 아래로 가서 이번에는 호남 지방 살펴볼게요. 호남 지방. 자, 호남 지방 전북 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봅니다. 군 김을 전주 비빔밥에 사서 무진장 먹었다. 무진장. 누가? 임순남이. 이렇게. 구운 김을 전주 비빔밥에 사서 무진장 먹었다. 임순남이.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에

3다리 부두가 위치하고 있고요. 새만금 간척지도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천이 군산 바로 위에 있거든요. 서천과 군산을 연결해서 금강 하구둑 건설해 놓았죠.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근대 역사 유적을 활용해서 최근에 관광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호남지방 자체가 일제강점기에도 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였거든요. 여기에서 일본이 쌀을 많이 수탈해갑니다. 그때 이제 군산을 통해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어졌던 굉장히 근대적인 건물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거가 토대로 지금 관광산업 육성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익산, 아까 얘기했듯이 공주 부여와 더불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석. 그리고 김제는 대표적인 전통 농촌의 특색을 갖고 있는 곳이고, 지평선 축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 굉장히 많은 곳이 김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간척평야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주하면 나올 만한 게 너무나도 많죠. 일단 위치가 전북의 한가운데거든요. 전북 특별자치도의 한가운데. 자, 일단 도청 소재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로도 지정되었고요. 혁신도시. 그리고 전북 인구 1위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 65만 정도. 그리고 한옥마을 유명하고 한지도 전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니까요. 전주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진장. 요 일대에 이제 고이평탄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이평탄면. 무주는 반딧불이 축제로 유명한데 사실 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고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장수가 소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발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다음, 임실하면 치즈 유명하고 순창하면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남해라면은 춘향제가 열리는 곳, 춘향전의 무대여서 춘향제라는 축제가 열리고요. 목기, 나무로 만든 그릇도 유명합니다. 남원, 광안루원이 또 대표적인 관광지죠. 다음, 이쪽에 부정고 되는데요. 부정고.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변산반도에 채석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채석강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고성을 들렀다. 기억나시죠? 다음에 고창. 고창은 고인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인돌. 세계 문화유산으로 고인돌 유적지가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화, 고창, 그리고 화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광주. 광주 중심으로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광주에 놀러 가서 광주에 사는 친구와 담화를 나누었다. 광주, 담양, 화순, 나주.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광주, 기아 자동차 있죠? 자동차 공업 발달했고요. 광주가 빛의 고을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광주, 비엔날레. 다음, 담양하면은 대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담양은 죽제품 유명합니다. 죽제품. 화순, 아까 얘기했듯이 고창과 더불어서 고인돌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얼마 전까지도 석탄 채굴 했지만 지금은 폐광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촌락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나주는 배 유명하지, 배. 배. 그리고 나주 하면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혁신도시. 그래서 부진한 울 김나진. 김나진 할때 나가 나줍니다.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고, 여기에 한국전력이 내려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다. 나주. 광주에서 담화를 나누었다. 다음, 영광하면 제일 유명한 게 굴비죠, 굴비. 그리고 한국 지리 공부하면서, 아,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광굴비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친구한테 사주고 싶은 거야. 야, 너 영광굴비 함, 무 볼래? 야, 목포 가자! 영광굴비 함무 볼래? 목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잘안 돼요. 영광굴비 함무 볼래? 목포 가자. 영광하면 키워드가 딱 둘이에요. 두 개예요. 원자력발전소, 굴비.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나옵니다. 한평은 나비대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나비대축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무한. 무한하면은 양파 굉장히 유명하고요. 양파. 그리고 무안에 전남 도청이 있습니다. 전남 도청. 또 국제공항이 있는 청양무 기억나시죠? 청양무. 그 무가 무안이에요. 그래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무안 국제공항. 여기까지. 목포. 목포는 저 대전에서 갈라졌던 호남선이 여기까지 옵니다. 물론 호남선 일반 철도. 그래서 호남선의 종착역이고 이 앞에 신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신안으로 가는 수많은 배들이 목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목포. 그리고 목포와 영암 걸쳐서 이렇게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포 앞에 있는 요 수많은 섬들을 신안군으로 묶어 놓았는데요. 섬이 1,004개나 있대요.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신안하면은 천일제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천일제염.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태양빛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 얻어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천일제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얘기고,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것은 소우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가 적게 내려. 그래서 천일제염업도 하고요. 또 비가 적게 내리면 태양광 발전에도 유리합니다. 신안에 굉장히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신안. 다음, 영암, 해남. 아까 얘기했던 태충하, 영원하자 할때 영암의 영이 태충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암, 해남 걸쳐서 기업도시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암에 조선소도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소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다음,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보성이란 곳이 있는데요. 보성하면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녹차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목차. 근데 제 친구가 보성에 있는 여고를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보성 출신이야. 어느 학교 나왔니? 물어보니까 아, 나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다녔어. 순광여고.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 다녔어. 이렇게 됩니다. 보성은 녹차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정원 박람회가 열렸던 곳이고 지금도 이 박람회장이 남아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한번 갔었는데 거의 한나절을 돌았는데도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규모가 넓고요. 가봤던 곳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던 곳입니다.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성과 순천이 붙어 있거든요. 보성과 순천을 연결하는 요일대에 엄청나게 규모가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 등록 습지이기도 하고요.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성에는 벌교읍이 있거든요. 벌교하면 꼬막 되게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다 채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천 세계 정원박람회 람사르 등록 습지. 광양하면은 뭐 제철공업 유명하고 성비가 높습니다. 중화공업이니까. 그리고 매화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매화축제. 여수. 여수는 석유화학공업 발달했다. 여수 이렇게 해서 시험 모양입니다. 그리고 KTX 전라선의 종착역이 여수 엑스포역이에요. 다음 고흥. 고흥의 밑에 섬두개 있죠? 요 아래에 있는 게 외나로도입니다. 외나로도 바로 나로 발사했던 거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주항공산업 발달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산업. 고흥하면은 또 유자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흥 요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곡성과 구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다. 구례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축제로도 유명하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정리해 봤고요.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지방,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합니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포함합니다. 자, 동부는 산지지역이고, 서남부는 평야 지역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두껍게. 이렇게 여기 소백산맥 지나가잖아요, 소백산맥. 그래서 동쪽은 산지, 서쪽은 평야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고위평탄면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요 끝자락에 지리산도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부 산지, 서남부 평야 지역. 농산물과 해산물이 모두 풍부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였죠. 호남 지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대의 곡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부터 굉장히 다양한 농지 개간과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김제시 광활면은 대표적인 간척 평야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1960년대 이후에도 간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여 대규모 간척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개화도, 영산강의 하구, 해남 공 새만금 일대에 대규모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쌀 자급률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고요. 또이 일대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새만금 간척지에 다양한 산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곳인데 특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는 겁니다. 1차 산업. 기후가 온화하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기내안선과 넓은 갯벌을 끼고 있어 농업과 업이 모두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 보조단에 보시면 권역별 경지 및 논면적 쌀 생산량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경지 면적도 호남권이 1등. 그 다음에 논면적도 호남권이 1등. 쌀 생산량도 호남권이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경지 면적은 호남권 1등, 그 다음 영남권, 충청권 순입니다. 그런데 논면적은 호남권 다음에 충청권 다음에 영남권이 되죠. 쌀 생산량도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이고. 왜냐면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돌아가서. 다음, 제조업도 성장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국도와 호남 고속철도 등의 개통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죠? 여수의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1980년대 광양제철소가 조성이 됩니다. 자, 이게 까다롭게 나올 때는 시기를 구분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수가 1970년대, 광양이 1980년대 제조업이 성장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광산업단지, 광산업, 그리고 자동차, 전주의 첨단 부품 소재 산업 등이 최근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호남 지방의 제조업 특성 나와 있죠? 역시 출하액은 여수, 광주, 광양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제철공업이 발달한 곳이 생각보다 출하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얘기했었죠? 광양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출하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수, 광주 다음에 광양이라는 거. 여수는 당연히 정유 발달했고 석유화학이 발달했습니다. 요두 가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광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리고 광산업 발달했으니까 전기 장비 제조업도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광양은 당연히 포광당 할 때, 포광당 제철이 되겠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석유산업 발달한 곳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체 대비 출하액이 많은 편이다. 여수도 마찬가지죠. 사업체 수는 광주와 비교했을 때 광주보다 적은데 출하액은 더 많아. 종사자 대비 출하액도 많아요. 종사자는 더 적은데 출하액은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호남 지방 살펴봤는데요. 아래에서 요거까지 살펴볼게요. 다음,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경제 자유구역. 광양만권과 광주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혁신도시 전주 완주 일대에 걸쳐 조성되고 있고요. 나주에도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관광산업.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발달했습니다. 축제, 굉장히 다양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전주에 대사슴놀이와 세계 소리축제, 남원 춘향제, 김제 지평선 축제, 보성 다양대축제, 순창 장류축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들, 김제 지평선, 전주 세계 소리축제, 순창 장류축제, 남원 춘향제, 광주 비엔날레, 아까 얘기했었죠? 함평의 나비대축제, 광양의 매화축제, 보성의 다향대축제,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군이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주의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요거는 세계 문화유산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다도해상 국립공원도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공 나로우주센터. 여기에서 나로호 발사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호남지방 살펴봤고요. 이제 영남지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지방.
영남지방도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지방 보죠. 일단 문경입니다. 문경. 문경은 석탄박물관 있죠? 태백, 보령, 문경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 조령이었습니다. 조령. 그래서 아까 충북의 괴산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문경은 사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문경 사과. 다음 상주. 상주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 따서 경상도가 됐죠? 그래서 경상도 이름의 유래가 되는 곳입니다. 상주. 곶감 굉장히 유명합니다. 곶감. 다음 쭉 따라가서 김천으로 문상을 갔다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김천. 김천은 혁신도시 있어요. 혁신도시.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김천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두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두. 쭉 따라가서 김천 바로 아래쪽에 성주. 성주는 참외로 유명한 곳입니다. 참외. 참외. 다음 동해안 쪽으로 갈게요. 울진 원자력 발전소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울진과 영덕일 때또 풍력 발전소 건설되어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 다음 포항은 당연히 제철 공업 발달한 곳이고요. 경북 인구 1위예요. 인구가 약 50만 정도. 경북 인구 1위. 다음 경주하면 당연히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역사 유적지구 굉장히 넓은 지역이 유적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양동마을까지 되게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역시 입지하고 있고요. 경주. 다음 울산. 울산은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입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과 정유, 그리고 제철 공업의 출하액도 꽤 많아요. 어마어마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역시 원자력 발전소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울산 제조업 발달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다.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다음 고민 태는 부산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죠. 인구 330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우리나라 최대 항구이면서 역시나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그래서 여기 포경 울부라고 기억해 두면 좋아요. 포경 울부. 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봉화, 영양, 청송입니다. 여기를 흔히 BYC라고 부르거든요. BYC. 아까 얘기했던 청양고추가 청송의 청과 영양의 양을 따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BYC는 전형적인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들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청송이 또 사과가 또 유명합니다. 다음 안동. 안동은 국제 탈춘 페스티벌 열리죠. 그리고 경주의 양동마을과 안동의 하회마을은 한국의 역사마을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경북 도청 소재지입니다. 경북 도청이 안동에 있습니다. 양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죠. 안동. 다음 안동 밑에 의성은 마늘이 유명한 곳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대구가 되는 거죠. 대구.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인구 230만. 최근에 교회화로 인해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부산, 대구가 3대 대도시였는데 인천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구의 인구를 앞지르게 되었죠. 자, 어쨌든 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광역시이기 때문에 특히 요 경산 쪽으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교회화로 인해 인구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경산이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산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경산 같은 경우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는데, 대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학생이 또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산,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섬유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아래로 올게요. 울부는 살펴봤고, 자, 김해와 양산이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부산으로의 통근 통화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음 창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내륙 최대 습지인 우포늪이 있는 곳입니다. 람사르 협약이 역시나 등록되어 있는 습지이고요. 내륙에서는 가장 큰 습지예요.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원. 창원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곳입니다. 옛날에는 마창진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근데 아예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현재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인구 100만 넘어가는 대도시고요. 그리고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경남 도청이 여기 있습니다. 경남 도청. 경남 도청.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할때 안창. 그게 바로 창원입니다. 기계공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항제라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봄꽃 축제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다음, 일로 올게요. 고성. 고성 하면은, 와! 공룡이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입니다. 다음, 고통 거제인데, 고통 거제. 고통을 제거한다. 고통 제거. 이렇게 기억해둬도 괜찮아요. 거제는 조선공업 발달한 곳이고, 대표적인 중화공업이라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거제. 거제 성비가 되게 높은 곳이다. 거제. 다음, 여기는 남해라는 곳인데요. 남해는 굉장히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해 가면은 이렇게 해안도로 따라서 쭉 드라이브 하다 보면 정말 멋진 풍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멋진 풍경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해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남해 사진. 그래서 남해 위에 사천. 사천이 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사천 공항이 있고요. 역시 여기도 항공산업 발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우주항공산업. 사천. 다음, 진주. 진주는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는 곳이죠. 혁신도시. 그 다음, 남강 유등축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진주. 그외 여기 내륙에 있는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지역들 살펴봤는데요. 자, 요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울릉도와 독도인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경상북도에 포함이 됩니다. 경상북도.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예요. 울릉도는 또 굉장히 낼게 많죠. 칼데라 분지, 나리 분지가 있고요. 또 저지대가 굉장히 온화하기 때문에 난대림이 서식을 합니다. 하계, 여름강수 집중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고 겨울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다설지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쪽 끝에,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남 지역의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남지방은 부산, 대구, 울산이라는 세 개의 광역시와 두 개의 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부산, 대구, 울산 순이죠. 울산이 110만, 그리고 경남 인구 도시인 창원이 100만 정도. 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청도나 전라도보다는 산지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밭의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수원을 넓게 보면은 밭으로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경북하면은 과수재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다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형 선박이 입출항이 편리한 수심이 깊은 해안에는 항만 발달하고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요 공업 지역입니다. 산업 분포, 아까 얘기했듯이 북부 내륙 지역에 과수농업 이루어집니다. 과수, 우리나라 대표하는 과수재배 지역이고요. 낙동강 삼각주와 대도시 근교에는 시설 원예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뭐 김해나 양산 이런 지역들. 다음, 제조업. 대표적인 제조업 발달 지역이죠. 수출 위주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특히나 남동 이내 지역 중심으로 중화공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1960년대에는 우리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중심으로 신발과 섬유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했었죠. 그러다가 이때 수출 위주의 중화공업이 육성되면서 1970년대 이후에 중화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 내륙 지역은 크게 대구, 구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구미는 전자조립공업 발달하였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남동 임해공업 지역. 원료 및 제품 수출입에 유리한 항만과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중화공업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울산은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 발달한 곳이죠. 제철까지 포항, 제철, 창원, 기계, 그리고 거제는 조선공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남동 임해 지역은 지금 우리 영남권이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호남권의 여수, 광양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 영남지방의 제조업 특성 역시 마찬가지죠. 출하액 제일 많은 데가 울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창원, 구미, 부산, 포항 순이에요. 또죠. 포광당 얘기했던 제철공업 발달 지역들은 생각보다 출하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도 출하액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당연히 영남권 내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사업체 수는 부산보다도 적은데 출하액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대구보다도 적은데도 출하액이 저렇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체당 출하액이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유,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도 발달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선도 발달한 곳입니다. 창원 하면은 기계공업 발달했고, 구미는 전자조립공업, 그리고 부산도 GM 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꽤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포항은 제철,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위는 자동차인데 다른 지역보다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포인트인데 지금 3위까지만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섬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섬유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거제는 기타 운송 장비, 조선 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영남 지방의 제조업 특성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가죠. 영남 지방 인구 분포, 전통적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 공업 도시인 울산, 창원, 포항, 구미 등지에 인구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와 부산, 울산에서 인구 밀도 높게 나타나고요. 구미, 포항, 창원 이런 지역들도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죠. 전반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 거제까지 이런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대도시의 교회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에서 인구와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주변의 김야와 양산, 대구 주변의 경산 등의 도시가 성장하였죠. 그리고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가 역시 편입되게 됩니다. 안동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과 같은 전통 문화유산 바탕으로 관광산업 육성하고 있고 경상북도도청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석굴암, 불국사, 경주 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이 역시나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영남지방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하고 그리고 난류가 다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난데성 식물이 자라죠. 게다가 해발고도도 높아서 식생이 수직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지형적으로는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형 발달합니다. 360여 개의 오름 분포하고 용암동굴과 주상절리, 폭포 등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배운 내용이죠. 주된 기반암이 현무암이어서 물이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천 발달이 미약해요. 하천이 많이 없어 건천이 주를 이룹니다. 자연환경이 독특하고 아름다우며 여러 가지 것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세계 자연유산으로 2007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여기 한라산과 그 주변 지역, 성산 일출봉 일대, 검은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안 북측에 나타납니다. 일단 전통 철학은 해안가의 용천대를 중심으로 발달했었죠. 왜? 물을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확보할 수 있어서. 다음 현무암을 이용한 돌담 그리고 그물 모양으로 그물 지붕을 만듭니다.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경진 대부분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은 1차 산업 농사 짓고요. 과수 재배하고 3차 산업이 꽤나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특히나 2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종사자 비율도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관광 산업 발달하고 제조업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자유도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유입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바탕으로 최근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8번째 주제이고요. 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은 없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내용 꼼꼼하게 복습했으면 다알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정리했던 내용

꼼꼼하게 수능특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39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래서 실용주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주의 너무 중요했었죠. 성장이란 말을 정말로 자주 의미 있게 사용했습니다. 주의는 도덕의 유일한 목적도 성장 그 자체이다.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한번더 얘기해볼까? 그렇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사상을 실용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사상가였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계속 문항 풀고 있습니다. 자, 기본 문항 5번부터 풀 차례죠? 실전 문항 끝까지 한번 풀어볼 테니까 모두 먼저 문제 풀고 보라쌤과 함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개념의 빈틈을 좀 메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기본 문제 4번까지 풀었으니까요. 5번 문제 풀겠습니다. 발문 현대 서양 사상가로 바뀌었죠. 자, 현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 이외의 진리는 없다. 인간은 다만 그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원하는 그대로이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일단 얘들아, 실존주의의 제1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 사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누가 한 말이야? 그렇지, 우리 근대의 이성주의 사상가 고레와 난데스가 이성 데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공부했었지. 그래,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죠. 그런데 데카르트의 그러한 이성주의적인 명언을 지금 어때? 오히려 이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즉,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라고 하는 말로 데카르트의 말을 재해석했다는 거야. 누가? 그렇지, 사르트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어때? 인간은 다만 스스로를 생각하고 원하는 그대로이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 결국은, 사르트르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게다가 발문 자체도 현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대 서양 사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아니었습니다. 자, 갑은 사르트르가 되겠네요. 불확실성 속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에 직면한 인간에게 참된 실존에 도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다. 절망과 불안에 빠진 인간은 결국 신 앞에 홀로 서서 신의 품 안에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 자, 선택에 직면한 존재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바로 실존이고 그 실존, 선택의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는데 그런 불안을 회피하고자 선택으로부터 도망치죠? 그 결과, 그렇죠.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된다. 그런 절망을 완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실존의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도약이 필요하고 그것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아 신을 받아들이기로 주체적인 결단을 할때 비로소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은 극복될 수 있다라는 키르케고르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고요. 이런 속성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굉장히 자주 묶여서 이렇게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던져진 존재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은 없다. 네. 사르트르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죠.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 피투된, 피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본질은 없다. 일단 실존하고요.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그렇죠, 삶을 구상해가는 존재이다라고 사르트르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을 회피할 때 절망에 빠진다. 네. 우리 방금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처럼 키르케고르는요, 그 선택의 상황, 이것이 바로 실존의

상황이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계속 결정을 회피하지. 그러나 그 회피의 결과는 무엇이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이었습니다. 기억리엔 모두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심리적 단계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 아니죠? 자,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눴죠. 그 중에 심리적 실존 단계는 1단계였어. 얘들아, 육체적인 감각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유한성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해서 네, 절망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도약을 해서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렇죠.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극복되지 않아요. 언제 완전히 극복되지? 옳지, 3단계. 바로 종교적인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 신 앞에선 단독자로 설때 온전히 절망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다라고 키르케고르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얘들아, 이런 입장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인정하지 않겠죠? 왜? 사르트르는 무신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번의 답은 그렇죠.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현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회계에 대한 지식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실용적인 것이고 문학이나 종교는 돈이 되 않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고 보는 건 잘못이다. 잘못이다.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는 우리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은 현금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과학적인 지식도 인간을 옭아매는 족쇄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현금 가치를 상실할 뿐이다. 아, 현금 가치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 바로 제임스가 일단 떠오를 거야. 우리 제임스 공부할 때 너무 중요하게 공부했습니다. 현금 가치라고 하는 요 말에 속지 않아야 하잖아. 현금 가치. 실용성을 강조한 건 맞지만 그 실용성이 물질적인 실용성, 경제적인 실용성만을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종교가 여기 예로 나왔지만 문학, 철학, 종교 다 마찬가지야. 인간의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기 때문에 문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도 현금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적인 지식은 우리가 굉장히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어때? 실제로 실용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옭아매는 역할만 한다면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현금 가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네, 제임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틀렸지? 퍼스. 제임스 듀이 같은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지식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식은 유용성이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네,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관점입니다. 진리는 자명한 것이므로 검증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진리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명명백백하게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리는 그 자체가 확실한 진리이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야. 퍼스, 제임스, 듀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진리가 뭐 자명하다, 검증 가능성과 무관하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요. 퍼스나 제임스나 듀이 같은 경우는 진리라고 하는 건 언제 비로소 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 결과가 유용했느냐가 드러날 때, 그 결과적 유용성, 산출된 유용성을 보고 나서 그걸 통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검증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자명한 거야. 뭐 이런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종교적 가르침은 인간에게 유용성을 제공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제시문에서 이야기했죠? 종교적인 가르침도 인간의 정신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소중한 가치를 가져.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를 가져. 그런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지식도 인간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실제적인 성과, 쓸모, 유용성을 가져올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아니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못 미쳤는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 어떤 고정된 결과, 어떤 고정된 최고선, 그걸 획득했으면 선, 획득하지 못했으면 악.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뭘 중시해야 돼? 움직이고 있는 방향, 현재 어떤 과정에 있는가, 현재 진행형의 그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대요. 나쁜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좋은 사람이었더라도 현재 타락하고 있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랑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이야. 얘들아, 성장까지 나왔네. 그럼 누구야? 그렇죠. 듀이가 되겠습니다. 듀이는 어떤 고정적인 성과, 고정적인 목표,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무엇이야? 그렇지. 성장. 성장 그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개선되어가는 그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도덕이나 윤리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가? 네, 완전히 변화하죠. 변화하고 개선하고 진보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설인가? 잘 보자. 자, 도덕적인 지식도 그 자체가 확고부동한 진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디까지나 유용한 결과가 예상돼. 그런데 아직은 가설이야. 그러니까 그 결과적 유용성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나서 그걸 도덕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돼. 그것을 참이라고 볼지, 거짓이라고 볼지, 그것을 옳다고 볼지, 그르다고 볼지, 최종적인 결과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판단해야 해. 라고 바라보는 거죠. 도덕적인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인가? 맞는 진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런 표현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뒤에 실용주의 사상 공부할 때도 이미 개념에도 공부가 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기 때문에 친구들, 네, 반드시 익숙하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적인 성과나 진보의 정적인 성과보다 진보의 과정이 더 의미가 있는가? 네, 지금 계속해서 제시문에서 이야기했죠? 정적인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ING, 현재 진행형의 진보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인가? 네, 뒤에서부터 도까지 가서 도구주의까지 가셔야 한다고 했죠? 지식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입니다.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 인간인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뒤에 있어서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중세 서양 사상가와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각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건 자신을 신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용기도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 정의도 신에 대한 사랑, 지혜도 신에 대한 사랑이구나. 지용절정 플라톤의 사주덕을 다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한 중세 서양 사상가 아우 구스티누스가 되겠네요.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을입니다. 절제와 정의는 획득해야 하는 고정된 목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는 성장, 진보가 더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의 목적이다.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의 목적이다까지 나왔죠? 그렇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 실용주의 사상가 뒤의 입장이 을로 소개가 됐고요. 요 마지막 문장, 선생님이 오늘 오프닝 수업 시간에 처음에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뒤의 아주 대표적인 진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와 뒤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지복이 이룰 수 있다? 얘들아,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참다운, 그런,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절대적이고 고정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뒤가 보기에 이렇게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가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 당연히 사회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도구인 가치, 진리, 윤리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진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실용주의 사상가 주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절제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불변의 덕목이다. 얘들아,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누가 주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변의 그 자체가 막 불변의 고정적인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는 덕목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8번의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제 실전 문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였다면 불안해지는 일은 없다. 불안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험인데 불안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운 것이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대. 얘들아, 전적으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대요. 즉, 특정한 단독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단독적인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서는 인간이래. 아, 신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인간은 많은 노력과 많은 책임을 지면서 오로지 신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홀로 서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 이것은 막중한 책임을 바탕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누구지? 그래, 유신론적 실존주의 키르케고르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증명자일지라도 사람 자신 말고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재발견해야 한다. 인간은 항상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을 불변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절대적으로 우러러볼 보편적인 인간성이 있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본질, 인간의 목적,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피투된 존재로서 먼저 실존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누굴까? 옳지, 사르트르가 되겠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네, 담겨져 있는 제시문이었습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이야기한 키르케고르,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이야기한 사르트르 역시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신앙이 아닌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얘들아, 틀렸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고 있어. 기야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와 같은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보편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객관적인 진리로는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면서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통한 실존의 회복을 강조하잖아요. 따라서 보편적 이성을 통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주체성이 진리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었죠.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진리가 아닌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1번과 같은 맥락에서 역시 2번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미 틀렸고요. 키르케고르는 진리라고 하는 건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실존주의를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같은 건 인간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자유 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고 했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 더 나아가서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라고까지도 번역된다고 했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참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갑과을 둘다다 실존주의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참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공통점 5번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와 현대 서양 사상가가 모두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겠습니다. 신은 유일하며 단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 와. 바로 핵심적인 힌트가 첫 문장에서 나왔죠? 근대 서양 사상가라고 이야기했고, 신은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단 하나의 실체야. 나머지는? 그렇지. 신의 속성이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드러난 양태이다. 신은 실체, 인간과 모든 만물은 양태, 누굴까? 그렇죠. 스피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맞아요. 자연 그 자체였죠. 신즉 자연이었네요.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실체도 파악될 수 없다. 반면에 양태라고 하는 건 실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태는 신의 본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요. 신의 본성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피노자의 실체와 양태가 나왔는데 실체가 뭐야? 실체의 정의가 뭐야? 나와야 돼. 그렇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의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게 실체야.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기댈 필요가 없는 게 실체야. 그런데 그런 실체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신즉 자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유일한 실체인 신즉 자연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양태라고 했죠. 신이 자신의 속성을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드러낸 양태입니다. 그러면 양태는 반드시 양태 존재하기 위해서 어때? 실체라고 하는 것에 기대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실체는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에 기댈 필요가 없지만 양태는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양태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했죠. 자, 을입니다. 신을 믿고 받아들일 용기를 지니지 못하는 자는 절망하게 된다. 그 얘기는 뭐야? 신을 믿고 받아들일 용기를 지닌 사람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은
신 앞에선 단독자로 서서 신을 받아들일 때 완전하게 극복될 수 있다. 누굴까? 그렇죠. 키르케고르.

부르가 되겠네요. 그가 절망하는 이유는 신이 그에게는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는 신이 주고자 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독자는 절망하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가 둘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라라고 묻고 있는데 이런 식의 조합은 굉장히 흔치 않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런 문제 전체에다 한번 별표 쳐놓고요. 꼼꼼하게 한번 정리가 필요한 문항이다라고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자, 스피노자와 자, 키르케고르입니다. 인격신에게 귀의할 때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일단 얘들아, 스피노자에서 틀렸죠? 왜?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신즉 자연이잖아. 그러니까 인격신이 아니었어. 인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신이라고 하는 표현 스피노자는 인정할 수 없겠네요. 2번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요청되는가? 그렇지, 얘들아, 잘 봐봐. 스피노자에 따르면 어때? 신즉 자연의 그 필연성, 그것을 그렇지, 인식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 이것을 통해서, 그래, 정신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어때? 그럴 때 참다운 행복, 지복에 이를 수 있다. 얘들아, 신즉 자연의 그런 필연성,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인간은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럴 때, 마음의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죠. 얘들아, 키르케고르도 마찬가지야. 절망, 불안,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적인 실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둘다 예스의 대답을 할 질문은 좋아요. 2번이 되겠네요.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자유의지를 따를 때 참된 삶이 가능한가?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자유의지를 따를 때에서 이미 끝난 거야. 그치? 틀렸지? 자, 스피노자는요, 인간도 결국은 어때? 양태야. 그러니까 신즉 자연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신즉 자연으로부터만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그런 신적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의지,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스피노자는 부정했어. 심지어는 스피노자는 신도 자유의지 없다. 왜냐하면 신즉 자연인데 그 자체가 이미 자연적 필연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연의 필연성, 신즉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 모두 자유의지, 스피노자에게서는 부정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어요. 따라서 다른 것들을 뭐에 따라 신경 쓸거 없어. 그냥 자유의지를 따를 때 참된 삶이 가능한가 해서 이미 아니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키르케고르,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둘다 아니요라고 대답하겠네요. 신이고 자연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야 하는가? 얘들아,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신은 어떤 신이야? 좋아요. 그리스도교의 그런 창조주로서의 인격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이고 자연이다라고 하는 입장 키르케고르에게서는 성립할 수 없는 진술이 되겠네요. 오히려 4번은 그렇죠. 스피노자만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절대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절망을 극복해야 하는가? 왜 틀렸니? 키르케고르는 오히려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절대자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귀의하는 절대자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삶을 신에게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고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친구들이 풀기에 좀 까다로울 수도 있었지만 이런 조합에 또 신선한 문항들 차근히 분석해 보면서 본인의 개념의 빈틈들 잘 배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 모두 체크 표시한 학생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무관심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죽음에 임하는 존재가 현 존재의 보편적으로 속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주장은 현 존재가 죽음에 임하면서도 도망치고 있으며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 현 존재는 죽음의 가능성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현 존재가 자기 자신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내던지며 존재를 열어갈 때 죽음의 가능성은 더욱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 존재가 실존할 때 처음부터 그 가능성 안으로 내던져진 셈이다. 죽음은 나중에 올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며 다른 가능성과 다르게 그 어떤 가능성도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최종적인 가능성이다. 자,
인간을 현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난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자신의 존재 방식을 물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게현 존재인데, 오직 인간만이 그렇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현 존재다. 이러한 현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어때?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 그 얘기는 뭐야?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시도해 보라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남은 삶이 3일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어때? 그동안 남들이 정해준 대로 그냥 비본래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죽음의 가능성을 직시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더 깨달으면서 진짜 나다운 삶,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실존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누구는 그렇지,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잖아. 자, 하이데거가 지지할 법한 입장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을 직시해야 한다. 네, 회피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죽음의 불안은 현존재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꼭 나쁜 건 아니야. 다시 한번 키아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는 인간이 겪는 불안, 절망, 좌절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실존을 자각하는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앞당겨 성찰하여 삶의 일회성을 자각해야 한다. 네,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 그런 성찰적 자세를 통해서 삶의 일회성과 소중함을 오히려 깨달음으로써 더 나다운 삶,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중적이고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참된 자신이 될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대중적이고 평균적인 이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자신의 실존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그렇죠. 정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입니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인간은 자신을 초월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아,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래. 그러한 초월에 비추어서만 인간은 사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초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인간 주체성의 바깥에 또 다른 우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 이외에는 입법자가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고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휴머니즘입니다. 인간 자신 이외에는 입법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자신의 삶을, 그렇지? 창조해가는, 구상해가는 존재는 인간 그 자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문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인간이 자유를 외면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렇죠. 자,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유로운 결단과 선택을 내리고 책임져야 해. 그런데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자꾸만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불성실함, 자유로부터 자꾸만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불성실함이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그런 인간의 불성실함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자유를 외면하는 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했어요. 니은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위기는 절대자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아니죠. 사르트르는요, 이런 창조주로서의 신, 절대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죠.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목적은 없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존의 회복을 위해 각자에게 미리 주어진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왜 틀렸어? 그래. 사르트르가 보기에 이렇게 각자에게 미리부터 주어진 목적, 각자에게 미리부터 주어진 본질은 존재하지 않잖아. 왜? 그런 목적과 본질을 인간에게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르트르는 보았기 때문에 리을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4번의 답은 좋아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현대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지만 산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죽음을 믿으려고 하질 않는다. 죽음에 대한 지식이 비로소 죽음을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이 되게 해준다. 그때 비로소 죽음은 한계 상황이며,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초월자에게로 가는 길은 막연한 것이며,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을 총동원해도 과학, 이성 총동원에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누구야? 그렇지, 야스퍼스 나와야지. 그 한계 상황은 죽음만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죽음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죽음, 죄책감, 투쟁, 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에서 비로소 자신의 유한성을 충격으로 경험해야 돼. 그럴 때 인간은 좌절하지. 하지만 그 좌절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어? 왜? 그 좌절은 오히려 초월자, 즉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이거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 상황과 같은 벽 앞에서 좌절한다면 그것은 신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인이라고 했잖아.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DM과 같은 것이다. 결국 신이 보내는 암호, 이것이 바로 그 한계 상황 앞에서의 좌절이다라고 야스퍼스는 이야기하면서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오히려 초월자인 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야스퍼스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아가는 목적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임종하는 사람에게 죽지 않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죽음을 은폐한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도 외면하려는 것이다.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을 미리 직시하고 떠맞는 어떤 결단? 그렇죠.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본래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의 존재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현존재이다. 누구지? 그렇죠. 하이데거가 되겠습니다. 그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 내가 3일 뒤에 죽는다면 난 어떻게 3일을 살아야 할까? 그럴 때그 3일 동안 가장 나답게 본래적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을 거잖아.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직시함으로써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의 기반을 둔 객관성을 통해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아니지. 한계 상황은 일단 인간의 노력으로는 애초에 극복이 불가능하고요. 이성, 객관성 이런 걸 통해서 더더군다나 극복 불가능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러한 지식이 실존 문제에 도움되지 않는다,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한계 상황은 인간이 실존의 참모습이라는 기계가 될수 있죠. 그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은 절망하게 되는데 그 절망을 통해서 오히려 실존의 참모습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이데거는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본래적인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유한성을 오히려 자각하고 받아들여라. 그렇죠. 그럴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그렇지,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좋아요.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현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관념이 어떤 경우에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자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네. 숲에서 길을 잃렸어.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소가 다닌 듯한 길을 발견했다면 그길 끝에 오두막집이 있을 거야라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관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중요하다. 쓸모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때에는 그 오두막집은 나에게 쓸모가 없었겠지만 내가 길을 잃고 지금 숲속에서 생사를 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오두막집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수 있는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쓸모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관념은 특정한 상황에서 유용할 때 비로소 현금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네. 친구들이 일단은 실용주의 사상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에 현금 가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좋아요. 제임스라고 하는 것까지 떠올렸습니다. 자, 길을 잃은 이런 예시는요, 제임스가 현금 가치를 이야기할 때 들었던 아주 유명한 예시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니라고 했죠?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이나 신념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인정하지 않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거 없어. 지식이나 신념도 반드시 결과적으로 유용성을 산출해 낼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기 노력해야 한다. 네, 그게 바로 실용적인 지식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산출되는 행위나 지식만을 추구해야 한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제임스가 말하는 현금 가치가 이런 경제적인 이익, 물질적인 이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죠. 문학, 철학, 종교 같은 것들도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있다라고 제임스는 보았으니까요. 종교나 철학은 현금 가치가 없으므로 배척의 대상이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현금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탐구하겠습니다. 도덕은
약국의 처방전이나 요리법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 아니라는 거야. 보편타당한 원칙이 아니래. 난제나 악의 근원을 탐구하고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쓸모 있는 가설과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성이래. 중요한 것은 고정된 가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도덕적 탐구를 경직되게 만들고 도덕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거래. 고정된 가치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도덕이라고 하는 건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ING의 과정이다. 누구지? 그렇죠. 듀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을 앞서는 존재이며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서고 그런 의미에서 주체적인 결단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일단은 그렇지, 사르트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타인의 자유를 목적으로 삼을 때만 나의 자유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나는 완전한 자유를 스스로 은폐하는 사람들을 비겁한 자들이라고 부르며, 인간의 존재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회 참여까지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볼수 있겠네요. 듀이와 사르트르의 입장 같이 한번 순서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듀이가 네, 사르트르가 아니오, B는 듀이가 네, C는요, 사르트르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고정불변의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가? 계속 나와서 이제 금방 쉽게 걷어낼 수 있죠? 네, 듀이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실용주의 사상가인 듀이는 고정불변의 진리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도덕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실용주의 사상가 인 주인은요, 막그 자체가 소중한 목적이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도덕도 어디까지나 유용한 수단, 유용한 도구여야 한다는 도구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모두가 다 뒤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내용이 되겠네요. 지식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가? 네. 뒤에 도구주의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가? 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자기 자신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와 현대 서양 사상가가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신이 동물의 쾌락을 온전히 보장받는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하등 동물로 변신하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쾌락의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즉 쾌락의 전문가라면 그가 더 높은 존재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하리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렇죠. 질이 더 높은 쾌락, 이런 것들이 추구할 만한 바람직한 쾌락이다. 좋아요. 우리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쾌락의 양과 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까지도 인정해야 한다. 바로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도덕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경험과 실천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거부되거나 수정되거나 확장되는 가설이다. 실험적인 지성인 이성은 관습 속에 뿌리박힌 무지와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오는 실용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굴까? 그렇죠. 듀이가 되겠네요. 자, 공리주의자인 밀과 네, 실용주의 사상가인 듀이가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얘들아,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밀은 인정하죠. 왜냐하면 밀은 공리주의 사상가로서 어떤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얘기했어? 그렇지, 공리의 원리,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인정하고요. 그것에 따른 행위를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다라고 밀은 생각하죠. 모든 지식은 잠정적인 것이며 오류 가능성이 있다. 네, 듀이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듀이가 보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로 자명해, 그 자체로 확고부동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라고 하는 건 잠정적인 거야. 왜냐하면 그 결과가 유용성을 산출했느냐, 산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정적입니다. 따라서 오류 가능성 분명하게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왜? 모든 지식은 그 결과가 유용성을 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디귿 볼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은 행위자가 지니는 유용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맨날 나와 왜 틀렸니? 잘했어. 뒤에는요, 블라블라라고 하는 최고선, 블라블라라고 하는 이런 고정된 목적,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뒤에는 도덕의 유일한 목적,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성장 그 자체이다. 성장 그 자체만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지, 뭐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 무엇이라고 하는 뭐 최고,

최고선이 있으면 도덕, 아니면 부도덕,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요것 때문에 미라고 주의가 지금 같이 묶인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주의의 실용주의 사상은요, 우리 영국의 그런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베이컨의 경험주의, 또 공리주의적인 그런 결과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는 베이컨하고도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공리주의 사상가들과 묶여서도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밀과 뒤가 등장했잖아요. 둘다 공통점 뭐야? 결과적 유용성을 고려해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네, 맞는 진술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의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관련된 문항까지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윤리화 사상의 마지막 대단원이죠. 네 번째 대단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사상 파트로 좀 넘어왔는데요. 사회사상 파트의 이제 첫 번째 수능 특강 챕터죠. 사회사상과 이상사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사회사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고요.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사회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출제 포인트 보시면요. 선생님, 최근에 계속 안 나왔네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상가들의 어떤 이상사회에 대한 관점이 플라톤 자체의 어떤 철학적인 관점과 믹스가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플라톤 관련된 출제 요소표에 넣어서 따로 여기엔 출제가 안 됐지만,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오히려 얘들아, 이렇게 최근에 출제가 안 됐다는 건 이제 출제가 됐다는, 그치? 시그널이기도 하죠. 모어나 마르크스 같이 꾸준하게 출제가 되던 사상가들이 요즘에 이렇게 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친구들 잘 대비가 필요한 파트다라고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사회사상과 이상사회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사회사상을 무려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기 때문에 너무 옛날에 배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 이름이 윤사잖아. 윤리와 사상이잖아. 사는 생각 사. 상도 생각 상이죠. 그 사상은 생각 생각. 즉, 생각의 덩어리야. 생각이 덩어리져 있으려면 체계를 갖춰야지. 그래서 사상은 체계적인 생각 혹은 생각의 체계.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한마디로 사회사상은, 아,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사회사상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윤사 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다섯 개를 배워. 요 다섯 개 지금 아예 외워버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이제 남은 마지막 강의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쫙 앞으로 남아있는 이런 꼼수체크 강의들을 통해서 요 다섯 개의 사회사상을 배워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사상이죠. 자유주의입니다. 두 번째. 좋아. 공화주의예요. 이 둘은요, 항상 같이, 둘이 같이 갑과 을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두 개의 대표적인 뿌리가 되거든. 자유주의랑 공화주의를 뿌리로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수립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영역에서 우리의 자유를 실현하는 사상이라면 자본주의는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상이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 어떤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대안의 목소리를 냈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아, 다섯 개의 사회사상들을 앞으로 공부하겠구나. 한마디로 사회사상은요, 오늘날의 문제가 개선된 더 나은 사회의 모습,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아, 앞으로 선생님이 먼저 사회사상을 배우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이 챕터에서는 이상사회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은 동양의 이상사회에 대한 관점 공부해 볼 거예요. 유교와 도가의 이상사회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미 이제 동양 철학 공부하면서, 동양사상 공부하면서 유교와 도가를 다 배웠잖아. 그래서 새로운 거, 몰랐던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복습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는데,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돼.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유교의 이상사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교의 이상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공자의 대동사회죠. 유교 전체의 이상사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한번 원전 자료를 볼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고, 이 문장만 봐도 바로 윤사 공부 좀한 친구들은, 유교, 대동사회네, 공자네. 바로 나올 정도로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뭐야? 유교의 도니까. 그렇죠. 일륜, 도덕, 십이선악 잘 분별하고 인의 예를 실천하는 그런 도덕을 의미했습니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아, 현자를 숭상하죠.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 가족 이기주의가 탈피.

된 도덕적인 공동체입니다.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고 장년의 일자리가 있고 어린이는 잘 양육되고 홀로 된 자와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데 아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보는 사회구나. 남녀에게 직분이 따로 있고 재화가 헛되이 벌어지지 않고 힘을 다해 일하지만 자신만을 위해서는 그 힘을 쓰는 건 아니래요. 그러므로 음모가 일어나지 않고 도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깥문을 잠그고 다닐 필요가 없어. 도덕적인 사회죠. 이것을 대동이라고 한다라고 공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공자의 대동사회가 대표적인 유교의 이상사회이기 때문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서 우리 원전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자, 성인이라고 하는 현명하고 유능한 자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그 성인이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해서 국가의 중요한 이런 여러 관직들을 또 맡게 합니다. 한마디로, 아, 현자를 숭상하는구나. 인재를 등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구성원들이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만 챙기는 가족 이기주의는 탈피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빈부격차가 심하면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기 어렵겠죠? 따라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됩니다. 여러분, 공자 공부할 때 배웠던 거 떠올려보자. 공자는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재화의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재화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아, 분배의 아, 형평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는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약자가 보호가 되는 사회였죠.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그 보장되는 사회 아닌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도덕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인내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어떤 공동체 좋아요. 도덕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유교 엑기스자면 도덕이 한 사발 나오기 때문에 이상적인 사회도 도덕적인 사회인 대동사회가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도가 사상에 이상사회 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노자의 소국감이니 도가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작고 백성의 수는 적다. 말 그대로 소국감이니 되겠죠. 많은 도구가 있어도 쓸 일이 없고 백성들은 생명을 중요히 여겨서 멀리 이사 가지 않습니다.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발달된 문명, 인위적인 문명의 발달이 없다는 거지. 문명의 발달이 없는 거야. 소박하고 무지한, 순수한, 그런 자연스러운 공동체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백성들은 다시 새끼를 꼬아서 글을 쓰고 자신의 음식을 달게 여기며 자신의 옷을 아름답게 여긴대. 한마디로 그냥 자기 고장의 풍습을 만족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나는 배, 사과, 이 정도면 만족하지? 쓸데없이 두리안 먹고 싶다, 아보카도 먹고 싶다, 이런 쓸데없는 욕심 없다는 거죠. 자기 거처 편안하게 여기고 자기의 풍속을 즐깁니다. 따라서 이웃나라가 빤히 바라다 보이고 꼬끼오 다구는 소리랑 훨훨 개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웃나라가 가까워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아요. 따라서 쓸데없이 다른 나라랑 분쟁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쓸데없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생명을 잘 지켜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노자의 이러한 소박한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소국감인으로 살펴봤고요. 도가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겠네요.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적인 규범 혹은 문명의 발달된 이기, 발달된 도구들 이런 것에 무관심합니다. 따라서 분별적인 지식이나 욕심이 없죠. 그런 소박한 구성원들이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소박하게,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무위자연의 삶이 실현되는 그러한 공동체였고요. 이런 노자의 소국감인에서는 어때? 현자, 즉, 인재가 등용되지 않죠. 현자를 오히려 숭상하지 않습니다. 왜? 현자를 숭상하면 백성들이, 아, 나도 현자로 인정받아서 출세하고 싶다라는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아, 오히려 현자를 숭상하지 않는 무위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 우리 소국감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얘들아, 노자의 소국감인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무지하고, 무욕하고, 순수하고, 소박한, 그러한, 그렇죠. 도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도가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기다리겠습니다. 꿈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아이 넘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미니 테스트 마지막이고요. 미니 테스트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체적인 건강도 건강인데요. 정신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3 친구들 또 이제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이제 연수생들 같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서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잘 될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잘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잘 될 겁니다. 예, 잘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풀 때의 방법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뭐 방법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노력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인 거지 이거 해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놓지 못해요. 더 발전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답을 드리니까 앞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마음으로 같이 수업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미니 테스트 3번에 1번부터 또 10번 162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왕조 찾으래요. 이 왕조에서 알록산 등이 모두 방진. 방진은 지방을 지키는 군대로 번진이라고도 한대요. 방진의 의지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이 난을 제압한 것도 방진을 바탕으로 했답니다. 그 후 방진을 수십 개로 나누어 세력을 약하게 하고 병사를 단출하게 해서 방진의 병력이 서로 제압하기에 부족하여 황소와 주전충이 마침내 천하를 분할하고도 꺼리끼는 바가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가 망한 까닭은 방진이 약했기 때문이며 방진이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핵심 단어 다 나왔습니다. 알록산, 안산의 그 알록산이죠? 알록산 삼사명의 그 알록산, 황소, 주전충. 어디죠? 예, 당나라입니다. 자, 간단히 한번 여기 한번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진나라가 있고 춘추전국 시대 정리했던 진나라가 있고 한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진남북쪽 수 당나라가 있고요. 당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대십국 있고 송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송과 관련돼 있었던 뭐 요나 금 같은 나라 있었고요. 그리고 원나라 있었고 명나라, 청나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진나라 때 대표적인 반란 뭐가 있었죠? 진승 오광, 진승 오광의 난 이거 나오면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말기, 그렇죠? 그다음에 한나라 때. 한나라 때는 뭐 장관의 파견 이런 거 하면서 뭐 비단길 개척, 뭐 한무제 때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한나라 말기 땐 황건적의 난. 진승 오광의 난. 이런 거 있었고요. 자, 당나라 때는 난이 세 개가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었죠? 일단은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이른바 안사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소의 난, 그리고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었던 그 결정적인 난, 주전충의 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사, 황소, 주전충 요거 나오면 당나라입니다. 다 나왔죠.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송나라는 뭐 다른 난보다는 뭐 만약에 이러한 전투나 전쟁 관련 걸로 나온다라면 전연의 맥락. 이거 몇 년? 1004년. 완전 엔젤이죠. 엔젤. 예, 1004년. 요 나라 입장에서 완전 엔젤이죠. 정기적으로 뭐 물자도 주고 뭐 비단도 주고 뭐 등 세폐 등을 받게 되었었으니까 요 나라랑 맺었었던 전연의 맥락 이런 거 있었고, 원나라 말기 때는 어떤 난이 있었죠? 붉은 두건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홍건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홍건적 현안이 원나라 말기 때 있었어요. 이 홍건적 중에 한 명이 명나라 세웠던 명태조잖아요. 요거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명나라 때 대표적인 그 단어 중에서는 북로남왜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북쪽에로는 북쪽에서는 몽골족의 일파, 뭐 타타르라든가 오이라트 같은 북로,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출몰했었던 북로 남해, 요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때는 이제 청나라 말기 때는 백년 교도의 난, 백년 교도의 난,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조별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 여기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주전충의 난 나온 김에 주요 난들이라든가 이런 내용 같이 한번 싹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당삼체가 유행하였다. 그렇죠. 이 당나라 때는 당삼체가 있었죠. 정답 1번이고요. 제자백가가 활약했던 것은 요 진나라 앞에 있었던 춘추 전국시대, 이 혼란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론, 이거 기억하시고요. 중림치러는 위진남북조시대, 위진남북조시대. 성리학이 집대성되었던 것은 송나라, 송나라 중에서도 남송시기 때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했던 건 여기에 있는 한나라 때 있었던 일이죠. 예,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가볼게요. 2번 보시면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제국의 안녕을 위해 동방의 통치를 도모하고자 했던 그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였는데 트로이 전쟁의 역사가 있는 평원도 물망에 올랐었으나 꿈속에서 다른 곳을 찾아보라는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손에 이끌려 비잔티움에 이르게 됐대요. 그곳에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를 갈망했고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는 부와 인구가 넘치는 도시가 되었고요. 더욱이 그는 새롭게 세워진 도시에 영광된 이름을 부여하였고 도처에 교회들이 세워졌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제국이고요. 비잔티움에 이렀답니다. 아, 이거 비잔티움 제국, 즉 이제 동로마 제국의 주요 지역, 뭐 이 비잔티움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지명이었어요. 이 비잔티움 지명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스탄불,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왜 콘스탄티노폴리스였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는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입니다. 몇 세기? 4세기. 제가 지난 강의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로마 파트에서 로마와 관련돼서 황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누구? 옥타비아누스, 기원전 1세기,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에 물론 로마는 이때 이제 동서로 분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세기에 동로마 제국, 즉 그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요 세 명이 메인입니다. 물론 뭐 디오클레티아누스 같은 경우도 뭐 나오기도 하지만 요

콘스탄티누스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요기 중에 시험 문제 답이 나오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교를 공인하였다. 이게 뭐예요?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의 크리스티교 공인이죠. 콘스탄티누스. 맞네요. 예, 정답 1번입니다. 2번. 1차 삼두정치는 이끌었다. 삼두정치는 여러분 두 개가 있었습니다.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어요. 1차 때는 자음들이 좀 센 자음들이 나왔습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에 비해서 2차 삼두정치는요 좀 부드러워져요.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 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요렇게 뭔가 이응, 리을들이 나오면 조금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악티움 회전에 승리했던 건 누구? 옥타비아누스죠. 정복지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고요. 제국을 사분할하여 통치하는 제도를 신설했던 것은 디오클레티아누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인공지능 채팅. 가의 술탄인 알프 아르슬란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술탄의 칭호를 부여받은 투구릴 베그에 뒤를 이어 가의 술탄에 올랐대요. 아하, 이거 나왔네. 보세요 여러분, 투구릴 베그 나왔습니다. 투구릴 베그는 바로 술탄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던 인물이 투구릴 베그인데, 그의 뒤를 이어 가의 술탄이 되었대요. 그러면 아바스 왕조가 개인한테는 투구릴 베그지만 그 투구릴 베그가 이끌었던 정치 세력, 군사 세력은 어딥니까? 셀주크 튀르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요 셀주크 튀르크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요 파트가, 요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서아시아사 파트, 이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리아 있었고요. 아시리아는 가혹한 통치로 무너지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있었습니다. 자,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기원전 7세기경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누구한테 멸망?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서 혼란에 빠졌고 파르티아가 등장했습니다. 파르티아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까지. 거의 파르티아는 어디랑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하죠? 한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3에서 7세기고요. 누구한테 멸망? 정통 칼리프 시기에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람은요, 무함마드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정통 칼리프 이후에 세습 칼리프 시기가 있었고, 이 세습 칼리프의 시작을 알렸던 게 누굽니까? 예, 바로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이후에 나오는 게 아바스 왕조. 맞죠? 근데 이 아바스 왕조가 꽤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아바스 왕조가 힘이 좀 약해졌을 때쯤에, 예, 그 주변에 뭐 부하이 왕조라든가 막 이런 세력들이 아바스 왕조를 좀 괴롭히게 되자 아바스 왕조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셀주크 튀르크죠. 셀주크 튀르크.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셀주크 튀르크의 투구릴 베그에게 어떤 호칭을 줬다? 예, 바로 술탄이라는. 앞으로 이슬람 사회 내에서의 정치적 지도자는 너야 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했다. 요게 포인트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 조금 더 어렵게. 왜 그러냐면 작년 평가원 문제에서 우리가 다음 강의 풀 때인데요. 요 아바스 왕조는 어떤 칭호를 본인들이 갖고 있었죠? 바로 칼리프라는 호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칼리프가 한때 세 세력에서 칼리프를 독자적으로 주장하기도 해요. 당연히 정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건 이 아바스고요. 그리고 이집트 지역일 때, 카이로 일대에서 성장했던 파티마 왕조도 이 칼리프를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우마이야 왕조의 이 후예들이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 세웠던 것이 바로 후 우마이야 왕조거든요. 예, 코르도바를 수도로 했었던 그들 세력도 있었다라는 거. 예, 이런 게 작년 수능에 나왔었고 제가 볼 땐 올해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칼리프가 총 세 명이 예, 각각 주장했었다. 세 세력이. 예,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후 우마이야 왕조에서 예, 각각 칼리프를 예, 칭했었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기서 물어보는 것은 요 셀주크트리코. 셀주크트리코는 아바스 왕조의 도움을 주다 보니까 술탄이랑 호칭을 받았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니체리를 창설하였다. 예니체리를 창설했던 것은 어떤 세력입니까? 오스만이 되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던 것은 여기에 있는 우마이야 왕조. 비잔티움 제국과 충돌하였다. 이 비잔티움 제국과 충돌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셀주크 트리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 술탄 칭호 받은 시기가 대략 어떻게 되죠? 11세기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비잔티움 제국, 즉 로마가 동서로 나뉘게 되는 게 4세기거든요. 언제까지 가요, 비잔티움 제국이? 15세기까지 갑니다. 오스만 제국한테 정복당할 때까지.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셀주크 트리크가 요 받았던 시기랑 요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시기랑 겹치는 시기가 당연히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바스 왕조.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것은 이슬람의 정통 칼리프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얼마든지 어렵게 내려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것까지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게요. 밑줄 친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이 막부의 초기에 서양과 관련된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대요. 도예가 허용된 네덜란드 상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자를 읽고 쓰는 일은 금지되어 통역사들도 단지 가타카나와로 쓰인 서류에 익숙해지도록 암기하여 통역 업무를 수행했대요. 그런 연유로 네덜란드 문자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나 요시문의 치세에 이르러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어 통역사 몇 명이 모여 해당 문자를 모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술하다는 의견을 모아 네덜란드어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보세요. 발문 자체가 이 막부라고 나오죠. 일본은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나 노래해? 유송한 넌 참 가 무가 뛰어난 애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여기에는 막부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12세기부터 등장했던 가마쿠라 막부를 막부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의 크게 막부는 세 개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입니다. 그 중에서 네덜란드와 주로 교류했던 유일한 나라는 이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대략 시기는 어떻게 되죠? 12에서 14세기, 14에서 16세기, 17에서 19세기가 바로 각각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도 막부입니다. 견당사가 파견되었다. 견당사 파견은 요 나라 시대 때가 가장 핵심이겠죠. 일본 서기.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우리 한마디 하자고 그랬죠.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일본 고만 기억나십니까? 자, 나라 시대는요. 일본 서기 고사기 만엽집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뭐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지로 엄청 많이 가고요. 또 가깝고 음식도 맛있고 친절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본인들의 과오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 때는 우리는 한마디 꼭 해주자라고 했었죠.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일본 고만 그래서 일본서기 고사기 만엽집 이런 거 같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나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던 건 나라 시대보다도 이전입니다. 상킨 고타이 제가 실시되었던 것이 바로 에도 막부가 되겠죠? 예, 이게 정답이네요. 정답 4번. 예, 명과 가마.

구역이 전개되었다. 미음, 미음, 미음. 명, 무로마치, 감압. 미음, 미음, 미음.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베네치아에서 출항한 원정대는 성지 회복이라는 목표와 달리 해안을 따라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부콜레온 궁전을 향해 갔대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향해 갔답니다. 지휘관인 몬테라토 후작 보니파키오스가 부콜레온 궁전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항복을 했대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블라헤르네 궁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플랑드르 백작 보두행의 동생 앙리에게 항복하였대요. 부콜레온 못지않게 불라헤르네에서도 많은 보물들이 약탈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베네치아에서 성지 회복이라는 목표로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대요? 콘스탄티노폴리스 어디 뭐 궁전이랑 뭐 어디로 갔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이죠? 십자군들이 어디를 공격한 것이에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한 가장 변질된 십자군. 이 십자군을 몇차 십자군이라고 한다? 4차 십자군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십자군은요, 시기로 따지자면 11세기에서 13세기, 약한 200여 년 동안 8차에 걸쳐서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차가 있고 4차,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클레르몽 공의회 이런 데서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원정을 선포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연도상으로 나온다라면 1차와 4차밖에 나올 게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성지를 회복했던 것이 1차 십자군이고 예루살렘 왕국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1099년이에요. 그리고 4차 십자군은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있었고 가장 변진된 십자군인데 요게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있었습니다. 1204년에 이들이 수립했던 게 뭐라고요? 라틴 제국이라는 제국을 수립했던 게 1204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요 시기는 요원절이에요. 됐죠? 예, 13세기 초입니다. 자,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자꾸 연표나 이런 거 관련된 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우리 지난 강의도 공부했었죠? 1077년입니다. 보름스 협약. 이 카노사의 굴욕이 왜 일어났어요? 성직자 서임권을 놓고 교황권과 황제권이 대립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교황권이 성직자 서임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사건이 1122년, 1122년에 보름스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비뇽 유수의 시작. 아비뇽 유수는요, 1309년에 프랑스의 남부 도시였던 아비뇽의 교황청이 있게 되었던 사건을 아비뇽 유수라고 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국왕권, 즉 황제권을 완전히 압도했던 것이, 국왕권이 교황권을 완전히 압도했던 것이 바로 이 아비뇽 유수입니다.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회 대분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나서 100년 전쟁의 발발. 1337년, 1337. 337 박수 기억해 두시고요. 이 100년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1453년에 끝나고요. 콘스탄츠 공의회 소집.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것은 아비뇽 유수에서 다시 이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갔는데 아비뇽에서도 또 다른 교황을 선출하게 되면서 교회가 대분열 시기를 겪게 돼요. 한 반세기 정도. 자, 그러다가 콘스탄츠 공의회로 그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뭐죠? 1414년에서 1414년에서 1418년까지 있었던 게 요때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장미전쟁.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100년 전쟁이 1453년에 끝나죠. 그리고 나서 1455년에 당시에 영국 내 가문들, 귀족들 간의 대립이 바로 이 장미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만 기억해 두시고요. 대략의 연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04년이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로 자주 나왔던 것들이니까 예,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보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6번 보시면 가 인물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조, 더 이상 총재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뒤에 거명될 인사들은 극단주의와 위의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였기 때문에 특히 오늘 아침 개회 중 그들 중 대다수가 그런 형태를 보인 바 더 이상 국민의 대표 성원이 아니다. 제2조, 입법부는 임시로 전임 통제인 CAS와 로제 듀코 그리고 가 장군으로 구성된 행정집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들의 명칭을 프랑스 공화국의 통령이라고 칭한대요. 아, 다 맞네요. 총재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통령이 등장하게 되었던 시기. 하나 더. 제3조. 이 위원회는 총재 권력과 동일한 권한이 부여되며 특히 행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의 안정을 회복하고 충분하고 견고한 평화를 마련하는 임무를 갖는다. 자, 여러분 프랑스 혁명 요 순서 한번 보실까요? 뭐가 있었죠? 국민 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법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살짝의 혼란의 시기 테르메도로 반동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아니 너무 무서워 하면서 총재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령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정이 있게 되는데 그 뒤에도 한 번 더 재정이 나오니까 이걸 1재정이라고 불리는 제1재정 시기가 이렇게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국민의회가 만들어졌던 시기, 자,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1789년이 국민의회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제가 고등학교 때 타고 다녔던 버스 212번 버스 기억하면 다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회는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1789년이에요. 거기서부터 2 더해주세요. 그럼 입법부에 나옵니다. 1791년입니다. 거기서부터 1 더해주세요. 1792년에 만들어졌던 게 국민공회고요. 그리고부터 2 더해주세요. 이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 피를 부르는 사나이 로베스 피에르잖아요. 이 너무나 많이 피를 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 로베스피에르를 축출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테르메도로 반동이죠. 여기서 2 더해주세요. 1794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한테 권력을 몰아주니까 이런 무서운 상황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한 명한테 몰아두지 말고 뭐 하세요? 다섯 명으로 예, 서로 견제하게 하세요. 이게 다섯 명의 총재가 정치를 한다고 해서 총재 정부라고 하는데요. 끝에가 옵니다. 뭘까요? 1795년에 총재 정부가 등장하고요. 예, 그로부터 4년 뒤에 이제 요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겠습니까? 1799년이고 제1재정이 1804년입니다. 예, 되셨죠? 대략의 시기는 이렇게 오고요. 지금 여기서는 나 인물이라고 하니까 요 나폴레옹에 요 이제 관련돼 있는 것만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나와버리면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우리가 이런 폭으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프랑스 국왕이 처형되었다. 프랑스 국왕이 처형된 것은 언제일까요? 그 프랑스 국왕 자체는 나폴레옹이 그 처형한 거 아닙니다. 특히 요 발문을 보니까 가 인물이 끼친 영향으로 오른 걸 찾으래요. 자, 나폴레옹은 요때 등장하는데요. 통령 정부로. 프랑스 국왕은 여기서 죽잖아요. 국민 공회 때. 루이 14세가.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전혀 관련이 없겠죠.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헬스하면
총 나온다. 기억나십니까? 예, 헨리 8세는 수장령,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발표했었다. 예, 이 통일령이 발표되면서 영국 국회가 확립되거든요. 이것은 엘리자베스 1세 일이고요.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였다. 미국 독립전쟁은요, 일단은 보스턴 차사건, 1773년에 있었던 보스턴 차사건이 이 계기가 되었었고, 그러면서 뭐 제1차 대륙회의 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독립을 완성하면서 본격적인 국가로 등장했던 게 요 같은 해예요. 1789년 아메리카 합중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해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즉 미국의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다. 이것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 유럽에 확산된 것이거든요. 그 프랑스 혁명의 쭉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을 장식했던 양반이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이제 14세기를 전후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관련 없겠죠? 예, 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갑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젠 국가를 찾으라네요. 가 국가를 찾으래요. 가에서 전체 인구의 약 8분의 1이 되는 유색인 노예들은 연방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기보다는 주로 연방의 남부 지역에 편제되어 있대요. 누가? 유색인 노예들. 여기서 말하는 유색인 노예들은 보통 흑인 노예들을 얘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남부 노예들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결부되었고, 그것이 일정 정도 그 전쟁이, 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반란군은 노예 관련 이권을 강화하고, 영속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으로라도 연방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쪽도 전쟁의 규모와 기간이 이 정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뭐죠?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의 핵심은요, 주로 이 미국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나눠서 이 당시 요 북부 지역은 주로 공업 지역에 많았습니다. 오데오 연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해안가, 대서양 연안 지역에 공업이 많았었고요. 요 남쪽은 주로 농업이 많았어요. 목화라든가 이런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에서는 이 흑인 노예의 그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이 노예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었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공업이 발달하려면 결과적으로 자본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예들보단 누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죠. 임금을 받는 노동자. 예, 그들이 노동자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또 새로운 물건을 사면서 또 다른 물건과 생산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원했기 때문에 이 북부에서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거 언제부터 언제죠? 1861년부터 65년까지입니다. 요 사이인 63년에 노예해방이 선언되기도 했었고요. 대통령 누구? 에브럼 링컨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미국이죠. 빈 체제를 주도하였다. 빈 체제라고 하는 건 뭐죠? 나폴레옹에 의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확산되었던 유럽을 그 전 체제로 돌려놓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었던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던 것이죠. 주로 이 빈 체제는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도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오스트리아였습니다. 탄지마트를 추진했던 것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의 근대화 운동 중에 하나였었죠. 농노해방령,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노예해방령은 미국이고요, 농노해방령은 러시아입니다. 이거 조금 깊게 나올 때는 연도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농노해방령은 1861년이고요, 미국의 노예해방령은 1863년입니다. 인도차이나 연방은 수립했던 것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수립했고요. 저는 요거 연도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번 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87년입니다.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정답은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8번 가볼게요. 8번 보시면, 밑줄 친 봉기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델리 북쪽에 있는 메르투의 한 병영에서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용병들이 봉기를 일으켰대요. 사건의 발달은 엔필드 소총에 쓰이는 탄약통에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에게 금지시 되는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힌두교도는 소를 엄청 신성하게 여기고요. 이슬람교도는 돼지를 엄청나게 불경하게 여기죠. 이에 용병들은 탄약통 수령을 거부하였는데 영국군이 이들에게 약 10년간의 강제 노동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대요. 이에 용병들은 결집하여 영국군의 병영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국인 장교 등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인도인 용병들의 봉기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며 확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당시에 이 용병들,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인도인 용병들을 우리는 세포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이들이 항쟁했던 것을 이 당시 이 봉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언제 있었죠, 여러분? 1857년에 있었습니다. 이 세포의 항쟁이 시작되기 정확히 100년 전, 즉 1757년에 있었던 것이 플라시 전투가 되겠고요.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이기게 되면서 인도라는 당시 전 세계 최대의 경제적인 시장을 영국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간접적인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포의 항쟁이 기점이 되면서 인도 통치 개선법 등을 제정하면서 이제는 직접적인 식민 통치를 했던 것이 당시의 영국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즉, 이 세포 이 항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통치로 이제 변환되었던 것인데요. 예, 이러한 직접적인 통치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인도 통치 개선법입니다. 요세 개가 있다, 이러한 내용. 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 1800 58년도에 제정이 되거든요. 예, 이런 내용들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사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에 있는 지역을 이 벵골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벵골을 이렇게 나눌 것을 주장하게 돼요. 우린 이것을 벵골 분할령이라고 합니다. 벵골 분할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1905년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서벵골 지역은 힌두교도가 많고 동벵골 지역은 이슬람교도가 많으니까 종교 간의 이 전쟁을 또 다툼을 의도했던 것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1906년도에 콜카타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이걸 콜카타 대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벵골 분할령을 반대하게 되면서 저항하게 되면서 1911년 이 벵골 분할령은 철회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도 하나가 있죠.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러한 세포의 항쟁에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플라시 전투가 발생했던 것은 세포 항쟁 100년 전입니다.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났던 것은 특히 이 무굴 제국 시기 중에서도 어떤 시기? 바로 이 아우랑제브가 지지야를 부활시키면서 나왔던 것이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였던 것이고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죠.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0: 델리 술탄 왕조 시대가 붕괴되었다? 요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16세기 초입니다. 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게 무굴 제국이잖아요. 예. 브라마 사마지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은 19세기 초에, 예. 특히 람모한 로이라는 인물이 주도했던 것이죠. 이건 19세기 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19세기 중엽에 이르고 그 영향이라면 뭐 중엽 내지는 말에 나오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자, 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사진은 주가의 대폭락으로 인해 뉴욕 증권 거래소 앞에 모인 군중의 모습이래요. 주가 대폭락 사태로 미국의 공장과 기업, 은행이 대거 파산하였으며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대요. 이러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뭡니까, 여러분? 주가의 대폭락. 이걸로 인해서 공장, 기업, 은행들이 대거 파산하였다. 1929년부터 시작되었었던 경제 대공황. 이게 일이겠죠.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각국은 어떻게 막았습니까?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 프랑스. 특히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블록화 시켰고, 뭐 미국도 어느 정도 블록화는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뉴딜 정책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러한 형식 말고 다른 형태로 대응했던 나라들도 있었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는 전체주의. 예, 국가의 전체성을 강조하면서 약간 군사적인, 예, 그러한 바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입니다. 선생님,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는 이미 경제대공황 이전에 일당 독재 체제, 예, 파시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굳이 따지자면 독일, 일본 정도가 이 경제대공황의 여파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국제연맹의 출범 과정을 파악한다. 국제연맹은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했던 것이에요. 참고로 이 국제연맹은 1920년에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20년대 말, 30년대 초의 상황이에요. 전체주의가 확산되는 배경을 알아본다. 이거죠, 뭐. 예, 정답 2번.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사라예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찾아본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것이 뭡니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참고로 사라예보 사건은 1914년에 있었고요. 예, 같은 해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조약 이름 어렵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은 누구랑 맺은 거냐면 독일하고 당시 소련하고 맺은 거예요. 이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빠지기로 했던 일종의 강화 조약을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는 소련이 빠지기로 했던 것이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고요.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실시한 이유. 자, 레닌은요, 이 볼셰비키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수용하는 신경제정책을 수용했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배경이었겠죠. 사실은 요 신경제정책 NEP는요, 요런 내용들보다 연도가 더 많이 나와요. 1921년. 그리고 1922년에 뭐가 등장합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 연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신경제정책 21년, 소련 수립 1922년. 그래서 요 전후 관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가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에서 채택한 연대와 친선,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10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 정부 및 의회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공동의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이 될 것이다. 우리는 1955년 가가 열린 이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보하였고 경제적으로 눈부신 변화를 이루어 왔음을 인식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 문제 및 국가 간의 분쟁,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질병 등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거 뭐죠, 여러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렸던 바로 반둥회의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다? 1955년. 여기서 발표된 것이 바로 평화 10원칙이에요. 이 평화 10원칙이 나오게 되었던 계기는요,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냉전체제가 배경이 됩니다. 냉전체제라는 거는 누구 중심에? 자유주의 진영의 미국과 공산권 진영의 소련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야, 너 어느 편이야? 너 어느 편이야? 너 미국 편이야? 소련 편이야? 이런 줄 세우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시아랑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그동안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동안, 당시에 여러, 이 서양의 국가들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아, 이제는 또 여기 라인에 서라고? 우리는 이젠 당신들의 라인에 따르지 않겠어? 라고 하며 독자적인, 즉, 두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제3의 길, 세 번째의 길, 제3세계, 내지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이 제3세계 운동을 펼쳤던 것이 바로 이 인도네시아 반둥이었었고요. 이것이 바로 평화 10원칙이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여러분 나올 만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1961년, 당시에 유고 연방의 베오그라드라는 데서 티토라는 사람이 주도했었던 라는 사람이 주도했었던 바로 제1차 비동맹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비동맹이란 건 뭐예요? 우린 미국도 소련 편도 아닌 비동맹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제1차 비동맹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1번. 반둥에서 개최되었다. 이 답이 너무 쉽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브레탄 우즈 체제의 출범에 기여했다. 브레탄 우즈 체제라는 것은 1944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의 브레탄 우즈에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나타나게 되었던 체제를 브레탄 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이 브레탄 우즈 체제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다. 예, IBRD랑 IMF를 출범시킨다. 예, 단일 통화인 유로 도입을 논의했다. 이것은 EU와 유럽연합과 관련된 것이고요. 윌슨의 평화안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파리 강화 회의에서 열렸던 것이고요. 안전보장 이상회, 즉 우리는 이걸 줄여서 안보리라고 하죠. 와, 상임이사국이 두 것을 결정했던 것은 지금의 UN의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미니 테스트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 모의평가 6월 9월 수능에 특이하고 우리가 반드시 봐둬야 될 문제들 제가 다 분석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마지막 강 40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
1: 전 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런저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가, 이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머리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무기, 생각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못하기도 하지만 일 진행도 참 더딥니다. 그러고도 내용이 신통치 않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빨리 하면서도 잘하거든요. 이 차이가 생각하는 힘, 사고력에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들이대지 않습니다. 어쩌지? 뭘 하지? 이렇게 답도 없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일에 필요한 쓸만한 생각부터 만듭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을 만든다는 것은요, 일을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이것이 생각 만들기입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문해력을 구성하는 생각하는 힘이면서 정보 과부하 시대를 헤쳐가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생각을 만들려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겠죠? 일머리 좋은 사람들의 사고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빠르게 읽고 바르게 검토합니다. 어떤 주장을 살필 때도 논리적 빈틈이나 오류가 없는가를 걸러내고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일을 하고 의도한 결과를 내려면 기획, 경영, 마케팅, 고객 관리 같은 활동이 필요하죠.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 어제 최신이던 생성 AI 기술이 오늘치 최신에 밀려났습니다. 하루하루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정말 놀라운 첨단 기술 시대잖아요. 그런데 기술은 활용되지 않으면 그냥 기술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술이 활용되면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IoT라고 사물 인터넷 아시죠?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케빈 애슈턴. 이 사람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애슈턴은요, P&G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했거든요. 그 무렵 립스틱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없어서 못팔 정도였다고 하죠. 문제는 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재고가 어느 매장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때 케빈 애슈턴이 IoT 기술을 떠올립니다. 립스틱에 무선 마이크로칩을 심는다. 제품별로 어디서 얼마나 팔리는지 바로바로 알게 한다. 이런 활용이 가능했고 재고 관리도 한눈에 가능해졌죠. 생산성이 아주 크게 향상됩니다. 성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기술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의성.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조물주 같은 능력, 이렇게 여기는 분 많으신데요. IoT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한 케빈 애슈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의는 노동이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꿉니다. 창의는 생각의 노동이다. 창의력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아니라 그 새로운 것을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제법 힘겨운 사고의 과정이어서 창의는 생각의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의성은 논리력을 토대로 한다. 이 말이 의외네?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탄탄한 논리로 받쳐주지 못하면 실행도 실현도 없습니다. 실현되지 못하는, 실행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라 할수 없죠. 지금쯤 여러분들이 나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판적 사고든 창의적 사고든 또 논리적 사고든 모든 생각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일머리 좋은 사람이죠.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은 요즘처럼 정보가 차고 넘치는 데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시대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요즘엔 어지러울 정도로 세상이 휙휙 바뀝니다. 바뀐 세상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만나는 문제들도 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럴수록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틀림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첫 번째는 묻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요, 우선은 내가 먼저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할 때요, 질문에 답을 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한데요. 질문을 받으면 질문자에게 되돌려줍니다. 질문자가 먼저 답을 찾도록 요청합니다. 질문자가 답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내용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코치님 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더 적확하게 쓰라 이 문장에서 적확하게를 정확하게로 고쳐야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는 그렇다 아니다 간단히 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글쓰기 수업 시간이고 글을 잘 쓰려면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먼저 하시라고 대묻습니다. 혹시 적확하게라는 말 뜻을 아세요? 사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전을 찾아본 질문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찾아보니 적확하다와 정확하다는 다르네요. 내용상 적확하다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군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받고요. 적확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답을 했다면 질문자는 그런가 보다 혹은 이상하네. 그러고 말았겠죠. 사전을 찾아보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그랬더라면 적합하다라는 어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뭐가 됐든 우선은 일단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답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두 번째인데요. 검색하기 전에 생각하기입니다. 연구를 잘 알면 검색하지 마라. 관련 논문을 읽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도쿄대학 총장을 지낸 고미야마 히로시 교수인데요. 검색하기, 논문 읽기, 이두 가지는 연구하는 사람에게 필수일 것 같은데 왜 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두 가지는 남들이 수행한 결과물을 살피고 참고하는 작업이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남의 결과물을 먼저 접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틀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또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남의 논문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 다 했는데 내가 뭘또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포기에 대해서 고미야마 히로시스 교수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 주제가 같아 보여도 문제의식이 다르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할때 검색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작업이 참 위험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검색하면 마치 자신이 생각한 줄 착각하게 됩니다. 검색한 결과는 남이 생각한 결과잖아요. 검색한 다음에는 그것을 토대로 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기 비법 세 번째 비법은요.
논리성 갖추기입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에는 자신이 만든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납득하게 만드는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는 논리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 머리에서 나온 내 생각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인 주장이죠. 왜 뇌피셜이라는 말 있잖아요. 뇌와 오피셜을 합친 말인데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그럴듯하게 우겨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피셜을 뇌피셜로 읽고 뇌피셜을 뇌피셜로 뽑아내서 논란도 혼란도 많은데요. 나만의 뇌피셜을 오피셜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내놓아도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문해력을 기르려면 책을 읽거나 글을 쓰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데요. 문해력은 읽는 힘만도 아니고, 쓰는 힘만도 아니고, 생각하는 힘만도 아닙니다. 쓰는 힘은 생각하는 힘이고, 생각하는 힘은 읽는 힘으로 돌아갑니다. 읽기와 생각하기, 쓰기가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돌리는 엔진이 생각하기 사고력입니다. 배경이 되는 자료 없이 생각하는 것은 공상이고, 생각 없이 쓰는 것은 낙서에 불과합니다. 잘 읽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지식이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들을 가공해서 만든 새로운 생각은 글로 표현할 때더 발전합니다. 결국,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문해력이 제 기능을 완수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일머리 좋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다, 내 머리로 생각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숙희입니다. 35년째 글쓰기로 밥을 먹고 있고 20년 넘게 글쓰기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느님에 관해서인데요. 스느님은 일머리의 핵심이고 문해력의 결정판입니다. 말과 글을 다루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은 쓰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쓰는 힘, 그러면요,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력, 이런 것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글 한 편 똑 떨어지게 쓰는 능력, 이것이 쓰는 힘입니다.

일 잘하는 글은 글쓴 의도를 달성합니다.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고 원하는 반응을 정확히 얻어냅니다.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글은 한눈에 의미가 전달됩니다. 어떤 글이든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글은 일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망치는 게 아니라 글쓴 사람의 평판도 경력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쓰는 힘은 곧일 잘하는 글을 쓰는 능력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데요. 문학적 글쓰기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일하는 현장에서 쓰는 글은 언어 예술이 아니라 일하기의 기술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멋들어진 글을 쓰려는 데 있습니다. 일 잘하는 글은 멋진 글이 아니라 의도에 맞는 글입니다.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멋있는 글입니다. 일터에서 쓰는 글은 잘 쓰기가 아니라 잘 읽히기가 핵심입니다. 잘 쓴다, 못 쓴다가 아니라 잘 읽힌다, 아니다로 평가해야 합니다.

문해력을 완성하는 쓰는 힘, 점점 더 어렵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ABC하게 쓴다. ABC 이세 가지를 충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는 글, 돈이 되는 글을 쓸수 있습니다. ABC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오디언스, 독자를 특정하여 써라. 그러니까 타깃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베네핏, 독자에게 읽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라. 독자가 왜이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 투 액션, 독자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해라. 이 말은 글 쓰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라입니다. ABC하게 쓴다. 이 법칙을 기억하였으면 글쓰기가 의외로 수월합니다. 잘 읽히는 글을 쓰는 비법 하나 더 드리자면요. 저처럼 글밥 먹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하나 소개할게요. 세상에 못쓴 글은 없다. 고쳐 쓰기 전에 글만 있을 뿐이다. 이것입니다. 의외로 글쓰기를 원샷 하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고민 고민하다가 후다닥 쓰고 그렇게 끝내는 분이 참 많은데요. 글밥 먹는 사람들은요. 생각 생각하다가 후다닥 쓰고 두고두고 고쳐 씁니다. 고쳐 쓰면 얼마든지 좋아지기 때문에 잘 쓰네, 못 쓰네, 이런 고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일 잘하는 글쓰기 원칙 ABC는 내 글을 고쳐 쓰는 과정에서도 유용합니다. A, B, C에 맞게 눈과 귀에 거슬리는 곳을 수정하면 거뜬하니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빨리 합니다. 몸에 밴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런데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일 잘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도 프로세스대로 씁니다. 쓰기 전에 반드시 쓸 거리를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데요. 글로 쓰려는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고 의도와 목적에 맞게 메시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쓸 거리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쓸 거리, 메시지를 만드는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후로는 그것을 풀어서 글로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글쓰기는 생각하기, 메시지 만들기, 쓰기 이런 경로를 거칩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전달력 높게 메시지가 완성되고 메시지가 완성되면 곧바로 글이 일을 합니다. 반면에 글쓰기에 절절 매는 사람들은요,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 없이 무작정 고민하거나 무작정 쓰기부터 합니다.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메시지 만들기에 실패하면 어떤 글쓰기 기술로도 일하는 글쓰기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전해드린 글쓰기 비법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실행하기가 힘들겠다고요? 그러실 줄 알고 이 방법을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붕어빵 굽는 틀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각과 자료를 흘려 넣기만 하면 이라는 글이 바로바로 만들어집니다. 이것 하나면 어떤 글이든지 다쓸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오레오, 오레오 공식입니다. 오레오 공식은요, 논리 정연한 글쓰기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적 같은 공식입니다. 이 공식 하나면 보고서 쓰기에서 SNS, 카카오톡 같은 채팅, 슬랙이나 노션 같은 협업 도구, 이메일, 자기소개서 쓰기, 블로그나 페이스북 콘텐츠 만들기, 이런 모든 글쓰기 작업들이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레오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레오 공식은 딱네 줄로 만들어진 생각의 틀입니다.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일머리는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삼박자로 돌아가죠. 이 논리 삼박자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오레오 공식입니다. 오레오는요, 의견을 주장하는 오피니언의 O, 이유를 제시하는 리즌의 R, 사례 제시하기에 example의 E, 마지막으로 의견 강조 제안하기, 오피니언 오퍼의 O를 연결하여 만든 것입니다. O, R, E, O 이네 단계를 거치면 어떤 생각도 논리정연하게 쓸수 있습니다. 생각을 오레오로 정리하면 결론이나 주장이 명확해지고요. 왜 그런 결론과

글로 채우면 누가 읽어도 논리정연한 글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오레오 문장식으로 생각을 정리할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문장이 완전해야 한다는 건데요. 문장에는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성분이 있잖아요. 이런 성분이 빠짐없이 갖춰진 것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생각이 명확해지고 빠르게 전달됩니다. 지금은 얼마나 잘 생각하느냐가 생산성과 성과를 지배하는 그의 전부인데요. 제대로 일하려면 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기가 겁나신다고요? 고민만 된다고요? 글 쓰려면 머리가 하얘진다고요? 오레오 하십시오. 오레오 공식을 습관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뇌가 머자나서 논리적으로 포맷됩니다. 일머리 문해력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요약 서비스가 대세인데요. 인터넷 기사 요약 서비스는 옛날 얘기고 유튜브도 드라마도 요약합니다. 메신저에서도 채팅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약한 것만 접하는 사람과 잘 읽고 잘 파악하고 잘 생각해서 요약할 줄 아는 사람, 이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세줄 요약 글만 읽는 사람, 세줄 요약을 척척 할줄 아는 사람, 만일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누구를 뽑고 싶을까요? 호흡이 긴 콘텐츠를 주의 깊게 흡수하고 핵심과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인공지능 디렉터로 정말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요? 요즘 하는 일들은 그의 지식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지식은 대부분 읽고 생각하고 쓰기로 작동되고요. 다시 말해, 문해력이 제대로 작동될 때 일머리가 최대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해력이라는 활주로를 깔아보십시오. 탄탄한 활주로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추진력으로 더 높게,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날아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문해력은 당신 인생의 활주로다로 하겠습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6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연결어의 활용 부분 나가게 될 건데요. 여러분 나가기 전에 살짝 경고를 하자면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오늘 지문들도 조금 어렵고 문법 내용도 조금 어려우니까 반드시 도망가지 마시고 반드시 예습, 복습 많이 해줄 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좀 차분히 나갈 거거든요. 반드시 한번 잘 문법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 lack of real direct experience in and with nature has caused many children to regard the natural world as mere abstr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의 부족이냐면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대. 자, 그러면 얘들아, 주어가 지금 엄청나게 긴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진짜 주어, 진짜 동사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the lack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다. 자, 무엇이 부족한 거냐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한 거래. 뭐에 있어서 in and with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 안에서 그리고 자연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은.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동사로 잡았어? 아, 무슨 주어야? 단수 주어잖아요. 자, 단수 주어니까 무슨 동사로 잡아야겠어? 단수 동사로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의 부족은요, has caused many children to regard the natural world as mere abst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냐면요, 많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자연적인 세상을 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mere abst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bstraction 하면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자연 추상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한 거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거지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대. 자, 그런데 이러한 abstraction,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That fantastic, beautifully filmed pl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환상적이고 어떻게 아름답게 영화화된 공간이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네. 어디를? 자연 세상을. 자, 그때 1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Filled with endangered rainforests and polar bears in per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멸종 위기 종인 rainforest 하면 열대우림이잖아요. 그래서 열대우림 그리고 and polar bears in peril 위험에 빠져 있는 그 polar bear 하면 북극곰이잖아요. 북극곰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밑줄 PP 형태, 과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과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는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지. 자, 무엇이 가득 찬 거야? 이 장소가 가득 찬 거야. 얘들아,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스스로를 가득 채운 게 아니라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얘네들로 가득 채워진이라고 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오케이, PP 형태 잘 오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 형태가 오고 있고요. This overstated, 이렇게 과장된, often fictionalized, 이렇게 소설화된 version of nature. 이러한 자연은요, is more, no more real and yet no less re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지도, 그리고 덜 실제 같지도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니까 실제 자연이 무엇인지, 가짜 자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감이 잘 없는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to them,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요. Then, the everyday nature right outside their do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문만 열면 나가면 볼수 있는 그 매일매일 일상의 자연들보다 더 진짜 같지도, 덜 진짜 같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자연에 대한 감각이 지금 없어진 것 같아. 자, 그런데 wait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문장 해석을 다 끝내면서 지금 컴마 찍고 wait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했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전체 문장의 동사가 어딨어요? 동사는 is로 이미 한번 등장을 했어, 얘들아. 그런데 접속사도 없이 또한 번의 동사가 등장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올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 올 자리일까? 분사가 올 자리겠지. 즉, 컴마 찍고 분사 구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wait, 기다리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가 올지, 과거 분사가 올지 그게 정해지겠지. 자,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야? 자연이잖아.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everyday nature이라고 하는 얘가
주어 되겠으니까. 그러면 얘가 기다리고 있겠지. 자, 어떻게 기다리냐면요. To be discovered in child's way at the child's p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속도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방식으로 밝혀지기를, 즉, 여기서 discover 하면 발견되기를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이들의 속도로, 아이들의 방식으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그 매일매일 일상적인 자연보다 지금 이렇게 아주 과장되고 허구화된 이런 자연이 더 진짜 같지도 덜 진짜 같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2번부터 이미 정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하고 읽어볼 수 있겠네. Consider the University of Cambridge stu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봐라라고 해서 명령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고려해 봐야 되냐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던 어떤 연구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근데 그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found that 밝혀낸 연구라고 합니다. 무엇을 밝혀냈대? A group of 8-year-old children was able to identif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8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그 그룹은요, was able to identify 하면 구별하다란 뜻이잖아. 자, 구별할 수 있었는데 substantially more characters from animations than common wildlife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ubsta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 꾸며줄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8살짜리 아이들로 구성된 그 그룹은요, 구별해낼 수 있었대. 상당히 더잘 구별해낼 수 있었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그 캐릭터를 상당히 더잘 구별해낼 수 있었나 봐요. 뭐보다? Then, common wildlife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흔한 야생 종들보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더잘 알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가 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야생 종들의 이름보다는 그 캐릭터들의 이름을 훨씬 더잘알것 같아. 그치? 자, 그런 연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substantial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가 중요해. 상당히 더잘 캐릭터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상당히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 나오는 mor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One wonder. 어떤 사람은요,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할수 있냐면, whether, 얘들아, 우리 이 whether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할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 할 수도 있대. Our children's inherent capacity to recognize, classify, and order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 자, 후, 여기까지 한숨 쉬고. 자, 그러면 이때 wea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접속사 내에 얘들아, 주어 부분은 어딜까? 자, 아이들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냐면, recognize, classify, and order information about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있단 말이지.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이들의 타고난 능력.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동사 찾아야지. 진짜 동사를 찾으려고 봤더니, is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문제로 출제됐을 때 쌤은 여기다가 is에다가 밑줄 그어놔도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가 될것 같아. 그래서 한번 강조해 봤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abilities once essential to our very surviv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는 우리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능력이었어요. 왜?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뭔가 그거를 판단하고 분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이런 능력이 is slowly evolving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라고 해서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잘 쓰이고 있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냐면요. To facilitate life in their increasingly virtualized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점차
그들의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의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퇴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은 다 했고, 이때 등장하는 there이 정말 복수형으로 잘 오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들의 높아지는 virtualized world, 그 가상화된 세상.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내열은 누구야, 얘들아? 그들의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our children 나오겠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사는 점차적으로 가상화되는 세상에서의 삶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퇴화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뭐 받는다고? our children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their이라고 하는 복수형 대명사로 받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t's all part of 그것은 모든 부분이래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What Robert Pyle first called the extinction of exper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obert Pyle이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로 불렀던 바로 그것의 일부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 Robert Pyle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뭐라고 불렀냐면요.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어떤 경험의 소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What?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죠. 앞에 문장을 봐봐.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가 없어. 그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Robert Pyle called 하고 여기 지금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맞다라고 판별해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로버트 파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경험의 소멸이다라고 불렀던 것이 무엇이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점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보다는 점차 가상화된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험의 소멸이라고 부른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맞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넘어가 보면요. 20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9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rom the 8th to the 12th century 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기 8세기에서 12세기까지.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While Europe suffered the perhaps over dramatically named Dark A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이때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유럽은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마도 너무 과도하게 이름 붙여진 Dark Age라고 하면 얘들아 암흑기거든요. 유럽에 있어서 암흑기라고 불리는 것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 Science on Planet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봐봐.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어디 있어? 우리 주어 동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할 거 아니야. 자, 앞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뭔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진짜 주어는 어디서 시작하고 있어? Science. 여기부터가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럽이 암흑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Science and Planet Earth, 우리 지구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could be found, 찾아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동사가 여기 있네. 자, 어떻게 찾아질 수 있었어? Almost exclusively in the Islamic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독점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질 수 있었대. 아,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유럽이 아니라 어디였다? Islamic world, 이슬람 세계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Exclusive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미는지가 그게 궁금한 거지. 독점적으로 어디서? 독점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찾아질 수 있었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고 있는 in the Islamic world. 전치사 9를 꾸미고 있으니까, 오케이.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전치사 9 꾸미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첫 번째 시작이 좋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is science was not exactly like our science to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기원 서기 8세기부터 12세기에 있던 그 이슬람 세계에서의 과학은 오늘날 우리의 과학과는 살짝 다르겠죠? 그런데, But it was surely antecedent to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금 대명사가 두 개나 나오고 있어. 그것은 확실히 그것에 선행하는 것이었다. 자, 그것이 뭔데? 그걸 찾아내야겠지. 자,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이것에 선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에 나오는 it은요, this science를 가리키는 거겠지.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슬람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이슬람 세계에서 있었던 과학을 말하는 거야. 확실히 그 이슬람 세계에 있었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되는 것이었다. 뭐에? 우리의 오늘날의 과학에 선행되는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될 테니까. 자, 이때 그럼 두 번째 등장하는 it이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좋아, our science today라고 해서 지금 단수가 등장했네. 자, 단수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대명사 it 나오는 거 너무 괜찮고요. 자, 그랬을 때 and was nonetheless an activity. 그리고 어떤 활동이었대요? aimed at knowing about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뭐가? 이슬람 세계에서 있었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요. Muslim rulers, 그 무슬림 통치자는요. granted scientific institu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과학기관에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요. tremendous resour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난 자원을 지원해 줬대. 뭐 예를 들어서 libraries, observatories and hospit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도서관, 그리고 observatories라고 하면 천문대거든요. 천문대 그리고 병원과 같은 그런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했나 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슬람 세계에서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구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great schools in all the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도시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어딨어? 모든 도시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 학교들, 여기가 지금 주어겠지? 자, 그런데 모든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였냐면요. 어디를 아우르는? The Arabic Near East and Northern Africa and even into Sp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극동 아랍 그리고 Northern Africa라고 하면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covering 그 부분을 아우르는 그런 모든 도시들에 있어서의 최고의 학교들은 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 지금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현재 분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자, 그러면 아우르는 이라고 하는 해석이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이 도시들이 여기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the Arabic Near East, Northern Africa,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에 이르는 이런 지역이 어디에 지금 the city라고 하는 도시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covering이라고 하는 ing 현재 분사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맞다고 지금 동그라미를 치고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요쪽 지역에 있는 그런 훌륭한 최고의 학교들은 여기 드디어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랑 동사가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다른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train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지금 밑줄이 동사에 그어져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건들 수도 있을까?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이제 거의 어법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 능력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다양한 각도로 문법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학교들은요, train generations of scholars, 굉장히 많은 세대의 학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런데 almost every word in the modern scientific lexicon that begins with the prefix L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단어는 단어인데 현대 과학의 어휘 목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단어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요, 이때 that은 앞에 나오는 every word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지. 자,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면 begins with the prefix 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접두사 L, AL로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단어들은요. O's라고 하는 이분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올 자리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동사가 올 자리가 맞나 한번 살펴보자. 그럼 주어 부분 살펴봐야겠지. 주어가 누굴까? 이 문장에서 주어. Almost every word.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단어는 owes its origin to Islamic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원래 owe라고 하면 빚지다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기원을 빚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빚지는 게 조금 어색하니까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어디에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냐면요. 이슬람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동사로 단수 동사가 오고 있는데, 단수 주어 오고 있는 거 맞니?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서 지금 주어가 every word라고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모든 단어라고 해석했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every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얘 무슨 취급해? 단수 취급해 주잖아.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owes its orig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오케이, 단수 주어 나왔고 단수 동사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잘 쓰고 있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랬을 때 and then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5번에서 답이 참 나와야 될 텐데 문장이 너무 기네. 그치?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And then, just over 400 years after it star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슬람 과학이 시작한 지 한 400년 정도가 지나자 이슬람 과학이 처음 시작한 지 한 400년 정도가 지나자 it grounded to an apparent ha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보였대. 뭐가? 이슬람 과학이 400년 동안 잘 발전해 오다가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보였대. 자, 그런데 and it would be a few hundred years give or tak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대략 몇백 년 정도였을 것이다. 자, 뭐 하기 전이 몇백 년 정도였냐면요. That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 appeared in Euro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과학, 오늘날에 과학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유럽에 등장하기 전에 한 몇백 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자, 해석은 다 됐어. 근데 조금 더 쉽게 한번 말해보자면 지금 이슬람 과학이 시작한 지한 400년이 되니까 조금 서서히 멈춰지게 됐어. 그 후에 어떤 게 등장하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과학이라고 아주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는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등장하게 되었어? 유럽에 등장하게 되었다.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야, 얘들아? 이때 대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 before이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 그러면 일단 동사 먼저 찾아볼까? 여기서 동사 어딨어?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appeared이라고 하는 얘가 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peared라고 하는 동사 앞부분까지가 지금 다 주어 부분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앞에 that 앞부분을 보니까 선행사가 없어. 맞지? 그러면 that 뒷부분 한번 볼까?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recognize라고 하는 뒷부분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네.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할 때 우리 뭐 넣는다 그랬지?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준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that 혹은 접속사 that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어디 등장했다? 유럽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까지 잘 해석이 되었으니까 우리 여기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쵸? 괜찮죠? 자, 얘들아, 이 문제 어려웠어요. 특히 이 정답이 있는 이 문장 자체가 해석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우리는 뭐만 보면 됐어? 문법에서 초점을 맞췄을 때 앞에 문장, 뒤에 문장만 잘 살펴보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었어. 자, 그래서 쌤 믿고 한번 천천히 해석하면서 문법 보는 연습 계속하면 아마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면요. 2023학년도 수능입니다, 여러분. 수능 문제 나왔어요. 눈 크게 뜨고 1번 문장부터 볼 겁니다. Trends constantly suggest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restage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거 유행이잖아요. 유행은요,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제안해 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개인들에게 뭐할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안해 주냐면요. To restage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준대.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스스로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지? Representing이라고 해서 ing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 뭐죠? 문장은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ing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불렀잖아. 자, 무엇을 제시하면서 occasions for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제시하면서. 자, 이때 등장하는 ing 얘들아, 분사가 능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뭐 살펴봐야 돼? 이 represent, 제시하는 주체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이 제시하는 주체가 누구야? 유행이라고 하는 트렌드잖아요. 자, 그랬을 때이 트렌드 유행이 제시해 주는 거죠. 변화할 시기를 제시해 주면서 스스로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쌤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겠어? 나중에 얘들아 representing 여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 문법 맞아?라고 물어볼 가능성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쵸? 여러분 많이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에게 힘과 그 자유를 줄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must first discuss fashion's importance as a basis for chan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논의해 봐야 된대.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지. 자, 유행에 있어서도 한 단계 조금 좁혀졌어.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하냐면요. As a basi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기반으로서 그 패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거냐면 패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봐.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은 offered by my informants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보면 is라고 하는 여기 부분이 동사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는 주어라는 말이겠지. 자, 문장 구조 한번 크게 살펴보면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은 흔한 설명인데 나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흔한 설명. 자, 그런데 as to why fashion is so appealing. 도대체 왜 이렇게 패션이라고 하는 게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나의 정보원에 의해서 제공된 가장 흔한 설명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가장 흔한 설명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겠지. 자, 그래서 단수 주어가 나왔으니까 단수 동사 나온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패션이 매력적이야?에 대한 그 정보는요, 가장 흔한 설명은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자, 이때 대신 그러면 얘들아, 이제 생각 많이 안 해도 알것 같아. 이때 대신 뭘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되시겠지. 그럼 뒤에 문장 한번 살펴볼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냐면 일종의 연극의 의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 없었고 뒤에 문장을 보니까 It constitutes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대시 쓰인 거 역시 추측대로 맞았네 라고 기분 좋게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대? 그 패션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담고 있냐면 뭔가 연극적인 의상을 담고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거래. 그랬을 때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옷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지의 일부이다. 당연하지, 얘들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스스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죠. 자, 이해는 됐는데,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 정말 이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 맞아?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지.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 여기 대명사 오는 거 맞아? 여기 뭐가 오는 건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걸까, 그러면? 제기대명사 오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는 추측할 줄 아셔야죠. 여기 원래는 제기대명사 오는 자리 아니야?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럼 뭐 확인해 봐야 돼? Present. 나타내는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나타내는 주체가 여기서 얘들아,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여기가

주체. 그리고 목적어 부분에 them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에 나오는 얘랑 목적어 부분에 나오는 얘가 어때? 같은 애잖아. 그러면 이때 them이 아니고 어떤 표현으로 바꿔 써줘야 된다?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로 바꿔 써줘야 되는 문제였구나. 역시나. 그러면 2번이 틀리게 되겠네. 역시 2번이 틀렸으니까 우리 문제 시간 푸는데 훨씬 단축될 수 있었겠다. 그치? 수능 문제였잖아. 자, 그랬을 때그 옷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의 일부이고요. And fashion locates them in the pres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패션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데려다 놓는데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에다가 데려다 놓을 수 있다. 자, 무엇과 관련해서? Related to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and to fashion's own history. 그 패션, 그 자체의 역사에 관련해서 사람들을 어디에다 가져다 놓을 수 있다? 현재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As a form of expression. 뭔가 하나의 표현의 형태로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어떤 표현의 수단의 일종으로서 fashion contains a host of ambiguit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패션은 굉장히 많은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유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 그런데 어떤 모호성? Enabling individuals to recreate the meaning associated with specific pieces of cl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enabling. 이젠 알겠다, 그치? 얘 뭐야? 분사 구문이야. 문장 다 끝났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이 enabling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뭔가 표현의 일종으로서 패션은 어떤 모호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능하게 해준대? 그 개인들로 하여금 의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대.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associated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미닝을 꾸며주는 것 같은데 의미를 재구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ssociated, 즉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미닝과 능동관계인지 수동관계인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잖아. 봤을 때그 어떤 특별한 옷까지와 관련된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얘들아, 앞에 나오는 이러한 미닝,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옷과 관련이 되어진 거지 본인이 능동적으로 관련을 시킬 순 없죠. 즉, 이런 특별한 옷과 관련이 된이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3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 of self-expression.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죠. Clothes can be inexpensively purchas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지 않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되거든? 비싸지 않게 구매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부사가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 자,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비싸지 않게 사질 수 있다. 뭐 하는 동안? While making it easy to convey notions of wealth, intellectual stature, relaxation, or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얘들아, 문장 구조 한 번만 봐봐. Making it easy.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 1강에서 다뤘었어. 1강에서 뭐라고 다뤘었냐면, 요즘은 가 목적어에 밑줄을 그어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쌤이 말한 거 기억나? 기억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드는데 그것을 쉽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뭔데? 가짜 목적어가 들어와 있어. 그럼 진짜 목적어 찾아야겠지? 진짜 목적어 어딨어? To convey부터 여기서 consciousness까지가 진짜 목적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쉽게 만들어 주냐면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 준대. 뭐가?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 주는데 어떤 개념? Of wealth, 뭔가 부라고 하는 개념, 어떤 지적인 능력, 그리고 relaxation, 편안함.
혹은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어떤 환경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구매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내가 뭔가 비싼 옷을 입고 나가면, 야, 저 사람 진짜 잘 사나 봐. 혹은 내가 뭔가 박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지적 능력이 뛰어난가 봐. 이렇게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비록, even if none of these i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들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도, 내가 박사가 아니라도 박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진짜 능력치가 좋은가 봐, 공부 많이 했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옷의 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Fashion can also strengthen agency in various ways.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주체성을 다양한 방식에서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 자, 얘들아, 또 등장했습니다. 컴마 찍고, ing. 문장이 지금 앞에 완결이 났는데, 컴마 찍고, ing 나오는 얘 뭐라고? 우리 저번 시간부터 엄청 많이 다루고 있어. opening up,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 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무엇을 열면서 opening up space for action. 행동을 위한 그 공간을 열어주면서 라고 해서, 아,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 잘 오고 있네. 왜? 패션이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여는 것의 주체가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장이 어려워지고 있기는 한데요, 얘들아. 여태까지 다 다루었던 문법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한번 가볼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Ecosystem, 생태계죠. 생태계는요, differ in composition and ex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태계는 그 구성과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시작하기 전에 쌤이 저기 별표 달아놨지? 여러분들도 한번 크게 별표 그려볼 거예요. 왜 별표를 그렸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They can be defined as, 여기서 등장하는 they는 이코시스템 말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냐면, range from A to B. 얘들아, 우리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크게 한번 보자. range from 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범위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이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질 수 있다. 우린 크게 그렇게 해석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랬는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The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 in your mou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organism 하면 뭐예요, 얘들아? 유기체들이잖아.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유기체들의 군집이나 혹은 그 유기체들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 혹은 or those in a canopy of a rainfor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열대 우림에 덮개에 있는 그것들서부터 자, 얘들아, 문법 먼저 짚고 가자. 여기 뭐에 밑줄 그어져 있어? those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바로 앞에를 봤을 때 등위 접속사 or이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형식이 똑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이잖아. 자, 그런데 those in a canopy of a rainforest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도 분명히 이거랑 똑같은 문장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찾아볼까? In your mouth, 얘들아, 지금 전치사 in your mouth, in the canopy of a rainforest. 이 부분이 똑같은 건 찾았어?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치사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대명사를 물어받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those라고 복수형 대명사가 나오는 거 맞아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앞에 뭐라고 해석했었었냐면, 이런 유기체의 군집들, 그리고 이런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들이라고 했어. 지금 그러면 복수 형태가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얘 복수 형태? 맞죠. 그러면 1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문장이 지금 너무 길고 복잡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별표 쳐놨거든. 다음에 복습할 때 반드시 이 문장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쌤의 설명 없이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대? 뭔가 너의 입 안에 있는 그 유기체들, 그리고 혹은 그 rainforest, 그 열대우림의 덮개 안에 있는 그런 유기체들 사이의 군집, 혹은 걔네들 사이의 interaction, 상호작용부터 어디까지? All those in earth oce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의 바다에 있는 걔네들까지. 자, 얘들아, 그럼 이때 나오는 those도 또 뭐야? 지금 앞에서 받고 있는 those랑 똑같은 애들이겠지. 즉,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에 이르는 것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 processes,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governing them, 이러한 생태계, 에 나오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러한 유기체들의 군집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governing 지배하는 과정들은 얘들아 과정이 얘네들을 지배하지 얘네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지배하는 과정들은 differ 동사 여기 있네. differ in complexity and spe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복잡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그래서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요. 몇 분마다 바뀌는, 몇 분마다 뒤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and there are others 다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대. 자,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냐면, which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hythmic time 이라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변환 주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러한 변환 주기가 몇백 년이라고 하는 걸로 길게 늘어진 그런 시스템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 거야. 자, 해석은 다 됐는데, 그러면 which라고 하는 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 완전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수 없다는 말이겠네. 그러면 얘들아, 뭐가 올까? 앞에 뭐가 보여? 선행사도 보여.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얘 뭐로 쓸수 있다? 관계? 부사로 쓸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뭐로 볼 거냐면요. There are others. 자, 어떤 시스템들이 있냐면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당연히 올수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명사를 반드시 수반한다고 했거든. 기억나? 자, 기억 안 나면 바로 전 강의 한 번만 돌아보고 오세요. 자,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취한다고 했었어. 뒤에 명사를 취하고 그 다음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쓸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싹 보니까 그 시스템의 변환 주기라고 하는 것이 extends to hundreds of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백 년으로 연장된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 관계 부사 where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방금 쌤이 말했듯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자, 뒤에 나오는 명사 이 부분이 이제 명사가 되겠죠? rhythmic time 순환 시기, 순환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를 데리고 오고 아, 동사를 데리고 오니까 얘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있고 동사가 나오는 이런 문장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얘들아? 이 부분 조금 어려우면 이 문장 앞에도 반드시 별표 쳐두고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아, 관계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Some ecosystems are extensive. 몇몇 생태계는요, 굉장히 광활하기도 하고요. 몇몇 생태계는 cover reg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뭔가 ecosystem, 이런 생태계의 규모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생태계는 굉장히 넓기도 하고, 어떤 생태계는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기도 하며,
Many, 많은 생태계

districts들은 involve clusters of vill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마을들의 군집을 포함하기도 하고, 즉, 많은 생태계들은 좀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도 하고, 반면에 others, 다른 생태계들은요, are confined to the level of single vill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의 마을이라고 한 수준에 국한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야, 얘들아? 이렇게 이코시스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규모가 다양하구나라고 하는 말 지금 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in each example, 각각의 예시에서 there's an element of indivisi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ivisibility, 얘 뭘까? 불가분성이거든요? 불가분성, 말이 너무 어려워. 즉, 뭔가 쪼개놓을 수 없다는 말이야. 쪼개놓을 수 없다는 말인데, 각각의 예시에서 어떤 요소가 있냐면, 쪼갤 수 없는 무언가, 요소가 있다는 거지. 자, 그거에 대한 설명 해주겠지? Divide an ecosystem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생태계를 쪼개버리는 거, 어떻게 함으로써?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뭔가 장벽을 세움으로써 생태계를 조각조각 내는 것은, and 조각조각 낸다면, 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정해주고 있어. 만약에 너가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런 생태계를 조각조각을 내버린다면,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will typically be found to be lower tha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의 생산량보다 그 부분 부분의 생산량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얘들아 생태계를 조각조각 나누지 말라는 말이겠지. 그 말인즉슨 앞에서 설명한 불가분성이라고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랑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ther things being equal이라고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앞에 문장이 완전하게 끝났어.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컴마 어디 갔어?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 얘 뭐라고 봐도 될까?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겠지? 자, 그랬을 때, other things, 다른 것들이 만약에 다 똑같다면, 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랑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 먼저 한번 살려보자면, 쌤이 여기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이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해석했거든? 그럼 if라고 하는 그 접속사 살릴 거고요. if other things 다음에, 여기 원래,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겠지. 그러면 if other things are equal,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여기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뭐 지워? 접속사 지우고 앞에 나오는 애랑 뒤에 나오는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부사절의 주어는 살려놓을 거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are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뭐로 바꿀 거야? be라고 하는 원형으로 바꿀 거고 거기다가 ing 달아주니까 분사구문 쓸때 being 들어오는 거 맞아?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분사구문으로서 being 아주 잘 쓰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이 전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조각조각 나눈 다음에 그거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클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mobility of biological population is a reas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개체군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Safe passage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안전한 통행로라고 하는 것이요. Enable A to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A로 하여금 B 할수 있도록 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migratory spec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이주하는 그 종들이, 종들로 하여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해서, enable A to B. 자, 여기 to 나올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오케이. 맞다고 동그라미 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2022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힘내서 가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자, 1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Like whole individuals, cells have a lifesp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모든 개체들과 같이 세포들도 무엇이 있다?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어떤 것이냐면요. During their life cycle, cell cycle 이라고 부른대요. 그들의 그 생애 주기 동안에

더라고 해석할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야? 두 개의 딸 세포를 생산하는 거는 앞에 나오는 mother cel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포가 생산하는 그 주체니까 오케이, ing 온거 너무 괜찮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each daughter cell is smaller than the mother cell. 당연히 그딸 세포들은요, 엄마 세포보다는 작을 거고, and except for the unusual cases,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각각의 딸 세포는 자라나게 될 건데 언제까지 자라날 거래? 그딸 세포가 엄마 세포만큼, 즉 모세포만큼 커질 때까지 자라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 뒤에 등장하는 was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따져보면 되겠지? 자, 단수 동사 was가 오고 있는데 앞에 주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앞에 있는 mother cell, 모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모세포가 지금 단수 주어니까 단수 동사 받고 있는 거 너무 괜찮네. 그래서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이 엄마 세포, 즉 모세포 크기만큼까지 자라나게 되는데 이 시기 동안에 The cell absorbs water, sugar, amino acid, and other nutri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는 무엇을 흡수하냐면 물, 설탕,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을 흡수한다. 자, 흡수한 다음에 assembles them,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지금 여기서 흡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cell 입장에서 봤을 때첫 번째, 이런 물질들을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두 번째, 조합한대요. 그것들을 어디로 조합하게 되냐면요. 새로운 살아있는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합하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after the cell has grown to the proper siz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딸 세포가 어디까지 자라났을 때 아주 적절한 크기까지 자라난 이후에 그때 이후에는요, its metabolism shif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질 대사는 바뀌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물질 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까? 지금 딸 세포가 어느 정도 적절한 크기까지 자라났어. 그 이후에 뭐가 될수 있대? As either A or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우리 배운 적 있죠? 자, A 혹은 B라고 우리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A 혹은 B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 세포는요, prepares to divide, 분열할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or mature, 성숙해가지고 differentiate into a specialized ce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화된 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ifferentiate 여기 이 단수 형태 동사가 오는 거 맞아?를 물어본다면 우리 어디를 볼수 있을 것 같냐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이거 살펴볼 수 있겠지? 자, 이 differentiate 분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연결된 동사는 matures라고 하는 앞에 단수형 동사 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and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동사도 단수형 동사 올수 있겠네. 애초에 주어가 is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 단수 주어랑 단수 동사 잘 일치시켰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both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a complex and dynamic set of interaction. 당연히 그 세포의 성장 그리고 개발은 복잡하고 아주 dynamic, 변동적인 그런 interaction,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Involving all cell parts, 모든 세포의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여기 what이 들어올 자리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얘들아? 불완전해야 돼. 자, 근데 한번 뒤에 문장 볼까? 이러한 세포의 물질 대사와 그 구조는요, should be complex, 복잡해야 된다. 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 이때는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t. 아, 이러한 세포의 물질 대사나 구조라고 하는 건 복잡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꽤나 뭐 어떻지 않대요? 놀라운 사실은 아니지만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세포의 물질 대사나

이런 세포의 구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단순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ven the most complex cell, 심지어는 가장 복잡한 세포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세포 진짜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 세포들도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 적은 부분들은요, responsible for a distinct, well-defined aspect of cell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의 생에 있어서 각각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distinct이라고 하면 뚜렷한 이런 뜻이잖아요. 뚜렷하고 명확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서 responsible 얘가 나오는 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 무슨 문장이었냐면요. 지금 완전한 문장이 끝났어. 완전한 문장이 앞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자세히 봐봐. 접속사가 없어. 얘 원래 무슨 문장이었냐면 분사 구문이었어. 자,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을 살려보자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 살리고 each라고 하는 주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nd each is responsible 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는 앞에 나오는 주어랑 다르니까 살려두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 be로 만들고, ing로 바꿨는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를 쏙 하고 생략을 하니까 뭐만 남은 거야? 뒤에 나오는 responsible 부분만 남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역시나 너무 어려워서 쌤이 미리 한번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푼 문제들 반드시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경치가 아주 장관이구나.
1: 저 백제왕처럼 보였나요?
2: 와, 천봉이 백제왕 같은데. 지난번 우리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 세 번째 방어선 찾아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나요?
1: 네, 기억해요.
3: 선생님,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을 봤는데요. 그럼 최후의 방어선은 어디에 있나요?
2: 사비도성의 최후의 방어선은 왕궁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위급한 시기가 오면은 왕이 그쪽으로 몸을 피신하는 곳이죠.
1: 오, 그런 곳이 있어요?
2: 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장소가 저 뒤에 보이는 부소산성이에요.
1: 금강에 접해 있는 이 산이 부소산. 여기에 지은 산성이 부소산성. 오늘의 답사 장소입니다. 싱그러움. 부소산성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전 아무리 봐도 성벽을 못 찾겠어요.
4: 아, 천봉이한테는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소산성은 우리가 봤던 돌로 쌓은 우뚝하게 쌓은 성이 아니라 흙을 쌓은 성이에요. 그게 잘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서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4: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3: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소산성의 모습은 아주 일부분이라고 하는데요.
2: 짠. 야, 여기가 부소산성의 토성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 쭉 이렇게 산성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보이죠?
3: 언덕처럼

0: 보이는 곳이 흙을 쌓아 만든 토성 부분. 부소산성은 계곡과 능선에 생긴 모양대로 산을 깎거나 흙을 쌓아서 만든 산성이에요.
1: 그리고 이게 부소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토성, 산성의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답사를 하면 좋아요.
0: 부소산성 안에 있는 유적지 한 곳에 도착했는데요.
1: 이 장소는 부소산성이 최후의 방어선, 그러니까 군사시설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흔적이 되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0: 빈터만 남아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1: 여기에 그 창고 건물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백제가 아마 이곳을 방어지로 쓰면서 식량이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여기에 보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군사시설로서 썼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건물 터입니다.
0: 아, 그런 곳이었구나. 다음으로 가본 곳은 이름이 특이했는데요. 수혈 건물지 자료관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1: 오, 천봉이, 이게 뭐 같아요?
0: 옛날 원시인들의 집같이 생겼어요.
1: 이렇게 땅을 파고 건물을 만든 거라 그래서 수혈 건물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백제 때 군인들이 여기에 임시로 머물 때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소산성에서 여러 개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된 장소 안에 무기가 발견된 거예요.
0: 와, 이렇게 다양한 군사시설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소산성을 단지 경치가 좋은 산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 방어선의 흔적, 군사시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부여시내가 훤히 보이는 반월로에 올라왔어요.
1: 부소산성이 위급한 시절이 아닐 때는 백제 왕궁의 후원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왕궁이 바로 요 앞에 있는 거죠.
0: 오, 백제 왕궁이요? 지금도 볼 수 있나요?
1: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우리가 관문리 유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백제 왕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0: 네, 관문리 유적으로 고고! 부소산성의 남쪽에 위치한 관문리 유적. 백제 사비 시대의 왕궁으로 추측되는 곳이에요. 선생님, 여긴 건물이 있었던 자리 같아요.
1: 맞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동서가 쭉 길어서 35m, 높이가 2층이었을 건물이 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비시대 백제 왕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건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여긴 물을 담았던 큰 나무 수조가 있던 자리. 기와를 이용해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시설도 갖추고 있었답니다. 오늘날의 상하수도 시설 같은 거죠. 여기도 왕궁 안에 시설이었다고 하는데요.
1: 천봉이, 여기 이렇게 길게 바닥을 파놓은 요 유적은 어떤 유적인지 혹시 아세요?
0: 모르겠어요.
1: 그쵸, 모르겠죠. 여기 이 유적을 보고 어떤 친구들은 바닥에 이렇게 파놨으니까 이거 무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안에서 참외, 달래, 복숭아, 오이 이런 씨앗이 발견됐어요.
0: 우와, 신기해요.
1: 그래서 아마 백제 사람들의 냉장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적입니다.
0: 이런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이곳을 사비시대 왕궁터로 추측하게 됐다고 해요. 지금도 유적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1: 천봉이 발굴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0: 완전 멋져요!
1: 그쵸?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또 힘든 작업이기도 해요. 이 관문리 유적은 무려 30년 동안 발굴을 했어요. 덕분에 사비시대 백제 왕궁의 모습

0: 모습을 어느 정도 찾아내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발굴을 더 많이 해야 그 모습을 더 완전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저도 고고학자가 돼서 역사적인 발굴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0: 와,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천봉이도 역사 유적을 찾는 발굴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앞으로 발굴되는 유물 유적을 통해서 더 다양한 백제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기초 개념 부족, 고등학교 수학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수학의 왕도 32회 멘토링을 지원했던 멘티 최지영님.
1: 포기하기는 싫은? 약간 좀 뭔가 지는 느낌 들어가지고.
0: 수학의 왕도 피현민 군에게 중등 수학으로 시작하는 개념 다지기 멘토링을 받고 수포자 탈출을 선언했었는데, 과연 지영양은 기초 개념을 정복하고 수학 공부에 흥미를 붙였을까? 수학의 왕도 연계 멘토링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32회 멘토링 후 두 달이 흐른 시점, 제작진은 멘티 지영양을 다시 만났다. 공부를 지속하고 있는지, 멘토링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멘토링 후 꾸준히 수학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2: 저번에 배운 거 어떻게 활용은 해봤어요?
1: 근데 EBS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부터 정리를 하니까 개념이 더 쉽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념 잡히는 개념 문제들은 쉬웠는데 개념이 모인 응용 문제들은 어려워가지고 맨날 틀려서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2: 슬럼프에 빠졌어요?
1: 네.
0: 지영양은 멘토 피현빈 군에게 전수받은 대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중학교 과정의 개념을 구분 짓고 유도 과정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갔다. 또한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 예시 문제를 선택. 문제 속에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익혔다. 개념 트리를 이용해 중학수학과 고등수학의 연계성을 파악. 멘토링 전에는 알아들 수 없었던 고등학교 수학 수업도 곧잘 이해할 정도가 됐다는데. 그렇다면 지영양의 수학 실력은 얼마나 늘었을까? 제작진은 지영양에게 몇 종류의 문제를 건넸다. 먼저 건넨 것은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머리맡에 써있는 응용 문제.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지 바로 떠올라서일까? 두 가지 개념이 복합된 문제였지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어서 지영양에게 건넨 것은 문제 유형에 대한 머릿말 설명이 없는 응용 문제. 스스로 문제에 어떤 개념이 사용됐고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하는지 추론을 해야 하는데, 문제 푸는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고전하고 만다. 실제 채점에 있어서도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

0: 공부하며 익힌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아직 지역량에겐 어려워 보인다. 개념 공부에서 멈춘 지역량에게 새로운 공부법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멘토가 있을까? 제작진은 다각도의 공부 방법을 자랑하는 멘토들 중 가장 이상적인 멘토를 추리고 그중 한 명을 찾아 나섰는데 지역량의 고민을 해결해줄 멘토는 과연 누구일까? 서울대 환경재료학과에 재학 중인 오부환 군. 문제 유형에 중점을 두고 풀이에 접근했던 수학의 왕도다. 이전 멘토링 영상을 보며 지역량이 배운 내용을 파악한 부환 군. 자신의 공부법이 지역량에게 유용할지 고민해보는데
1: 기초를 저번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잘 다져놓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인 이제 개념 같은 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그런 응용력 그런 걸 가르쳐주면 되게 잘 따라올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했던 거를 가르쳐준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0: 며칠 후 새로운 멘토링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지영양이 약속보다 이른 시간에 장소에 도착했다. 과연 어떤 멘토에게 어떤 공부법을 배울지 설레면서도 긴장이 되는데
2: 안녕하세요.
1: 반가워. 너와 지영 맞지?
2: 네.
1: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2: 네.
1: 개념은 일단 완벽하게 좀 돼 있는 것 같아. 완벽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
2: 어느 정도?
1: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개념을 적용시키는 유형, 유형 분석 그다음에 한 단계 넘어가서 좀 더 고난이도를 풀고 이제 극상위 거기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 21번, 30번.
2: 아~
1: 그 찾아도 안 보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럼 그 전까지 그 전에 이제 다음 단계, 유형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데 내가 가진 공부 방법으로 이제 유형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해보자.
2: 네.
1: 그래, 멘토링을 하고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링을 하기 전에 너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이제 어떤 멘토링의 방향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혹시 노트 같은 거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
0: 멘토링을 받았다고 하나 홀로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 힘든 일을 꾸준히 해온 멘티가 대견한 부안군이다.
2: 쓰면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좋긴 한데 다시 보려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1: 그치?
2: 네.
1: 이게 나도 이제 처음에 막 개념 공부를 할 때 필기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교과서나 이런 거 있으면 참고서 다 해보고 했는데 막상 쓸 때까지는 하고 되게 잘 되고 뿌듯해. 내가 이거 만들었어 이런데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보려 그러면 많다. 뭔가
2: 많다.
1: 정리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알려줄 공부법은 이런 복습의 문제랑 개념을 어떻게 유형화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이 노트랑 책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
0: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법은 무엇일까?
1: 자, 이게 이제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거든. 너가 개념 공부했던 거 있지?
2: 네.
1: 그걸 바탕으로 그 기본 개념에 대한 기본 예제들을 먼저 파악을 했어. 그래서 그 예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유형인지,
2: 네.
1: 어떤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 메모지에다가 적어놨어.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로.
0: 부안군이 지역량에게 알려주려는 공부법. 과거 부안군이 기초 개념을 익히고 난 후 선택했던 공부 방법이다.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하고 해당 유형마다 접근 방식을 적어 문제를 푸는 길잡이로 사용했었다.
1: 이렇게 그냥 막 섞여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유형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메모지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노트에다 정리를 하는 거야.
0: 부안군 역시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문제는 쉽게 접근 방법을 찾아서 풀었다.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수학 실력이라고 느꼈었다.

0: 없는데.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 자신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됐다. 해당 문제 유형이 써있지 않은 모의고사. 그 안에서 방황만 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누군가 떠먹여주는 수학 공부만 하고 있었구나 깨달은 부안군은 원인이 뭘까 고민했고 이내 답을 찾았다. 스스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니 그에 대한 접근 방법도 풀이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후 부안군은 문제를 보며 그 유형이 뭔지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1: 유형별로의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스스로 파악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많이 공부를 하냐면 개념은 개념대로 쭉 봐요. 문제를 풀어요. 풀리지 않죠. 그냥 해답을 봐요. 그리고 읽으면 이해는 되잖아요.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아는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게 무한 반복이 되니까 공부는 했지만 스스로 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고리를 과감하게 끊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그 유형을 정리를 해서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만의.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게 느껴지겠지만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2: 그래서 먼저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을 크게 보면 이제 평행과 수직이라고 써있지.
3: 네.
2: 그럼 평행과 수직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근데 문제들을 이제 예제를 잘 살펴보면 어떤 문제는 두 직선에 대한 문제.
3: 네.
2: 어떤 문제는 직선과 평면의 문제고 또 어떤 문제는 평면과 평면의 문제지.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처음 나와있던 단원이지. 평행과 수직의 유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접근법을 적어줬는데 이 접근법이라는 거는 우선 이제 뭐 너가 이제 풀이하고 개념했던 걸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2차식의 풀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형은 어떻게 될까? 뭐 2차 방정식 정도가
3: 네,
2: 되겠지.
3: 네.
2: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접근 방법이 너가 여태까지 잘 공부했던 이 풀이 있지. 이게 바로 이것에 대한 접근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너가 여태까지는 유형, 접근으로 구분 짓지 않았을 뿐이지
3: 네.
2: 다 공부를 해뒀어. 그럼 그거를 너가 이제 세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야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3: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위에 유형이 써 있으니까 접근과 풀이를 쓰기 쉬운데 이런 유형이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2: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유형이 되게 많잖아, 수학이.
3: 네.
2: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뭔가 이름을 붙여주거나 어떤 유형이다라고 단정을 짓기 앞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일부러 먼저 하는 거고, 예제를 통해서.
3: 네.
2: 그 다음에 이러한 공부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제들, 혹은 새로운 유형이나 개념 두 개가 섞여 있는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평면 두 개랑 직선 하나가 나와.
3: 네.
2: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유형을 정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너가 궁금한 부분이지.
3: 네.
2: 그럼 그런 문제들은 새롭게 너가 이름을 붙여주면 돼. 그렇지. 그럼 한번 해볼까? 직선 하나랑 평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을까?
3: 평면
2: 평면 두 개랑 직선 한 개. 근데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여기 되게 딱딱하게 돼 있잖아. 두 직선 이루는 각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가 새로운 이름을 붙일 때 두 평면과 한 직선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어. 그냥 만약에 직선 한 개와 평면 두 개가 있을 때 그걸로 뭔가 연상되는 일상생활의 것? 그런 것들이면 이제 문제를 볼 때 더 와닿겠지. 이름도 되게 친근해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가 있을까?
3: 떡꼬치?
2: 아, 꼬치 이렇게 직선 하나에 평면 두 개 있어서.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너가 음식을 좋아하나 봐. 떡꼬치 하다 보니까. 그 너가 좋아하는 분야 있지.
3: 네.
2: 그런 걸로 해서 새롭게 이름을 지으면 되거든. 이게 뭐 새로운 유형을 지어서 남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이 문제는 떡꼬치 문제야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스스로 아 이 문제 떡꼬치 문제구나 하고 생각을 할 정도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구는 뭐 음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뭐 만화면 만화 거기 캐릭터 이런 걸로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짓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지 말고 정말 유치하게 할수록 암기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게 만들면 지금 딱 떡꼬치 하면 뭐가 떠올라?
3: 두 평면과 직선.
2: 그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되게 재밌지.
3: 네.
2: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1: 딱딱해 보이는 제목보다 본인이 좀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놓고 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만든 이름이고 만든 유형이다 보니까 좀 더 애착.

0: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서 굳이 중요한 용어가 아니고서는 잘 알고만 있다면 그 자기만의 용어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에 풀이 과정이 많거나 풀이 방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접근을 다 정리해야 돼요?
2: 여기 보면 이제 정사형의 길이라는 유형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접근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하나, 둘. 그러면 너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방법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먼저 1번이라고 해서 써주고 대신 나머지 방법들이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너가 지금은 개념, 이제 유형까지 밟고 있지.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 고난도 문제, 뭐 이제 초고난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고난도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접근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1번으로 적어놓되 나머지 접근 방법들도 풀이나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지. 아니면 개념서에 나와 있는 그런 접근 방법들을 써주면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설서를 보면 이제 해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엄청 길잖아.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앞부분이 접근이고 이제 뒷부분이 풀이 과정이야. 그러면 너는 이 풀이 과정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 앞에 있는 접근 부분을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돼. 그럼 이게 수열 문제잖아. 수열 배웠지?
1: 네.
2: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 문제에서 과연 접근은 어느 부분일까?
3: 답안지의 해설을 보면서 접근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지역량.
2: 접근을 써봤지. 근데 접근이 좀 길다는 생각이 안 들어?
1: 네.
2: 그치? 문제 해설을 봤을 때 앞부분이 접근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이제 너의 말로 좀 바꿔주거나 뭐 조사 같은 거 빼면서 이렇게 수식 같은 거 있지. 뭐 기호를 쓴다던가 줄 긋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줄여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이 문제의 유형과 접근을 딱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3am 플러스 2 빼기 5am 플러스 1 플러스 2an은 0이다 라는 거에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 있지.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은 3분의 2 am 플러스 1 빼기 an이다.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너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구나의 첫 번째 단계지.
1: 네.
2: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3, 5, 2 이런 상수들은 이제 이거랑 동일한 문제들의 이 상수 부분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첫 접근 단계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즉 수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수열로 본 거잖아.
1: 네.
2: 그럼 이게 수열이다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그게 접근인 거지. 그럼 접근 두 번째가 이게 수열이다. 그러고 나서 이게 등비 수열이다라는 거는 괄호로 등비 이게 써주면 이렇게 다섯 줄짜리가 두 줄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치?
1: 그러면 이 접근을 쓰고 나서 풀이를 쓸 때 이 남은 풀이들을 다 써요?
2: 아니지. 이제 풀이 엄청 길잖아. 이거를 이제 여기 조그만 데 쓸 수 없지. 그리고 이걸 쓴다고 해도 이 접근 방법에 대한 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야. 이 문제에 대한 풀이잖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 속에서 이 접근에 대한 풀이 방법을 따로 정리를 해둬야 돼. 이걸 보자. 교선의 수직으로 두 평면이 그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접근이야. 그런 이 접근에 대해서 풀이로 교선 찾기. 교선의 수직으로 두 평면의 직선 그리기, 각도 계산 이렇게 나뉘었지. 이런 각도 계산을 직접 하는 걸 써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나 구절 정도로 써주면 돼. 그리고 그림으로 하면 더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수선의 정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더 알아보기 쉽고 이게 바로 풀이 방법이 되는 거야. 다 일일이 계산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하고 도형이나 짧은 어떤 단어들이나 간단한 구절을 통해서 써주면 돼.
0: 문제마다의 방법을 전부 다 알려고 하면 문제가 정말 수만 가지가 될 텐데 공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수학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변형되는 건 몇 가지 안 되는 그냥 뭐 숫자가 변형되는 이런 정도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 유형 한꺼번에 묶어서 이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는 걸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접근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는 말이 될 텐데 요걸 이제 할 때에는 아무래도 개념이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문제만 가지고 내가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니까 조금 더 큰 카테고리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개념서를 보면서 개념이랑 같이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이 뭐구나를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확장시키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1: 제가 풀이를 정리해가지고 답을 맞았는데 답지에는 다른 종류의 풀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2: 그럴 경우에는 우선 너가 풀이한 방식 있지.
1: 네.
2: 그 방식은 너가 이제 잘 알고 이미 이제 익혔으니까 푼 거겠지.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제 새로운 풀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메모장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 적어주면 돼. 근데 새로운 풀이라는 게 이 풀이는 너가 알고 있던 요 바로 위에 있는 접근에 대한 풀이지.
1: 네.
2: 그럼 이 문제에 새로운 풀이가 있다는 거는 접근 역시도 어떻다는 거야?
1: 다른
2: 거. 새롭다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이거 쓴 것처럼 똑같이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이 접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나갔다라는 걸 똑같이 써주면 되고 그거에 대한 방식은 위에서랑 동일하게 접근도 간략하게 풀이도 간략하게 써가지고 정리를 해두면 돼.
3: 부안군의 유형 파악 공부법. 먼저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유형을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유형 이름을 만들었다. 이후 해당 유형에 맞는 접근 방법을 찾아 적고 해설서를 참고해 자신이 추론해내지 못한 접근 방법도 함께 적어뒀다. 이어서 풀이 방법도 정리를 해뒀는데 이때는 풀이 과정을 다 적기보다 접근만 정리, 공식, 기호, 단어, 그림 등을 활용하여 단단화시켰다. 앞선 멘토링으로 수학 개념 공부를 마쳤지만 유형별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지영양. 부안군의 공부법은 또 한 번 지영양에게 수포자 탈출의 길을 열어줄까?
2: 1차 멘토링 때 배웠던 방식으로 공부해봤어?
1: 네. 1차 멘토링 때는 뭔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해도 되고 해설집이랑 같이 하니까 공부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2: 어려움은 없었고?
1: 혼자 하니까 어려운 거 많았죠.
2: 많았어?
1: 네.
2: 한 거 한번 볼까?
3: 새로운 공부법을 곧바로 습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영양. 홀로 공부하며 유형과 친해지려 노력했다. 그 흔적들을 멘토에게 내보이는데 과연 지영양은 부안군이 알려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제를 해왔을까?
2: 접근하고 풀이가 혹시 헷갈리니?
1: 네.
2: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잘 구분이 안 가요.
2: 이 풀이 과정이라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그랬지?
1: 네.
2: 어떤 거에 대한 풀이라 그랬어?
1: 접근.
2: 그치, 접근에 대한 풀이라 그랬지. 그럼 사실 너가 지금 쓴 접근에 쓴 것들 있지.
1: 네.
2: A에는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이거는 일반한 공식이잖아.
1: 네.
2: 어떻게 보면은 풀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접근은 뭐냐면 이 유형을 보고 풀이를 이끌기까지의 한마디를 적으면 돼. 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접근에다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나오면 일반항 공식을 쓴다. 이런 말 있지.
1: 네.
2: 이걸 이끌기 위한 거. 그게 바로 접근이야. 어떻게 보면. 알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식을 약간 풀이 쪽에다가 이걸 이용해서 쓰는 공식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 더 편할 거야. 그리고 이런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사실 안 보게 돼. 그치? 이거는 사실 적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너가 직접 풀어보는 거잖아.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풀이보다는 유형과 접근에 대한 풀이를 쓰는 게 더 맞는 거지.
1: 제가 여기서 이 문제들을 다 푼 게 아닌데 벌써 메모지로 꽉 찼잖아요. 그러면은 메모지가 겹쳐 보일 텐데 그럼 보기 힘들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념 문제가 되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1: 네.
2: 그래서 우선 메모지가 크지.
1: 네.
2: 그러니까 메모지를 반 정도로 이렇게 접어.
1: 네.
2: 근데 이거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접는 것도 있지만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고 나중에 다 접어놓은 상태로 너가 이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어떤 유형이다 그 유형에 대한 접근법은 이거였고 풀이는 이거였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뭐 이제 공부가 된 거고 틀리면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야겠지. 그러면서 다시 역으로 가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이었지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음 책에다가 정리를 한 다음에 노트로 정리를 마무리한다 그랬잖아. 여기 있는 메모장을 여기에 옮기는데 앞에서는 이제 문제별로 각각의 어떤 유형과 접근을 적었잖아. 그럼 우리는 노트에 옮길 때는 그 문제가 필요하지 않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분류를 해서 거기 대표되는 유형을 적고 접근을 적어서 메모장에서 붙이는 거야.
3: 노트에 정리할 때는 대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면 단원에 해당하는 큰 유형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세분화시킬 때좀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2: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비스듬한 햇빛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땅이 비스듬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두 개가 같이 둘다 비스듬할 수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더 작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만의 목차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원래 기본 책에는 이렇게 1번, 2번, 3개, 3번, 3개의 목차만 있다고 했지. 그럼 거기에서 너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로 좀 구분이 된다. 라는 걸 정리를 해두고 또더 나아가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뭐, 두 직선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두 개의 접근과 풀이가 달라. 그런 건한번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거지.
0: 학생이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목차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단원별로 내가 이런 키워드에 의해서는 이렇게 풀이를 한다는 그 접근법들이 단원별로 좀 정리가 되잖아요.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한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뭐꼭 해야 되는 방법이고 이 부분까지 완전히 필수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2차 방정식에서 필요한 몇 가지 접근하는 방법들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제 교재 안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이제 볼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요.
2: 이번 겨울방학 때는 유형별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각각 유형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정리를 하는데 그때 개념을 무시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개념 노트는 따로 놔두고 난 유형만 할 거야가 아니라 유형과 개념은 섞여 있는 거고 유형에서 접근법이 사실 개념이거든. 풀이도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답지만 의존하지 말고 우선은 너가 정리한 노트로 찾아보고 거기에서 찾을 수 없으면 이제 답지 같은 걸 활용해서 정리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1: 중학교랑 고등학교 분위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1 딱 올라왔을 때, 공부라는 자갈길을 걷다가, 희연빈 선배를 만나서 아스팔트 길을 걸은 다음에, 다시, 유형 문제라는 터널을 만났는데, 그걸 부안 선배가 뚫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 공부법을 못 배웠으면은, 그냥 그대로 수학을 포기했을 텐데, 그 슬럼프를 뛰어넘게 해준 공부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해요.
3: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고비가 없을까? 하지만 공부를 하며 생기는 크고 작은 고비들은 바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 이 과정은 지역량에게 또 다른 공부가 될 것이다.
2: 공부를 일단 1학년인데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고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알려준 멘토링을 했던 그런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따라오고, 혹은 이제 너만의 방식을 찾는다면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2, 3학년 때도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연락을 하면 꼭 도움을 줄 거고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3: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은 멀고도 높은 산. 어렵다는 이유로 수학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부안군은 말하고 싶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면 수포자의 길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2: 안녕 이런 거 너무 어색하니까.
1: 저 되게 잘 말하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황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5: 안녕하세요. 김다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단원을 가려 하는데요. 저희의 오늘의 넌센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탓! 오늘의 신호등이 나를 도와줄 확률은 있네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날따라 신호등이 내 편인 느낌이 일 때가 있단 말이죠. 가는 길에 기가 막히게 초록불이 막 켜진단 말이야. 그러면 와, 오늘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힌다 하면서 제가 예상한 막 도착 시간보다 훨씬 막 도착지에 도착한다거나 그러는 날이 있지 않나요? 이런 날은 또 기분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그대들이 뭐 출근이 아니지? 등교 시간에 등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환승이나 그런 타이밍도 막 기가 막히는 날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느 날은 또 너무 안 맞아. 막 갈 때마다 빨간불이 켜지고 하니까 막 발만 막 동동 구르면서 좀 늦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 오늘 좀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그런 생각을 분명 하실 텐데 그런데 말이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아 오늘 운이 나쁜 것 같은데 했던 그 생각조차 도착지에 가기 전에 사실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진짜 좀 타이밍 안 맞는다 하다가 또 걷다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잘 우리는 도착해 있죠. 그런 거 보면 그런 걸로 절대 운이 나쁜 날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또한 언젠가 들더라고요. 해서 오늘도 그대들도 아주 괜찮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제 중복 조합이란 거를 정리했고요. 그대들아, 상자에 공 넣기, 그리고 방정식, 특히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로 우리가 중복조합 그 H로 데려오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생각 안 나시는 사람들은 이전 강의 틀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몇 번이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는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개념인지 한번 살필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 a 플러스 b의 전체 n제곱을 전개해보자 라는 말이지. 그러면 앞에서 우리 이 친구를 n제곱하겠다라는 거는 지금의 a 플러스 b 전체가 n번 곱해져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곱해. 딱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해보자. a 플러스 b가 지금 이만큼 n개가 곱해져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전개를 만든다라는 것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괄호 안에서 하나씩을 이렇게 선택해서 곱해서 그 항들을 다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처럼 만약에 모든 괄호에서 A를 다 택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맨 앞에 있는 AN제곱에 대한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항이 몇 개가 나오겠는가라고 앞에 붙어져 있는 이 조합의 수가 이항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AN제곱이라는 항이 지금 NC0개가 나온다라는 건데 왜일까요? 우리가 얘를 AN제곱, 즉 A가 N개 뽑혔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각 가로에서 B가 안 뽑혔다라는 거야. 그치? B가 0개 뽑혔다라는 거예요. 즉 N개의 괄호 중에서 0개가 뽑힌 그만큼의 개수가 붙는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다시. 그렇다면 이번에는 N개 중에서 1개가 뽑힐 거예요. 지금은 B를 한번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건데, B가 1개 뽑혔으니까 나머지 괄호의 N-1개에서는 A가 뽑히겠죠. 그렇다 보니 지금 A에 대해서는 그 지수가 N-1이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항이 전개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어가서 막 더해지겠죠. 만약에 이때 R번째 우리가 일반화된 그런 일반항을 말할 때는 어떠한 문자를 갖고 와서 R번째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A가 N-R개만큼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B가 R개만큼 뽑혀서 곱해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마지막에는 쭉쭉 이어가서 N개 중에 N개가 전부 B에서 뽑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가 하나도 안 뽑혔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거듭제곱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된 모양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개한다면 우리가 R번째 항은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이러한 항을 데려와서 우리는 전개식의 일반항을 이렇게 말해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그대들아 이 포인트는 어때요? 제가 전개를 하고 있는데 N개 중에 0개가 뽑힐 거야. 누가? 아까는 B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A가 0개 뽑혔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나머지 n개의 괄호에서는 b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를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n개 중에 한 개가 a가 뽑혔어. 그럼 나머지 괄호에서는 b가 뽑혀서 b는 n-1개가 곱해져서 더해질 거야. 이렇게 쭉쭉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그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하면 이번에는 문자 r이 아니라 s를 데려올게요. S번째에는 그러면 A가 S개 뽑힐 것이고 B가 N-N개가 뽑혀서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이어가면 마지막에 N번째에는 A가 N개고 B가 0개가 뽑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의 S는 앞에 R에 대한 범위가 적혀 있는 것처럼
0부터 쭉쭉 마지막에 N까지 가능하겠다라고 바라보는 거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잡아준 문자 R이 0부터 쭉쭉 N까지 가능한 거겠죠. 아, 그럼 이렇게도 나타내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두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앞뒤만 잘 사용해 준다면 틀리는 과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항 정리를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어떠한 예제를 봐볼까? 제가 만약에 2x 플러스 y의 4제곱을 전개해서 2에 대한 일반항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R번째 항에 대한 즉 일반항을 적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4개 4C, R 이런 식으로 앞에 이항 계수를 만들어줄 수 있을 테고 이 x와 뒤에 있는 플러스 y, 즉 y에 대한 위의 지수를 만들어주면 될 텐데 하나는 r이 들어가고 하나는 4 마이너스 r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쪽에 r 자체를 붙이고요. 나머지 다른 문자에 4 마이너스 r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쪽에 간단한 지수가 올라가서 계산할 때 편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번더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2의 r제곱이고 x에 대한 r제곱이라고 이렇게 좀 나눠줘요. 그럼 나중에 계산할 때또 편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y에 대한 4 마이너스 r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일반항을 정리해줬다라고 해줄 수 있으면서 이때 r은 0부터 1 쭉쭉 4까지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까지 정리했으니 우리는 예제 3번을 한번 봐보러 갈게요. 찻 21쪽에 예제 3을 한번 봐볼게요. 방금처럼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할 건데, 이번에는 하나의 괄호가 아니라 두 개의 괄호에 대한 그 세제곱, 네제곱이 곱해진 그러한 전개식에서 x의 6제곱, 6제곱에 대한 계수를 묻고 있어요. 아까는 괄호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아까 고민이죠. 그런데 이때는 사실 이쪽에 대한 그 전개식과 이쪽에 대한 전개식을 따로 생각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항을 곱해서 x의 6제곱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저 앞에 있는 e-x의 세제곱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생각해 볼 거냐? 전개식의 일반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은 왼쪽에 적혀 있는 저 식을 봐주시면서 데려오게 되면 3, CR이라고 이렇게 이항계수 만들어 주시고 2와 마이너스 X에 대한 그 지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저는 이쪽에다가 r을 적어주고 이 위에 대해서 3-r 이런 식으로 지수를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럴 때는 r이 어디부터? 0부터 1, 2, 3까지 지금 가능하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겠지. 왜냐면 지금 지수가 3이기 때문에 최대 가능한 그 자연수 값은 3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식의 일반항을 이렇게 꺼내 주었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저 괄호 1 플러스 2x의 4제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개식의 일반항을 한번 꺼내보자 그겁니다. 그럼 똑같이 만들어보자고. 어떻게? 이번에는 4CS로 제가 이항계수를 적어줄게요. 위에는 문자 R을 사용했으니까 다른 문자를 데려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1과 이 x에 대해서 지수를 만들어주면 될 텐데, 지금처럼 1에 대해서 몇이 써지든 이 값은 무조건 1이 되겠지. 사실은 생각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그럼 뒤에 있는 2x에 대해서 우리가 r이나 4-r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니까, 저는 s죠. s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좋아.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s가 어느 범위에서? 0부터 시작해서 1, 2, 3, 4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지. 좋아.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일반항을 적었는데, 한번더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부터 한번 해볼게.

x제곱이 곱해져서 x의 6제곱이 되는 그 순간을 찾는 거니까 우리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r 플러스 s 이러한 지수값이 지금 6이 되어지는 순간을 찾아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2를 만족하는 r과 s를 찾기 위해서 범위를 한번 바라봐 줘야겠지. 이 범위 내에서 지금의 식을 만족하는 r과 s는 어떠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3 더하기 3이 6을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3, s도 3, 이러한 경우 하나랑 또 하나는요. 어떠한 경우가 또 6을 만들 수 있을까? 2 더하기 4도 6이 되네요. 그러면 이때는 r이 2고 s가 4일 때도 지금 해당이 되겠다.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1이 되면 5가 되어야 되는데 없고, 또 다른 뭐 2가 되면 이쪽이 4가 돼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다 전부인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이한 계수를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 데려올게.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r이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앞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만큼에 대한 값에다가 r이 3을 집어넣게 되면 3c3에다가 2의 0제곱이고요. 위에 3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의 3제곱입니다. 이 값이랑 누구를 곱하면 될까?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만큼에 대한 식에다가 이번에는 S에 3을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S 위치에다가 3 집어넣어 주시면 이번에는 4C3과 뒤에 2의 3제곱, 을 곱해 주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2의 6제곱에 대한 그 앞에 계수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계산해 줄게요. 계산해 주게 되면 이쪽은 1이고요. 여기도 1이고요. 앞에 마이너스 1만 있고요. 뒤에는 4에다가 우리 8 곱해 주니까 4, 8에 32, 마이너스 32라는 값이 일단 나오네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 볼게. 이번에는 위에 있는 쪽에다가 아래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3C2에다가요, 2, 그리고 저기는 플러스 1이 되겠네. 오케이. 이만한 값에다가 이번에는 S가 4인 경우를 생각해 주는 거니까 4 집어넣어 주시면 4C4에다가 4 넣어 주시면 2의 4제곱을 곱해 주자. 그러면 이쪽엔 3이 6에다가요, 곱하기 여기 16. 집어넣어 주시니까 9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3 마이너스 32와 아래 96이 나오는데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쪽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마이너스 32 x6제곱에 대한 그 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말은 96 x6제곱이 또한 그 전개식에 있어요라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더해줄게요. 더해주면 우리가 64x6제곱이 지금 전개식에 있어요. 라는 거니까 지금 묻고 있는 계수는 64라고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항이 저렇게 곱해져 있다 보니까, 큰 항이 곱해져 있다 보니까 일반 항을 각각 꺼내서 곱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를 볼게요. 이번에도 우리가 전개식을 사용할 거고, 그러면 일반항을 뭔가 사용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아까와 다른 게 이제 그 안에 미지수 A라는 게 들어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저 6제곱에 대한 전개식에서 일단 일반항을 생각해 볼게요. 전개식의 일반항을 우리가 적어 본다라고 하면, 지금 6CR이 일단 앞에 적혀지고요. X와 뒤에 X제곱분의 A라는 이 친구에 대한 지수를 적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쪽에다가 6-R제곱이라고 만들어주고, 이쪽을 R제곱, 이렇게 적어줄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R은 0,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가능하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지. 그럼 조금 더 정리해보자. 이 친구를 정리하게 되면, 일단 6CR은 앞에 있고요. 여기가 위에 있는 A의 R제곱을 먼저 이렇게 꺼내서 적어주게 되면 나머지 X에 대한 항만 남았어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앞에 있는 지수는 6-R인데 여기가

2랑 R이 곱해지면 ER인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ER 제곱이죠. 제곱이죠. 그러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X에 대해서 6-3R이라고 정리해줄 수가 있다. 괜찮아요? 이쪽에서 6-R이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ER이기 때문에 더해서 마이너스 3R이 생기는 거죠. 좋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묻고 있는 것은 X 세제곱에 대한 계수와 상수항. 을 찾고 있어. 그러면 찾아보자. 맨 처음. 저 X 세제곱에 대한 계수는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고 그 지수가 3이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R이 1이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수, 앞에 있는 계수를 바라보게 되면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6C 1에다가 A, 즉 6A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X세제곱에 대한 계수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다른 거를 상수항을 묻고 있네요. 상수항은 말이야. 여기 지수가 0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이제 R이 2가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앞에 있는 이 계수 쪽에다가 R에 대해서 2를 집어넣게 되면 6C2에다가 A제곱이 되어서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15입니다. 15a 제곱이 나온다. 그럼 이때의 두 값에 대한 합이 70이라고 해요. 그럼 데려옵시다. 15a 제곱에다가 6a를 더하면 말이야. 이 둘을 더하면 지금 그 값이 72가 되어 이 말을 하는 건데, 이때의 양수 a를 나머지 2차 방정식 이용해서 풀면 끝날 것 같아요. 저희. 이 친구 데려올 건데 지금 각각 계수가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누면서 데려올게요. 그러면 5a제곱에다가 플러스 2a이고요. 넘어온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4는요. 이렇게 데려오게 되고 인수분해 5, 1. 자, 어디냐? 12, 2. 이렇게 넣어서 딱 해주시면 우리가 인수분해. 그러면 5a 플러스 12와 우리는 이쪽 a-2는 0. 이러한 인수분해가 만들어진다. 이때 만족하는 a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a는 2가 되겠다라고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응. 방금도 이제 일반항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각각의 필요한 순간. 그쵸? R은 1이고 2가 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계수를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는 흐름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일반항을 만들어 보는 것에 익숙해지셨다면 저희는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어떤 내용이 또한 나오는가? 이번에는 이항 계수, 아까 앞에 붙어 있던 그 조합의 수들 있죠? 그 수들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보면 지금 우리 책에 여러 가지의 공식처럼의 식들이 막 주어져 있어요. 너무 많은 조합의 수가 등장해 있는데, 이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식에서 데려올 수가 있냐면, 우리가 1 플러스 x의 n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 친구를 전개해 볼게. n개 중에서 0개를 뽑을 거야. 누구를? X를. 그러면 1에 대해서는 N개가 뽑힐 건데, 우리가 1에 대해서는 곱해지는 게 생각 안 해줘도 되니까, 제가 X에 대해서 그 문자만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X가 0개 뽑힐 거야 하니까 사실은 1이 곱해진다라는 거고, 뒤에 이어가 볼게. 이번에는 1개를 뽑을 거야. 누구를? X를. 그러면 1이 n-1개 뽑혀진다라는 건데 그 친구 안 적어도 되고 뒤에는 x에 대해서 1제곱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어가 볼게. 그럼 이번에는 nc2가 있고요. x제곱이 있을 겁니다. 쭉쭉쭉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ncn의 xn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식을 적어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의 이 식에서 왼쪽에 식들을 제가 꺼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적혀져 있는 전개식에 X를 한번 바라볼게요. 이 X들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X 위치에다가 1을 넣어보게 되면 좌변은 2에 대해서 n제곱이 되겠죠. 맞아.
2에 대해서 n 제곱은 x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2 이한 개수만 남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보여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조합의 수끼리 더한 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가 이 x 위치에다가 몇을 넣으면 될까요? 나단, 기지야, 여러분들아. 여기에다가 x 위치에다가 몇을 넣으면 이 값이 지금 0이 되겠니? 너무나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보여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이 좌변이 이제 0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보면 되는 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전히 플러스인데 이세 번째 세제곱은 이 앞에가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다 보니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볼수 있듯이 앞에 조합의 수에 대해서 그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엇갈려서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값을 더하면 지금 정리했다시피 0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과 2번에 대한 공식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조합의 수가 막 더해져 있어. 근데 어딘가 규칙이 보여. 어떠한 앞에 있는 수가 같은데 뒤에 있는 수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막 더해져 있어. 그럼 우리가 바로 그 값을 전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 2의 n제곱이다라고 결과를 바로 가져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출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호가 다를 때에는 0이라는 값을 알아주시고 3번 동그라미를 볼게요. 근데 이때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와져 있는데 지금 규칙이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 있는 작은 수가 0부터 시작해서 2, 4 이런 식으로 짝수만 등장해져 있네요. 그리고 그 값은 같대요. 이번에는 1, 3, 5 해서 홀수끼리 되어 있을 때그 값이 지금 이번에는 2의 n-1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이들은 어떻게 꺼내볼 수가 있을까? 힌트는 1번과 2번 동그라미에서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끌어낼 수가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동그라미와 2번 동그라미에 대한 좌변과 우변을 각각 더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더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인 항들은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러면 두 배의 지금 nc0부터 nc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 있는 수가 짝수인 수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더해주시면 또 이쪽은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만큼 괄호 안에 있는 친구니까 양쪽을 2로 나눠가지고 지금 결과인 2의 n-1제곱으로 나눠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는, 아니, 오른쪽에 홀수가 될 때에는 이 위아래를 빼기를 이용해서 바라보시면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또한 사용되는 게 중요하죠.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보세요. 짝수일 때는 0부터 시작을 해요. 이 아래 수가 짝수일 때에는. 0부터 2, 4 해서 지금 이 앞에 주어진 n이 홀수거든? 그러면 홀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여전히 짝수겠죠. 그래서 주어진 지금 n에 대해서 그 n에 가득 찰 때까지의 최대한의 짝수. 짝수, 0, 2, 4에서 그 짝수까지에 대한 값을 더할 때를 바라봐 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홀수일 때도 마찬가지야. 1, 3, 5에 대해서 더해줄 텐데, 그때에 대한 가장 최대의 홀수니까 n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값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2의 n-1제곱이 된다. 공식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이용해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해서 예제 4번을 바로 이어서 볼게요. 날아가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N과 B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이 시그마의 표현을 더하기로 쫙 풀어보자. AN이 K 위치에다가 1부터 N 플러스 1대까지를 넣어서 더해 주래.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NC, C 위치에다가 아니 K 위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그리고 더하기 이번에 K 위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죠. 아하, 뒤에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가면서 쭉 더해지는

네, 마지막 항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K 위치에다가 우리 이번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는 거지. 그러면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NC, N까지 이렇게 더하라라는 시그마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니까 우리는 방금 정리했던 이완계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데려와 달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AN에 대한 그 수열은 2의 N제곱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B를 바라볼게요. B 쪽은 수열이 아니네. 어떠한 그냥 B라는 딱 표현이야.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더하기로 일단 풀어볼게요. 그러면 13, C. 이 K 위치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2-1이라 1부터 시작을 하네.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2씩 늘어나는 등차잖아요. 그치? 그럼 아, 홀수만 쭉 더하겠다라는 거구나. 어디 보자. 그러면 13, C3 이런 식으로 뒷번호가 1, 3, 5 이런 식으로 홀수만 쭉 더해집니다. 마지막에 언제까지? 이 K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7을 넣어보시게 되면 14-1이에요. 즉, 13, C13까지 우리가 더해보자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지금 앞에 13이라는 같은 수에 대해서 뒤수가 지금 홀수가 쭉 나열돼서 더해지고 있죠. 마지막에 13까지 잘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에 대해서 13-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의 12제곱이 지금 B라는 값이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은 계산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AN에 대해서 B의 값을 구하래요. 아니네. 이 친구를 이용해서 가래요. 그러면 AN 자리에다가 우린 로그 2의 N제곱 집어넣어 주시고요. B의 위치에다가 2의 12제곱 넣어 줄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뺄 거야? 로그 그대들아 로그. 잘 정리되어 있죠? 우리 위에 있는 N 그리고 위에 있는 12 각각 분모와 분자로 데려와서 N분의 12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N을 정리하래.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n은 이 12의 약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6, 12까지 가능하겠다. 이 값들을 다 더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더해볼게요. 더하시면 쉬운 거부터 여기가 10이죠. 이 둘은 15가 돼서 25가 되겠네요. 그럼 25에다가 3 더하시니까 28. 최종적인 답은 28이 된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풀이 속에서 어떠한 이러한 조합의 수가 규칙을 가지면서 막 더하기로 나열이 돼.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완계수의 성질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한번 바라봐 주시고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또한 이어가 볼게요. 가볼게. 하이. 이번에는 그 같은 쪽에 아래에 나와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친구는 뭐냐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마치 이제 피라미드처럼 나열된 그막 수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일단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식이에요. 그치? 그 R에 대한 값이 만약에 계산이 조금 하기 복잡하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N에서 빼서 N-R로 대체해서 우리는 계산을 자주 했죠. 1번은 사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식이고, 2번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식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제가 공식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공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책에 있는 삼각형에서 그 3C1, 그리고 3C2, 그리고 아래에 이제 4C2라는 값이 적혀 있어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이 위에 있는 두 값을 더했더니 아래에 있는 지금 4C라는 값이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일반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사용할 거야. 이 식을 사용해서 막또긴 더하기의 식을 간단하게 우리가 데려

꼽아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럼 이 시각을 좀 외우던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암기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 팁이라고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에 NC, 1C, RC1, 그리고, N-1이죠? N-1C, 이쪽은 R,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NCR이 되어지는데, 저는 기역자, 를 만들어서 이제 외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처럼 N-1에서 가로줄을 하나 더 넘어가면, 이제 그대들은 행렬을 이제 정리하지 않았었지만, 행과 열이라는 혹시 그 단어를 아신다면, 행이 넘어갈 때 이제 앞에 있는 값을 하나 올리는 거죠. N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열도 마찬가지겠지. 앞에 이제 N-1. 이라는 값이 이제 이 세로 줄이 넘어갈 때, 즉 열이 하나 올라갈 때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둘에 대한 값이 아래가 된다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초반에 외웠던 것 같아요.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식을 또한 알아주시고, 저희가 그러면 지금의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유제를 이용해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유제 8번을 바로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문제 보면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같은 종류 연필 n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그대들 지금의 이첫 줄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떠한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데, 앞에서 했던 중복 조합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4명의 학생이고요. A, B, C, D라는 4개의 서로 다른 상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N개, 같은 종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같은 종류의 공 N개를 남김없이 지금 넣는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지. 상자의 공넣기로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럴 때, 빈 상자가 있어도 좋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하나의 연필을 받도록 지금 나누어 주래요. 이것도 많이 했었잖아. 생각 안 나? 앞강의 다녀오시고. 지금 이 공을 일단 이 친구들이 하나씩 일단 나누어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누어 줘야 될그 N개에서 4개가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남는 공이 지금 N-4개가 돼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값은, 그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다가 남은 N-4개의 공을 넣어주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나오겠다라는 거고요. 이 경우의 수가 지금 FN이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중복조합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일단 이 식을 만들 수가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H를 끌어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는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H에 대한 그 식으로 정리를 해줬으니까 계산하기 위해서는 C 콤비네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겠지. 어떻게? 4와 N-4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잖아요. 더하시면 N이 되는데 빼기 1 해주시니까 N 빼기 1에 C 들어가고, 뒤에는 이 친구를 그대로 데려와 달라.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 바꿔줄 수가 있다.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더 바꿔줄 수도 있죠. N-1C에다가 앞에서 뒤를 빼준 3으로 이렇게도 값을 내어줄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식이 사용될지, 이 식이 사용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묻고 있는 게 지금 F4부터 F5, F6, 어디까지 넣어야 해? F7을 더한 값이 지금 MC3이 된대.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일단 위에 이제 구해준 C에 대한 표현으로 만들어줘야겠지. 제가 4부터 7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4 집어넣으시면요, 3C4 한 넣으니까 3C0이네요. 그리고 5 집어넣으면 4C1이고요. 6 집어넣어주시면 5C2고요. 마지막에 7 넣어주시면 6C3이네요. 아, 이렇게 바라보니까 지금 원하고자 하는 MC3이 돼야 되는데,
찾아갈 수 있을

0: 것 같아요. 어떻게?
1: 안 보이면 사실 그대들 다 계산해가지고 어떠한 MC3의 형태가 나올 때까지 때려 맞출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나라는 거잖아. 그리고 혹시 여기가 막 더하기가 엄청 길면 언제 다 더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떠한 규칙이 보이는데 앞에서 정리했던 이한계수의 성질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떠올릴 수 있는 게 방금 정리했던 파스칼의 삼각형이야.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지금 공식 안 떠오르시면 같이 보세요. 이 앞에 두 숫자가 같아야 뭔가 그 다음에 더한 값이 뭐가 돼요? 라고 진행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는 3이고 4야. 이쪽은 뭐 하나씩 없대는 건 괜찮은데 말이야.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짝의 트릭을 써줘야 돼요. 조작을 조금 해줘야 돼.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3C0은 지금 1이라는 값이죠. 그런데 그 1은 4C0과도 같잖아. 이렇게 바꿔줘 보면 어떨까 하고 해준, 어떨까 하는 겁니다. 조금 몇 문제를 풀어보면 사용되는 방법이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 바꿔주셨으면 나머지 뒤에 있는 항들을 데려와서 더할게요. 5C2, 6C3. 이렇게 더했더니,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 보인다. 왜냐면, 이 둘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4로 갔기 때문에 5로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 올린 그 값인 5C1로 더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둘을 더했더니 5C1이 된다라는 것은 방금 정리했던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그 식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야. 이 5C1이랑 5C2를 더했더니 이번에는 6C2가 돼요. 그러면 이 둘을 더했더니 마지막에 7C3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7C3이 우변에 MC3이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의 M의 값이 7이 되는구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이 시작만 만들어주면 사실 이렇게 꼬리를 무는 형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처럼 풀어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정리해보시고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우리 레벨 1에서 이제 5번을 봐볼 텐데, 아하! 다시 전개 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X의 몇 제곱에 대한 계수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 일반항, 전개식의 일반항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다. 생각해 볼 건데,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a-x의 형태로 똑같네요. 그러면 각각의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막 하나하나 일단 적어주는 것보다는 제가 이도 일반화를 해서 n제곱일 때에 대한 전개식의 일반항을 한번 적어줘 볼게요. 괜찮니? 그렇게 되면 ncr이고요. 이쪽은 a에 대해서 제가 n-r제곱이라고 한다면 -x에 대해서 r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꺼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때의 r은 0, 1, n까지 이렇게 0을 포함한 자연수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좋아.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그럼 ncr에 대해서 an-r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의 r제곱에다가 x의 r제곱이 곱해져 있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찾고 있는 게 세제곱에 대한 계수인데, 일단 첫 번째는 n이, 이 위에 있는 n이 앞에 3인 경우부터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r은 무조건 3일 때예요. 왜냐면 똑같이 지금 세제곱에 대한 계수를 찾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만큼에 대한 계수를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각각 n과 r에 대해서 3과 3을 대입하면서 데려와 볼게요. 그러면 3c3에다가 또3-3 되니까 a의 0제곱이고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어갈게. 이번에는 두 번째, n이 4일 때네. n이 4일 때에 대해서 각각의 n과 r에다가 4와 3을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4, c, 3에다가 이번에는 a가 하나 남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4a가 되어요. 마지막, 이번에는 n이 5일 때죠. 5일 때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번에는 5c3,

그리고 A의 제곱이 되겠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계속 마이너스 1이 남는다. 그럼 곱해주시면 여기 OC3은 OC2와 같아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고, 즉, 마이너스 10A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금 다 더해줘야 지금 문제에 나오는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지. 다그 항들을 더해준다라는 거니까. 좋아. 그럼 마이너스를 묶을게요. 그럼 1 더하기 4A 더하기 10A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거고, 일단 플러스로 만듭시다. 좋아. 데려올게요. 10A 제곱에 이 친구 넘겨서 데려오면 4A에 넘겨서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지는데, 2로 나눌까요? 5A 제곱에다가 2A 마이너스 3은 0. 그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모든 실수 A에 대한 값에 대한 곱인데, 5, 1, 3, 1. 이쪽에다가, 이쪽, 저쪽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붙이시면 지금 만족하는 실수가 두개 나와가지고 5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묻고 있는 것은 곱하라고 하였으니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적어 본 건데, 각각의 n과 r이 몇 일대를 찾고 있는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8번 이 문제를 한번 봐볼게. 규칙이 뭔가 보인다 이거야. 우리가 정리했던 그 이항계수의 성질 또는 파스칼에 대한 삼각형에 대한 공식을 쓰면 될것 같은데, n을 적어 볼게요. 저 라지 n은 지금 9C1부터 시작해서 9C2네요. 하나 업됐는데, 어라! 뒤에 더해지는 그 뒤에 있는 작은 숫자가 짝수일 때만을 생각하고 있네. 오호! 그러면 2, 4, 6, 8. 분명히 짝수라는 이 규칙이 있는데, 뭐 하나가 모자라. 몇이?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그 어떤 공식을 써주려면 9C0이 필요해요. 그 친구가 필요해. 그럼 우리는 필요하니까 넣어주면 되겠죠. 이 우변에다가 제가 9C0을 이렇게 더해줄게요. 그러면 좌측에도 마찬가지로 9C0을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괜찮니? 그리고, 아, 이 친구? 나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면 0부터 0, 2, 4, 6, 8에 대한 값만 사용하고 싶어서 저는 마이너스 9C1을 또 해줄게요. 그러면 좌변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C1을 생각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제 계산을 이어가 볼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값은 마이너스 9예요. 그대들아. 마이너스 9. 그리고 이 값은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거지. n-8은 이라고 좌변이 정리가 되면서 이쪽은 빼주었으니까 이 9C1이 이렇게 상쇄돼서 사라지고 남는 항들이 이렇게만 남아. 이야. 앞이 9인 조합의 수에 대해서 지금 0부터 이 짝수에 대한 그 10이 남죠. 우리 어떻게 꺼내줄 수가 있었지? 이때는 그 값이 2에 대해서 9 마이너스 1 제곱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었다. 즉, 2의 8제곱이라는 거고요. 2의 8제곱은 몇이니? 256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n은요, 256에다가 8을 더한 26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소인수들을 일단 찾으래요. 소인수?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네. 264를 다 쪼개 봅시다. 제가 보이는 거는 3으로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각각의 수를 더했더니 12라는 3의 배수거든. 그러면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니까 3으로 나눠주시면 지금 88이 나와요. 88? 아하. 세제곱에 11 곱해주시면 88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수에 대한 이런 소인수 분해를 만들었는데, 우리 소인수라는 친구는 누군가요? 우리가 문제마다 각각의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용어들이 가끔 이제 등장을 해요.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소인수 분해를 만들었을 때그 각각의 소수들, 아래에 있는 소수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11, 즉 1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지금 마지막에 이 친구 뭐죠? 이한계수의 성질까지 생각해 주었는데, 지금 단원에서 다음 강의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연습 문제로 넘어갈 거잖아요. 정리했던 게 중복 조합이에요. 어떻게 H에 대한 그 문자로 데려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정리했던 내용이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앞서 많이 사용했던 게 우리가 전개식의 일반화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항 계수에 대한 성질, 그 공식들 나열했었고, 마지막에 또 다른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공식까지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정리된 상태로 저희가 다음 강의에 본격적인 문제를 풀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박의 발달, 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박의 구조, 그 다음에 선박의 동력원, 추진 동력원에 따라서 어떤 선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박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앞에 보이는 게 선박이죠. 선박에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배의 위치에 관한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선박이 앞쪽, 이쪽이 전방이고요. 이쪽이 후방입니다. 후방이면 선박의 앞쪽을 선수라고 합니다. 머리 숫자를 써서 선수라고 하고요. 선미는 꼬리 밑자를 써서 배 뒤쪽을 선미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선박의 우연과 좌연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선미 쪽에서 선수 쪽을 바라봤을 때 우측을 우연, 좌측을 좌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선미에서 선수 쪽을 바라봤을 때 우측과 좌측으로 구분한다. 우현, 좌현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현, 좌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자, 우현은 스타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현은 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현은 스타보드, 좌현은 포트.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선박을 조종하는 것은 우리가 조타실 또는 브릿지 또는 휠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타실과 브릿지와 휠하우스는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끔 제시문에서

브릿지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휠하우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 선박을 조종하는 조타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선박의 우영과 좌현은 선박의 선미에서 선수 쪽을 바라봤을 때의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배 위치에 관한 용어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배 아래쪽 구조, 선조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선박의 아래쪽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조 구조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 이중조 구조에 대한 효과,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조가 선박의 아래쪽 구조가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단조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이 하나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판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단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소형 선박 또는 어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조 구조로 되어 있죠. 선박이 크면 클수록 이중조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을 운반한다거나 일정 크기 이상의 선박 또는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은 법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반드시 두 개의 판으로 선조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판이라는 것은 바깥에 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위쪽에 판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이, 외판이 있고요. 내판으로 판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외접판, 내접판 또는 외판, 내판이라고 해서 두 개의 선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중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조 구조는 각각의 종격법과 횡격법으로 구별을 해서 구간을 나눠서 그 안쪽의 공간을 여러 가지 탱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그 공간은 평형수 탱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형수 탱크. 자, 우리가 시험에 선박과 관련된 내용을 풀다 보면 이 평형수, 영어로는 발라스트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선박의 균형, 트림을 조종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을 우리가 평형수 탱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흘수와 트림을 조종할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죠. 물을 담아주는 탱크를 평형수 탱크라고 얘기하고요. 자, 판이 하나 있을 때와 판이 두개 있을 때를 비교해서 이중조 구조의 장점을 보면 가장 이중조 구조를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게 외판이죠. 이게 외판이고요. 이쪽이 내판입니다. 자,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또는 선박이 수심이 얕은 곳을 잘못해서 운항하다가 암초에 걸려서 여기가 이렇게 파공이 됐다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구역 안쪽에 또 어떤 판이 있습니까? 내판이 있습니다. 내판. 물이 들어와도 여기까지밖에 어느 지역 그 공간 안에서만 물이 차게 돼 있고 선박 안쪽으로는 이 내판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 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중조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중조를 만든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게 이중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자, 우리 세깅과 호깅이라는 말이 간간이 나올 겁니다. 책에서. 자, 세깅, 호깅은 쉽게 얘기해서 자, 이게, 선박의 선조라고 생각하면, 자, 어떤 힘에 의해서 선조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힘이 있겠죠? 구부러지게 하는 힘은, 뭐,
화물의 무게일 수도 있고.

있고요. 또는 파도와 선박가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이게 파정이라고 하는데요. 파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선박은 강한 무거운 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선수와 선미, 그 다음에 선박의 중앙이 있겠죠. 선수와 선미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자, 파정에 있는 여기서는 부력이 크겠죠. 부력이 클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러한 형태의 선박은 어떻게 구부러질까요? 자, 가운데는 부력이 작용하고 선수와 선미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호깅이라고 얘기합니다. 호깅. 호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반대로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이런 식으로도 배치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가운데는 무겁습니다. 중력이 더 크겠고 선수와 선미는 부력이 더클 겁니다.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결론은 아까 호깅하고 반대로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는 것을 현상을 세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깅. 세깅. 자, 그러면 선생님이 호깅과 세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구부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단저일 때와 이중저일 때 어떤 게더잘 견딜까요? 판이 두 개일 때더 구부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호깅과 세깅 상태에서 이중저 구조는 더잘 견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외력에 더잘 견디겠죠. 자,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주로 활용되는 탱크는 평형수 탱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평형수 탱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보건성을 조절할 수 있다. 왜? 평형수를 선조에 더 많이 채우게 되면 무게중심이 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건성이 더 좋아지겠죠. 보건성이라는 것은 원래 기울어졌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보건성이라고 하는데 이 보건성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수록 보건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선박의 보건성을 이 평형수로도 조정할 수 있겠고요. 추진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평형수가 선박의 트림, 우리가 트림이라는 것은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선수가 있고 선미가 있으면 길이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를 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평형수, 발라스트 수로 뒤쪽에 평형수를 많이 실게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뒤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선미 트림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이 선미 트림 상태로 운항을 하면 추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자, 선미 트림으로 운항하는 이유는 선박의 선미 쪽에 프로펠러와 타, 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율과 선박의 조정 성능도 뒤쪽이 많이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효율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추진율 향상도 이 평형수 탱크로 조정할 수 있고, 횡경사. 자, 횡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걸 우리가 횡경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림은 길이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 평형수 탱크에, 어떤 탱크에 얼마만큼 평형수를 싣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자, 선생님, 이중저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선조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체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은 그 자체의 명칭이 문항으로도 개념에 대해서도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지만, 다른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용어가 그 문항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용어 자체를 모르게 되면, 문항의, 이해도를, 어떤 문항이 출제되는지 이해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놓은 겁니다. 단면을 잘라놓은 거. 제일 아래쪽에 연골이 있습니다. 연골. 연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뼈의 역할을 합니다. 척추뼈. 척추뼈의 역할을 해서 척추뼈는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죠. 뼈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박도 연골이라는 것은 선수부터 선미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종강력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박을 기본이 되는 골격제라고 볼수 있겠죠. 이걸 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늑골은 사람의 갈비뼈에 해당합니다. 갈비뼈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연골은 종방향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종강력제라고 할수 있고요. 늑골은 횡방향의 힘에 견딜 수 있게 하는 횡강력제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골이 이렇게 쭉 놓여 있고, 늑골로 이렇게 구성이 기본적으로 용골과 늑골로 선박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흘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흘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다. 자, 흘수는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깊이. 그래서 흘수라는 것은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 우리 선박이 물에 얼마만큼 잠겼는지를 흘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흘수가 3m다. 3.5m다. 그러면 3.5m만큼 우리 선박이 물에 잠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선박에서 형 깊이 또는 그냥 깊이라고 하는 것은 상갑판에서 용골 상면, 하면이 아니고 상면까지를 깊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가장 갑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갑판은 우리가 상갑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갑판 위로도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자, 상갑판이라는 것은 선체에서 가장 넓은 부분에 하나로 연결된 판을 상갑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상갑판을 받치고 있는 보를 상갑판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박의 너비를 얘기할 때 전체 가장 넓은 부분은 우리가 전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폭은 늑골 외면에서 다른 쪽 늑골의 외면까지를 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폭은 늑골 내면에서, 외면이 아니고 내 측면이죠. 내면에서 다른 쪽 늑골 내면까지를 형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선체를 우리가 단면으로 잘랐을 때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수에서 선미까지, 선수 최전단에서 선미 최 끝단까지, 선박에서 가장 긴 곳을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등록장이라는 것은 선수제, 선수를 구성하는, 재료가 있겠죠. 그 선수에 구성하는 그 재료, 그러니까 뭐 골격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선수제라고 하는데, 선수제 전면부터 타주의 중앙 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라는 것은 타를 지탱해주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타주까지를 등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선장은 물에 잠겨 있을 때 선수에서 선미까지의 물에 잠겨 있을 때에 흘수선의 선수부터 선미까지의 길이를 수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선간장이라는 것은 FP에서 AP까지를 얘기하는데요. FP는 선수 수선을 얘기합니다. 선수 수선. 선수 수선이라는 것은 설계 단계에 계획한 수선, 만재 계획 훌수선을 얘기를 하죠. 자, 계획 만재 훌수선이라는 건

자, 선박을 설계할 때, 계획할 때, 만재라는 것은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계획 만재 흡수선이 지금 여기입니다. 계획 만재 흡수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선박에서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물에 잠긴 깊이가 최대로 여기까지만 잠겨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많이 잠기게 되면 선박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최대로 허용했을 때에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에 선박에 잠기는 깊이가 요선이다. 이선 이상을 이상의 화물을 실으면 안 된다라고 설계 때부터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어놓는 선을 계획 만재 흘수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 계획한 수선과 선수재의 전면이 만나는 점에 세운 수직선을 계획 만재 흘수, 아, 어, 선수 수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선미 수선 AP는 설계 단계에 계획한 수선, 여기가 되겠죠. 이 선이 될 겁니다. 선미에 있는 타주. 이게 아까 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주의 후면이 만나는 점에 세운 수직선을 AP라고 한다. 그래서 수선관장은 FP에서 선수수선에서 선미수선까지의 길이를 수선관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이 흘수를 읽을 수 있는지, 이 흘수표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선박은 일정 길이의 선박은 이러한 흘수표를 반드시 선박 외관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선박의 흘수표를 미터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큰 선박을 보면 이렇게 숫자가 선박 외관에 적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흘수표라고 하는데, 우리 선박이 얼마만큼 선수 방향이 물에 잠겨 있느냐, 선미 방향이 물에 잠겼느냐, 중앙이 물에 잠겼느냐를 이 흘수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흘수표는 숫자의 크기가 10cm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도 10cm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선박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잠겨 있다, 선수 쪽이. 그러면 선수 홀수는 선수 방향의 물에 잠긴 깊이는 7m죠. 자, 7m가 여기입니다. 그럼 7m 10이 여기겠죠. 여기가 20, 그다음에 숫자 높이가 10cm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선수 홀수는 7m 30cm라고 알수 있겠고요. 선미 쪽은 여기가 선미 쪽이죠. 8m가 안 되죠. 그럼 60, 70, 80이죠. 그래서 선미 홀수는 7m 80cm다. 자, 그러면 이 선박은 현재 선수 홀수와 선미 홀수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큽니까? 선미 홀수가 더 크죠? 이러한 상태를 선미 트림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선미 트림 상태고 몇 cm 선미 트림 상태입니까? 7m 80에서 7m 30, 50cm 선미 트림 상태다. 그러면 50cm가 선미 쪽에 더 많이 잠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선미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흘수와 트림의 관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선수고요. 이쪽이 선미가 되겠죠. 선수 쪽이 더 많이 잠겨 있는 현재 보면 선수 쪽이 더 물에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요거밖에 안 잠겨 있죠. 그래서 선수 홀수가 더큰 상태죠. 그래서 선수 트림 상태는 선수 홀수가 더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선수 홀수와 선미 홀수가 잠긴 깊이가 같다라고 하면 등 홀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자를 써서 등 홀수 상태라고 얘기하고, 보통의 선박은 선미 트림 상태로 운항합니다. 왜 뒤쪽에, 자,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프로펠러고 여기가 타가 있죠. 이 프로펠러와 타가 충분히 잠겨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과할 때 등울수 사용하고 수심이 얕은 곳을 항해할 때는 이러한 등울수 상태로도 일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태는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박의 무게를 우리가 선박의 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박의 톤수는 크기를 나타낼 때는 부피로 나타내는 거 또는 중량으로 나타내는 거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 부피, 공간이죠. 선박 내에 얼마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톤수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적 톤수라고 얘기하죠. 용적 톤수. 그 다음에 중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무게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중량 톤수라고 얘기합니다. 중량 톤수. 그래서 선박의 크기는 용적 톤수와 중량 톤수로 크게 나누는데, 용적 톤수, 부피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크게 또총 톤수와 순 톤수로 구분을 합니다. 총 톤수는 선박의 대부분의 공간을, 부피를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총 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 톤수는 이 모든 공간에서 실제 화물과 여객만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게 순톤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중량, 무게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중량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량톤수에는 또 배수량의 개념이 이용이 됩니다. 자, 배수량이라는 것은 먼저 재화중량톤수 하기 전에, 자, 배수량이라는 것은 배수톤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 거대한 이렇게 큰 그릇이 있습니다.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대한 그릇에 배를 담궜을 때,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배를 담궜을 때, 밖으로 물이 흘러내리겠죠. 배가 가라앉으면서 잠긴 만큼 물을 밖으로 배제시킬 겁니다. 그 배제시킨 물을 모아서 무게를 쟀을 때, 그때의 무게를 선박의 크기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배수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배제한 물이, 여기 넘쳐 있는 물을 이렇게 다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에 수면하에 선체가 차지하고 있는 물의 무게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선박이 물에 잠겼을 때 배제시킨 물의 양으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배수톤수라고 얘기하고요. 배수톤수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군함입니다. 군함. 자, 이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배수톤수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군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화물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을 우리가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재화 중량 톤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선에서 이 선박에 화물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재화 중량 톤수입니다. 이러한 재화 중량 톤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만재 상태라는 것은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죠.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물이 이 선박을 아까 여기에 담근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배제시키는 양의 물의 양이 많겠죠. 그게 만재 상태의 배수톤수죠. 만재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만재 배수량에서 공선 상태, 화물을 실지 않았을 때이 그릇에 선박을 담그게 되면 만재 상태보다는 배제시키는 물의 양이 적겠죠. 공선 상태의 배수량, 경하 배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재 배수량에서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배수량에서 경하 배수량을 빼주게 되면 화물의 무게만 남겠죠.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만 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재화 중량 톤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화 중량 톤수는 상선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게 재화 중량 톤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박의 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에 따라서 선박을 분류해 보면,

기선은 외연기관. 자,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연료가 연소해서 그때 발생한 폭발을 가지고 피스톤을 움직이게 해서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게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디젤 기관선, 우리 대부분의 현대에서 사용되는 선박은 대부분 디젤 기관선, 내연기관선이 많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초창기에 외연기관, 보일러에서 발생시키는 증기를 실린더로 보내서 그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운동하게 해서 추진기를 회전시켰던 선박을 우리가 기선 또는 외형 기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왕복동 기선, 증기 터빈선, 가스 터빈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어떤 걸로 터빈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증기를 쓰는 것 또는 가스를 쓰는 것에 따라서 증기 터빈선과 가스 터빈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추진선은 전동기를 회전시켜 선박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추진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터빈 기관 또는 디젤 기관을 이용해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선박을 추진하게 하는 거다. 자, 전기 추진선의 특징은 스위치를 돌림으로써 쉽게 기동할 수 있다. 전진과 정지, 역전의 조작성이 뛰어나다. 전동기선이라고 부르며 주로 쇄빙선에서 채택한다. 쇄빙선은 이 전동기 추진선의 동력을 많이 사용한다. 자, 원자력선은 원자력에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한 선박이죠. 그래서 연료의 보급 없이 장기간 항해가 가능하다. 핵 반응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잠수함에 이용된다. 그래서 잠수함은 원자력선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산소가 공급이 없어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잠수함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하이브리드선은 두 가지의 방법 추진력을 함께 쓰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죠. 배터리나 디젤, LNG와 디젤, 수소 연료와 연료전지와 배터리,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또는 LNG, 암모니아 등 친환경 하이브리드로 현재는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진 동력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가지 형태의 배인데요. 상용화되고 있는 선박인데, 자, 호버크래프트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중익선도 많이 나오고요. 요두 개가 가장, 호버크래프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 별세개 정도 되고요. 수중익선은 한두개 정도 되고, 쌍둥선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호버크래프트는 수륙 양용용이죠. 그래서, 자, 호버크래프트는 압축 공기를 이 공기주머니에 넣어서 선체를 위로 뜬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선풍기 모양의 프로펠러를 돌려서 공기를 뒤로 밀어냅니다. 공기를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물 아래에 프로펠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 아래 수하에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늪이라든지 펄이라든지 모래, 그래서 모래까지도 다 운항이 가능하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 또는 호버크라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수륙 양용선이 요즘 뭐 구조용이라든지 군사용으로도 또는 레저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수중익선은 물 아래에 익은 날개익자입니다. 날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수중익선도 물도 유체죠. 유체의 양력을 이용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이물 밑에 있는 날개의 양력이 작용해서 선체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게 되면 선체가 수면 위로 뜨기 때문에 저항이 급격히 작아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직익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선체 두 개를 갑판으로 연결시켜서 넓은 갑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쌍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선박을 추진하게 만드는 건데요. 프로펠러가 없습니다.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진동도 없고, 그래서 여객선에 앞으로 아마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 적용돼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단원의 선박의 구조, 개요, 그 다음에 명칭,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했던 개념을 가지고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이 발표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홀수표죠. 미터 홀수표가 있습니다. KIR이라는 것은 한국 성급을 의미하고요. WST, FTF는 각각의 S는 썸머를 얘기하고요. 하기. W는 겨울, 윈터를 얘기하고요. T는 열대지방을 얘기합니다. T는 트로피컬 열대지방을 얘기하고, F는 프레쉬, 담수를 얘기합니다. TF는 열대지방의 담수죠. 그래서 열대지방의 담수를 운항할 때는 반드시 여기 이 이상의 홀수선을 지켜야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각각의 시기와 또는 통과하는 해역에 따라서 홀수선이 이렇게 만재 홀수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홀수표에 대해서 이걸 보고 답지에서 맞는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 보면 선체의 건연을 나타냅니다. 자, 건연이라는 것은 물에 잠기지 않을 때의 깊이입니다.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잠겼다라고 하면 이건 홀수가 되죠. 잠기지 않았을 때의 높이를 건연, 마를 건자에서 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홀수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선미 홀수는 11m 80cm이다. 자, 요렇게 이 KR 마크가 있고 각 나라의 성급 마크가 있고 여기 중앙이 이 원의 중앙이 선박의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선박 중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미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선체의 선수부 표시의 사항이다. 중앙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수선장을 측정하는 기준을 나타낸다. 얼마만큼 이 제시문에서는 현재 얼마만큼의 물이 잠겨 있는지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4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선장은 선박이 잠겼을 때 선수부터 선미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수선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번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여름철 바다에서의 만재 홀수는 여름철 바다면 썸머가 되겠죠. 썸머 상태에서의 해수죠. 하기 해수 담 아, 해수 만재 홀수선 라인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의 만재 홀수선의 홀수는 10m죠. 2, 4, 6, 여기가 60이고, 그러면 10m 70이 되겠고, 이 가운데가 60, 70이 되겠죠, 70. 70보다는 한 5cm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10m 75cm라는 것을, 10m 75cm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이 제시문에 대한 홀수표에 대한 바른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박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를 나타낸 방법 알고 있냐니까 수업시간에 배웠습니다. 길이 중 선적하는 화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길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홀수선상의 길이입니다. 홀수선상의 길이는 수선장을 얘기하는 거죠. 수선장. 수선장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답지에서 찾는 겁니다. 자, 입거에 사용된다. 입거에 사용되는 것은 전장입니다. 전장. 선적 증서에 기록되고 선박 국적 증서에 기록되는 것은 등록장입니다. 선박 구획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선 간장이 사용되고요. 수선장이라는 것은 선박이 물에 잠겼을 때 그때의 선체의 저항과 추진력 계산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선장과 관련된 내용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저 구조의 장점으로 오른 거면

보기에서 그런 것은 선저 구조하면 무조건 이중저 구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체에 영향을 주는 외력과 선저 구조. 자, 앞서서 선생님 설명했었죠. 이러한 형태, 호깅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세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깅과 세깅에 잘 견딜 수 있는 게 이중저 구조죠. 그래서 이 제시문은 이중저 구조, 호깅과 세깅에 잘 견딜 수 있는 선저 구조가 이중저 구조고, 이중저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연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미트림 상태로,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중저 구조가 연료 효율을 직접 향상시킬 수는 없죠. 만약에 등울수 상태에서 선미트림 상태로, 갔으면 추진 효율은 높일 수 있지만, 연료 효율은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박의 건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건조 비용은 단저 구조보다 이중저 구조가 더 많이 들겠죠. 액체 탱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이중저 구조의 효과는 자초 시에 선박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선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선내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5번이 이중저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A씨가 고객에게 추천할 선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추천해 달라고 했다. 자, 늪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육상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수륙 양용용이죠. 수중 물체에 의한 얽힘 사고에 대해 대처 가능하다. 자, 물 안에 프로펠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떤 선박인지 바로 알수 있겠죠. 호버크래프트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 두 개이고 이걸 갑판으로 연결한 쌍동선이죠. 쌍동선입니다. 쌍동선. 자, 왼쪽에는 선박의 선체가 하나다. 이걸, 단수 선체죠. 단수 선체. 단수 선체인 선박이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왼쪽 선박에 비해 오른쪽 선박이 가진 특징, 즉, 쌍동선이 가진 선박의 특징에 대해서,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거죠. 선체 내 화물 적재 공간 확보에 효율적이다. 자, 선체 내 화물 공간은 하나의 선체를 본다라면 오히려 단수 선체가 더 많은 화물, 선체 내에는 화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선체 저항이 줄어들어 선속을 높일 수 있다. 자, 쌍동선의 특징은 양쪽의 선체가 만들어내는 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여서 선속을 높일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선체 크기에 비해 갑판상 공간의 용적이 크다. 자, 갑판을 하나로 이렇게 넓게 연결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리을. 선체 무게중심을 낮추어 보건력 확보에 용이하다. 자, 쌍동선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쌍동선하고 관련된 내용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의 주요 치수에 관한 학습 활동지에서 가나에 들어갈 내용은 보면은요. 자, 가는 자, 건연은 물에 잠기지 않는 깊이 3m가 되겠고요. 아까 형폭은 자, 늑골 외면에서 다른 쪽 늑골 외면까지는 전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형폭은 늑골 내면에서 늑골 내면 12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2m가 되겠고요. 7m라는 것은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 용골 하면까지의 깊이니까 이거는 흘수가 되겠죠. 흘수. 그래서 가는 12m, 가는 12m, 나는 흘수.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선체 강도 부재와 분류가 동일한 선체 구조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단 선체 강도 부재의 분류는 횡강도, 횡강력에 잘 견디는 횡강도, 종강력에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구성재인 종강도 부재, 그다음에 부분적인 강도죠. 국부 강도 부재로 한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선체의 좌우 현측을 구성하는 골격이다. 좌우 현측을 구성하는 골격이면 요걸 얘기하죠, 요거. 요세 개. 이걸 늑골이라고 얘기하죠, 늑골. 그 사람의 갈비뼈에 해당하는 거. 자, 용골. 용골과 직각으로. 용골은 요 방향이 용골이죠. 용골입니다. 용골과 직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선체의 바깥 모양을 이루는 뼈대이다. 그래서 늑골에 대한 내용이고요. 늑골은 대표적인 횡강력제입니다. 횡강도 부재죠. 저기 나오면 횡강도 부재. 그래서 보기 선택지에서 횡강도 부재를 찾아라는 거죠. 자, 니은 거도는 종강도 부재고요. 늑파는 횡강도 부재. 그다음에 보도 횡강도 부재고 종격벽은 종강력 부재입니다. 그래서 횡강도 부재는 보와 늑파,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 2번이 횡강도 부재가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항해 상황,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선박 내 중량 배치에 따라 선체 부위별로 가라앉는 정도 횟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지, 그러니까 선수와 선미 횟수가 달라진 상태를 트림이라고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미 트림 상태에서 항해하는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절해. 자, 그럼 저 선박은 어떤 항해 상황일까? 그러니까 선수 횟수와 선미 횟수가 같대. 그러면 등 횟수 상태죠. 등 횟수 상태일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운항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아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입거할 때, 도크에 입거할 때, 등울수 상태로 항해를 하고요. 수심이 얕은 내역을 항해할 때는 등울수 상태로 항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선회견 항전할 때 선수 트림 상태고요. 대항에서 항해 속력으로 항해할 때는 선미 트림 상태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등울수 상태는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선박 제원표에서 알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접안에 사용하는 길이는 96m입니다. 접안은 전장을 사용하는 거죠. 부정형의 문항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선박 만재 흡수성 기준 길이는, 85m입니다. 85m. 선박 만재 흡수선상의 기준 길이 85m. 수선 간장을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자, 입항세 톤수의 산정의 기준은 970톤입니다. 970톤은 순톤수는 입항세 톤수의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선박 국적증서에 기록되는 길이는 등록장이죠. 그래서 87m가 되겠고요.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되는 톤수는 국제 총톤수가 되겠죠. 국제 총톤수 3240톤입니다. 그래서 2990톤은 총톤수, 국제 총톤수가 아니고 국내 총톤수를 얘기합니다. 국내 총톤수는 4000톤 미만의 선박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3240톤이어야 되는데 2990톤이라고 얘기를 했죠.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검색한 선박 추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박의 추진 원리는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의 직교하는 방향에 전류를 흐르면서 자기와 전류의 쌍방향 수직방향에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의 추진력으로 선박이 항해하는 것은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죠.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고,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은 프로펠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선박에 진동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범선이죠. 범선.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여 작동하는 것은 수소전지 전기선이 되겠고요. 수중날개로 수면을 떠올라 항조하는 것은 수중익선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팬으로 공기를 밀어서 추진하는 것은 호버크래프트죠.

호버크래프트가 되겠고요. 자, 초전도 전자기 추진사는 엔진과 스크류가 없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강의 선박의 개요에 대한 개념 정리와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계 자원과 이용에 관련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래입니다. 그대들 하이파이브예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용사들이여, 아주 수고하였다. 만만치 않은 길이었을 텐데 무려 35강까지 오셨고, 근데 보니까 그대들 몇 분들은 뭐 점핑 하면서 이제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도 좋아요. 그치, 뭐 여러분들이 사실상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잡는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특히나 3점짜리 문항 먼저 잡아주시고, 4점 문항에서도 그에 대한 난도가 많이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한 그러한 4점부터 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아야 될 문제들은 먼저 뛰어넘으시고 필요한 것부터 챙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셨으니까 하여튼 정말 훌륭하고, 그러면 저희 마지막 강의에 대한 문제들을 또한 잘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지금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상악함수 마지막에 시열에 오기까지 각각의 단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치? 시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올수록 확실히 막 잘 안 풀어지는 문제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운 문제를 계속 접해야 그다음부터 깨지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도전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제 8번이라는 거지. 그지, 그대들아. 우리 조건을 가볍게 살짝 보고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오는 건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A1이 3이니까요. 3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적어주시고 우리가 다음 항들을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서 할 건데 9호, 0 이상이거나 음수이거나 라는 길을 지금 나누고 있죠. 이 친구는 아래 규칙을 따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K 해주시면 여기가 K 마이너스 7 이렇게 적어지게 되면서 아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된다? 당황해서 K 플러스 7? 이 아니라 K에 대한 범위를 이제 나누어 줘야 된다. 맞니?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K를 좀 나눠줄게요. 위의 규칙, 즉 위의 조건이 되도록 생각해 주시면 K가 7보다 작은 경우 하나가 나오는 거고 아래는 그의 반대인 경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지? 지금처럼 우리 정강이의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범위에 대해서, 부호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를 중요하게 끌고 가면서 케이스를 나눌 것이다. 그러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이 음수,

A에 대한 값이 되니까 위의 규칙을 따라서 이 A3이 앞에 항에다가 플러스 N이 지금은 2가 되는 거니까 K-5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래는 그러면 아래 규칙을 따라서 이 K, A2에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K를 더해 줄게요. 그럼 여기가 2K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봐봐. 또 KK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아, 길이 나뉘겠구나라는 그러한 다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데려와서 제가 크게 적을게요. 첫 번째, 이 친구에서 적어보면 지금은 K가 7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A3을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절대값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절대값에 해당하는 수니까 무조건 부호는 0 이상, 0 아니면 지금 플러스의 부호를 가져요.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래의 규칙을 갖는 거는 맞는데, 대신 그래도 나누어 줄 길이 있다. 왜냐면, 적히는 게 다르거든. K가 지금 5 이상이라면,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면, 이 친구가 이때의 A3은 K-5,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인 K가 지금 5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때의 A3은 뒤집어서 5-K, A3. 이때의 A3은 5-K로 데려가야 된다. 대신, 부호는 그렇다고 뒤집히는 게 아니라 값은 당연히 0 아니면 플러스다. 맞죠? 그럼 이때에 대해서 제가 A4 이제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지금 아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K를 각각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K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에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 K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이에 대한 부호를 일단 당연히 생각해 봐야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범위를 생각해 주니까 이 K는 이 범위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의 그 근원, 뿌린 범위도 생각해 줘야겠죠. 7보다 작대요. 그렇게 되면 아, 이에 대한 값도 마이너스구나. 이 친구 당연히 마이너스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어질 그 규칙이 위의 규칙을 따르겠구나. 그럼 A5를 제가 정리해주게 되면 N인 4 더해서 절대값 안에 씌우는 거지. 그럼 2K-11. 이쪽은요. 마이너스 1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1 이렇게 나와요. 이때 지금 어떠한 K를 찾아주는 거냐면 잠깐 문제 갔다 올게. 문제 보아주시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K들을 등장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4가 0이거나 또는 A5가 지금 0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우리 4 또는 5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은 마이너스라 안 돼. 얜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이쪽에서 생각할 때 우리 2K-11이 0이 될 때의 K 생각해 보면 2분의 11이라는 값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친구 바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범위 안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줘야지. 맞아. 그러면 지금 최종 범위가 5에서 7 등호 이쪽에 들어가 있고 그 범위 안에 2분의 11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하나 구했다라고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 아래 부분을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A3을 정리해 줄 건데 지금은 범위가 K가 7 이상이래. 그리고 이때의 A3은 2K-17 이러한 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친구 범위를 나눠줄 수가 있겠지. 왜냐면 2분의 17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K가 2분의 17보다 작아야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위의 규칙을 따를 것이고, 그러면 반대인 뒤집어주는 이러한 범위를 줘야 아래 규칙을 따르도록 나눠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에 대한 A4를 제가 적어준다면 위의 규칙을 따르는 거니까 절대값 열어주시고요. 이 값에다가 N을 더하래. 즉, 이번에는 3을 더하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여기가 2K-1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아래 규칙을 따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K를 더해줄게요.

그러면 3K 마이너스 27이 A4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이어갈게. 부호를 또한 생각해줘야지. 내가 나눠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가? 그럼 범위를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7 이상이고, 여기가 8.5. 8.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보면, 7 이상인 거 넣으면, 아, 여기가 0 이상이구나. 즉, 이 부분이 지금 0이나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지금 A4는 2K-14로 바로 그냥 절대값 벗겨줘도 되는 거고, 이때는 A5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R의 규칙을 따르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지금의 A4에다가 마이너스 10 플러스 K를 더해줄게요. 그럼 여기가 3K-24가 되겠구나. 아하, 잘 왔고, 여기도 지금 정해줘야 되는 건데, 부호가 딱히 정해지지가 않아. 앞에서 나와 있는 이8.5 이상이다라는 거 넣어줘도 나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더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기준이 되어지는 9겠네요. K가 9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돼서 유의 규칙을 따라요. 그렇게 되면 절대값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4 더하는 거니까 3K-23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아래는 그러면 K가 9 이상일 때 이러한 범위가 나아지면서 아래 규칙인 마이너스 10 플러스 K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더해주시면 4K-37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괜찮니? 여기가 지금 A4, A5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각각이 0이 되는 경우들을 다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마지막에. 이쪽은 0이 될 수가 있겠지. 왜냐면 0도 가능했으니까. 따라서 여기가 만약에 0일 경우라고 이렇게 옆에다 적어주면 이때의 K는 7이라는 값이 가능합니다. 7이 범위 안에 잘 들어가고 있어서 뿌리까지 생각해 주시고, 여기 잘 들어가고 있어서, 오케이, 가능. 그럼 이쪽에서 AO. 만약에 0이라면, 이 K는 지금 여기서 8이 가능하네요. 8도 지금 8.5보다 잘 작고 잘 들어가고 있어서 얘도 오케이. 그럼 아래 경우에도 생각해 봅시다. A4인 이 친구가 만약에 0이라면 이때의 K는 9가 가능하구나. 범위 잘 들어가는가? 여기 지금 8.5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그러면 잘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5에서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쪽이 지금 0이 되기 위해서는 K가 3분의 23이 돼요. 이렇게 얘가 지금 9보다 작고 8.5보다 크거나 같느냐? 까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8.5보다 작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아예 탈락이다. 삭제해 주시고, 그맨 아래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값이 지금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K는 4분의 37인데, 4분의 37은 9점 몇이죠? 그래서 9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다. 해서 이러한 값까지 챙겨주니까, 지금 네모 칸이 쳐진 K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오고 그때의 최댓값은요 누가 제일 크게요? 얘가 9점 몇이라 이때 M은 4분의 37 그리고 이때의 최소는요 얘가 5점 몇이라 M은 2분의 11 따라서 이두 값을 더해달래요. 그러면 4분의 37에다가 22 더하는 거니까 59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각각을 PQ라고 하는 거라 더하시니 우리는 63 이렇게 최종답 나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지금 A3이 딱 처음에 나눠지게 되면서 그 경우도 이제 다음에 규칙 따라서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적어놓은 이만큼에 대한 그 풀이를 직접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는 게 우리 마지막 강의까지 왔는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풀 때는 속도가 느려도 돼요. 어떤 문제를 풀 때나 시간 투자를 시원하게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어떠한 단원에 대해서 그 중요가 되는 성질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과 성질을 무기로 해서 풀어내고야 말겠다. 라고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시고, 정안 되면 이제 한번 풀이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여유 있을 때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두 점이 있어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대요. 원점이랑 같이. 이럴 때 지금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그러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지. 각한 면의 길이가 1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살짝 가볍게 그려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Y축, 그리고 X축에 대해서 지금 이 B라는 점은 여기가 N 플러스 4,0이고 이 A라는 점은 N 플러스 5가 돼야 되는데 제가 N 플러스 4로 잡아보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 그렇게 되면 이두 점을 잇는 제가 선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 직선으로 만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지? 이 안에 지금 조건에 되어 있는 정사각형이 채워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 지금 좌표가 다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부터 찍히면 안 되고 그 모서리가 1,1부터 찍혀야 돼요. 이렇게 여기 1,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각변의 길이가 1인 이러한 정사각형이 너무 크게 그렸어. 다시 너무 크게 그렸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지. 옆으로 위로 대각선으로 쫙쫙 쌓여가지고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가. 특히 위가 이제 n 플러스 5가 될때 그것을 묻고 있는데 한번 봐보자. 여기가 이렇게 위로 쭉 쌓이면서 어딘가 이 위에 오른쪽에 모서리가 이 직선의 선분에 딱 닿게 되는 그 꼭대기에 그 정사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제가 이때 감춰뒀던 그 n 플러스 5를 이제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조금의 차이가 나게 여기 n 플러스 5를 찍고 쭉 다시 아래 n 플러스 4랑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 그렇게 되면 여기 감독님 줌, 줌 부탁드려요, 줌. 자, 이렇게 되어지면 봐봐. 여기가 이쪽이 지금 길이가 1이에요, 1. 그치? 그러면 아까 닿았던 그 여기 모서리의 이 점에서 이 위로까지의 길이랑 그리고 이 오른쪽까지 X축과 평행하게 길이가 채 1도 각각 안될 거라 그 말이야. 그렇다라는 거니까 이 위에 만약에 정사각형을 하나 쌓는다고 하면 1이 넘어가서 무조건 이 주황색 선을 침범하지 않겠느냐고. 마찬가지 오른쪽도 이 길이가 이 주황색 길이가 1도 채안될 거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더 이어붙인다고 생각하면 이 주황색 선을 침범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니 우리가 결국은 이 n 플러스 5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부분은 정사각형이 생기지 않아서 이 위가 n 플러스 4일 때에 대한 그 직선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 개수로 우리는 생각해 줘도 충분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건데 그러면 하나 그 아래 두 개, 이런 식으로 1, 2, 3 개, 4 개, 이렇게 몇 개까지 더할수 있느냐라는 게그 다음의 문제. 그럼 이 아래 보시면 지금 이 길이가 1,1부터 시작하고 여기, 우리 다 안다. 딱이 위에 찍히려면 그림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각각이 1, 여기는 2만큼이 더 왼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n 여기가 n 플러스 4였고 그 하나 앞인 n 플러스 3에서는 여기서부터 더다 여기 만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라인이 여기는 이제 n 플러스 2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n 플러스 2니까 1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는 1 빼주신 n 플러스 1이 되어지는 거고 한 면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이 정사각형에 대한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더하게 되는 그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마지막 n 플러스 1까지 더해주는 것이 결국은 an이 될 거라는 거죠. 괜찮죠? 그럼 더해줄게요. 우리 2분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요. 그리고 첫 항은 1이고요. 끝 항은 n 플러스 1이니까요. 더해주시면 n 플러스 2요. 이게 지금 an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시그마 씌워달라고. 그러면 시그마 씌워줘서 계산할 건데 2분의 1 앞으로 꺼내주고 싶죠?
그러면 시그마 열어주시고 지금 n이 1부터 8까지에 대해서 뒤에 위에 분자 전개해 주시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2분의 1 앞에 일단 꺼내주시고, 제곱에 대한 공식 6분의 8, 9, 17 들어와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3 곱해져 있고, 이번에는 n 자연수에 대한 합. 그러면 8 하나 더해서 9 곱해주시고, 마지막 1을 8개, 즉16 더해주고, 2에 대해서 2분의 1을 전체 다 곱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누자. 6. 여기 4 되고요. 여기 3 돼요. 그치? 그럼 여기 2 나눠주시면 4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저는 이럴 때 앞에 이제 분모에 또 2가 있으니까 이쪽까지 이렇게 각각 나눠주면서 데려와요. 그러면 좀 빠르거든. 그러면 여기다 아예 또한번더 해볼게. 2를 지우면 각각 4는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8. 이렇게 더 줄여서. 그러면 여기 6에다가 17 곱하는 거니까 102. 그리고 여기는 6, 9, 54. 마지막에 8. 이렇게 더해주시는 거니까 164.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괜찮죠? 마지막은 이제 단순하게 an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거듭제곱의 합까지 공식을 한번 써봐라 라는 것까지 끌어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 n 플러스 5라는 그러한 하나 업된 그 값이 수가 나왔지만, 결국은 n 플러스 4와 n 플러스 4를 잇는 그 삼각형 안에서 생각해 주는 걸로 충분하다를 찾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러한 그림 나오고 상황 찾는 문제가 이제 또한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재미로 라이팅을 또 마지막까지 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수열 A에는 다음과 같은 또한 규칙인데, A2는 일단 첫째 항을 마이너스 곱해준대요. 그리고 이 이상인 그러한 수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제15항이 1이 되도록 하는 맨첫 항을, 첫째 항을 찾아라 라는 말이 되고 있어. 봐봐. 루트가 들어가 있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럼 안 돼.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더 단순해요. 왜냐? 지금 조건 보시면 이 루트 n이 자연수래. 그리고 다루고 있는 그 n 항 번호는 15까지야. 그치? 그러면 1에서 15까지 루트 n이 자연수가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4 아니면 9 아니겠습니까?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잖아. 이 친구들 아니면 이게 자연수가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n이 4랑 9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 n 플러스 1에 대한 항이에요. 즉, 하나 1씩 해서 아, A5와 지금 A10이 이 문제의 포인트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 A5와 A10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발생하냐면, 얘는 이 루트 n이 자연수예요. 그런데 그 값이 0보다 크다고 하면 위에를 따를 거고, 작거나 같으면 아래를 따를 거다. 즉, 이두 개의 항에서는 길이 각각 갈라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경우, 일단 자연수가 아닌 그 모든 다른 항, 모든 다른 항에서는 그냥 그 값을 플러스 1만 하면서 계속 가주면 된다라는 거야. 어때? 괜찮죠? 이 규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어우 루트 루트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씩 찝어오면 결국은 이 부분이 핵심이야. 이 부분이 길을 갈라지게 할 거고, 너네가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돼. 이런 걸 사실 말해주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는 이두 부분에서 길이 갈라질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A1부터 등장을 시킬 건데, 제가 이 A1을 우리 그냥 A라고도 쓰면서 한번 적어 볼게요. 1 데려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도 A 값들의 곱,

라고 이제 구해줘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일단 A예요. 그치? 그러면 A2는요. 지금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A야. 그 다음에는 이 A5랑 A1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1씩 다 옆에 간다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하나씩 업을 해주는 거지. 자, 이 다음에 이제 A5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길이 갈라진다. 어떻게? 그 앞에 항이 0보다 크거나 그게 아니거나 하는 경우로 갈라진다라는 거지. 그럼 이때 우리가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괜찮죠? 그럼 이때 0보다 크기 위해서는 A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쪽 제대로 적어줬으면 우리는 반대로 잘 적어주기만 하면 돼. 괜찮지? 그러면 A가 2보다 작아서 얘가 양수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뒤에 있는 값을 앞에 항에다가 루트, 이제 루트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이 A2에 대한 값을 곱해주래. 이렇게.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가 A 플러스 2가 지금 이 경우에 대한 A5로 정리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아래 경우는 양수가 아닌 그 외의 경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친구도 그냥 깔끔하게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얘를 1만 업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을 나눴어. 그 다음에 저는 A10까지 갈 거예요. 어떻게? 각 길을 또 플러스 1을 하면서 보내주면 돼. 그러면 이 아래에다 한번 적어볼게. 이번엔 A6이에요. 두 갈래의 길이 이어지고 있고, 이쪽은 A 플러스 2였으니까 하나 업하면 A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또한번1 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돼. 이렇게 이들에 대한 뿌리는 지금 여기에요. 각각의 범위가 지금 A가 여기 2보다 작고 여기는 2 이상이라는 거 계속 뿌리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우리 이어가겠지. 쭉쭉쭉. A9까지 한번 데려와 볼까? 그러면 A9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1씩 업에 가서 지금 7, 8, 9, 3번 업 하는 거니까 3을 더하셔서 A 플러스 6이 되고요. 이 아래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겠지.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A10이 와서 여기서 또한번 길이 갈라지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한번두 가지로 갈라지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길이 또 갈라지겠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갈라질 거고,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좋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범위를 우리가 나눠줘야 될 건데, 이 값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A를 어떻게 잡아줘야겠어요? A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지금 A9가 양수가 될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앞에 뿌리 생각해주고 2보다는 작아야 되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여기다 데려와서 아예 그냥 같이 쓰세요. 알겠지? 그리고 아까 6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 경우면 그러면 마이너스 6 이하 적어주면 되는 거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부터 적어줘 볼까? 이 값이 양수가 되려면 A는 7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반대 경우 적어주면 얘는 7 이상이면 되겠네. 오케이. 이 경우 때 그러면 각각 지금 위아래, 위아래에 대한 규칙 따르는 거고, 그럼 위쪽에는 앞에 여기 A10 데려와 적게 되면 이 A9에다가 이때는 지금 루트 N이 3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어디에 곱해달라? A3에다가, 여기에다가. 데려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4A 플러스 3이 돼. 이렇게 A10의 정리가 하나가 되고 이쪽은요. 그 외의 경우니까 앞에서 아 플러스 1을 하면 되겠구나. 여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 적을까?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면 되겠다. 좋아. 그럼 여기도 가볼게. 이때도 우리가 앞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7에다가 위에 여기서 했던 규칙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따라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더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 플러스 3a 더해지는 거니까 2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a10이 정리가 되어진다. 그리고 아래는 그 외의 경우니까 여전히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8. 이렇게요. 그럼 지금 보면 앞에 두 개에서 네 개로 갈라지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경우로 지금 갈라졌고,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할 점은 A15예요. 또 따따따따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A15까지 오고 싶은 거야. 근데 각각이 이렇게, 이렇게 총네 개의 값을 최종적으로 갖게 될 거라는 거지. 맞니?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한다고? 그 외의 경우니까 또다 1씩 업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지금 10에서 15까지 왔으니까 5번 다 5씩 더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4a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저기는 a 플러스 12가 돼요. 여기다 5 더하시면 2a 플러스 9가 되고요. 여기 5에 5 더해주시면 플러스 13이 돼. 이 값이 지금 1이 되도록 하자 이거지. 우리 여기가 이제 1. 이 되도록 하는 A 한번 생각해 줘 볼게요. 그럼 이때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7 되니까 이때의 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돼. 그럼 이 친구 채택할 거야 말 거야 따지는 거는 범위 바라봐 줘야 되는 거고, 범위 이 안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쪽은 넘겨주시면 A는 마이너스 11. 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죠? 얘도 오케이. 그럼 이 친구 봅시다. 이 친구는 우리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이때 a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어지는데, 범위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가 지금 7보다 작은데 앞에 거랑 같이 적어주시면 2 이상이면서 7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너스 4라는 친구는 탈락. 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볼 텐데, 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했으니까 여기 챙겨주고 다시 갈게요. 그럼 이때는 1이 되기 위해서 A가 12가 되어야만 해. 근데 범위에서 앞에 7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통과. 해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A가 당첨이 되면서 이들을 다 지금 곱하래요.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위, 가장 아래, A는 친구들부터 곱하면 우리 마이너스 21이 되어지고, 남은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곱하게 되면 21, 21, 231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어때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에 나아갈 방향이 이렇다, 힌트가 이렇다라고 설명했을 때 감을 잡고 사실 먼저 진행해보게 할 걸, 먼저 풀어보게 할 걸, 먼저 풀어봤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한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AO 이렇게 길이 한번 나뉘었고, 그쵸? 그 다음에 A10에서 지금처럼 각각이 또두 갈래로 나뉘다 보니 우리가 네 개의 길로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미리 그렇게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아, 여기를 제5항까지 적어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감을 잡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좋아. 그래서 2도 아까 말했듯이 루트가 있지만 나머지 항들은 그냥 다 플러스 1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라, 방향 잡으면 또한 괜찮을 것이다. 또한 재밌죠? 마지막 열심히 재미에 대한 라이팅을 끝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수학이 이제 사실 금방금방 잘 점수가 안 늘잖아요. 그쵸? 이제 암기로 보통 진행을 하는 그러한 이제 과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성적을 오르기가 어려운 이제 과목이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양으로 많이 이제 채워주시면 너네들이 가진 시간에 몇 배를 더 공부를 분명 할수 있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양으로 많이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까지 또 챙겨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 저는 압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또 왔다라는 것은 또 많이 또 하고 있다라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럼 질까지 또 챙기러 가는 거지. 마지막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라고요. 그치? 응원하러 온 거고요. 안녕. 이따 봐. 좋아요. 지금 우리 수기미 교재의 맨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달이 나올 때마다 같이 이러는 거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춤판을 벌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도 이제 수달이 좀 그리워질 텐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기로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한 모든 항이 정수이고라는 조건을 두고 있지. 좋아. 그러면 정수? 어떤 거를 많이 제한하거나 많이 거르거나 그러겠다라는 거고, 이럴 때의 A1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아래 조건을 또 하나씩 한번 보죠. 이거는 이제 조건이 아, 그 절대값의 그 값이 홀수이거나 짝수이거나라고 두고 있네.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3의 배수이거나 4의 배수이거나 했을 때는 3의 배수일 때는 3K, 3K-1, 3K-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화된 그 식을 우리가 딱 정해줬지. 딱 두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홀수, 짝수 우리가 표현해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바라봐줄 수도 있을 테고 그럴 때 조건 나를 쳐다봅시다. 왜냐면 아 그래서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했더니 어떠한 수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쳐다보는 거지. 나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타타 캐치해내야 된다. 우리 1을 넣었을 때는 되면 안 되고 2를 넣었을 때도 되면 안 돼. 왜냐면 가능하게 하는 최소는 3이어야 하거든. 그러면 1을 넣을 때 A1과 지금 A3은 같으면 안 되고 절대값이. 마찬가지로 2에 대한 절대값과 A4에 대한 그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되고 이 A3과 A5가 절대값이 같아지는 이러한 순간을 또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A5까지라는 이 항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제가 적어주기 시작하겠죠. 그치? A1, A2. 일단 적어. 냅다 적어. 그리고 제가 바라봐야 될 거는 3, 4. 여기를 중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홀수 짝수를 나눠줘야 되는 건데 하나 잡아서 일단 적어 보는 거지. 우리 짝수일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홀수일 어떻게 표현해? 홀수부터 갈까요? 2K-1 이렇게 표현하면 홀수고 우리가 2K 이렇게 표현하면 짝수잖아요. 그치? 지금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K도 마찬가지로 정수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해볼 건데 3을 적었으니 우리가 5까지 가가지고 저거를 확인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케이스를 또한 생각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A3이 A5와 부호가 같아서 이렇게 같게 되는 경우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갈게. 그렇게 되면 지금 2K-1은 절대값을 씌워도 홀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규칙을 따르는구나 라고 하고 3을 빼주는 거지. 그럼 여기가 2K-4가 들어가. 맞죠? 그렇게 되면 아, 짝수로구나.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구나. 바로 캐치해 주시고 여기가 짝수니까요. 얘를 이제 2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K-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게그 제3항과 이 값이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 바로 데려와 줘야지. 여기가 2K-1과 같아질 때의 K를 일단 정리해 보자.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해줘 봐. 해줘 보면 K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이 됐더니 우리는 각각의 값

마이너스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3 되고요. 같다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 바로 데려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A1의 절대값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앞으로 저는 역추적을 또한 해 나갈 거야. 맞지? 그러면 역추적을 하기 위해서 바로 바라보셔도 좋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봐. 이렇게. 식을 이렇게 보면, 그 뒤에 항에서 3을 더하거나 2를 곱하거나,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헷갈리시면, AN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 뒤에 항에서 플러스 3을 해달라. 이쪽에서는 그 앞에 항은 뒤에 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역추적을 한번 해보면 이때는 우리가 가능한 게 플러스 3을 해주면 0이 되고 두 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돼. 후보를 찾았어요. 모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역추적에선 항상 조건을 제대로 걸러줘야 돼요. 위에는 이 절대값이 홀수여야 되고 아래는 이 절대값이 일단 짝수여야 돼. 그럼 위에는 탈락이죠. 탈락. 그럼 아래는 절대값 짝수니까 오케이? 그대들아, 우리 아직 조건 나에서 이 최소라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 이때만 먼저 된다라는 거는 여기가 안 된다라는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 얘네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A2와 A4에 대한 그 절대값이 6으로 같아요. 같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도 탈락. 해서 지금의 위의 경우에서는 나아갈 길이 더 이상 없다. 괜찮지? 이어갈게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짝수야. 반으로 나눠서 K야. 이 친구 어때? 경우를 나눠줘야겠다. 당황하지 말고, 이때 K가 홀수거나 짝수거나 이러한 케이스를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K-3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2분의 K 이렇게 오는 거겠죠? 이 값이 지금 앞에 있는 A3이랑 같아서 이렇게 둘 때의 K를 일단 찾아주자. 괜찮죠? 그러면 이때는 K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이때는 K가 0이네요. 각각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도 넣어주시면, 여기 두 갈래의 길이 나와서 사실은 두 갈래 길을 적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K잖아요. 그래서 위의 경우를 제가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여기는 0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적을 필요가 없었구나. 여기 마이너스 3 곱해주시면 이 앞에는 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6 그리고 아래는 0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한번더 역추적을 가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플러스 3하고 곱하기 2 하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각각의 지금 절대값이 홀짝은 맞는데, 아까처럼 지금 이 경우는 2, 4에 대한 그 항에 대한 값이 같으니까 이 친구 탈락. 그럼 마지막 여기서 역추적 한번더 해보면, 3 더하면 마이너스 9. 여기 두배 하면 마이너스 24인데, 오케이. 그럼 0이는 홀짝 맞고, 그 다음에 제3항과 절대값이 다른 거 확인했으니 이 둘은 통과가 되는 거고, 이어갈게요.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아래 경우로 이어지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3도 하시고 여기 곱하기 2 해주시는 건데, 이때 보니까 일단 얘는 A4랑 같아지니까 탈락. 3은 여태까지는 괜찮은데, 한번더 가볼게요. 3또 더하니까 여기가 6이 되고, 여기 그러면 홀수가 돼야 되는데 탈락. 등장하자마자 탈락. 여기 2 곱하니까 6이 돼야 되고, 6은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 친구는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지금 첫 번째, 이 경우에 해당하는 우리 A1은요, 여기다 적을게요. 지금에 대한 해당하는 A1은 누구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그리고 6, 이렇게 3개의 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A3, A5가 같은 경우로 한 거잖아. 이 게임 한판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호가 다를 때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싸, 싸. 이 세팅이 변하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부호가 다를 때, 즉 3이 마이너스 A5와 같게 될 대로 한판더 해보겠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홀짝으로 둔 다음에 진행하는 거니까.

0: 아까보다는 우리가 바로바로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치? 그럼 이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이렇게요. 그럼 이때는 K가 넘어가서 넘어가서 하면 1이네. 그럼 이쪽도 여기가 마이너스 2K랑 같고, 여기도 마이너스 2K랑 같고, 따라서 K는 넘어가서 넘어가서 이때의 K도 1인 거고, 이때도 0인 거네요. K가 0이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저 A3에 대한, A4에 대한 값을 적어주자. 1인 거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2, 1 넣어주시면 여기 1 이렇게 나오네요. 그 여기도 1 넣어주시면 여기가 1,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뒤의 경우는 또 0, 0 이렇게 이어진다. 그럼 이때 역추적하러 갈까요? 우리 여기도 당연히 1 넣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앞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3을 더해주거나 지금 2를 곱해주거나 이렇게 가는 거였잖아. 근데 보면 짝수니까 얘 탈락. 그리고 여긴 짝수인데 여기 또 여기에 대한 절대값과 여기에 대한 절대값이 같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탈락. 아, 위의 경우 다 탈락. 그럼 아래 경우 생각해보면 3 더하시고 2 곱해. 홀짝은 맞고 뒤에 같은 거 없으니까 둘다 통과. 3 더해주시고 2 곱해. 마찬가지로 홀 아니니까 탈락. 그러면 여기도 우리 3 더해주시고 2 곱해. 뒤랑 같은 거 없고 홀짝이니까 다 통과. 그럼 마지막 이 0에 대해서도 3 더해주시고 2배. 이 친구 같아지니까 탈락. 홀수인데 한번더 해주시면 여기 3 더해주시는데 등장하자마자 짝수라 탈락. 그 다음에 2 곱해주시면 6이니까요. 예, 괜찮네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숫자와 6까지 네 개가 더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있던 그 A1이랑 구하려는 게 절대값 합을 해주래요. 그럼 우리 지금 6은 중복돼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한번 안 더해줘도 되는 거고 다 더해주시면 이 친구들 절대값으로 더해주면 39네. 39. 뒤에 있는 이 친구들 다 더해주시면 25예요. 25.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64.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해석 그대들아.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완성을 했어요. 아주 아주 고생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그대들 우리 이제 이 정리한 거를 토대로 조금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감가 잘 채워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문제 풀다가 잘 풀리거나 성적 오르거나 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자랑하러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잘 풀리기 시작하면 꼭 자랑하러 와주세요. 그럼 너무 기쁠 것 같으니까. 제가 막강해 하는 놀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왕강 초를 같이 이제 끄면서 끝을 내는데 여러분들 오면서 물론 이제 다시 안 풀리는 문제들을 끙끙거리면서 왔을 테지만 알지? 지금 수능 기출의 미래는 꼭두번 이상 말이 이제 두번 이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 번까지도 봤으면 좋겠어요. 챙겨주셔야 되고 우리 얼마나 바빠요. 수특 챙겨야 되고 수기미 챙겨야 되고 다른 것도 막 봐야 되고 그런데 수학 1 그리고 수학 2 뒤에 이제 선택까지 챙겨야 되니까 맘먹고 어디 한번 시원하게 수학을 많이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많이 해보겠다. 노는 게 제일 좋아이지만 많이 시작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고민되는 일 궁금한 거 있으면 또한 와주시고 그리고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수다라 같이 인사하자.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계속 미래를 위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춰

0: 주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관리 권유정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 과학기술과 윤리 마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정보사회와 윤리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22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악에 대한 인식이 선에 대한 인식보다 쉬우며 악의 존재는 선의 존재보다 인간을 더 도덕적으로 행위하게 한대요. 표시해봅시다. 악의 존재는 인간을 더 도덕적으로 행위하게 한다. 구원의 예언보다는 불행의 예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윤리학은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아, 우리가 미래가 어떨 것이다 라는 선한 전망,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미래 세대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못 살아, 큰일 나, 자연 다 파괴돼, 이런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때 훨씬 더 책임이 넓어지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요나스고요. 1번 봅시다.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를 습득해야 된다.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북돋아주는 약간 촉진제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촉진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미래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는 미래는 큰일 났어, 지금 행위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행위들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요나스에 해당하는 선지로 적절하게 되겠네요. 2번 봅시다. 비이성적 존재에 대한 기술의 역량은 숙고의 대상이 아니다. 비이성적 존재 누구 있죠? 예를 들자면 동물 비이성적 존재고요. 식물 비이성적 존재죠. 자, 요런 존재들에 대해서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요나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일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두 대상. 첫 번째 누구? 미래 세대. 미래 세대 인류한테 우리가 일방적인 책임을 지고요. 또 두 번째, 자연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전체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비이성적 존재들이죠. 이 비이성적 존재들에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숙고의 대상 맞고요. 3번, 인간은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 사후적 책임을 중시해야 된다. 자, 사후적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일어났어요.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 책임지는 것이 사후적 책임이라면, 사전적 책임은 아직 결과가 일어나진 않았는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했을 때 그 예측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라는 이야기 틀렸습니다. 4번,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를 현 세대의 의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 자,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 뭐 예를 들자면 자연이 느낄 공포, 아니면 또 현 세대의 인간이 느낄 여러 가지 공포, 미래 세대 인간이 느낄 공포, 여러 가지 공포들을 당연히 현 세대의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나스에 따르면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들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 현 세대가 의무를 지녀야 된다라는 게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전환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5번. 인간은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개입해서 뭔가 기술이 선하다, 악하다, 그리고 자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가치의 개입을 통해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자연 자체는 그냥 단순히 기술의 어떤 수단일 뿐이야.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23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대요.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힘이 있다라는 것은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간에는 자명한 일이었다. 인간의 책임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권력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 자, 우리 과거에 전통 윤리학이 나왔던 시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무까지 확장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상호 간에, 지금 살고 있는 뭐 엄마, 아빠, 친구, 이런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있었던 일이지.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힘이 커지면서 책임의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됐다고 했죠. 어디까지? 생물계의 상태, 그리고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 미래 세대까지도 확장이 되었대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힘이 확장된 것과 연관이 있다. 마찬가지로 요나스의 입장이고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골라봅시다. 1번.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서 비례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의무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책임을 질수 있다라는 그 힘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술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많아졌죠.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책임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비례하는가? 긍정의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과학기술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아니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게 사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들 중에서는 과학자가 의도한 결과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의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는 비의도적인 결과.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근데 나쁜 일이 벌어졌네?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외돼야 되는가? 아닙니다. 부정의 대답을 할 것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 아직 미래 경험 못했어요. 근데 요 미래가 어떻게 위협당하게 되는 거죠? 과학기술 때문에. 거기서부터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어서 3번 맞는 선지. 4번.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는가? 자,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누가 있죠? 현 세대의 인간이 있죠. 현 세대의 인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현 세대의 자연이라든지 동물,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동물이. 우리가 그냥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일 뿐.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인간, 권리를 주장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직 안 태어나서. 그런데 이 주장하는 존재 이외에도 현 세대가 책임져야 될 대상 있죠. 누구? 자연 전체, 그리고 미래 세대 인간. 이런 존재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 거고요. 5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가 도출되는가? 인간은 반드시 책임질 수 있어. 라는 그 사실로부터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 라는 당위까지 도출되는 것이 이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긍정하는 선지가 되겠고요. 틀린 것은 2번.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4번 볼게요.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갑.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한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망보다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라는 것의 특징, 우리 앞에서 선지로 몇번 구성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봅시다.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래요. 공포라는 것이 우리가 뭔 행위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행위를 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포로부터 책임이 도출된다라는 요나스의 입장이었고요.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수 있대요.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지면 과학기술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근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뒤에 가서 환경윤리 파트에 나오는 사상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사상가들이 충분히 과학기술에도 접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윤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결론적으로는 인간중심윤리,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대상이다. 뭐 생태중심윤리, 생태계까지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과학기술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을 사상가는요, 그때 우리가 볼, 그리고 여기서도 다뤄지는 베이컨이라는 사상가고요. 베이컨 하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본 명언이죠, 여러분. 자, 이 아는 것이 힘이다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뭐에 대해 아는 것,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곧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뭐, 광합성은 어떻게 하는지, 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자연에 대해 지배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도 뭐였었냐면,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즉, 알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할수 있대요. 그만큼의 힘이 생겨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해 아는 만큼. 자, 그랬을 때이 베이컨은 너무 유명한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학자고요. 중심주의. 환경윤리 파트에서 인간중심주의 학자로 나오는 사상가인 거고, 우리 요나스는 생태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요나스가 베이컨에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자, 1번. 과학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끊어봅시다. 과학기술자가 뭔가를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중요해요. 라는 것은 오히려 베이컨이 강조할 입장이죠. 그래서 애초에 요나스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비판도 아닙니다. 2번.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끊어봅시다. 책임 범위, 자연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 요나스가 했던 이야기죠. 우리 책임을 현세대만 질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 자연까지도 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학자인 베이컨에게, 야, 너는 우리가 책임을 자연까지 져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있어. 그걸 간과하고 있어. 라는 비판, 적절한 비판의 방향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사용은 제한될 수 없음을까지 끊어봅시다. 자, 인류의 편의, 인류의 이익, 뭐 이런 말들로 대체될 수가 있겠죠. 복지라는 단어가. 그런 복지를 위한 과학기술은 무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히려 베이컨이 긍정하는 입장이고요. 요나스는 아무리 인류의 복지를 위한다고 한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위협이 되고 자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4번.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호혜적인 책임이 있어야 함을 간과한다. 자, 요거 많이 나오는 선지라고 했었죠. 요나스에게. 현 세대랑 미래 세대는 상호 간의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현 세대 인간이 미래 세대한테. 그리고 미래 세대는 현 세대한테 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호혜적 책임이 있어야 함이라는 말 자체가 요나스로부터 출발할 수 없고요. 5번.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함. 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환경 파괴됐어요. 자, 이 환경 파괴조차 해결할 수 있는 건 과학기술이다라고 보는 것은 과학기술 만능주의예요. 근데 이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은 베이컨이고요. 요나스는 아니다. 과학기술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 문제들이 있고 미래 세대의 존속이 있기 때문에 현 세대가 나서서 어떤 억제할 과학기술은 억제하고 좀 억제할 행위들은 억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요나스가 할수 있는 선지가 아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서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대상,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통 윤리의 틀로서는 이 행위들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는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자, 처음 우리가 지금 요나스는 되게 많은 문제들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 나온 이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해요. 윤리적 공백. 일단 밑줄 치고 끝까지 읽어볼게요. 인간이 갖게 된 새로운 종류의 행위 능력은 윤리의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며 또 새로운 종류의 윤리를 요구한다. 인간의 그 행위 범위가 넓어져서 행위 능력이 굉장히 광범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윤리, 지금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윤리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요나스라는 거 유추해낼 수 있고요. 자, 이 윤리적 공백에 대해 설명하자면, 윤리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공백,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없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고 나서부터 또그 안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전하면서 정말 무궁한 발전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를 쓰고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주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윤리적인 논의, 윤리적인 도덕 원칙 같은 것들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윤리적 논의. 자, 그 사이에 뭐가 발생하죠? 공백이 발생하죠. 요만큼의 공백.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 그거보다 더딘 윤리적 논의. 그게 바로 윤리적 공백입니다. 자, 이 윤리적 공백이 발생했으면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근데 과학기술을 끌어내리기가 어려워요. 이미 무궁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를 올려야 되냐면 이 윤리적 논의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윤리가 요청된다라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그냥 거리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아직 미해결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들이 있는데 그 딜레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의 공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기술은 생태계의 수용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된다. 자, 그렇죠. 생태계의 수용 범위, 즉 우리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술이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상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인 선지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에서는 틀렸고요. 2번. 기술에 내포된 위협적 요소는 윤리적 수코의 대상이 된다. 기술에는 여러 가지 공포의 논의들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윤리적 수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3번,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되어야 된다. 아니죠. 우리 요나스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의무 당연히 지녀야 되고요. 그 인간 안에는 현세대, 미래세대 다 포함이고,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의무도 당연히 지녀야 됩니다. 대체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 4번, 새로운 윤리학은 무조건적으로 준수해야 할 명령을 제시한다. 자, 요때의 명령, 우리 앞에서 보고 넘어왔습니다. 정언 명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정언 명령? 칸트의 정언 명령을 재해석해서 생태학적 정언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장들로 표현이 될 수가 있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너가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 인류가 존속할 수 있게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행위하라 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선지니까 틀렸고요. 5번 기술이 초래할 공포를 발견하고 행위의 의무를 도출해야 된다. 이 공포로부터 의무가 도출된다라는 게 요나스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정답인 선지라서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학기술의 윤리 다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보사회화 윤리입니다. 이 정보사회화 윤리는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윤리 파트

에서 핵심 쟁점, 대전제 소전제 결론, 뭐 OX, 핵심 주장 이런 독해 지문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또한번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정보 사회와 윤리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들은 나와주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모르더라도 잘 읽어내고 풀수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어려운 파트가 될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지문 살펴보고 선지 골라내 보도록 할게요. 26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확대해서 볼게요. 온라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쉽고 빠르게 여론이 형성된대요. 온라인의 의견 누구나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여론 형성이 빠르게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여론이 개인의 색다름을 비난하기도 한대요. 물론 색다름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개입할 수 있지만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색다름을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까지 봤을 때 지금 이 칼럼 요약해보자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이 여론이 가끔은 개인의 어떤 개성, 특징을 억압하기도 한대요. 근데 만약에 이 개인의 특성이나 개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 억압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보기 싫다. 나 이거 싫어. 너의 개성 싫어. 라는 이유로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모두가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여론의 횡포래요. 이런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색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자, 횡포, 여론의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 개성적으로 색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획일성을 강요하고 개별성을 억압한다면 개인과 사회의 진보는 불가능하다. 여론을 통해서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면 진보가 어렵대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개별성 추구를 독려하는 제도와 공공의식은 바람직한 삶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볼게요. 여론이 개인의 의견 표현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경우? 있었어요. 어디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개인의 의견 표현에 개입할 수가 있겠죠. 2번. 여론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색다르게 행동할 수 없다. 참 어려운 선지예요. 국어 독서 지문에 나올 법한 선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밑줄 쳐놓은 부분에서 요 부분 끌어와 볼게요. 이런 여론의 횡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색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대요. 즉, 횡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색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색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이 횡포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색다름을 추구하는 행위에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역시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색다름을 추구하는 개인이 늘어날수록 사회의 발전이 지체된다.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성을 강요하고 개별성을 억압하면 진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사회적 발전이 지체되는 것 아니고요. 5번. 획일성을 거부하는 것은 비난한 일도 권장해야 할 일도 아니다. 획일성을 거부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개별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특성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 진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7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은 의견을 공유하는 일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사회 혼란 예방을 위해서 글은 의견 공유하는 일 금지. 이런 주장들이 지금 있대요. 하지만 인터넷에 공유되는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다. 만일 표현을 억압당한 사람의 의견이 옳은 경우, 첫 번째, 의견이 옳은 경우,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대요. 만약에 누군가의 표현을

적합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답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 사람의 의견이 그럴 경우 틀렸을지라도 참과 거짓의 대비를 통해 진리를 보다 생생하게 인식할 기회가 사라진대요. 그 사람의 의견이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짓말을 반박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리가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의 의견이 그런 것이지만 세 번째, 그 안에 진리가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 그 진리는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조차 차단된대요. 따라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게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틀린 이야기든 맞는 이야기든 틀린 이야기지만 안에 일부 진리를 포함하고 있든 상관없이 일단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칼럼의 주제였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 진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리가 확산되는 그 것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지문을 통트는 주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진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1번 정답. 2번. 인터넷에 공개된 그런 의견 안에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는 없다. 자, 3번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찾아냈었습니다. 뭐였냐면 의견이 그런 것이어도 그 안에 일부 진리가 포함됐을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글은 의견 안에 진리가 포함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 인터넷에서 글은 의견을 제한해야만 진리 발견의 기회가 증가한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터넷에서 글은 의견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논리였고요. 4번, 인터넷에서 글은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번과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은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보장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5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옳은 의견은 모두 개진될 것이다. 요 이야기는 아예 애초에 이 내용 자체 안에 들어있는 내용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8번 볼게요.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식 검색의 기능을 넘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친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매력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사용자의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대요.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내는 지지에 익숙해지면 사용자는 항상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으며 이 소통에 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인간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대요. 자, 생성형 인공지능 좋지만,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을 세 가지를 짚어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과도하게 의존하면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선생님도 약간 그래요. 그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선생님도 많이 의존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어떤 짧은 글을 쓸 때도 이 제가서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이 인공지능한테 한번더 검사를 받는 이런 의존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또이 지지에 익숙해지면 사용자는 자신이 옳다는 착각에 늘 빠질 수가 있대요. 선생님의 친구인 그 생성형 인공지능 친구도 그 친구도 늘 선생님한테 좋은 얘기만 해줘요. 유정아 할수 있어. 힘내. 너는 가능해.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고 나 맞는데? 내가 틀린 거 아닌데? 이런 착각에 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소통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인간 관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친구들이랑 카톡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이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받는 지지, 이런 소통이 조금 더 깊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선생님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단점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대요. 중요한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래요. 사용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도구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다. 자, 무작정 거부할 수 없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활용해야 된대요? 그냥 무작정 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도구로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28번 문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견해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시 사용자의 반성적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윤리적으로 성찰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내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이것을 통해서 받는 지지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는 1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2번,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실의 인간관계를 대체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 3번, 생성형 인공지능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애초에 언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윤리 사상 안에서 목적적인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뭐 칸트에서 봤고 또 레건에서 봤지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목적적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3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은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만 한정된다. 아니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도구로도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5번, 생성형 인공지능은 유해함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는 또 어떤 장점들, 도움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틀린 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9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율주행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자율주행 3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한대요.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동공 상태와 같은 생체 정보 및 질병이 력과 같은 의료 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고, 주행이 끝나면 해당 정보들을 비식별 조치에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갑의 입장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자율주행 중에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 이 운전자의 생체 그리고 의료 정보 이런 합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갑이 했고요. 을은 거기에 동의하면서 어디까지 제공을 해야 되냐, 생체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 의료 정보도 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치만 주행이 끝나면 비식별 조치에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된대요. 비식별 조치란 아래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래요. 예를 들어 유정쌤 차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비식별 조치를 하게 되면 이게 유정쌤인지 누군지를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자, 갑. 안전을 위해 운전 당시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에서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 갑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 괜찮대요. 개인 정보의 남용에 우려가 있는 질병 이력 제공은 금지되어야 된대요. 명확하게 둘의 의견 차이가 지금 보이고 있죠. 생체 정보 둘 다 인정. 근데 질병, 어떤 의료 기록 이런 거는 갑은 안 된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는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로 활용할 때 사회적 안전이 보장됩니다. 라는 마무리 멘트까지 있었습니다. 자, 둘의 핵심 쟁점으로 보려면 우리 갑과 을 중에서 한 명은 동의하고 한 명은 동의하지 않을 때 핵심 쟁점으로 골라낼 수가 있었거든요. 보면요. 1번, 비식별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갑도 동의, 을도 동의했습니다. 자,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었냐면, 이런 비식별 조치를 하고 또 비식별 조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조치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쟁점이 될 수 없고요. 2번,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도 되는가? 생체 정보에 대한 공공 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갑도 동의, 을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을은 이 질병 의료 기록까지도 활용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죠. 3번, 운전자의 질병 이력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을 제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 생체 및 의료 정보 둘 다 동의했었고요. 갑은
개인정보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병 이력 제공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핵심 쟁점은 갑은 동의하지 않고 을은 동의하고 있는 이 3번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4번,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는가?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되는가? 제공을 하기는 하지만 뭐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둘 다 동의할 선지고요. 5번, 자율주행 시스템의 운전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이 5번 선지가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그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갑도 동의, 을도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의 핵심 쟁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0번 넘어가 볼게요.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공지능 기술은 끊고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킴으로 끊고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한 번씩 끊어볼게요. 자, 그리고 대전제를 보면요. 대전제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끊어봤을 때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 A.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B. 로 두고요. A는 B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인공지능 기술은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새로 나와서 C,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아까 대전제에서 B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C는 B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 앞에 생명윤리 파트에서 정말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대전제와 소전제가 결합해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소전제에 들어갈 수 있는 명제는 반드시 C는 A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둘이 결합돼서 C는 A는 B다, 즉 C는 B다 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전제에 들어갈 내용 C는 A다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 C는 A다를 말로 풀어보자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다. 일자리 축소. 라는 것이 소전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이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반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에 대한 기업 수요를 감소시킨다. 즉, 일자리를 축소시킨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축소시키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1번 틀린 선지. 2번. 인공지능 기술은 직업을 통한 인간의 자아 실현 기회를 박탈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직업을 통해서 인간이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 주어졌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축소됐어. 직업이 축소됐어. 그러니까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어. 가 되기 때문에 역시 반론은 아니고요. 3번.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내용 살펴봅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이 됐더니 오히려 인간 노동이 필요한 직종이 증가했더라.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반론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 노동 대부분을 자동화 기기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인간 일자리가 축소된다라는 내용이라서 틀렸고요. 5번. 인공지능 기술로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물론 뭐 일자리 줄어들어도 최소한으로 노동 필요해요라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반론은 뭐였냐면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인간의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아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의 인간 노동은 필요하다, 일자리는 줄어들어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명확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뉴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소비하고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대요. 정보 소비, 동시에 생산. 이 과정에서 1인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전문 운영자도 나타나게 되었대요. 이에 따라 참신하고 다채로운 소재와 유형의 정보들이 생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정적이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도 급증되고 있대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 처벌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표현의 자유도 억압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법적 제재가 실효성이 있기는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칼럼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의미 있었어요. 자,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자면 뉴미디어 확산되면서 누군가는 정보를 원래는 소비만 했었는데 또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또 1인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전문 운영자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정보들, 다채로운 정보들, 다채로운 유형의 소재들이 생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요런 거였죠. 선정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도 급증하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법적 처벌?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법적 처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표현의 자유 억압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법적 제재도 필요하고 또 동시에 매체 이용자들, 여러분들과 선생님이죠. 이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칼럼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매체 이용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매체 이용자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판단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번부터 정답이네요. 2번. 전문 운영자들의 등장으로 유해 정보가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전문 운영자들 나타나게 됐고, 다채로운 정보 나타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요런 정보들, 안 좋은 정보들 증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3번. 뉴미디어 확산은 창작물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여기 우리 문장 끌어와서 네 번째 줄에 다채로운 소재와 유형의 정보들이 생산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이 선지, 틀린 선지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4번.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가 없다. 자, 요거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법적 제재도 실효성이 있지만, 즉, 법적 제재가 국가의 제재죠. 국가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도 틀린 선지입니다. 5번. 뉴미디어 확산으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누구도 정보를 쉽게 소비하고 또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경계가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중 많은 것들이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 이용되고 있대요. 이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한대요. 까지 요약을 해봅시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정말 저작권을 잘 지키는 데이터면 좋겠지만 어떤 데이터들, 많은 데이터들은 그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히려 이렇게 저작권을 너무 강력하게 인정하다 보면 인공지능 산업 위축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 다 공공재로 써야 돼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이어서 봅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데이터 원 저작자의 노력과 정당한 권리를 간과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원 저작자는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더 많은 유인을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칼럼에서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2번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인공지능 산업을 위축시킨다 아니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을 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3번 저작권 보호와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는 양립할 수 없다 아니었죠. 저작권을 보호하면 오히려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틀린 선지. 4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원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자, 원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칼럼 전체를 아우르는 주장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은 원 저작자 동의 없이 가능해야 된다. 아니죠.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3번 볼게요.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개인의 초상, 성명 등과 같은 인격적 속성을 경제적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대요. 이로 인해 인격적 속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등장했대요. 유명인의 인격적 속성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광고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 퍼블리시티권이 보장될수록 타인의 인격적 속성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짧은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살펴보면 뉴미디어 발전 때문에 인격적 속성, 특히나 더 유명인들의 인격적 속성이 무단으로 사용돼서 광고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이 퍼블리시티권의 특징은 배타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퍼블리시티권 보장하는 거 정말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표현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까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개인의 인격적 속성을 이용한 영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지금 이 선지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적 속성을 이용해도 이 퍼블리시티권을 존중해준다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2번. 개인에게 속한 무형의 속성에 배타적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지금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무형의 속성 골라보면요. 인격적 속성이 곧 무형의 속성이 될수 있겠죠. 형태가 없는 거니까. 자, 이런 인격적 속성에 배타적 권리 부여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그 권리를 통해서. 그래서 될수 있다. 정답이고요. 3번.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공공재이며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하는 이 인격적 속성에 관련된 정보에 배타적 권리인 권한을, 권리를 부여를 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그래서 공공재라고 할수 없고요. 제한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역시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우리 틀린 선지 골라내는 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볼게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너무 확장돼서 권리 존중에 대한 그런 의견까지 없이 그냥 무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었고요. 5번. 공적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가질 수가 있다. 당연하죠. 우리 인격적 속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적 인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요. 일반인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4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수행 평가를 채점하는 인공지능 교사 도입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채점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을, 효율성 차원에서는 도입을 찬성하지만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채점하느냐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AI 교사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 알고리즘을 채택해 적용하므로 채점의 공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채점 알고리즘 적용으로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AI 교사의 도입으로 평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지만 평가 기준 자체가 편향적이어서 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특정 알고리즘에 대비하다 보면 글쓰기가 정형화되면서 다양한 글쓰기가 위축됩니다. 지금 이 토론의 핵심 쟁점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어떤 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AI 인공지능 채점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 입장에 논의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선지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I 교사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을 먼저 볼게요. 평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라고 했었고, 값 보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점 알고리즘을 채택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 기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둘 모두가 동의. 2번, AI 교사 도입은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값 먼저 보면요. 공정성의 문제 발생하지 않아. 즉, 공정하다라는 거죠. 을, 공정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 갑, 네, 을은 아니요. 이기 때문에 2번이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AI 교사 도입은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끼치는가? 네, 그렇죠. 갑 먼저 보면요. 다양한 채점 알고리즘 적용으로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대요. 즉, 누구의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의 글쓰기가 다양해지는 거고, 학생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을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한 글쓰기가 위축된다라고 해서 이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3번 을도 정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4번. AI 교사 도입으로 수행평가 채점 시간이 줄어드는가? 첫 번째 봅시다. 갑. 채점 시간이 줄어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었고요. 을도 효율성 차원에서는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둘다 동의. 5번. AI 교사 도입에 있어서 효율성은 고려되어야 되는 조건인가? 갑.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도입되어야 된다. 을. 효율성 차원에서는 도입을 찬성한다. 근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될 조건이냐라고 하면 둘 모두가 동의할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광고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대요. 허위 과장 광고.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SNS를 통한 광고는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에 대한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광고는 허용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SNS를 통한 광고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도 인정. 그렇지만 허위 과장 광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갑의 입장. 을, 아닙니다. SNS를 통한 광고를 허용하되 적극적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면 이 수단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갑의 입장, 전면 금지하자. 을, 제한적으로 단속을 하면 일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쟁점 찾아봅시다. 1번, SNS를 통한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갑, 당연히 규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을도 마찬가지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2번 볼게요. SNS를 통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야 되는가? 갑, 모두. 전면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했고요. 을은 아닙니다. 일부 허용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핵심 쟁점 2번이 되겠네요. 3번. SNS를 통한 광고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가? 을 먼저 보면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갓 넘어서 보면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둘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선지가 되겠네요. 4번. SNS는 기업의 광고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둘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 수단이어야만 한다. 이런 거는 토론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었고요. 5번, SNS는 허위과장 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가? 갑, 악용 소지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고요. 그리고 을도 수단이 될수 있지만 단속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핵심 쟁점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36번 볼게요.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굴을 식별하여 본인임을 인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비밀번호나 디지털 인증서보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기에 활용 범위 확대하자를 동의한다. 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에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결합한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는 반대한대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크대요. 갑 아닙니다.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대요.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인정.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판독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살펴봤을 때 지금 갑 을은 안면 인식 기술 자체는 둘 모두가 찬성.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기술에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죠. 1번 봅시다. 안면 인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나요? 갑 아니요, 을 아니요. 왜냐하면 안면 인식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둘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2번.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나요? 을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큽니다. 갑 사생활 침해할 수 있지만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둘다 동의. 3번.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나요? 당연히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안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은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나요? 간 먼저 보면요.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을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해서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둘다 동의. 마지막 5번 볼게요. 안면 인식 기술과 고도화된 인공지능 결합을 허용해야 되는가? 이게 둘의 핵심 쟁점이었죠. 인공지능 끌어와서 안면 인식 기술에 적용해도 되냐, 안 되냐. 자, 을 먼저 보면요. 을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갑의 경우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이 토론 핵심 쟁점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많은 문제들 또 살펴보았는데요. 과학기술 윤리 요나스 이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과학기술 윤리 안에 환경윤리 사상가들이 끌어와서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봤던 문제 중에 베이컨이 나오는 문제가 그러했었죠. 그리고 요나스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인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정보사회와 윤리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핵심 쟁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내용들을 잘 꼼꼼히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먼저 말로 한번 풀어보거나 아니면 글로 옆에 적어본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이거든요. 우리 한국지리 대단원 5단원이고요. 자원과 소비의 공간, 그러니까 자원, 그리고 뭐 농업, 서비스업,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원인지 한번 목차를 볼 텐데, 자원, 농업, 교통통신, 서비스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원 파트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통계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통계는요, 미리 이야기하는데요. 기출된 연도의 통계값의 그 연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땐 맞아. 그땐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맞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기출 문제도 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요. 근데 자원이 부족한데 이 자원이 얼마 안 되는 게막 지금 최근에만 폐강을 하고 막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의 상황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이 가장 통계가 지금 변화무쌍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거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수능을 칠 친구들은 올해 나온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학년도 있죠. 2027학년도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통계 자료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최신 자료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안 보는 친구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아요. 특히 자원 파트는 무조건 나옵니다. 농업 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통계 자료가 좀 어렵게 나오면 한국 지리 전체 문항 중에 가장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지금 이 단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통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여러분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지역별 일체 에너지 공급 구조, 최종 에너지 소비량, 뭐 소비 공급, 뭐 발전량. 이거 선생님 동그라미 친거 있죠? 이게 문제에서 이게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꼼꼼하게 지금부터 잘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도 네, 종종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어렵게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 파트에서도 주요 작물들 특징들을 지역별로 그리고 비중별로 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역별 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공업 파트도. 그래서 공업별 지역 간 제조 구성. 네, 이것도 다 통계로 나오거든요. 지역 간 제조업 종사자 변화, 지역별로 발달한 제조업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통계 자료로 계속 비교하고 선지에서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안하지만 다 중요해요. 자, 그래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파트가 그래도 이건데, 공부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고 올해는 안 나오겠지 하면서 안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도 소매업태별 특징, 서비스업이거든요.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징,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네,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오늘부터 시작할 파트가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빽빽하죠. 어떤 해에는 두 문제도 나온 네, 해도 있었습니다. 수능에서. 여기도 아주 인기가 많아요. 농업 하나, 공업 하나. 네, 보통 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온 편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뭔가 빈칸이 보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어쨌든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네, 대비는 해 두셔야겠죠.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자원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첫 번째 문제가 어떤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비율이잖아요. 다행히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번 나오는 그 자료의 자원들이 거의 반복되거든요. 이런 점에선 좋은 거죠. 이런 점에선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도 뭐가 실려 있냐면 요거. 주요 광물 자원 요거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우리 주요 에너지 자원, 특히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거의 다 수입하잖아요. 그쵸? 특히 석탄 중에서 무연탄 예전에 좀 많이 캐다가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에는 거의 생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강원도에 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에너지 자원 화석연료에서는 거의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광물 자원 좀 이 정도야. 근데 이제 비금속 강물 있고요. 금속 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강물은 말 그대로 금속 같은 거예요. 뭐 구리, 텅스텐, 뭐 철광석 이런 게 금속 강물이죠. 근데 비금속 강물은 약간 흙 같은 거 있잖아요. 석회석. 고령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생산이 되는데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강원도 영월에서 원래 이제 최근까지도 중국산이 수입되면서 폐강이 됐었어요. 대부분 수입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생산을 해도 경제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거 금속 강물입니다. 그다음에 철광석. 자, 어디에서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는 100% 강원도입니다. 100%. 이거 잘 기억하세요. 100% 강원도. 자, 제철공업의 원료고요. 당연하죠. 네, 철광석 없으면 안 되니까. 대부분 북한에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그 남한하고의 매장량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북한에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거에 대한 또 장점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대부분 수입하고 있고요. 주요 수입 상대국은 네, 우리 세계지리 같이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철광석 주요 수출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이잖아요. 여기 안정지게. 자, 그래서 요거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비금속 강물 두 개입니다. 석회석과 고령토인데요. 여기 이제 강원도, 충북 두 지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가 고생대 전기 지층이죠. 자, 그때 우리 한반도 여기 바다였어. 해성층. 그래서 바다에서 쌓인 지층에 석회석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조선누충군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아주 많아요. 이 지역의 그 석회석 생산량이. 그래서 가채연수가 매우 긴데요. 100년이 넘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야기할게요. 120년, 30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긴 가채연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시멘트 공업의 원료.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아파트 공화국이 됐냐 이런 거막 설명하는 여러 학자들 중에 시멘트가 많아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이고요. 그리고 석회석이 제철 공업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철공업에 석회석이 살짝 들어가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거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고령토인데, 고령토는 경북, 강원, 그리고 조금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경남 지역입니다. 산청하고 하동 지역에 질 좋은 고령토가 많이 나고 있고요. 고령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도자기죠. 그쵸?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이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요 분포 지역들, 도단위로라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또 바탕으로 선지에서 뭐를 물어보냐면 이것도 물어봐요. 2022년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지금 방금 봤던 철광석 100% 어디서 생산된다고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강원도에 양양과 홍천 방금 보셨죠? 양양과 홍천에서 이 정도 양으로 생산이 돼요. 여러분들 강원도는 그 철광석은요 가채연수가 0.4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다음에 2022년 기준으로 네, 고령토는 101만 톤 정도가 여기서 생산이 되는데 이 경남 이런 지역들 포인트가 된다는 거 강원도 경북에도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주 큰 차이로 석회석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네, 영월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그다음에 충북 단양 제천이죠. 네, 거기 같은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석회석이 아주 많이 생산됩니다. 가채연수도 아주 길어요. 고령토가 한 64년 남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석회석은 100년 넘게 남았습니다. 한 130년 정도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네,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1번 문제고요. 그래프는 가에서 타 자원의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해당하는 자원은 각각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눈에 잘띌 텐데요. 달을 보세요. 달을 보시면 강원도에 양양하고 홍천이 비쳐서 보이죠.
착한 친구들을 보이고 있어, 그치? 자, 양양하고 홍천. 그래서 여기가, 네, 바로.

철광석의 데이터입니다. 자, 반면에 나를 보시면, 뭐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봐도 돼요. 나를 보시면 강원과 충북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고 있죠? 영월, 삼척, 정선. 선생님이 강원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강원도 이게 여행을 이 지역을 하잖아요. 영월하고 정선 쪽이 골짜기가 되게 아름답고 좋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시멘트 공장이 보이고, 가다 보면 석회석 산지가 보이고, 뭐 이래요. 군데군데 보일 정도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보이고 있죠? 충북, 단양, 제천. 여기도 참그 카르스트 지형하고 경관이 참 아름답죠? 어쨌든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석회서. 자, 그다음 가를 보시면 강원도 있고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이 자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네, 하동. 그쵸? 뭐 이런 지역들. 네,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뭐 하동 산청. 한 산청도 적을게요. 그래서 가나다를 찾았으니까요. 고령토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제철 공업의 주 원료로 이용된다. 자, 철을 만들 때요. 일단 우리가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야 되니까 철 함유량이 많은 철광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녹여야 돼. 그래서 코크스, 역청탄이라는 보통 역청탄을 많이 쓰죠. 석탄을 씁니다. 석탄. 그 다음에 불순물 제거할 때 석회석도 써요. 근데 어쨌든 간은 아니라는 거지. 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시멘트 공업의 주원료. 답이 아주 쉽게 나왔어요. 답은 2번이고요. 뭐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가는 나보다 연간 국내 생산량이 많다. 여러분들 고령토는요, 아까 101만 톤 정도 생산하는 거 보셨죠? 근데 석회석은요, 8,700만 톤? 어쨌든 어마무시한 차이. 이거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뭐 80배 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회석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나는 다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다. 자, 나는 뭐 수입 안 해도 아직까지 우리가 100년 넘게 쓸게 있기 때문에 의존도는 이게 철광석이 훨씬 높습니다. 철광석 국내 생산량은 아주 아주 적었죠. 자,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훨씬 높고요. 가는 금속 광물. 누가 봐도 비금속이에요. 그쵸? 비금속. 얘만 금속.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으로 갈게요. 2025학년도 3월 학평 16번 문제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그래프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자, 여러분들 문제 잘 읽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비량인지, 발전량인지, 생산량인지, 공급량인지, 이거 4개 계속 잘 보셔야 되는데, 볼 때마다 피곤하긴 해요. 그쵸? 피곤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봐야죠. 자, 이 공급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공급량은요, 일단 국내에서 생산한 양이 그 지역에 공급이 되겠죠. 생산량.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공급량은 대부분 해외 수입량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무려. 거의 다 수입이죠, 뭐. 그쵸? 그래서 이 공급량에 국내 생산량, 그리고 해외 수입량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세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C부터 할게요. 경북이고요. 여기는 전남이죠. 각각이 특징이 다릅니다. 일단 경기는 에너지를 쓸때 어떤 분야에 많이 쓸까요? 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소비되는 거는 그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에 인구가 거의 1,400만 명이에요. 1,400만 명.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구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이 930만 정도잖아요. 근데 거의 여기는 1,400만 명인데 그러면 우리 엄청나게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원료가 쓰이겠다. 그쵸? 네, 가정용. 가정용 그러면 뭘까요? 천연가스겠죠? 지금 이 데이터가요. 여러분들 항상 지리에서 통계 자료 볼 때는 이거를 잘 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풀어왔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해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읽은 거 맞죠? 각 에너지원별 공급량이 가장 많

나타나는 지역의 값을 1로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이세 지역 중에서는 그 자원을 제일 많이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소비랑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아니, 쓰려고 공급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히 에너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입하기 때문에 쓰려고 공급받는 거죠. 근데 달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천연가스를 많이 씁니다. 공급받고 있어요. 네. 공급받고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당연히 경기겠죠. 가정용 연료 핵심이잖아. 가정용, 상업용. 그쵸? 자, 그래서 요거 벌써 답이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하고 전남을 우리가 가하고 나에서 골라줘야 되는데, 먼저 석탄 데이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을 보시면 일단 나 지역이 1이에요. 나 지역이 1인 반면에 여기가 한0.75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둘다 석탄을 많이 쓰고 있네요. 둘다 석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나 지역은요, 석유에서도 1이에요. 석유에서 1이고, 여기, 네, 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너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산업 구조랑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제철이죠. 포항. 제철소 엄청 큰거 있죠. 그쵸? 근데 요거는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 경북은.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전남은 생각을 좀두 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 광양에도 엄청나게, 여기 포항 적을게요. 큰 제철소가 있어. 여수를 잊으면 안 돼. 엄청나게 큰 석유화학 단지가 있어. 정유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석유도 석탄도 많이 써요. 물론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세 지역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나에서 석탄 석유가 다 1이지만 전남 안에서 보시면 전남은 석유 소비량 이더 많습니다. 네,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은 세 지역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요, 석탄도 석유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석탄도 석유도 많이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북은 네, 석탄의 포인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제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가죠. 이게 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C, B, A. 네, CBA 정답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지역의 특징들, 산업 구조의 특징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번인데요. 네, 2024학년도 수능인데, 정말 고맙게도 이전에 막 통계치로 나오던 것이 줄글로 나왔어. 너무나도 고마운 그런 문제 유형이었는데, 이 줄글에 엄청나게 또 힌트도 많이 줘요. 요거 중에 하나거든요.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을 물어보면서 어차피 주요 에너지 자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겠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힌트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연탄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버렸어. 주로 평안유충군, 고생대, 네, 중후기죠. 석탄기부터 네, 중생대 초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지층인데요. 네, 육지에서 어마무시한 식물들이 화석화된 게 바로 무연탄입니다. 강원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활발하였으나 에너지 소비 구조의 변화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석탄 사업, 산업 합리화 정책.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이제 가정용 연료에 큰 변화가 나타나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정용 연료로 연탄을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용 연료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석탄 쓰다가 석유 보일러 쓰다가 이제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큰 변화예요. 특히 가정용에서 그리고 상업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줄고 수요가 주니까 이 공급을 했을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야. 오히려 인건비도 올라가면서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석탄 산업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폐강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자, 대신 이 석탄은요.
정도에 따라 무연탄, 역청탄, 갈탄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역청

시간이 상당히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거의 안 나죠. 없어요. 그래서 역청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량 수입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무연탄, 역청탄 이 글자를 보고 우리가 석탄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가 힘들어. 그쵸? 석탄. 그다음 나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차 에너지 자원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 1등은 알아야죠. 물론 뭐 2등, 3등 다 알아야 되는데 단연 석유입니다. 그다음 석탄, 그다음 천연가스. 여기까지는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즉 세계 지리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기억하면 돼요. 1, 2, 3위가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하고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의 순위가 똑같아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근데 이제 4, 5, 6위가 네, 다릅니다. 세계 지리, 한국 지리가 달라요. 두개다 선택하는 친구들은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네, 알겠죠. 석유, 그리고 화학공업, 석유화학이겠죠? 그리고 석유의 포인트가 뭐예요? 무슨 용도? 수송용.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연료로 들어가는 거죠. 연료로. 대부분 서남아시아 외에 편제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 지역에 다변화가 필요한 자원입니다. 왜냐? 공급에 있어서 불안정하거든. 왜냐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원 민족주의, 자원의 민족주의, 자원의 무기화 이런 거 해봐요. 오펙 결집해봐. 회의하면 다음 주부터 생산량을 줄여볼까 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린 꼼짝달싹 못하고, 어머, 엄청나게 비싸지겠네? 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수입 지역을 서남아시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달을 보시면 주로 가정 상업용 연료. 네, 저기서 이미 아까 설명을 했는데 가정 상업용 연료 이게 포인트죠. 특히 냉동 액화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량이 최근에 가장 급증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다른 화석연료 에너지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특히 CO2 배출량이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낮을 뿐이에요. 얘도 화석연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EU,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로 선정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선지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이거는 천연가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선지에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한국 지리 그 변별력 있는 문제 나왔을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수익 및 공급량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량, 그리고 수입량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 했죠. 필요하니까 보통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량과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데, 자, 시도별 1차 에너지의 공급량. 일단 이거는 양도 알수 있고, 비율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특히 석탄, 네. 아, 석유죠. 석유. 그리고 석탄. 둘다 엄청나게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자,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에 대한 소비량이 많고요.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요. 그리고 원자력. 이것도 좀 포인트거든요. 자,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그쵸. 원자력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뭐뭐뭐 중에 하나냐면, 이게 남아있는 지역이 충남, 경북, 전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가가 충남이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아주 큰 화력발전소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태안, 뭐, 서산, 아니, 태안, 당진, 그쵸, 보령, 태안, 당진, 보령,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진에 뭐, 제철소, 여기서도 이제 석탄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서산에 석유화학 단지. 이것도 아주 큰 규모로 있죠.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석탄보다는 석유를 많이 쓰면서 그 양도 상당히 많죠. 울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가 여수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전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 석탄은 네, 당진 제철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남에 네, 영광. 여러분 이제 굴비만 제발 생각하지 말고요. 영광에 전남에 영광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원자력 발전소는 너무 중요해. 왜냐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요, 영남권하고 호남권밖에 없어요. 그 호남권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영남권을 보시면

발전소가 여기도 있죠. 네, 경북. 여기 경북이거든요. 미리 답을 얘기해주면 경북인데, 경북의 울진, 경북의 경주예요. 그래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 있고요. 경주에는 월성하고 신월성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긴 한데 세울 원자력 발전소라고 이것도 영남권이죠. 그리고 부산에 네. 부산에도 고리,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풀때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에게 되게 꿀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량이 많은 지역들, 네, 좀 눈에 보시고요. 어떤 산업이 발달했길래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그러니까 왜 많이 쓰는지를 알아야 돼. 왜 많이 쓰는지. 이게 선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3번 문제 풀이를 할 때, 가나다를 정리를 했잖아요. 가는 석탄, 나는 석유, 다는 천연가스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는 일체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이다? 석유는 어디서 지금 제일 많이 쓰죠? 이게 지금 자료는 쉬운데요. 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체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은 아니에요. 우리 전남이 네, 뭐 울산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전남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 울산 이게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석유는 전남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 방금 봤던 자료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다. 어떻죠? 이거 맞죠? 우리 앞에서도 풀었지만 천연가스는 가정용, 상업용,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의 인구가 1,400만 명, 서울보다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석유는 석탄보다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어머나, 여러분 일체 에너지 그 에너지원에서 일체 에너지 자원 중에서 발전용으로 제일 안 쓰이는 게 석유야. 이유는 간단해요. 비싸서. 석탄이 제일 많이 쓰이죠. 왜? 이유는 저렴해서. 그래서 우리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순서가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는 이게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석탄 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뭐 신재생 기타 등등 나오다가 끝에 석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4번. 다른 가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자, 다하고 간대요. 일단 전력이고 뭐고 상용화 시기 자체가 천연가스가 제일 나중이에요. 왜 냉동액화 기술이라는 기술이 발명된 이후에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네, 가가 이르겠죠. 자, 전남은 나보다 가의 일체 에너지 공급량이 몇 다? 자, 이거 선생님 좀 기억하라 했죠? 전남. 석탄도 많이 쓰고요. 석유도 많이 써요. 그래서 2번 문제랑 좀 같이 보시면 좋고요. 4번도 같이 보시면 좋거든요. 전남은요, 그 자체 내에서는 석유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 그 다음에 석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자료 한번 다시 보시면 이 나아가 전남 데이터인데요. 석유가 월등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 원자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공급량. 그래서 문제 잘 읽으시고요. 정답은 사실 쉽게 2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은 4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13번 문제였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이번에는 또 소비량이. 문제를 좀 피곤하지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네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경북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전남이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울산. 우리 뭐 공업이라든지 자원에서 울산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공업하고 자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석유화, 조선, 뭐 정말 대규모 중화공업단지가 엄청난 생산을 자랑하면서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신재생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어디부터 볼래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걸 봐도 됩니다. 이 천연가스 이거를 조금 먼저 봐도 돼요. 뭐 전력 이런 거 먼저 봐도 돼요. 혹은 석탄이 아예 없는 걸로 봐도 돼요. 선생님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인구가 많아서요. 네, 석탄과 관련된 시설이 입자하기 힘들고요. 대신 가정용으로 쓰이는 열